0: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의 계시. 틀릴 가능성이 없잖아요.
1: 신의 계시. 그 믿는 네. 사람한테는 틀릴 가능성이 없어요.
0: 네. 그러니까 예. 뭔가 내가 잘 되면 신의 은총이고 내가 뭐 막 힘들면 아 이게 신이 뭔가 고난을 주는 거다 이러면 그걸 반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릴 수 있는 말을 해야지 과학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데 모든, 이게 네. 틀릴 수 있어요.
1: 모든 과학은 틀릴 가능성이 있어야 되네요.
0: 예, 그게 없으면 과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학은 틀릴 수 있다는 걸 깔고 가는 거예요.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은 뭐 H2O다.
0: 네네네.
1: 이 정도의 명제도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0: 그 정도는 이제 거의 틀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거의 예. 틀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H2O라는 게 예. 수소 두 개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거의 틀릴 가능성은 없는데 예. 뭐 예를 들면 그게 또 나중에 뭔가 바뀔 수는 있죠.
1: 왜냐하면 될 수도
0: 예 반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법칙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발전됐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 이런 거 하면 항상 그 뭐 이게 화학 반응 이렇게 하면서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무조건 맞는 거잖아요.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이 어디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예.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예. 아니에요.
1: 아닙니까?
0: 질량 보존의 법칙은 완전한 법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질량 E는 MC 스퀘어. 질량은 에너지로 바뀐다.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면 되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러면 맞아요. 근데 질량은 바뀔 수 있어요. 네. 에너지로.
1: 심지어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반증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누군가가 반증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네.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네. 얘기를 하면 모든 이 과학적인 이 이야기는 네. 반증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저거 틀렸다고 생각해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저 사람 틀렸어. 내가 그걸 증명하고 해야 말 거야. 그래서 네. 엄청나게 반증 시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걸 반증하면 내가 뛰어나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계속해서 반증 시도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는데 반증이 안 돼요.
1: 그 도전을 이겨냈어.
0: 이겨냈어요. 그러면 그게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전역학이 되고 상대성 이론이 되고 양자역학이 되는 거예요.
1: 반증하는 그 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학이네요.
0: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언젠가 또 깨질 수 있어요. 또 새로운 과학으로 또 대체될 수도 있는 거고.
1: 그러네요.
0: 그게 과학이에요.
1: 무조건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군요.
0: 그렇죠. 예. 네네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왜 근데 뭐 믿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1: 그렇죠. 그 반증의 도전을 이겨낸 여러 가지 이론들이 그렇죠. 이 책에 담겨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네. 노벨상이거든요.
1: 노벨 물리학상을 탄 이론들이 그렇죠. 소개돼 있습니다.
0: 네네네. 근데 그 수많은 반증을 해도 견뎠던 그 이론들이 거기에 노벨상을 주고 아, 이 정도면 믿어도 되겠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주는 겁니다.
1: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책에서 다루신 많은 주제 중에서도 오늘은 양자역학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이 뭐 아무리 요새 각광을 받고 해도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좀 이해하는 데 진입장벽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명성에 걸맞게 가장 쉽게 하지만 또 핵심은 놓치지 않으면서 양자역학을 저에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어드릴게요 오늘. 양자역학이 뭡니까 교수님?
0: 예. 양자역학이요? 예. 양자역학 사실 네. 설명하면 긴데요. 한마디로 딱 얘기해라 양자역학을. 네. 그러면 이거예요. 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알갱이인 동시에 파동이다.
1: 오늘 만물은 알갱이인 동시에 파동이다.
0: 예, 네, 그게 핵심이에요.
1: 무슨 말입니까?
0: 그 말의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1: 네.
0: 예,
1: 네,
0: 그러니까 결국은 알갱이와 파동은 다른 거거든요. 이게 왜 다르냐 하면 알갱이라고 하는 건 딱딱한 거잖아요.
1: 네.
0: 당구를 치면 두 개를 공이 부딪히면 딱 튕겨나가잖아요.
1: 그렇죠.
0: 야구공이 날아서 타자가 딱 치면 딱 튕겨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알갱이에요.
1: 네.
0: 근데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네. 물결이 여름에 뭐 바다에 가서 파도가 치는 거 보면 두 개 출렁출렁하고 와요. 오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 부딪히면 딱 튕겨나가지 않아요. 파동은
1: 네.
0: 파동이 이렇게 출렁출렁하면 오다가 딱 합쳐졌다가 쑥 지나가요. 그게
1: 쑥
0: 파동이에요.
1: 지나가죠.
0: 네, 파동은.
1: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파도 안에 있는 알갱이는 튕기죠.
0: 아니까 네. 그죠. 알갱이라면 튕겨내야 되고요.
1: 예, 예.
0: 근데 파동이라고 하면 통과해야 되죠.
1: 요 물결 자체는
0: 네. 만약에 예. 파동이 튕겨낸다고 하면 만약에 제 이야기가 듣기 싫잖아요. 듣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는 소리가 어. 나 튕겨낼 거잖아요. 그런데 어. 내가 얘기를 해도 네. 계속 소리가 들어와요.
1: 그렇지.
0: 왜냐하면 통과해버리거든요. 이게 파동이거든요.
1: 그게 파동이고요.
0: 네, 알갱이라고 하면 이거 알갱이라고 하면 다 튕겨내야 돼요.
1: 막을 수 있어야 돼요.
0: 네. 그러니까 알갱이랑 파동은 다른 거예요.
1: 네. 그게 핵심이군요. 네.
0: 근데 네. 양자역학에서 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알갱이인 동시에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아, 모순이네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1: 그걸 오늘 좀 이해를 좀 꼭 좀 시켜주세요.
0: 네. 네. 결국 알갱이냐 파동이냐. 어. 알갱이면 알갱이지 파동이면 파동이지.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부딪혀보면 되겠죠. 근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어요.
1: 네.
0: 만약에 알갱이라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앞에 방패를 하나 막은 거예요.
1: 방패
0: 딱 막았다고 치면 네. 총을 막 쏘잖아요. 예. 뭐 화살이 날아오잖아요. 그럼 방패를 막으면 막을 수 있죠.
1: 네.
0: 그리고 그 양쪽에 지금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 구멍 뚫린 대로만 총알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 그렇죠. 뒤에 딱 숨으면 막을 수 있어요.
1: 네.
0: 이게 알갱이에요. 알갱이가 오면 직진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면 어디에 딱 숨으면 괜찮아요.
1: 네.
0: 근데 파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기 뭐 바다에 그 파도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오른쪽에 요 그림 보시면 네. 그게 딱 숨어도 이 파동을 저 구멍을 싹 온 다음에 싹 퍼져버려요.
1: 퍼지죠. 예.
0: 퍼져요.
1: 예.
0: 그래서 이거 못 막아요.
1: 교수님 목소리처럼. 네, 그렇죠.
0: 네, 네. 네. 이게 이제 파동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구멍 두 개를 뚫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게 싹 퍼지면서 뒤에 스크린을 놓으면 이 스크린에다가 밝았다 어두워졌다 밝았다 어두워졌다 저런 게 나와요. 저게 파동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파동이 만나면 어떨 때는 합쳐지고 어떨 때는 상쇄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1: 예.
0: 네,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뭔가 장애물을 놓고
1: 네.
0: 뒤에서 보면 돼요.
1: 네.
0: 와서 구멍 두 개 뚫리는데 그냥 딱 나오면 야 이거 알갱이네. 근데 뒤에 이상한 패턴이 나오네. 아 이거는 파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빛은 알갱이냐 파동이냐 라는 거예요.
1: 빛이요?
0: 예.
1: 왠지 파동일 것 같은데.
0: 하는 거 같죠. 안
1: 모르겠어.
0: 그러니까 예. 뭔가 여름에 이게 바다에 가가지고 세배 누웠는데 따갑잖아요.
1: 예.
0: 그러면 햇볕이 오거든요. 예. 그럼 이게 알갱이 와서 때리는 걸까? 아니면 이게 파도가 치는 것처럼 파동이 오는 걸까?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죠.
1: 네.
0: 도대체 뭐냐?
1: 뭡니까? 둘 다
0: 알갱이야. 파동이야.
1: 네. 둘 다입니다.
0: 세상 만물은 알갱이인 동시에 파동이다.
1: 아라고 하셨죠. 그 양자역학의 기본 명제라고 예. 하셨는데 예. 빛도 세상 만물에 들어가니까.
0: 그렇죠.
1: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아, 한번 가보시죠, 계속.
0: 그러면,
1: 예.
0: 원자는, 자, 원자. 빛은 지금 애매하잖아요. 원자는, 이건 알갱이어야지. 세상은 원자로, 이게 원자 알갱이가 다 모여서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돌탄의 원자로는 게 배워요. 세상 모든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어. 그래서 반응하면 H2O냐면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한 개 예. 이렇게 해서 막 결합해가지고 뭐 그렇게 막 하잖아요.
1: 원자는 근데 직관적으로 해도 알갱이처럼 생각되지 파동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데.
0: 그렇죠. 저건 예. 알갱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알갱이지 예.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1: 네.
0: 다시 이제 아까 그 빈이라는 사람의 그 뜨겁게 하면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물질을 막 달구면 이런 빛이 나오는데
1: 네.
0: 원자에서 나오는 빛은 좀 달라요. 원자를 태우면 나 여기 원자 있고
1: 예.
0: 그 원소를 태우면 어떻게 되냐면 특정 색깔만 딱 나와요.
1: 네.
0: 나트륨 뭐 이게 그런 거 태우면
1: 그렇죠.
0: 노란색만 나오고요.
1: 네.
0: 그리고 뭐 리튬 이렇게 태우면 빨간색만 나오고 이런 거예요.
1: 분광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네. 네. 저희 배웠거든요.
0: 특정 색깔만
1: 예.
0: 딱 나와요.
1: 예.
0: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불꽃놀이 같은 데 쓰는 거예요. 막 폭발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막 나오잖아요.
1: 예. 예. 예.
0: 그게 거기에 빨간 리튬을 집어넣고 나트륨을 집어넣고 태우면 돼요.
1: 네.
0: 그러면 그런 빛이 나와요. 그래서 원소에서 나오는 거는 특정 색깔만 딱 나와요.
1: 오케이. 예.
0: 자,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냐.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1: 예.
0: 예. 그래서 아까 그냥 뜨겁게 하면 나오는 거 그거 설명하려다가 막 노벨상 받았잖아요.
1: 네.
0: 이번에는 원자를 설명하는 원자에서 나온 빛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해야 돼요.
1: 네.
0: 특정 색깔만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되냐.
1: 네.
0: 그래서 톰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전자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1: 전자를 발견.
0: 제일 잘 발견해서 이 사람은 그걸로 노벨상을
1: 받았어요. 아, 톰슨이 발견했어요?
0: 이 사람이
1: 예, 예, 예.
0: 처음에 이제 발견하고
1: 예.
0: 그리고 나서 아까 레나르트라는 사람이 빛을 쏴보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원자 안에는 전자가 있다는 걸 알아냈거든요.
1: 네.
0: 톰슨이. 그러면 원자 어떻게 생겼냐. 원자는 중성이니까 플러스도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우리는 뭐 지금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는 걸 알지만
1: 원자 핵이 플러스 전자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0: 그렇죠. 원자 핵 네. 플러스고 전자 마이너스잖아요.
1: 네. 네.
0: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1: 네.
0: 근데 모를 때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때 톰슨이 실험했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1: 네.
0: 마이너스 있네. 여기 마이너스 있네. 자, 플러스는 어디 있을까?
1: 아, 원자 핵을 모르니까.
0: 원자 핵을 모르니까.
1: 모르니까.
0: 그래서 톰슨이 플러스는 그냥 다 이렇게 막 이게 찐빵처럼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막 이게 빵에 건포도 있듯이 예. 그 찐빵처럼 찐득찐득한 데다가 전자가 그 하나씩 그냥 박혀 있는 거야. 원자 그렇게 생겼을 거야.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다가 이 러더포드라는 사람이요. 예. 실험을 해요. 이게 막 이게 알갱이를 때려봤더니 예. 오 뭔가 딱 맞고 튀어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 원자 가운데 예. 아 원자 핵이 있네. 그래서 러더포드가 원자 핵을 발견해요.
1: 아 그렇구나. 또 노벨상 받습니까?
0: 네. 근데 다른 걸로 노벨상 받았긴
1: 했네.
0: 예, 예, 예, 네. 예. 어쨌든 예. 원자 핵. 자 그러면 원자 핵이 있고 전자 있는 것까지는 좋잖아요. 예. 여기까지 알았어요. 예. 자 그러면 원자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예요.
1: 그렇죠.
0: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붙어버려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기니까.
1: 어.
0: 이 원자는 근데 이 어떻게 안정할 수가 있냐? 붙어버려야지.
1: 그렇지.
0: 이거 플러스 있고 주변에 어떻게 마이너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1: 요즘 배운 거는 약간 그 태양 주변에 지구처럼 네네네. 착 붙지가 않잖아요. 네. 예, 원자핵과 전자는
0: 그렇죠. 예. 그래서 러더포드가 아 이거 안 붙으려면 돌아야 돼. 전자는 무조건 움직여야 돼. 막 뺑글뺑글 돌아야 돼.
1: 돌면 안 붙어도 됩니다.
0: 돌면 원심력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고 할 테니까 지구의 태양 주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돌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예.
0: 근데 생각해보면, 원자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돌면, 이게 툭 건들면 툭 튀어나가버릴 것 같잖아요. 돌팔매를 이렇게 돌리면, 그게 안정적일 수가 없잖아요.
1: 그럴 것 같은데.
0: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러더포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걸 보어라는 사람이 이거 설명해서
1: 이제
0: 닐스 보어가 나옵니다. 이거 노벨상 받죠. 보어가 이렇게 얘기해요. 딱 두 개입니다. 원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긴 한데, 전자가, 여기 보면, 여기 1번 궤도, 2번 네. 궤도, 3번 궤도, 특정 궤도에만 전자가 딱 있어.
1: 네.
0: 아, 전체적으로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라 딱 특정 궤도에만 있고, 예. 그럼 이 궤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2번에서 1번으로 가거나, 3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거나, 이때만, 이때 빛이 나오는 거야.
1: 아, 빛이 나와요, 그때?
0: 네, 그때 빛이 나오는 거야.
1: 예, 예.
0: 그래서 원자에서 나오는 빛은 빨간색이 나오거나, 노란색이 나오거나 한 빛만 딱 나오는 이유가 요 에너지 차이, 2번과 1번의 에너지 차이, 아니 3번과 2번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그 빛이 딱 나오는 거야. 요렇게 얘기를 해요.
1: 그 정해진 빛이 있나 보네요.
0: 네네네.
1: 색깔에.
0: 네. 네. 요 원자가 네.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원자가 이렇게 뭔가 딱
1: 궤도가
0: 층층이 있다. 딱딱딱 있다는 거죠. 그 예. 사이가 없다는 거예요.
1: 예.
0: 그 사이가.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설명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진짜로 그렇게 돼 있나?
1: 정말
0: 1번,
1: 해야죠.
0: 2번, 3번 이렇게 돼 있나? 예. 증명해야 되잖아요.
1: 예.
0: 그래서 프랑크랑 헤르츠라는 사람이 그 실험해요. 그래서 쫙 전압을 높여봤더니, 예. 그림 보시면 가다가 뚝 떨어지고, 가다가 뚝 떨어지고, 가다가 뚝 떨어져요. 1번 궤도에서 한번 뚝 떨어지고, 2번 궤도에서 뚝 떨어지고, 에너지를 쭉 올리다가 그 궤도가 딱 되는 순간, 빛이 나오니까
1: 네네. 증명이 된 거죠.
0: 저렇게 예. 된 거 봤어요. 진짜 보호말 맞다. 진짜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1: 예. 맞아요. 예.
0: 네. 그래서 예. 요걸로 노벨상을 받아요. 요 실험을
1: 받았어요.
0: 예.
1: 보호 맞았어.
0: 네, 예. 보호 맞았어요.
1: 예.
0: 근데 그래서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에만 있다.
1: 네.
0: 근데 왜 하필 원자가 그렇게 생겨야 돼? 왜 아, 전자가 그 1.5번 궤도로 돌 수도 있지. 왜 1번 궤도, 2번 궤도에만 있어야 되냐?
1: 네,
0: 왜 그렇죠. 그래야 돼?
1: 왜 그러냐?
0: 네, 그걸 설명해야 네, 되잖아요.
1: 그 간격이 왜 있냐?
0: 네. 네. 그래서 이 드브로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자가 파동인 것 같아.
1: 뭐야 또. 전자가 파동인 것 같다.
0: 파동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1: 그러면 설명이 되나요?
0: 그러면 설명이 돼요. 자, 제가 여기서 네. 그려서 설명할게요.
1: 네.
0: 요 원자 핵이 가운데 있어요.
1: 네.
0: 여기 원자 핵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럼 전자가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전자가 돌면 전자가 파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돈다는 거예요.
1: 네.
0: 근데
1: 네.
0: 여기에 처음 시작과 끝이 아구가 딱 맞으면 이렇게 돌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근데 네. 근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도는데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도는데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그럼 이렇게 막 돌잖아요.
1: 예. 끝이 없어요.
0: 이렇게 막 끝이 없이 돌아야 되잖아요.
1: 예, 예.
0: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파동이라는 게
1: 예.
0: 올라가기도 하고 뭐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어느 지점에서 보면 그러면 두 개가 합쳐지거든요. 파동은요. 그럼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딱 돌 때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 때 한 번 출렁하는 거는 살아남아. 근데 1.5번 출렁 1.7번 출렁하는 거는 못 살아.
1: 상쇄돼서 없어진
0: 계속
1: 거예요.
0: 계속 돌다 보면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야.
1: 그래서 전자를 보면 1번 다음 2번으로
0: 1번
1: 가고.
0: 1번 다음 2번으로 가고. 그것만 살아남으니까. 딱 아구가 맞는 것만 살아남으니까.
1: 그래서 전자는 파동이다가 아니라 근데 저분 좀 자신감이 없네요. 파동인 것 같다. 점점점 이러는데.
0: 네. 예예. 예.
1: 어쨌든
0: 왜냐하면 네. 이런 물리학
1: 예예. 예.
0: 아 파동인 것 같아.
1: 예.
0: 파동이라고 하면 모호가 예. 얘기했던 1, 2, 3이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네. 오케이.
0: 그러면 진짜 파동인지 증명해야 되잖아요.
1: 네. 예.
0: 아까 처음에 했죠. 파동과 알갱이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예. 딱 쏴보면 돼요.
1: 그렇죠.
0: 방패를 딱 막으면
1: 스크린에 찍힌 걸 보면 돼요.
0: 찍힌 거 딱 보면
1: 예,
0: 돼요.
1: 예, 예.
0: 찍힌 거 보면 두 점으로 딱 찍히나 알갱이고
1: 네.
0: 거기 밝고 어둡고 나오면 파동이라는 거예요. 전자를 쏴보자.
1: 네.
0: 쐈죠. 데이비슨 거머 톰슨이라는 사람.
1: 쐈어요.
0: 예. 쐈더니 예. 밝고 어둡고 요렇게 나왔어요. 밝고 어둡고. 파동 맞네. 파동이네.
1: 파동이었어, 전자는.
0: 네, 파동이네.
1: 네.
0: 요 톰슨이라는 사람은 그 아까 전자 발견한 사람 아들이에요. 아빠 아들, 둘 다 예, 노벨상 받았어요. 그래서 예, 요걸로 노벨상 받았어요.
1: 예.
0: 파동 증명했잖아요. 예, 파동 맞네. 자, 그럼 뭐야, 이거 도대체. 그래서 알갱이냐?
1: 예.
0: 파동이냐?
1: 예.
0: 세상 모든 만물은 빛을 봐도 빛이 파동의 성질과 알갱이의 성질이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원자를 봤는데 알갱이인 줄 알았는데 이게 파동인 거예요.
1: 그렇죠.
0: 세상이 원래 그렇게 돼 있다.
1: 라는 거군요.
0: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의 핵심이 이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은 알갱이인 동시에 파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왜냐하면 알갱이면 알갱이어야 되고 파동이면 파동이어야 되지. 왜 그렇게 되냐. 그래서 닐스 보어가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 네.
0: 세운 철학이 있어요.
1: 네.
0: 이게 상보성이라는 철학입니다.
1: 네.
0: 그게 뭐냐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배타적인 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1: 저게 양자역학이군요.
0: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이에요.
1: 근데 이게 알갱이자 파동이면 너무 좀 뭔가
0: 네.
1: 저걸 기반으로 뭔가 결과를 도출할 때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0: 알갱이로 보면 알갱이로 보이고요. 파동으로 보면 파동으로 보여요. 이게 과학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1: 네.
0: 잘 생각해 보세요.
1: 네.
0: 그냥 과학이 아니라도요.
1: 예.
0: 그냥 여러분이 살면서 주변을 봐요.
1: 네.
0: 그러면 상보성이 들어맞게 돼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아는 게 힘이에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1: 갑자기 좀 법륜 스님 모시고 방송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아는 게 힘이에요. 모르는 게 힘이에요.
0: 모르는 게 약이에요.
1: 모르는 게 약이에요.
0: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야.
1: 둘 다 맞죠.
0: 둘 다 맞잖아요.
1: 네. 예, 예.
0: 둘 다 맞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1: 예.
0: 알갱이인 동시에 파동이라는 거예요. 둘 다 맞다는 거예요.
1: 네.
0: 양자역학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다.
1: 그렇습니다.
0: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1: 네.
0: 한 가지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1: 예.
0: 반드시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대야지만 이해가 될 거야.
1: 근데 이게 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술로 이거를 구현을 하려면
0: 네.
1: 뭔가 딱 칼같이 한쪽으로 나와야지 이게 복불복처럼 그러면은 곤란한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근데
1: 예.
0: 세상이 그 자연이 그런 거예요. 어떡하면
1: 그래요?
0: 자연. 물리학자가 하는 거는
1: 아, 오케이.
0: 자연을 이해하는
1: 예, 예, 예.
0: 거거든요.
1: 예.
0: 자연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1: 그러니까
0: 것이...
1: 양자역학 이론이 이렇게 증명된 과정은
0: 네네네.
1: 이해를 했는데
0: 네네.
1: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견이
0: 이 발견이요.
1: 예. 예를 들어 자연이... 우리 실생활이라든지
0: 아 실생활이요.
1: 예, 예, 예.
0: 뭐 실생활에는 사실 뭐 이렇게 양자역학을 가지고
1: 네.
0: 지금 쓰는 모든 기계들 있잖아요.
1: 예.
0: 다 양자역학 쓰는 거예요. 사실은요.
1: 뭐
0: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 예.
0: 레이저 포인터 제가 아까 썼잖아요.
1: 예.
0: 그거 완벽히 양자역학이에요.
1: 그래요?
0: 양자역학을 써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양자역학이냐 하면
1: 네.
0: 레이저에 딱 하면 레이저 포인터가 초록색 아니면 빨간색이 딱 나오잖아요.
1: 네.
0: 초록색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원자에서
1: 네.
0: 모호가 얘기했잖아요. 그 1번, 2번인데 2번에서 1번 뚝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그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정확하게 하나의 빛으로 색깔로 딱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 레이저가 양자역학 쓰는 거예요.
1: 양자역학이군요.
0: 네, 반도체 이런 거 전부 양자역학이에요.
1: 전... 아, 좋습니다.
0: 네네.
1: 그럼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한 3분
0: 그렇구나.
1: 정도 드린다면 양자 컴퓨터는 그러면 무슨 원리인지 짧게 됩니까?
0: 아, 예. 짧게요.
1: 예예예. 예, 예.
0: 자,
1: 예.
0: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다 알갱이 동시에 파동이다. 빛은 전기와 자기의 파동이죠. 그럼 원자는 뭐의 파동이냐? 파동이라며.
1: 네.
0: 뭔가 그 뭐가 파동이냐?
1: 네.
0: 뭐의 파동이냐?
1: 네.
0: 그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막스 보르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1: 네.
0: 이 파동은 확률이야. 원자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1: 네.
0: 그 꽃잎처럼 이렇게 다섯 개 있으면 거기에 나타날 확률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동이라는 건 합쳐질 수 있잖아요.
1: 네.
0: 두 개가 뚝 합쳐지거든요. 그러면
1: 예.
0: 여기 있을 확률도 있고 여기 있을 확률 두 개가 합쳐진다는 거예요.
1: 예.
0: 합쳐지면.
1: 예.
0: 그럼 뭐냐면 두 군데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해 안 되, 당연히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 나온 유명한 비유가 이거잖아요.
1: 아, 저거 여쭤보고 싶어서 풀었거든요. 사실 오늘 네네. 오셨을 때. 슈레딩거의 고양이. 네네. 저게 뭔지.
0: 예. 예. 그러니까 저게 너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두 군데 동시에 존재한다니. 그러면 이제 양자역학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원자 안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근데 사람처럼 이게 크게 되면 양자역학이 작동 안 하니까 원자에서는 1번 궤도와 2번 궤도의 전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 동시에 존재할 확률이 있다는 거니까.
1: 예, 예, 예.
0: 자, 그러면 1번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2번에 있으면 1번으로 뚝 떨어지면서 빛이 하나 나온다고 하면 요 그림에서 보시면 요 안에 원자가 있는 거예요. 원자 있는데 여기 빛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1: 예,
0: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예. 빛이 나오면 이 스위치가 내려가고 망치가 떨어지고 독약병이 깨져서 고양이 죽으시니까.
1: 예.
0: 그러면 원자에서 두 군데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는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있는 고양이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 아니냐.
1: 두 확률이 다 있다.
0: 두 확률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 아니냐.
1: 동시에 존재한다.
0: 그럼 그걸 증명할 수 있냐? 못 증명한다. 왜냐하면 보는 순간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1: 보는 순간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0: 네네네. 이게 어려워요.
1: 아, 말이 이상하네요.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100년 후에는 사람들이 이거 비웃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과학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최선의 해석이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다.
1: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수많은 반증을 거쳐서 왔다는 걸 그렇죠. 보여주셨습니까?
0: 네네네.
1: 근데 앞으로도 지금 변할 최선의 수도 해석은 있긴 한데 지금의 최선이군요.
0: 최선의 해석은 두 개가 동시에 존재했는데 아. 보는 순간 하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실제하게 된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뭐냐 하면 이거요. 지금의 컴퓨터는 뭐냐 하면 0과 1로 계산을 하는 거죠.
1: 네.
0: N극, S극 이런 걸로 0, 1 이렇게 이게 메모리로 저장하고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면 되잖아요. 양자역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있는 고양이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니까 0과 1을 동시에 존재하게 해놓고 계산하자. 그럼 한 번에 할 수 있잖아.
1: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0: 그게 양자 컴퓨터예요.
1: 그럼 더 빨라지는 거죠.
0: 그죠. 특정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문제를 풀겠다는 게 3분 만에 설명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1: 네. 일단 그 이론까지 오는 과정이는데
0: 네네.
1: 너무 그 반증과 도전과 그 수성과
0: 맞습니다.
1: 전복과 그런 역사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0: 그게 과학의 본질이에요.
1: 그게 과학이네요.
0: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양자역학은 여기까지고요. 근데 100년 후가 되면 이게 완전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질 거예요.
1: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정말 양자역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김갑진 교수님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과학 이야기 또 재미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자역학을 언제 처음 접했을까요? 놀랍게도 일제강점기였습니다. 1936년 연희전문학교 야구부의 충망받는 투수였다가 미국으로 물리학 유학을 떠난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최규남이라는 물리학자가 조선일보의 신흥 물리학의 추향이라는 연재 기사를 쓴 건데요. 일찍이 전 세계 과학에 일대 혁명적 센세이션을 일으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언간의 고전 물리학으로 귀결되었고 현대 물리학계의 가장 새로운 이론은 양자역학 및 양자론 등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시 가장 새로운 이론을 우리 민족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거의 뭐 100년 전에 이미 국내에 알려진 이론을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김갑진 교수님을 만나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셔터

0: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침 7시에 오성급 호텔에 추천 강연회를 되게 많이 나갔었어요. 핫한 양복을 깔끔하게 입으신 CEO분들, 저는 이미 수영을 하고 왔고요. 등산하고 이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지? 끝까지 현역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으시더라고요. 나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필요가 있는 사람, 계속해서 누군가를 돌아보게 만들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고 싶어. 나 끝까지 섹시하고 싶어. 라는 언제까지?
5: 죽을 때까지.
4: 나를 간병하는 사람에게 아 되게 섹시한 할머니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6: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관심 있는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을 넘어서 섹시하게 나이 드는 법. 제가 아는 우리 세바시 강연자분 중에 가장 우아하게 정말 나이 들고 계신 분이고 제가 가장 흠모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김희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김희재입니다.
6: 네. 우리 김희재 대표님 하면은 뭐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 이제 세바시 초기 강연을 하셨고 한 두 편 정도 하셨고 대중들이 아는 어휘로 표현하면 이제 실미도 영화 실미도의 작가.
4: 아유 부끄러워라. 네.
6: 또 만화 작가, 또 CBS 네. 라디오 작가로도 활동하셨고 네. 최근에 뮤지컬 그 스윙 데이즈라는 네. 직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체가 뭡니까?
4: 뭐 근본적으로는 이야기를 짓는 사람이겠죠. 그 이야기가 책이 될 때도 있고 영화가 될 때도 있고 제품이 될 때도 있고 당연히 뮤지컬, 영화. 그러니까 이야기가 필요한 곳. 쟤는 거의 다 작업을 해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 우리가 나이들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할 네. 거지만 사실은 저는 꼭 이걸 나이 든 사람들만 듣기보다는 네. 사실 젊은 세대도 귀 기울일 만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4: 그렇죠. 왜냐하면 그죠? 빠르든 늦든 누군가는 다 반드시 이 시절을 만나게 될 그렇죠. 것이고 만나게 될 계절을 조금 더 일찍 준비할 수 있다면 더 현명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계절에 들어선 사람들과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에 관한 쪽이니까 엄마와 딸이, 아빠와 아들이 같이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6: 근데 뭐 따지고 보면 나이 들어서 좋은 사람, 젊었을 때도 좋은 사람 아닙니까? 젊었을 때도 좋은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은 또 나이 들어서 또 매력적일 것 같고.
4: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젊었을 때 좋았던 점이 끝까지 좋으리라는 확신 속에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6: 그 실수를 좀 우리가 줄여보는 것.
4: 네, 그렇죠.
6: 지 네. 오늘 이야기 어쩌면 중심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오늘 이야기의 바탕은 우리 김희재 대표님이 신작 죽을 때까지 섹시하게 사는 법 와이즈.
4: 네.
6: 이런 제목이 붙은 책입니다. 네. 제목이 아주
4: 섹시하죠?
6: 부담스러워. 우리가 이, 그, 섹시하다.
4: 네.
6: 이 표현이 사실은 이제, 참 듣고 싶어 하는 어떻게 보면 칭찬 중에 하나이지만, 또 이게 참 듣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4: 네. 감히 내가 네. 그 단어를 입어도 되는가. 그렇지. 막 이런.
6: 그런데 이 책에 이렇게 섹시하게 사는 법. 네.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나요? 이 단어를 선택.

0: 또 이 섹시하다라는 말은 분명히 형용사인데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섹시하고 끝나겠다라고 한다면 무인도에서 우리가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혼자 떨어졌어요 내가. 그러면 굳이 섹시할 필요는 없어요.
1: 필요 없는 말이네요.
0: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내가 갖춰야 하는 것이지만 내가 갖춤으로써 상대의 어떠한 리액션을 이끌어내거나 상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하는 것이다 라는 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 섹시하기라는 형용사를 고른 거고요. 뭐 언제까지? 라고 했을 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 네, 그러니까 병상에 내가 누워서 아무런 그 행동을 하지 못할 때에라도 만약 내가 의식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나를 간병하는 사람에게 아, 되게 섹시한 할머니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1: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데도?
0: 네.
1: 참 저분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인데?
0: 환자인데.
1: 네,
0: 환자인데. 저분을 내가 케어하러 가는 거는 나의 직업과 일이어서가 아니라 아, 나 저분이랑 뭔가 얘기하면 즐거워. 나 저분이랑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2: 아, 너무 이상적이네요.
1: 죽기 직전에 이제 병상에 누워있을 때까지 섹시하기.
0: 아,
1: 이게 이제 네. 그걸 다루고 있는 책이 네. 너무 궁금해지는데.
0: 사실은 이제 제가 첫 번째 에세이를 죽을 때까지 섹시하기라는 예, 책을 썼었고. 그
1: 굉장히 오래전에.
0: 오래전에 썼었죠. 그때 제가 그 책을 처음 쓰게 됐던 거는 이제 회사를 시작하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려야지 됐는데 그래서 주찬 강연회를 되게 많이 나갔었어요.
1: 올드 스토리를 창업하고.
0: 네. 그때 주찬 강연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침 7시에 그 5성급 호텔에서 보통 열리게 되는데 그곳에 가니까 빳빳한 양복을 깔끔하게 입으신 CEO분들이나 이런 그렇죠. 최고 경영자분들 이렇게 모여 계시는데 보통 뭐 그때 60대 이상이 많으셨어요. 70대도 가끔 계셨고 아침 7시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려면 도대체 그런데 뭐 얘기하다 보니 저는 이미 수영을 하고 왔고요. 뭐 이미 뭐 등산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영화계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아침 7시에 자기 시작을 하든가 한참 꿈나라에 있는 사람들 속에 살다가 아 이분들의 이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아 나는 끝까지 현역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역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러면 돈을 계속해서 벌고 싶다는 건가? 그러기에는 그분들이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은퇴해도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큼의 굉장히 큰 자산을 이룬 분들도 많았고 명예를 더 얻고 싶다고 하기에도 그 업계에선 이미 최고 정점에 가 있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렇다면 이 현역이고자 하는 에너지 마음은 무엇일까? 이 욕망은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필요가 있는 사람, 계속해서 누군가를 돌아보게 만들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고 싶어라는 그러한 욕망으로 저는 보였고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섹시함이라는 단어에 가서 귀결이 됐어요. 아, 이분들은 나 끝까지 섹시하고 싶어라는 근데 그 섹시라고 하는 말이 사실 사람에게만 쓰이지는 않잖아요. 왜 우리 되게 좋은 문장 보면
1: 아 그렇죠 뭐
0: 문장이 참 섹시해 그죠? 뭐 혹은 공간이 되게 예쁘게 잘 돼 있는 거 보면 공간 참 섹시한데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어떤 성적인 매력만을 이야기하는
1: 그게 리터럴리한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네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섹시함이 이제 외래어긴 하지만
0: 네.
1: 뭐 굳이 우리말로 이제 다시 얘기하면 약간 매력?
0: 그렇죠.
1: 매력 같아요.
0: 네. 매력.
1: 다시 만나고 싶고
0: 네.
1: 이야기 나누고
0: 네.
1: 싶고
0: 네.
1: 가까이 하고 싶은 네.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섹시하게 살기는
0: 네.
1: 그냥 어떤 느낌이 담긴 에세이라면 네. 사는 법은 이제
0: 네,
1: 구체적인 어떤 네. 지침이나 가이드가 있는 거군요.
0: 자기 개발서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는. 네.
1: 근데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YG는 소위 이제 무슨 이제 뭐 중년 노년 혹은 시니어 뭐 네, 이렇게 네, 네. 가르는 그들을 YG 세대라고 이렇게 지칭했잖아요. 뭐 중년까지는 괜찮은데 네. 또 노년하면 또 네. 기분 나빠하고 그쵸. 실버 세대하면 또 예전에는 그래야죠.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또 싫어하시는.
0: 그쵸.
1: 네. 그래서 뭐가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YG 세대가 참 네. 저는 좀 적절한 단어 같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0: 아 감사합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세대가 현명한 세대가 되어준다면 그 본인들도 되게 행복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젊은이들도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담아서 좀 더 많은 분들이 YG 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냥 막 갖다 쓰셔도 됩니다. 저작권 없으니까.
1: YG 세대. 예, 예. 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법, 섹시하게 사는 법. 이게 근데 있어요? 진짜로?
0: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1: 자, 우리가 그거를 좀 깊게 좀 파고들면 네. 무엇부터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걸까요?
0: 그 욕망이 내게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아, 그요.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욕망. 있는가.
0: 네.
1: 그러네요.
0: 사회적 가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사실 뭐 그 처음 만난 사람에게 혹은 나의 윗사람에게 뭐 파트너사를 만났을 때 뭐 이런저런 혹은 갑을 관계에서의 뭐 이런 여러 사회적 가면들을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 잘 바꿔쓰고 살다가 나이가 들고 지위가 올라가면 그냥 얼굴이 하나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를 가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잘해주고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듣고 내가 별로 웃기지 않은 얘기를 해도 막 웃어주고 이런 시기가 되면서부터 더 이상 열심히 사회적 가면을 바꿔쓰지 않게 되면서 굉장히 저는 그 하나의 가면이 얼굴에 딱 붙어서 굳어진 표정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어른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남성분들이 조금 더 맞아요. 위험해요. 네. 워낙에도 표정 변화가
1: 잘 맞아요. 무표정으로 계속 계시니까.
0: 네. 그런데 그 표현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표현을 하지 않겠다라는 욕망보다는 표현할 필요를 못 느끼는 상태가 오래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욕망이 없는데 어떻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다시 불지켜야 되는 거군요.
0: 그러니까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즐거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몸에 나이를 쌓아가는 게 이렇게 버거운데 내가 뭘 누구한테 매력적인 사람까지 되어야겠어라고 하는 분은 타고난 부분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그분은 더 이상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생각하실 거는 내가 그 욕망을 갖고 있나? 만약 그 욕망이 내 안에서 찾아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에다가 그 욕망을 놓아버리고 왔을까? 어느 시점에 나는 그것을 잃어버렸을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왔다거나 뭐 아주 깊은 배신을 당했다거나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다거나 여러 가지의 인생의 서사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욕망을 거세하지 않으면 내가 생존할 수 없는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치유되지 않고 굳어져 버렸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이 책을 보시거나 이 방송을 보시게 된다면 한번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놓아버려야 했었던 나의 상처를 다시 한번 보듬어주고 회복시키고 이제부터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볼까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한번 부드럽게 요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아,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가를 네. 먼저 체크해보라는 말씀입니다.
0: 네.
1: 생각지 못했던. 그리고 대부분 그 욕망을 잃게 된 계기는 상처겠군요.
0: 그럴 것 같아요.
1: 그 매력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멈춰졌다는 또 한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호기심이 사라졌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아니면 나의 염려와 근심을 빨리 해소하고자 함인지. 그러니까
1: 그걸 구분해야겠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자신의 근황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인터벌보다 길어져요. 예를 들면 뭐 부모는 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응?
1: 그렇죠.
0: 생존신고 좀 해주면 안 되냐?
1: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좀 해라.
0: 전화 좀 해라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면 나는 정말 너의 근황이 궁금해 라고 한다면 손편지를 써도 되고요.
1: 아, 내가?
0: 내가.
1: 부모가?
0: 네. 내가 손편지를 써도 되고 뭔가 그렇게 갖고 싶다고 했던 혹은 먹고 싶다고 했던 뭔가를 그냥 보내줘도 돼요. 잘 살고 있지? 라고 하면서. 근데 내 궁금함을 해결해 주지 않는 너의 무심함이 몹시 괘씸해. 여기서부터 이제 그 갈등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고 또 하나는 저 친구가 나한테 내 근황을 궁금해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는 고인물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언제 전화해도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이거 물어보고 이거 먹었어요. 엄마는 드셨어요? 아유 나는 뭐 찬밥에 뭐 계속 맨날 찬밥에 뭔가를 먹는 엄마의 메뉴는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요새 무릎은 어떠세요? 아유 늙으면 다 그렇지 뭐. 이 대화가 반복된다고 했을 때 굳이 시간을 내서 엄마의 근황을 왜냐하면 지난주에 똑같은 얘기를
1: 물어보지 않겠죠. 네.
0: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의무가 되잖아요. 의무를 기쁘게 행하는 사람은 그런 자녀를 주셨다면 정말 훌륭한 자녀인 것이고 근데 그래서 자녀도 나의 삶을 궁금하게 할 만큼 나는 건강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가. 왜 나는 자녀에게는 성공하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머물러 있으면 후퇴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이 책을 쓴 이 세대는 정말 독특한 세대라 우리 부모보다 훨씬 빨리 잘 살게 됐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보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잘 살게 되기가 그렇게 쉽지 어렵다. 않은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라면서 엄마 뭐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냐라는 가사에 공감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엄마를 연민할 수 있고 내가 보살펴야 하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1: 정서가 다르네.
0: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은 나보다 훨씬 잘 살고 나보다 건강한 것 같고 나보다 시간도 많고 나보다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넘어서야 할 대상이지 연민하거나 긍휼할 대상이 아닌 상태가 그래. 되었는데 내가 부모에게 했던 것과 같은 것을 내 자녀에게 바라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와 내가 굉장히 대등한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시대의 사명이 있고 나에게 맡겨진 시대의 사명이 있으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어떠한 이기심도 없이 그를 응원해줄 정말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줄지언정 내가 다른 인격체의 인생에 폭력적으로 개입할 권리가 없음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 가족 간에 특히 부모 자녀 간에 아름다운 관계로 끝까지 갈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1: 이쯤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정말 그 우리 김희재 대표님은 좋은 엄마입니까? 엄마로 사셨습니까?
0: 좋은 엄마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건 뭐 그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저를 핸드폰에 저장한 이름은 세인트 김이에요.
1: 세인트 김. 이야. 그러면 어쨌든 엄마로서 뭐 자녀에게 핀잔이나 비난이나 뭐 화를 내진 않으셨었나 봐요.
0: 네.
1: 그런 경험이 실제로 없으시죠?
0: 네.
1: 세인트.
0: 그게 아니라 7살 땐가 이 친구가 기본적 캐릭터가 약간의 짜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엄마니까 엄마에 대해서 되게 부당한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경고를 했어요.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감정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살 때 이 친구가 이제 또 한 번 짜증을 냈어요.
1: 네. 아, 7살 아이에게 이건 합당하지 않은 감정이야라고 하진 않으셨겠죠?
0: 그렇게 말했어요.
1: 아 진짜?
0: 네. 그리고 7살 때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 그래갖고 내렸어요. 가까운 아이스크림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엄마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 네가 엄마에게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는 건 되게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도 네가 계속해서 짜증을 내잖아. 그러면 엄마는 엄마니까 너를 가르쳐야 하니까. 왜냐하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짜증을 내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 매를 들어야 돼. 그때까지 제가 안 때렸거든요. 그때부터는 엄마는 매를 통해서 하는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후부터의 우리의 시간은 그러면 굉장히 서로 간에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럴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
0: 네. 그러면 나도 매를 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너도 엄마가 이야기하는 이 지점은 계속 좀 지키고 생각해주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 그게 7살짜리와의 대화. 그렇구나.
0: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 가족관계. 힘들지만 그래도 부단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0: 저는 가장 많이 노력해야 되는 단계.
1: 그러니까.
0: 왜냐하면 다른 관계는 안 보고 살아도 돼요. 관계가 어려워지면 떠나면 돼요. 근데 가족하고 그럴 수 없으니까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관계가 가족관계라고 생각해요.
1: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죽을 때까지 섹시하게 사는 법, YG.
0: 네.
1: 이거를 좀 읽었으면 하는 대상은
0: 네.
1: 우리 YG 세대 아까
0: 네, 네.
1: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런 분들인데 YG 세대를 한번 정의하시는 것으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0: 사실 뭐 약간 촌스러운 방법이지만 우리 세대에는 통했던 앞머리 글자 따기.
1: YG 그럼 제가 W 오늘 띄우면
0: 네, YG 하고.
1: 그건 YG 네. 그다음에 I.
0: 인텔리전트하고.
1: 인텔리전트 네. 좀 지적이다.
0: 지적인
1: 그렇죠?
0: 사람.
1: S.
0: 석세스풀한 인생.
1: 섹시인 줄 알았어요. 석세스풀.
0: 네, 이거는 건강과 재정에 대해서도 조금 예.
1: 한 거고 좋겠다. 마지막 E는
0: 엘레강트였으면 좋겠다.
1: 그건 제가 항상 우리 그 세인트 킴을 얘기하는
0: 아, 이거
1: 제 카톡에는 엘레강트 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그 엘레강트 우아한
0: 우아한 그러한 삶을 우선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세대.
1: 네.
0: 그 석세스풀한 인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젊은 세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시간에서는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재력과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쌓은 세대들은 아, 석세스풀하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분들이 정말 끝까지 우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좀 다른 세대가 읽어주셨으면 하는 건 그 세대의 부모를 가진 청년 세대가 도저히 부모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저 사실 그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자녀 세대, 저희 직원 중에 젊은 세대가 아 도대체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몰랐다. 그치. 두 번째 썼던 건 나이듦에 대한 변명이라는 책 속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아주머니들은 카페만 가면 그렇게 신발을 벗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피가 잘 내려가지 않으면서 발이 많이 붓거든요. 예. 근데 그건 젊은 심장이 아주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식으로 세대 간에 서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책이 그런 잘 몰라서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의 조금의 아주 작은 소통의 창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YG 세대뿐만 아니라 그 YG 세대의 자녀들도 꼭 읽었으면 읽어도 좋을 책이네요. 네. 죽을 때까지 섹시하게 사는 법, YG. 네. 사실은 이 맥락을 읽다 보면은 오늘 이야기 나눈 그 철학이
0: 아.
1: 네, 그 어떤 그 인문학적 어떤 통찰력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다.
0: 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대표님 오늘 이야기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바시 45분 구범준 PD였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회색빛 구름을 이고 있던 우리들의 도시 뉴욕의 아침은 8시 무렵부터 쏟아지는 비로 지금 젖어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가장 높은 지대라는 베넷 파크, 조지 워싱턴 브릿지 옆에 위치한 그 파크는 미국의 독립전쟁 때 전투로 많은 피를 흘렸던 지역이지만 그곳에 이제 이른 아침이면 반려견, 애완견, 넋들의 놀이터가 되어 뛰어노는 강아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네팍 한가운데 연한 초록의 인조잔디에 이 강아지들이 떠나고 나면 어린아이들이 찾아와서 구르고 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루 24시간 동안에도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일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끝낸 타들러들은 일터로 나가는 엄마와의 작별에 통곡을 하며 손을 움켜쥐고 놓질 않습니다. 이렇게 아침 이별과 저녁 재회가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덤덤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틀 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컨트리 싱어, 배우, 살아 생전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했던 달리 파튼에 대한 그리움과 추모는 전 세계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버킹엄 궁전에서 근위병 교대할 때 9to5가 연주되는가 하면 달리 핑크로 물든 뉴욕 맨하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까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녀를 그리워하게 할까?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오늘 비는 밤에는 그칠 것 같은데 비가 올 확률이 100%라고 나와 있는 날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로 81도, 그러니까 섭씨로 한 27도 정도가 되고 또 일교차가 심하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21도 정도 최저 기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 금요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마음 한가운데 파란 하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비가 오락가락 할 것도 같은데 오늘처럼 비에 푹 젖어 사는 금요일은 되지 않겠고 온도는 조금 올라가는 오늘보다는 조금 올라간 내일 금요일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맑은 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비가 거의 오지 않을 것 같고 최고 기온이 화씨로 82도, 이번 주 토요일 28도 정도로 섭씨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썬데이 온도가 가장 높은 이번 주에, 그래서 거의 섭씨로 30도까지 될 것 같은 이번 주 썬데이가 되겠습니다. 비 올 확률도 아주 낮습니다. 주말에 뭔가를 계획하면 아주 기분 좋은 주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비는 뭐 쓸듯하는 비일까? 온도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어제까지는 예상을 했는데 뭐 그럭저럭 이제 이렇게 아주 뜨거운 여름은 지나갔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말에 맑은 토요일, 일요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달리 파튼, 이 지상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떠난 짧은 암과의 투병, 그리고 작년 3월에 먼저 떠나보낸 남편 곁에 갔다.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아쉬워하면서도 그래도 행복한 달리 파튼의 삶에 또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그 여러 가지 업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애도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개항을 명령했다고 어제 제가 강력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슈를 한 것이니까 아무튼 조기 달아라. 앞으로 일주일은 함께 동갑 아닌가요? 1946년생 달리 파튼을 보내면서 마음이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례식이 아주 소규모로 비공개로 열릴 거라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오늘이 맞나요? 네, 어제였나요?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은 가족들만이 참석하는 장례식. 그리고 또 달리 파튼이 자신의 고향에 이 달리우드 테마파크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타주에서까지 달리 파튼을 추모하면서 또 패밀리가 여기 가서 그녀의 살아 생전의 모습과 고향에 어려웠던 테네시에 그곳을 지금 방문하는 모습을 또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문을 열고 보통 때처럼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게 물었더니 The show is going to go on. 그렇게 약속을 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달리에게 나는 약속을 했습니다. 쇼는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 달리 파튼의 삶을 주제로 한 뮤지컬을 또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주 세상 떠나기 며칠 전까지도 빅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내년 1월 19일에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카고 작품에 출연하고 있는 록시 하트, 대한민국의 뮤지컬 배우 아이비 박은혜의 이야기로 9월 6일까지는 상당히 설레고 들뜨고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네, 오늘도 또 공연이 여전히 이어지는데 그리고 또 달리 파튼이 노래 하나를 녹음을 했는데 이게 지금 타임 캡슐에 들어가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45년인가요? 언제 개봉이 된다라고 하는데 신비로운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 에너지와 세상을 향해서 I will always love you라는 말이 정말 만나지 못했던 한 그 여가수 배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지금 남긴 자산이 4억 달러가 조금 넘는데 살아생전 기부한 것이 6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부 안 했으면 빌리언이에요. 충분히 됐을 것 같네요. 우리가 뭐 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0: 어제 한낮에 우리가 그러니까 어제 아침 일찍부터 사실은 시작된 건데 네팔과 이 티벳에서 들려오는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 어떻게 이거 홍수라고 말을 처음엔 붙였다가 산사태라고 했다가 지진이 났다고 했다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마디로 물벽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네팔과 티베트 오늘 아침까지 뭐 몇 명이 사망을 했느냐 이게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273명, 273명이 죽은 것으로 일단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티베트 여기 중국에서 그 티베트 자치구 지역입니다. 네팔과 국경에서 1,000명 이상이 지금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많은 관광객들까지 지금 계속해서 구조 작업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뭐를 우리가 여기서 지켜보는 마음이 너무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정도의 자연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일단 큰 그 얼음 조각이 빙하 산 위에 빙하에서 떨어져 나와 얼음과 물 암석이 급류를 일으켰을 그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가장 큰. 가능성, 원인으로 그렇게 과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과 중국 티벳 지역 사이에 히말라야 강 계곡을 홍수로 휩쓸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기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지금 어제 낮 현재 9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해서 현재와 지금 급한 연락과 함께 많은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 두산에너지에 고용된 이 9명의 직원들 그리고 또 다른 고립된 10명은 지금 안전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히말라야 높은 지역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진흙, 물, 얼음의 급류가 그 속도가 엄청났기 때문에 네팔과 중국의 티벳 자치구 국경의 산악 계곡을 휩쓸면서 물길로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오면서 그 속도가 또 파괴력이 건물도 무너뜨리고 사람들은 그냥 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도망을 하지만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그러니까 달아날 수가 없어서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사망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확인한 영상을 보면 여기 중국 쪽 티벳 기롱항구 국경 검문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달아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쏟아져 내려오는 물과 짙은 구름이 무슨 뭐라고 해야 하죠? 구름이 너무 짙은 색깔이어서 검은 연기처럼 그 지역을 덮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얼음 눈사태죠. 그래서 이 얼음 눈사태가 홍수를 일으켰고 그러니까 빙하 꼭대기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조각이 그 폭이 600m 너비라고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빙하에서 떨어져 나와서 네팔의 강 쪽으로 어느 정도냐, 1km 정도 피트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수천 피트 떨어지면서 그 충격이 규모 5.2 강도로 볼 때 그런 지진과 맞먹는 그런 강력한 움직임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뒤흔들면서 이제 급류로 변한 거죠. 과학자들은 일단 지구 기후 변화가 따뜻해지면서 기온이 이런 올라가는 그래서 빙하가 붕괴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수, 급류, 얼음 덩어리, 다리가 부서지고 여러 층 구조물이 기초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당연히 하고 있는데 5,200m 그 높이에 있는 그러니까 17,000피트니까 그 빙하에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내려서 물과 얼음과 암석의 혼합물로 빠르게 내려가면서 이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팔의 보테코시 강 쪽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라고 이것 자체가 큰 충격과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이 지역에 빙하가 떨어진 그 부분을 보면 굉장히 그냥 깨끗하게 떨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수직으로 1km 이상 계곡 바닥까지 떨어져 내렸으니까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죠. 지금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지질학자 다니엘 슈거 이분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뭐 지금 실종자들이 1,000명이라고 일단 그렇게 대략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뭐 다리며 학교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여기 한국의 월커들이 저가서 일하고 있던 이게 휩쓸려 내려간 이렇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어제 아침 일찍 올라온 영상들에는 수도 카트만두에서 약 40마일 정도 떨어진 네팔에 이 폭우라고 처음엔 그렇게 다리가 이제 파괴되는 모습 이런 것들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달아나는데 이게 휩쓸러 내려가는 이 홍수, 이 산사태, 어쨌든 빙하가 그러니까 빙산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그 충격으로 일어난 홍수라고 부를 수도 있고 산사태 이런 것들이 네팔에 지금 최근에 선출돼서 새롭게 들어간 뭐 이 36살의 발렌드라 샤 총리가 네팔의 정권에 권력을 잡고 있는데 최근의 일입니다. 작년에 네팔에 이 젠 Z, Generation Z가 크게 일어나서 또 시위를 해서 그동안에 히말라야 이 나라의 부패와 부실한 운영을 했다 해서 기득권 왕조 정당들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해서 36살의 젊은 총리를 선출을 했는데 지금 자신의 약속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큰 또 사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우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우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개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스튜디오 갖고 들어온 물병에 뚜껑을 열어서 물을 한 모금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또 에어컨이 나오고 애는 오늘은 우리 K라디오 뉴저지 폴리 스튜디오에서 세상의 모든 아침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가 있어야 라디오를 듣는다라고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 알지만 차에서 운전할 때 라디오를 켜고 우리 K라디오 들으신다면 내리시면서 스마트폰이나 또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에 우리 K라디오 웹사이트 홈페이지 kradio.us 이렇게 검색하시면 화면이 뜨고 거기 오른쪽 상단 위쪽 코너에 on air 두 단어를 클릭하시면 유튜브를 하는 시간에는 유튜브로 보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라디오가 없어도 K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고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재밌었던 인터뷰, 지나간 인터뷰들을 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kradio.gcous 이렇습니다. 소셜미디어, SNS, 아이들이 전화기를 놓지를 않아요. 뭐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고 너무 잔소리 같아서 하다가 지쳐버리고 밥 먹을 때는 좀 손에서 놔라 이렇게 말도 하고 각 가정의 부모된 마음이 참 답답하기도 한데 사실 부모 자신들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손에 책을 들고 책을 보면 아이가 책을 보는 습관이 좀 그렇게 생기지 않을까? 그 옛날에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는 뭐 막을 수가 없는 이 소셜미디어 스마트폰으로 인한 이런 현상인데 메타가 지금 여러 가지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려 들어갔다면 뭘 누가 이렇게 잘못해서 메타를 집어넣은 것처럼 되지만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만드는 이 대기업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컴퍼니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에서 이 소셜미디어가 담배처럼 중독성이 강한 플랫폼을 설계해서 유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harm을 끼친다라고 지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미국의 47개 주들이 대표적으로. 그런데 어제 획기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이런 소식 우리가 오늘 아침 계속 듣고 있죠. settlement. 메라가 최대 벌금으로 하면 171억 달러를 내고 지금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대대적인 변화를 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이게 기념비적인 획기적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소셜미디어 이 대기업 메타는 지금 47개주 플러스 워싱턴 DC 또 다른 지역 정부들과 소송에서 합의를 했는데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주가 여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약 2천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재판 자체는 캘리포니아 북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 법원에서 그런데 이 연방 재판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사실상 종료됐다. 이 액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돈이지만 돈 얘기는 나중에 벌금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어제 아침에 합의된 그 합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법원에. 그리고 이번 건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이걸 승인을 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타 어제 비슷한 혐의로 텍사스 주와 약 10억 달러에 합의했다라고 그렇게 또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학군과 개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다른 소송들의 직면에 있는 상황이고 일부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합의가 나온 이 케이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여기 17billion dollars 벌금이다 하지만 이 액수가 우리가 듣기엔 엄청나지만 trillion dollar, 조 달러 단위의 메타라는 기업을 이거 가지고 흔들 가능성은 뭐 굉장히 적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 합의를 한다는 이 세븐먼트에 어떤 변화를 취할 것인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어린 청소년들이 이걸 사용해서 때로는 자기 스스로를 혐오하게 돼서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에 배경인데,
10대 티네이저들은 플랫폼 여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하루에 2시간만 이용을 하겠다는 이 제한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또 12시 밤, 12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에는 완전히 생활 속에 차단이 되는 그리고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이 notification, 알림이 중단이 된다. 18세가 안 된 사용자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15분 연속으로 사용할 때마다 화면에 이 프롬프트, 이거 지금 15분 됐다 이런 방법으로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60분, 90분. 이 앱들, 인스타그램 예를 들어서 심리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사용자, 티네이저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예를 들어서 뷰티 필터, 또 좋아요 이런 거를 몇 개나 이게 받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이 아이들의 자신감 뭐 이런 self image를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살 수 없게 한다. 이 뭐 peer pressure가 그렇죠. 자기 동급 혹은 친구들 특히 소셜미디어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립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떤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더 소외돼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의 뷰티 필터는 예를 들어서 사진, 영상 찍을 때 얼굴 피부를 매끄럽게 이렇게 보정하는 거 또 메이크업 한 것처럼 그런 AR, 그런 디지털 보정 도구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다라고 말을 하는 걸 제가 조심해야겠네요. 많은 티네이저들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도 조금 보면 아유 내가 너무 여기 뭐야 이게 그래서 이런 거 해서 또 사진 찍어서 다 바로 앉으시고요. 한참 있다시면 오 저도 그 사진 속에 제가 봤던 사진 속에 제가 괜찮아 보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잡티를 없애고 피부톤을 밝고 매끄럽게 만들고 이목구비도 수정해줘서 성형한 것처럼 가상의 메이크업 뭐 이런 것들 립스틱 뺨에 이 볼터치 블러셔 색상 입히거나 뷰티 필터 이런 것들을 좀 못 쓰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자세한 이야기들이 또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런 걸 제한하거나 제거할 것이다. 여기 settlement 합의에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겠다. 그럼으로써 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이걸 사용함으로써 스스로를 해치는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도 이걸 제거하게 되는 for the first time turn off autoplay 자동으로 플레이가 계속되는 비디오 영상 그리고 algorithmic personalized feeds 나의 그 내가 잘 사용하는 것들이 그 algorithm 알죠 우리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같은 얘기인데 이제 그게 연달아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 좋아요 카운트 몇 개인지 이거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조항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로 메타가 합의한 것은 stranger, 낯선 사람들로부터 내가 원하지 않는 접촉, 어린이들을 또 골라서 이렇게 접촉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도입할 거라고 합의는 했지만 그 방법이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그럼 나이가 있잖아요. 18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2시간 인스타그램 제한 이게 사용자들의 나이를 어떻게 확인을 하나? 이거 지금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건데 2025년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16세가 안 되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시작을 했는데 10대들이요 더 빠르게 피해갈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았다라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작년에 15세가 안 되는 15세 미만이 특정한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계획을 세우고 덴마크 정부의 디지털 부서가 아이들이 15세까지 이 소셜미디어 사용하지 않고 뭔가 다른데 유익한 것을 하기 위해 시간을 갖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호주는 지금 아이들이 이걸 피해가는 뭐 방법을 찾아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트위치, 엑스, 유튜브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폭넓게 호주에서는 적용이 됐네요. 그런데 호주에서 바로 이 봄이 되니까 12월에 있었던 건데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던 16세 미만 아동의 부모들 중에 70%가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그걸 그 중에 최소한 하나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6월에 호주 정부가 더 강화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발표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스페인도 6월에 16세가 안 되면 모든 청소년들에게 소셜미디어 금지할 거라고 했지만 지금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자,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79억 달러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메타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틱톡이라든가 유튜브, 스냅 등 다른 이 업체들도 이런 변경에 동의할 경우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어제 FDA가 췌장암 약을 승인했다. 이렇게 짧게 듣고 있는 이 소식은 맞습니다. 치료하는데 새로운 그 문을 연다. 이건 큐어라고는 치료제라고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약은 뭐, Transform Care for Pancreatic Cancer. 췌장암의 치료의 새로운 그 방법을, 새로운 문을 연다.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The Roxane Resup 이라는 그리고 브랜드 네임은 Roxane Q라고 그렇게 판매될 이 하루에 두 알을 복용을 하면 advanced, 좀 많이 진전이 된 췌장암 환자들, 키모테라피 받고 나서 임상 실험을 하니까 두 배로 생명을 연장을 했다. 그러니까 7개월 대 13개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생명을 더 연장한다는 것은 이 암 말기 환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변의 지인들 또 가족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손주들의 졸업식에 참석할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기다리는 손주를 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차이죠. 치료제는 아니지만 췌장암 환자들이 삶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온 미국 FDA가 진행되고 있는 그 췌장암 치료제 이걸 승인했습니다. 치료제라고 말을 붙이는 건 여기 단서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큐어는 아니지만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고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엄청난 천둥 소리가 나서 제가 잠깐 와 비는 그렇게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나요? 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췌장암 케어에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이 FDA가 승인한 이 약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김수보석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김수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그리고 이번 주 킴스버서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이 기념 코인들, 그 코인의 골드 코인, 실버 코인, 구하기도 힘든 코인들을 킴스버서 소장품으로 특별한 세일 가격에 또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뭘 해먹나? 혹시 걱정이 되신다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뉴저지 한남 체인 안에 있는 만나방에서 하세요.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소박했던 밥상이 풍요로워집니다. 나물, 국, 찜, 떡,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 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서하 재단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어려운 마음에 공감과 위로를 줍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서자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에 위치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 GDR Max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또 시원한 생맥주 음식 동시에 플러싱 당구장까지 오픈돼서 빌리전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스마트한 게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플러싱 당구장 929-766-0088로 문의하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죠. 특별한 혜택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검색창에 쿠쿠렌탈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유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에서 하세요. 소셜 문제 상담, 주로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장수 데이케어 78799-0133 일부 후원업체만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킨시스 한인봉사센터가 뉴저지에도 문을 열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프로그램을 하다가 Meals on Wheels라고 해서 가정급식 배달 프로그램인데요. 작년 9월부터 홈바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주로 댁에서 머무시거나 차가 없어 음식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시장 본다든가 이런 것부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직접 배달을 해드리는 한식 음식 프로그램. 그런데 올해 9월에 이제 이 지역이 확대가 돼서 새롭게 다른 분들까지도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KCS 뉴저지 에이징 디파트먼트의 제니 안 매니저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시니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제니 안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이 프로그램은 Meals on Wheels 에서 말 그대로 음식을 실어서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드린다라는 프로그램인데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1: 네. 이 Meals on Wheels 프로그램은 한식 가정 급식 배달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 한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집밥의 온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네. 작년에 1차 시범 사업으로 현재 포트리, 펠팍, 리오니아 지역의 60가구의 따뜻한 영양가 있는 점심을 주 3회 월수금 배달하고 있습니다.
0: 월수금으로 배달이 네. 계속되고 있는 작년 9월부터 시작하셨는데 한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한국 음식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저희가 KCS 3층에 네. 자리 잡고 있는
0: 주방?
1: 깨끗한 주방에서 직접 네. 이제 저희 주방 식구들께서 네. 음식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새벽에 나오셔서
0: 와.
1: 정말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0: 네.
1: 음식을 만들어서 팩을 해서
0: 네.
1: 그래서 딜리버리가 8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요.
0: 네.
1: 어르신들께서 1시 전에 점심을 받으실 수 있도록
0: 네.
1: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한국 음식을 한식을 직접 그날 아침에 만들어서 그렇다면 작년과 올해 프로그램의 차이? 뭐 지역이 지금 확대된 거가 가장 큰 차이점이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1차 시범 사업으로 3개의 타운을 하고 네. 있었는데 저희가 새로운 이제 펀드들께서
0: 네.
1: 이 사업을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좀 더 넓혀서 현재 9월부터 시작될 이 지역인 잉그루드, 티넥, 리지필드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해서
0: 네.
1: 총 한 어나더 50명의 어른들께 이 가정급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년 9월부터 해서 한식이 집으로 직접 배달되는 거긴 60가정이고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팰리세이드 파크, 포트리 그리고 레오니아 이번에 확대되는 다른 세 지역에 그러면 이 음식을 집에서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일주일에 세 번 수혜 대상이 되는 조건은 어떤 게 있나요?
1: 예, 조건은요. 우선은 네. 거동이 불편하신 분
0: 네.
1: 혹은 혼자 식사 준비가 하시기 어려운 분이 이제 주 타겟인데요.
0: 네.
1: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모호하니까 보통 어른들께서
0: 네.
1: 거동이 불편하시다 하면 어떤 기준이냐라고
0: 네,
1: 얘기를
0: 맞아요.
1: 물어보시는데 어른들께서 이제 혼자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가 되면 보통은 나가실 때 외출하실 때
0: 네.
1: 케인이나 워커를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0: 네.
1: 요즘 한국말로 말하는 독거노인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가족들이 있지만 자녀분들께서 주로 타주에 사셔서 자녀분들의
0: 네.
1: 도움을 전혀 받으실 수 없는 분
0: 네.
1: 그리고 주위에 뭐 교회 지인이라든가 친구들 이런
0: 네.
1: 분들한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가 봐요.
1: 네, 많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넘버를 추정을 할 수 없었는데
0: 네.
1: 저희가 지금 작년 1차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이후에
0: 네.
1: 이렇게 많은 혼자 사시고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 어른들께서 계시다는 거를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놀라웠고요.
0: 네.
1: 그리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같은 단체에서 더 많이 프로그램을 넓혀서
0: 네.
1: 더 많은 이제 지역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0: 네, KCS가 뉴욕 한인봉사센터로 먼저 시작해서 뉴욕 지역에서는 이 가정으로 급식 배달하는 프로그램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시잖아요.
1: 네, 현재 KCS는 이미 뉴욕에서 네. 30년 이상 가정 급식 배달 서비스를 운영해 왔고요.
0: 네.
1: 현재 하루 평균 약 한 850명 850. 어르신들, 네, 네, 어르신들께 지금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0: 네.
1: 그들의 건강한 삶과 질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런 프로그램을 뉴저지에 가져와서 뉴저지, KCS 뉴저지에서 작년 9월부터 해서 지금 세 지역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펠리세파, 푸트리, 그리고 레오니아까지 60가정에 배달이 되고 있는데 그걸 이번 9월에 확대를 해서 지금 신청자를 받고 계시는 거죠. 잉글우드, 리치필드, 그리고 티넷까지.
1: 네, 맞습니다. 현재 네. 8월부터 이제 신청을 받고 있고요.
0: 네.
1: 저희가 이제 새로운 이 플라이어나 이런 거를 여러 네. 한인 마켓이나 혹은 네. 로컬 호스피탈이나 이런 곳에 지금 딜리버리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 밀은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점심
0: 네.
1: 이제 3일을 직접 배달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0: 네, 그러니까 1차 프로그램으로 작년 9월에 시작된 60가정에는 월수금을 배달하신다고 했는데 날짜를 조금 바꿔서 여기는 화, 목, 금 이번에 받으실 분들은 어디로 신청을 하면 되나요?
1: 네, 저희 KCS 전화번호 201-212-1054 제니, 전화 아니면 샤론 선생님이라고 네. 찾으시면 되고요.
0: 네.
1: 전화하셔서 성함하고 전화번호 남기시면
0: 네.
1: 저희가 다시 전화드려서 여러분께서 해당이 되시는지
0: 네.
1: 스크린을 통해서 그래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 네, 201-212-1054 프로그램 매니저 제니나 샤론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직접 통화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번호와 성함 남기시면 여기 댁으로 직접 음식이 배달되는 일주일에 세 번의 서비스를 KCS 뉴저지에서 다음 달부터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여러 재단에서 이렇게 펀딩을 가능하게 했는데 우리가 조금 들어볼까요? 어떤 재단들이
1: 네.
0: 하셨나요?
1: 이 프로그램을 후원해 주신 재단은
0: 네.
1: 우선 1차 시범 사업을 도와주신 분들은
0: 네.
1: South Pole Foundation
0: 네.
1: 그리고 Joe Foundation, Judith M Foundation,
0: 네.
1: Wallerstein Foundation이 도와주셨고요.
0: 네.
1: 그리고 새롭게 이제 9월부터 시작될 네. 2차 시범 지역인 잉그루드 티넥 리치필드는
0: 네.
1: 현재 새 파운데이션인 South Pole Foundation, 조 파운데이션, 주디스 앤 파운데이션이
0: 네.
1: 합작해서 도와주실 예정이십니다.
0: 네. 직접 작년 9월부터 혼자 사시고 또 몸이 불편하셔서 식사를 제대로 만들어 먹거나 누가 가져다 주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오신 분들께 이 프로그램 담당 매니저로 일을 하시면서 제니 안 매니저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우선은 제가 처음에는 40분을 시작으로 해서
0: 네.
1: 현재까지 60분을 저희가 음식을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음식을 딜리버리하는 그 의미에서
0: 네.
1: 조금 더 확장되어서 어른들께 직접 인퍼슨으로 음식을 딜리버리 하시면 해드리면서
0: 네.
1: 이분들의 건강이나 혹은 어떤 이머전시 상태가 되면 저희가 이머전시 콜까지 해드리는
0: 네.
1: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이제 음식만 배달하고 뭐 문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0: 네.
1: 어른들의 이제 데일리 그 건강까지 체크업하고
0: 네.
1: 어떤 상황이 되면은 저희가 이머전시나 경찰서 이런 데까지 연락을 다 해드리는 그러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음식만 배달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일주일에 세 번씩 가서 인사드리고 어떠세요? 라고 묻다 보니까 이머전시 상황이 있거나 이러면 또 연락도 직접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KCS 프로그램이 됐는데 뉴저지 지역에 살아오시는 혼자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결혼을 안 하셔서 자녀가 없어서 꼭 그렇게 사시는 것만은 아니죠?
1: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0: 네.
1: 자녀분들께서 계시지만
0: 네.
1: 자녀분들께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직을 네. 하셔서 타주에서 보통 이제 일을
0: 네.
1: 하기 시작을 하시면 부모님들께 이제 연락을 한다던가 전화 연락 외에는
0: 네.
1: 자주 방문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제공을 하면서
0: 네.
1: 아, 한인들께서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생각외로 너무 많다는 그런
0: 네.
1: 거를 제가 알게 되었고요. 조금 더 많은 이런 분들을
0: 네.
1: 좀, 따뜻한 음식 한 끼를 전달하면서
0: 네.
1: 프로그램을 좀 많은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개인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이민 1세대인데요. 미국에 온 목적이 어쨌든 자식들이 미국이라는 좋은 교육 환경, 여러 문화적,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서 무조건 아이들을 먼저 우선해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나간 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런 건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0: 네.
1: 이게 우리의 저의 미래가 아닌가 이런 아탕까운 생각이 들어서
0: 맞아요.
1: 저도 이 프로그램에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을 때는
0: 네.
1: 사실은 덤덤한 마음으로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0: 네.
1: 시작을 했는데 1년 동안 이제 이런 그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0: 네.
1: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이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0: 네.
1: 이게 이제 저의 미래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0: 네.
1: 프로그램에 더 의미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0: 네.
1: 예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이 프로그램을
0: 네.
1: 키워서 더 많은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60세부터 티넥 잉글로드 리치필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만 60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타주에 자식들은 있는데 혼자 식사하시기도 힘드신 그런 분들 꼭꼭 연락하셔서 KCS 뉴저지로 전화하거나 도와주셔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홈바운드 되신 분들, 그러니까 잘 거동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총칭이죠. 이런 음식을 일주일에 세 번씩 가정급식 배달 프로그램의 수요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네, 전화번호는
0: 네.
1: 201-212-1054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 네.
1: 어머님들, 아버님들.
0: 네.
1: 저희 같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0: 네.
1: 제공하는 이런 non-profit organization이나 한인, 봉사센터가 있으니까
0: 네.
1: 너무 미래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0: 네, 또 아유 우리 제니님이 나오셨네 방송에 이러면서 반가워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1: 네, 아마도 제가 이제 KCS에서 사실은 9년 정도 이제 이 소셜 프로그램에서 어른들을
0: 네.
1: 도와드리고 있는데 아마 저 이름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0: 네.
1: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우선 예, 이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싶으니까
0: 네.
1: 혹시 나 이 프로그램에 해당 사항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0: 네.
1: 바로 전화를 하시면요 저희가
0: 네.
1: 스크린을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한인 밀집 지역 한인들이 많이 사시는 그 지역 말고 지금 비교적 그래도 계시기는 하지만 티넥이라든가 앵글로드, 리치필드는 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반응하시는 그 속도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가정 급식 배달 프로그램.
1: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1차 시범 지역은 한인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이라 사실은
0: 네.
1: 60가정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0: 네.
1: 했는데 많이 어려움이 없었고요.
0: 네.
1: 그리고 현재도 사실은 신청자가 계속 들어오는 상태라 지금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예정이고
0: 네.
1: 근데 이 지역인 사실은 잉글로드 티넥 리치필드는 한인들이 저희가 많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0: 네.
1: 그래도 등록을 받아봐야 알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지역에 있는 큰 교회 단체나 이런
0: 네.
1: 것들과 저희도 이미 이제 컨택을 한 상태라 아무래도
0: 네.
1: 그런 쪽에서 많이 들어오시지 않을까
0: 네.
1: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KCS 뉴저지 이번에 확대된 가정급식 배달 프로그램 50 가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시면 일단 연락 주십시오. 201-212-1054. 오늘 에이징 디파트먼트의 프로그램 매니저 제니 안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영화 개봉되는 거예요. 커머니 군체 연상호 감독의 새 최고 기대작 한국 영화 군체가 옵니다. 뉴욕은 AMC 베이테라스 6, 뉴저지는 AMC 리치빌 파크 12에서 개봉되고요. 글로벌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함께할 인재 찾는 데 POS 설치 기술 지원 담당하실 분 관련 경력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516-331-2250 전화해주세요.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 아시죠?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위치하고 있는 제니의 뭉치 모두 함께 제공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오늘은 젖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데 제가 그냥 커피 들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강아지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강아지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뭐가 좀 달랐나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올 가을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고의 가을 유럽 여행을 만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살아있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 그리고 낭만 가득한 이태리 7일, 알록달록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동유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9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낭만의 남유럽을 원하신다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코스도 만나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 유럽 여행은 다양한 코스를 준비한 동부관광과 함께하세요.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참 이상하죠? 누군가 나에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아니면 저 때문에 힘이 났다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줘도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는 건 무심코 들었던 서운한 한마디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정도밖에는 안 되냐? 왜 그것도 못하냐? 이런 말들은 몇 년이 지나도 문득문득 생각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좋았던 것보다 상처받았던 것을 더 오래 붙잡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그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지나가는데 서운한 말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서 가끔씩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서운한 말 하나 대신 내가 들었던 고마운 말 하나를 떠올려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주위 분들께 그런 말을 하나 건네보면 더 좋겠죠? 이렇게 짧은 한마디가 생각보다 오래 사람의 마음에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서로 좋은 말을 건네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투데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좀 꾸물꾸물한 하늘을 보고 오셨죠. 아무래도 어제는 참 화창했는데 오늘 한 12시부터 비 소식이 또 있고 홍수주의보도 내려져 있더라고요. 오늘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는 목요일이네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연을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혹은 어떤 조언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런 분들 있으시면 저희 K-Radio US 카톡으로 의견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가을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남자친구와는 2년 정도 만나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직까지 재혼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혼자 키우셨고요. 그런데 얼마 전 남자친구와 아버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아버님께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 하나를 하셨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생전에 아들에게 남겨둔 영상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중 하나를 결혼식 하는 날 깜짝 영상으로 틀어주면 어떻겠냐라고 제게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병환 중에 계시던 어머님께서 아들이 언젠가 결혼할 것을 생각하시고 미리 이 영상을 찍어두셨다고 하네요. 영상에는 아들에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앞으로 좋은 남편이 되라 이런 이야기와 함께 누군지 모를 며느리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남겨놓으셨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결혼식 비용도 많이 도와주시고 신혼집 마련에도 양가가 함께 지원하기로 한 그런 상황이에요. 항상 고마운 게 많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영상을 보여주셨을 때 차마 싫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요.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결혼식 날 돌아가신 어머님의 영상이 나오면 분위기가 너무 슬퍼질 것 같아서요. 남자친구와 아버님이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라도 흘리면 저는 그날 남편을 위로하고 또 아버님까지 챙겨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날인데 굳이 이렇게 슬픈 영상을 넣어야 할까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이 사연에서 이 한쪽은 이 신부 쪽은 이제 결혼식이라는 것이 좀 너무 행복하고 밝고 새로운 그런 출발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좀 밝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아버님 쪽에서는 평생 그 아들의 결혼식을 보고 싶었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축하 인사인데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결혼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당사자라면 혹은 내가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결혼이 참 중요하죠. 그 의미도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결혼식을 할 때 뭐 하객이라든가 가족들이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그냥 글쎄요. 짧게 보여주고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추억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날이 아니어도 가족끼리 다른 자리에서 뭐 함께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비 신부의 입장이 이해가 되시는지 아니면 이건 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주세요. 글쎄 저는 저도 이제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건 당사자가 되어봐야 아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을 향한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거는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울음바다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 결혼식의 의미가 조금 더 남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고민들 또 갈등 상황들 궁금하시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 언제든지 사연 주십시오.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국보가 시원한 특별 세일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도 최대 75% 할인합니다. 여름 막바지죠. 국보 입을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볼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무료이고요. 팁이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제1회 홀 19벳 뉴욕 뉴저지 스크린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이 캐시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고요.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19벳 팀대항 스크린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로 해주세요.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드디어 오픈했죠.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프로모션 있습니다. 929-766-0088.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한국 영화 군체가 찾아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텍 시설,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순간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됩니다.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고수 출연하고요. 8월 28일 금요일 독점 개봉합니다. 가까운 극장에서 예매하세요. 뉴욕은 AMC 베이테라스 6, 그리고 뉴저지는 AMC 리치필드팍 12에서 상영합니다. 투데이 곧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루스 파운드당 49센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10개 6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거푸드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 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0: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자이언티가 부른 양화대교 들으셨는데요. 양화대교 아시나요? 아시죠? 예전에 만약에 한국에 살았던 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서울의 한강 위에 참 많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들어도 누군가의 어떤 가족 이야기와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다리가 있죠. 바로 지금 방금 들으신 양화대교인데요. 양화대교는 처음부터 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1965년 개통 당시의 이름은 제2한강교였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한강에 다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그 서쪽 지역과 김포, 뭐 인천 이런 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었는데요. 1982년에 지금의 이 양화대교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화대교가 사실은 그 이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이곳에는 예전부터 양화나루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니라 사람과 물건을 실었던 그 배가 한강을 건너던 그런 곳이었죠. 옛날에는 배가 사람을 이렇게 건너게 해주던 자리였고 지금은 이 다리가 또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람을 건너게 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오래된 다리가 이 양화대교가 우리에게 더 좀 특별하게 기억됐던 이유가 바로 방금 들으신 자이언티의 노래 양화대교가 나오면서부터죠. 가사를 들으셨죠 방금. 이 노래가 사실 자이언티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자이언티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택시 운전을 하셨다고 하죠. 어린 시절에 이 자이언티라는 가수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 어디야 하고 물으면 그 아버지께서는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양화대교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곤 했대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였던 자이언티에게 이 양화대교는 지금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장소였겠죠.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이 아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왜 밤늦게까지 그렇게 운전을 하셨는지 양화대교를 그렇게 왜 매일매일 건너셔야 했는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어릴 때는 모르죠. 그 부모님의 삶을 어른이 되고 나서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이언티가 음악적으로 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좀 슬럼프에 빠져있는 그런 시기에 미국 여행을 다녀오던 비행기 안에서 문득 그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아버지 가족 생각이 떠올랐고요. 그래서 가사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노래의 가사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곡을 발표하기 전에 사실 이게 내가 맞는 길인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양화대교가 발표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아주 사랑을 받았어요. 이 노래가. 그래서 자이언티 하면 그를 대표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 자이언티에게는 양화대교가 참 특별한 장소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씩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어릴 때 살았던 동네라든지 아니면 뭐 버스 정류장 그 앞에 있던 빵집이라든지 하나씩 그런 추억의 장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너무너무 넓게 보였던 그 운동장이 여러분도 혹시 경험하셨어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혹시 그리워서 찾아가면 이게 이렇게 조금 했나? 이렇게 작았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찾아가면 본 적이 있는데 와 이렇게 운동장이 작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만큼 제가 컸다는 거죠. 이렇게 방금 들으신 양화대교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뭐 사람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정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터로 가기도 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묵묵히 이어주던 다리 하나가 한 사람의 기억 속에는 또 아버지가 일하고 있던 일터로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이렇게 노래가 됐네요. 오늘 이제 양화대교뿐만 아니라 저는 글쎄요 신림동 순대골목도 좀 생각나고 여러 가지가 좀 떠오르는데요. 그런 좀 추억들을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데이 지금 여러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는 잠깐 시간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열려 있으니까요. 사연도 주십시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노란 자두 파운드당 2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5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19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두 박스까지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4불 99, 냉동 차돌박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4: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3: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모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4: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3: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1: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0: 비즈니스를 만나다. 현재 미국 내에서 신제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2, 3분만의 강력한 울세라 리프팅을 집에서 고통 없이 편하게 끌어올려준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와이저 리빙의 다니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사실 네. 이 여성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울세라 시술을 대부분 아세요. 좋은 건 정말 알겠는데 사실 저도 좀 겁이 많아서 아, 이게 아프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오늘 맞습니다. 소개해 주실 것은 전혀 좀 다른 컨셉이죠?
1: 네, 정말 고통 없이 네. 울세라 리프트를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사용하신 분들은 홈세라라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이제는 집에서 정말 아프지 않게 네. 얼굴이라든가 목 혹은 턱에 처진 피부를 끌어올려주는 강력한 울세라의 리프팅과 함께 네. 사용하는 즉시 얼굴 슬림, 얼굴 축소 바로 경험하시고요.
0: 네.
1: 탄력과 함께 또 팔자 주름이라든가 입술 주위의 주름, 목주름까지 초음파가 아닌 미세전류로
0: 미세전류로
1: 네. 빠르고 강력하게 잡아주면서 콜라겐이 생성되며 피부는 정말 탱탱하게 밝힙니다.
0: 그래요.
1: 사용하시면 네. 이제 조금 과정해서 표현한다면 얼굴이 반쪽됐다고 합니다.
0: 아이고, 그렇군요.
1: 이게 이제 울세라 같이 뭐 한 시간을 받고 고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0: 네.
1: 2분에서 3분 정도에 잠깐 사용하는 즉시 이렇게 얼굴이 축소가 되고 슬림이 되는 거 바로 따라옵니다.
0: 그렇군요. 조금 전에 미세전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미세전류 UK 디바이스가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 주세요.
1: 네, 미세전류라고 하면 마이크로 커런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이 미세전류로 노벨상을 하면서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0: 그렇군요.
1: 우리 몸에는 이렇게 이러한 미세한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러한 미세한 전류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노화가 찾아오고
0: 네.
1: 피부에는 주름, 검버섯 혹은 각종 염증이 나타나고 세포가 점점 약화돼서 이제 치매라든가 이런 것이 다가오는데
0: 네.
1: 주름이나 목주름까지 초음파가 아니라 이제 미세 전류를 강력하게 네. 잡아주면서 네 그렇게 콜라겐을 생산해주기 때문에
0: 네.
1: 2, 3분 정도 예 이렇게 또 강력한 울세라 리프팅을 집에서 경험하실 수 있고
0: 네.
1: 한국 식약처와 또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로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안전하고 효과에서 검증된 디바이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맞아요. 우리가 이게 이제 검증 기준이죠. 미국 FDA,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전화번호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본사 번호입니다. 네. 562529.

0: 예, 5343, 562-5295343번이니까요. 연락 주시면 상담과 주문도 함께 도와드릴게요. 여기 이제 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서 임상이 어떤 보고도 있나요?
1: 네, 피부에 그 미세전류를 적용한 임상이 네.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네. 진행되었는데요. 사용하면 ATP라는 세포의 생체 에너지가 무려 500% 이상 증가되는 것이 임상에서 드러났고요.
0: 네.
1: 또 노화로 인해 죽어가는 세포를 무려 500%나 다시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0: 네.
1: 맑고 깨끗하면서 탄력 있는 젊은 피부로 만들어주는데 세포 활성화로 이제 몸의 염증도 잡아주고
0: 네.
1: 통증까지 가라앉게 안치기 때문에 이 미세전류 하나도 엄청난 효능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0: 그렇죠.
1: 사용하는 즉시 엘라스틴 섬유수 45% 증가
0: 네.
1: 또 콜라겐 두께나 이런 것들이 단백질도 72%가 증가되면서
0: 네.
1: 결국엔 피부의 활력소를 불어주고 탱탱한 피부, 맑고 투명한 깨끗한 피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미국의 워싱턴 대학까지 이 임상까지 있다고 하니까 진짜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짧은 시간 안에 2, 3분 정도 안에 이 나의 피부가 달라짐을 느낀다면 와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대단하죠.
0: 네,
1: 보통
0: 네.
1: 보통 한 시간을 해도
0: 그러니까요.
1: 울세라의 그 정말 고통을 참고 처음 바로 시술을 해도
0: 네.
1: 한 6개월 정도 약간 리프트되고 조금 밝아지는
0: 그렇죠.
1: 그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참지만
0: 맞아요.
1: 이제는 집에서 하루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만 하셔도 되고
0: 네.
1: 한 번 리프트 된 거는 15일 정도 갑니다. 2주 이상 가기 때문에 네, 그 전에 계속 사용하시면서
0: 네.
1: 점점 그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탱탱한 피부 바로 경험하십니다.
0: 아 그렇군요. 한 번 하고 한 2주 정도 갖고 또 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 효능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사실 크게 보면 효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0: 네.
1: 피부에 사용하고 그리고 두피 케어가 가능하고요.
0: 네.
1: 그리고 몸의 통증을 잡아주는데 먼저 피부 쪽으로 말씀드린다면
0: 네.
1: 울세라의 강력한 리프팅과 함께 얼굴이 축소되고 슬리밍 되는 거 바로 경험하셔서 얼굴이 크시거나 아침에 얼굴을 부으신 분들
0: 네.
1: 한 2분, 3분만 사용하시면 예 바로 이렇게 슬리밍 되면서
0: 네.
1: 리프팅 되는 거 바로 확인하시고 광대뼈 튀어나오신 분들
0: 네.
1: 이중턱 팔자주름, 아이백 이 모든 것이 관리가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콜라겐, 엘라스틴 생성 촉진으로 피부가 탄력 있습니다.
0: 그렇죠.
1: 사용하고 나면 본인이 아세요.
0: 네.
1: 왜 이렇게 탱탱하지 피부가?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몸에는 또 피부에는 노폐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0: 네.
1: 예. 그래서 노폐물이 쌓일 때 피부 트러블과 또 통증도 가능하고 또 뽀드각질 나면서 여드름 이런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데 이런 노폐물 배출에도 타고나기 때문에
0: 네.
1: 염증을 낮춰주고 피부 트러블을 이렇게 없애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0: 네.
1: 또 아토피 피부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0: 아,
1: 실제로
0: 그래요?
1: 병원에서는 이러한 예, 마이클 크런 그 미세전류로
0: 네.
1: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방분해 슬리밍 또 모공 축소는 기본이기 때문에
0: 네.
1: 이렇게 또 예, 피부에 관한 쪽으로는 효능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아, 이 UK 디바이스 하나면은 지금 몇 가지를 다 쓸 수가 있어서 그게 정말 좋을 것 같고 피부는 정말 확실하게 케어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피부 노화로 걱정하신 분들 그 걱정을 덜어낼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뿐만 아니라 두피 케어가 가능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이 본체가 하나지만
0: 네.
1: 끝에 있는 액세서리를 바꿔 끼면
0: 네.
1: 이제는 피부가 아니라 두피에 사용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두피 케어샵 다니지 않으셔도
0: 네.
1: 집에서 손쉽게 케어할 수 있는데 두피 혈액순환을 도와서 탈모 예방뿐만 아니라 발목까지 지켜줍니다.
0: 아, 발목까지요?
1: 실제로 네, 머리가 많이 빠지시는 분,
0: 네.
1: 미세전류와 또 음파 회전 진동으로 그냥 빗기만 하면 돼요.
0: 네, 아, 쉽네요.
1: 그럼 미세전류가 두피를 자극시키고 이 두피 안에 있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일단 머리 빠지면 확 줄고요.
0: 네.
1: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머리가 발모되는 것 또한 임상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0: 네.
1: 두피 케어도 가능한 걸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두피도 많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피부와 두피 케어까지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요즘에 올인원 하는데 그거네요.
1: 네.
0: 네.
1: 왜냐하면 이 UK 디바이스 하나 가지고
0: 네.
1: 피부, 두피 케어 그리고 몸에 있는 통증을 치료합니다.
0: 그렇죠.
1: 사실은 이 통증 치료 때문에 만들어진 이 UK입니다.
0: 아, 그래요?
1: 세계 최초로 전류변환 시스템 정착된 치료기이기 때문에
0: 네.
1: 전류를 쪼개서 우리 몸에 흡수하도록 만들어서 그 흡수된 미세전류로 인해 퇴행성 무릎 관절이라든가 또 지연성 근육통, 어깨 네. 결림, 뭉친 근육, 뭐 인대 통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고
0: 네.
1: 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피로 회복까지.
0: 네. 네.
1: 그다음에 사용하는 즉시 강력한 근육 이완이 되기 때문에
0: 네.
1: 통증 감소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저녁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0: 네.
1: 인썸니아라고 하죠.
0: 네.
1: 불면증이 해방됐다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0: 아, 그것도요.
1: 네, 실제로 이 미세전류로 병원에서는 네. 스트레스나 알 수 없는 두통, 알츠하이머,
0: 네.
1: 불면증 치료할 때 이렇게 미세전류가 사용되고 있고 통증이 있는 부위에 통증 치료로 적극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원리로 만들어진 이 UK 디바이스도 통증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러네요. 이 UK 디바이스가 우리 집에 있다면 이제 저도 피부 관리하고 뭐 만약에 남편이 두피 걱정하면 남편은 하고 통증까지 다 같이 잡을 수 있다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릴게요. 본사 번호입니다. 562-529-5343번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또 주문도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정말 좋은 제품이 거기다가 우리 한국 제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자랑스러운 Made in Korea.
0: 아, 예,
1: 전체가 모두가 한국 제품인데
0: 네.
1: 한국 제품뿐만 아니라 식약처, 그토록 까다롭다는 한국 식약처 의료기기로 인증받았고
0: 네.
1: 그리고 FDA에서 의료기기인 2등급 치료기도 인증을 받아서
0: 네.
1: 예. 믿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0: 네.
1: 또 중국, 일본, 유럽 그 어렵다는 CE 허가서 이 모든 걸 다 받았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가까지 받아서
0: 오.
1: 전자파, 중금속, 유독성 화학물질 이런 거에서 무해하고
0: 네.
1: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0: 네.
1: 정말 효과와 안전에서 보증되는 제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네, 정말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이 신뢰성은 뭐 우리가 더 말할 나위가 없네요. 대한민국 제품, 그럼 이 한국에서도 이 실제로 UK 디바이스가 지금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겼는지가 좀 궁금해요.
1: 네, 이거는 이제 약간 플래시라이트 같이 그렇게 생겼고요.
0: 네.
1: 길쭉하게 그리고
0: 네.
1: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련된 외관이기 때문에 티타늄 3중 도금 되어 있고 고급스러운 또 외관을 유지하기 때문에
0: 네.
1: 사용하는 것에 그 정말 이게 어떤 명품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 티타늄은 굉장히 가벼워요.
0: 그렇죠.
1: 하지만 강도가 높기 때문에 뷰티 디바이스로는 매우 뛰어난 품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0: 맞아요.
1: 부식이나 변색이 없고 또 알레르기 반응도 전혀 없어서
0: 그렇죠.
1: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24K 금 회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도율도 높고
0: 네.
1: 또 고급스러운 소재로 어떤 브랜드 이미지나 제품의 프리미엄 가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맞아요.
1: 근데 중요한 건
0: 네.
1: 오랫동안 한국에서 피부 미용샵 원장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0: 이미.
1: 이게 홈케어로 그렇죠. 만들어지긴 했지만
0: 네.
1: 네, 또 피부에서는 피부과 한 다음에 집에서 케어하라고 이렇게 또 많이 사용도 하시고
0: 네.
1: 정말 한국 피부 미용은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 원장님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0: 네.
1: 그만큼 UK 디바이스의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었고
0: 네.
1: 필드에서 6만 명의 임상을 거쳐 만들어진 디바이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UK 디바이스 나도 정말 한번 이번에 꼭 구입하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오늘 아주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드린다고 하니까요.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UK 디바이스 검색해보시면 한국에서 판매가가
0: 네.
1: 320만 원
0: 지금요.
1: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건 의료기기로 인증이 됐기 때문에
0: 네.
1: 일반 어떤 미용기, 단순 미용기보다는 좀 고가이지만 320만 원에서 미주 공식 판매가가 2,500불인데요.
0: 네.
1: 현재 저희가 정말 특별가 700불 깎아서
0: 네.
1: 오늘 방송 듣고 전화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0: 네.
1: 1,799불 이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0: 네, 좋네요. 1,799불.
1: 네, 여기에는 이제 오늘 방송 듣고 연락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말 특별가 드리고 또 미네랄 응축 바이오 크림이라고 있는데 이 바이오 크림을 바르고 같이 사용하시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0: 아, 그래요?
1: 500ml 굉장히 큰 샴푸 사이즈 큰 바이오 크림인데요.
0: 네.
1: 얼굴, 몸 다 발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미네랄 농축 바이오 영양 크림 300불이 넘는 크림인데요.
0: 네.
1: 함께 선물로 드리고
0: 네.
1: 그리고 저희가 늘 소개하는 뭐 자동 케겔 운동기 바디닥터에서 나오는 케겔 운동기나 또 EMS 허리벨트 같이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시크릿 혜택으로 사상 유례 없는 특별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12개월,
0: 네.
1: 24개월, 36개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0: 네.
1: 예. 예, 얼마 내지 않고 먼틀리 예, 페이먼을 이렇게 해서 구입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가 없고 피가 없어서
0: 그렇죠.
1: 이렇게도 많이 구입하십니다.
0: 오, 그러네요. 야, 이거 진짜 오늘 2,500불짜리인데 이게 700불이나 깎아주신다고 합니다. 1,799불에 오늘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그 미네랄 농축 바이오 영양크림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선물로 또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아, 그리고 많이 이제 구입하시는 걸로 알아요. 케겔 운동기나 우리 뱃살 빼는 EMS, 허리벨트 이거를 더 구입하신다 그러면 시크릿 혜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화를 한번 주셔서 다시 조금 더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본사 번호입니다. 562-529-5343번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UK 디바이스 사용하신 분들도 하나같이 이 시대 최고의 의료기기, 미용기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세전류로 노벨상까지 받은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UK 디바이스로 울자가의 그 강력한 리프팅 효과를 고통 없이 이제 집에서 편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피부 처짐이 바로 리프트 되면서 탱탱한 피부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피 케어로 가능하고
0: 네.
1: 몸에 있는 통증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0: 네.
1: 저희가 이번에 드린 엄청난 특별 혜택 놓치지 마시고 지금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 아 좋습니다.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본사번호입니다. 562-529-5343 562-529-534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1: 네. 네, 저 핸드폰으로 만약에 연락 주신다면
0: 네. 네.
1: 핸드폰도 가능합니다. 제가 핸드폰 처음 공개하는데
0: 네.
1: 가끔은 이제 저 대표님하고 상담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세요.
0: 그렇죠.
1: 네, 핸드폰은 562-833-5299입니다.
0: 네, 혹시 직접 우리 다니엘 박 대표께 나는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62-833-5299.
1: 5299.
0: 네.
1: 5299.
0: 네. 네. 562-833-529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조성모가 부른 다짐 들으셨습니다. 이것도 참 좀 옛날 노래죠. 신나긴 신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밤에 귀뚜라미 소리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게 누워있으면 조용한데 그냥 귀뚜라미 소리가, 아우, 여름에는 매미 소리가 좋더니 지금은 귀뚜라미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것도 사실 살짝 소음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뭐 계실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너무 좋은 소리인 것 같습니다. 낮에는 아직까지 살짝 덥지만 이 밤 공기와 소리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지요. 계절이 바뀌는 신호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보면 사실 자연이 참 지혜롭게 움직여요.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죠. 뭐 그 잎이 싫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또 쓸모가 없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 계절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내려놓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절을 보면서 여름이 끝난다고 해서 너무 뭐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벌써 여름 다 갔네. 이제 가을은 짧은데 이러면 뭐 올해 다 가고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데 이 여름 동안 정말 충분히 뜨겁게 잘 사셨고 햇빛도 좀 많이 받으셨죠? 비타민 D도 많이 섭취하셨죠? 이 다음 계절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좀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준비가 있겠죠. 환절기에 벌써 약간 몸이 안 좋다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건강관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새롭게 또 여름에 못했던 것들 이제 다가오는 가을에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귀뚜라미 소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분 좋은 소리라고 들으시고요. 가을에 열심히 준비하는 저와 또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투데이 벌써 끝났습니다. 내일 다시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특히 빗길에 운전들 조심하시고 걸어 다니실 때도 주의하시기를 바랄게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만나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벤과 패신저벤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는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삶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십니까? 나도 여유롭게 내 인생을 좀 즐기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라면 운동도 되고 놀이도 되고 맛난 것도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곳이에요. 볼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까지 같이 오픈했다는데 여기 이제 총괄 매니저님 모시고요. 오늘은 대체 거기 어떤 곳인가 구석구석을 실제로 내가 들어와 있는 듯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볼 19 골프 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의 김준영 총괄 매니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네, 안녕하세요.
0: 야, 저는 여기 와서 만나본 게스트 중에서 가장 젊은 게스트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네. 제가.
0: 네. 그냥 아주 피부가 보송보송한데요, 여러분. 우리 김준영 총괄 매니저의 얼굴을 알고 가시면 아무래도 서비스라든지
1: 그렇죠. 그런 거를 저희가 챙겨드릴 수 있죠. 충분히 챙겨드립니다.
0: 얼굴을 알아야지 내가 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K-Radio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Radio 라이브 검색하시면 김준영 총괄 매니저 얼굴을 보실 수 있고요. 요 얼굴을 챙겨놓고 아유 여기 있네. 내가 그때 그 봤어요 하시면 서비스 제공됩니다. 왠지 좀 강매한 느낌 없잖아 있네요.
1: 아, 예, 아닙니다. 저희 원래도 서비스 되게 많이 챙겨드리고 있고요.
0: 네.
1: 좀 경험해 보셔야지 좀 알 수 있으니까요.
0: 네. 아유, 뭐 가보신 분들이 좋다. 나는 거기 밥 먹으러도 간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1: 네네. 실제로 저희 커피나 이런 것도 다 정말 전문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0: 네.
1: 그런 거 드시러도 오세요.
0: 아, 먹는 거에 되게 신경 쓰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1: 그렇죠. 제가 또 먹는 거에 진심이라 그런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럼요. 네네. 사실은 그 실내 골프장 같은 데 가서는 이제 먹고 즐기고 이런 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1: 그렇죠.
0: 소 모임끼리.
1: 이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챙기시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단순히 골프를 치러 가시는 공간이 아니라서
0: 네.
1: 이제 골프도 치시고 음식도 먹고 음흠. 근데 그 음식이 또 맛있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맛없으면 에이.
1: 그렇죠. 아, 굳이 왜 여기로 와요.
0: 도시락 싸서 올까 보다, 뭐 이럴 수 있죠.
1: 네네. 그래서 이제 어디서든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말고
0: 음흠.
1: 조금 저희만의 특별한 특색 있는 음식과
0: 아니, 무슨 레스토랑도 아니고
1: 저희 진짜 레스토랑보다 맛있어요.
0: 하나의 메뉴만 좀 살짝 얘기해 주신다면
1: 저희 시그니처 메뉴로는 이제 꽃 페페로니 피자도 있고요.
0: 오.
1: 어떤 거냐면 페페로니를 꽃 모양처럼 되게 수북하게 올려서 넣었습니다.
0: 예.
1: 근데 이게 또 생맥주와의 궁합이 아, 예. 기가 막히거든요.
0: 짭짤하네 그냥
1: 네네네. 네,
0: 쫙쫙 들어가겠네요.
1: 네네 진짜 좋아하십니다.
0: 그런 것도 아침부터 있고. 술 얘기예요. 네.
1: 크림 우동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요.
0: 네.
1: 요즘 좋아하시는
0: 젊은 이제 맛이다. 네.
1: 카레 크림 우동이나 네. 뭐 그런 매콤한 크림 우동도 있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좀 저희한테 친숙한 한식들이죠. 떡볶이나 네. 비빔국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찾아주세요.
0: 네. 네. 야. 일단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다고 그러고 실제로 그 워낙 그 실내를 잘 꾸며놔서 커피 한잔 하러 간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서 저는 네. 사실 상상이 안 되거든요.
1: 네.
0: 실내 골프장 그러면은 그 흔히 좀 잘해놓은 아직 한 번 안 가봐서
1: 네네.
0: 그 럭셔리한 노래방 수준 이렇게 네네. 상상이 되는데 맞아요. 어떻습니까?
1: 이제 실내 공간 스크린 골프라고 하면은 주로 네. 어떻게 생각하시면 약간 칙칙하고
0: 네,
1: 약간은 노래방처럼 어둡고
0: 약간
1: 으슥하고
0: 네, 맞아요.
1: 그런 공간들을 많이 생각하세요.
0: 네.
1: 근데 저도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이제 비즈니스를 준비할 때도
0: 네.
1: 이제 그런 분위기보다는 그런 분위기를 탈피해서
0: 네.
1: 이제 조금 더 이제 밝고 라운지스럽고 고급스러운 네. 공간을 만들어보자 해서
0: 오.
1: 저희가 딱 들어가시면 되게 화이트 톤이랑 우드 톤으로 조금
0: 와.
1: 따뜻한 분위기에
0: 네.
1: 이제 조명도 밝게 켜놔가지고
0: 네.
1: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0: 네, 네. 좋네요. 건전한 여가 생활을 진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거기다 맛있는 음식들도 준비돼 있는 홀 19 골프 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계속 광고를 하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한번 읽어볼게요. 뉴욕 최초 골프존 투어 비전 NX 뭐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안 가봤으니까 뭐지? PGA 티칭 프로의 마침 레슨까지 어떤 곳이길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는 일단은 스크린 골프 기계 중에 저희는 골프존이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1: 골프존이 한국 시스템인데요. 미국에서 조금 많은 골프 시뮬레이터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이 워낙 스크린 골프도 많고
0: 네.
1: 하다 보니까 그 퀄리티 자체가 좀 다릅니다. 골프존이 가장 좀 되게 좋은 그래픽과
0: 네.
1: 그리고 재밌는 요소들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0: 네.
1: 그 골프존 시스템으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골프존 시스템에 있는 기기 중에 가장 최신 모델이에요. 그래서 투비전 X 같은 경우는 나인홀이나 에이틴홀을 즐기기에
0: 네.
1: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GDR Max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여기 퀸즈 지역에서 최초입니다. 최초로 도입을 해와서.
0: 이게 어떤 거길래?
1: 이게 연습하는 모델인데요.
0: 네. 이제
1: 분석을 조금 더 심화해서 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은 골프공을 치시면
0: 네.
1: 골프공의 클럽 궤도와 이제 볼 스피드,
0: 네.
1: 볼이 백스핀이 얼마나 먹었는지
0: 네.
1: 그리고 앞이랑 옆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0: 네.
1: 본인 스윙을 치시고 본인 스윙을 리플레이해서 잡으실 수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티칭 같은 프로 티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GDR Max 기기를 이용합니다.
0: 네.
1: 그래서 원래 골프 현장 가면은 이제 샷을 치시고 이제 프로님 티칭 프로님들이 아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집어 주시는데
0: 네.
1: 이제 본인이 그걸 느끼지 못하면 사실 고치기가 쉽지가 않죠.
0: 그렇죠.
1: 근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 수치화가 돼서 나오니까. 자, 클럽이 뭐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클럽을 닫으려면 어떻게 스윙을 하세요? 이렇게
0: 네.
1: 좀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좀 납득이 되기 쉬운
0: 네.
1: 그런 티칭을 저희가 하고
0: 이거구나.
1: 있죠.
0: 이거구나. 네. 이렇게 이해가 되겠네요.
1: 그렇죠. 영상도 있으니까요. 영상을 저희 티칭 프로님들이 리플레이를 보여주시면서 아,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 손이 옆쪽으로 빠져야 되고
0: 네.
1: 백스윙이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걸 좀 고객이 납득하기 쉽도록 그렇게 티칭도 하고 있어요.
0: 네.
1: 네.
0: 그야말로 과학적인 티칭이네요.
1: 그렇죠. 네. 과학이 접목되어 있죠. 네.
0: 네. 사실은 그 뭐 옆에서 누가 가르쳐줘도 시선은 저기에도 어디? 세 번째나 뭐 이럴 수 있는데
1: 네네.
0: 네. 진짜로 과학적으로 검증해가지고 이걸 딱 분석해서 알려주니까 배우는 입장에서도 훨씬 납득이 쉽고 또 재밌기도 하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실제 치시다가 옛날 스크린 골프를 경험해보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필드에서 내가 이만큼 나갔는데 스크린 오니까 그만큼이 안 나간다. 너무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0: 네.
1: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0: 네.
1: 지금 시스템이 워낙 좋아져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GDR Max 같은 경우는 제일 최신.
0: 네.
1: 투비전 X도 최신이지만 GDR Max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출시가
0: 네.
1: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바로 가지고 온 거라서
0: 네.
1: 실제 프로님들이 오셔서 치시고 오차 범위가 거의 없다. 1야드도 안 된다.
0: 네.
1: 플러스 마이너스 1야드도 안 된다. 라고 말씀 많이 해주셔서
0: 네.
1: 정확한 본인의 거리를 또 아실 수가 있죠.
0: 여태 필드에서 치는 그 거리는 상상이었네요.
1: 그렇죠. 정확하게 책정을 하시고
0: 네.
1: 이제 본인이 이제 필드 나가서 보내실 때도
0: 네.
1: 도움이 훨씬 많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미국에 골프장 많잖아요. 조금만
1: 그쵸.
0: 나가면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1: 그쵸.
0: 굳이 실내 골프장을 올까?
1: 찾아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골프장이 좋기도 하지만
0: 네.
1: 이제 한 여름이나 한 겨울이나
0: 네.
1: 혹은 며칠 전에 이제 폭풍이 왔었잖아요.
0: 네.
1: 그런 날에는 필드가 닫기도 하고 필드 환경이 되게 열악해요. 왜냐하면
0: 예.
1: 실외이기 때문에 비의 영향, 눈의 영향, 날씨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는 시원하고
0: 겨울에는
1: 따뜻하고.
0: 예.
1: 그게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죠. 그리고
0: 와.
1: 미국 골프장은 사실 이렇게 음식을 먹고 그런 게 잘 구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나가서 정말 골프만 치고 운동만 하고 오시는 느낌이라면 이제 저희는 좀 소셜라이징 하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0: 네.
1: 손님들끼리 가족끼리 많이 오시고요. 친구끼리도 많이 오셔서 같이 놀면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0: 네. 뭐 오늘 금요일도 아니고 토요일도 아닌데
1: 네.
0: 이미 주말로 달려가 있는 기분입니다. 홀 19 골프라운지 플러싱 당구장에 김준영 총괄 매니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쉴 시간을 드릴게요.
1: 네.
0: 네 오늘 라디오 생활 백서에서는 아, 살다 보면 아,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그때 여기입니다. 이제 막 오픈해서 한 달 정도 됐나? 잠시 후 또 자세히 한번 여쭤볼게요. 오픈했기 때문에 한번 가시면 실망하지 않을? 예, 여기에요.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 한국 최신 시설에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즐기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 제공합니다. 929-766-0088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이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국보에서 시원한 특별 세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도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718-886-3353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5: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6: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8: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9: 키스 뷰티 그룹에서 코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10: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0: 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홀19 골프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 김준영 총괄 매니저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드디어 오픈! 이렇게 그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 저희 오픈한 지는 진짜 거의 안 됐습니다. 저희 한 달 정도 되었고요.
1: 네.
2: 이제 오픈하고 나서 이제 아시는 분들만 알아주시는 매장이었지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경험하고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라디오도 나오게 되었네요. 네.
1: 김준영 총괄 매니저님 믿고 한번 방문해 보시면 다음은 자동으로 가게 돼 있는.
2: 그렇죠. 네. 제가 정말 오신 분들이 만족감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
1: 네.
2: 정말 많이 서비스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 직원들도 되게 친절하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니까요.
1: 네.
2: 스크린 골프가 처음이신 분들도 오셔서
1: 부담스럽지 않겠네요.
2: 네네, 그렇게 해서 오셔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미국에서 실내 골프장 이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아들 하시나요?
2: 일단 미국에서는 이제 필드로 많이 나가시다가 요즘 들어 스크린 이런 골프 시뮬레이터 매장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1: 네.
2: 미국인들이 이제 설립한 그런 것도 많이 생겼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인 정서에는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1: 왜냐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 미국스러운 이제 골프 시뮬레이터 플레이스는
1: 네.
2: 이제 조금 열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스크린 기계들이 옆으로 쭈르륵 나열돼 있고
1: 네.
2: 사람들이 이제 너무 시끄럽고 파티하면서 다치니까
1: 네.
2: 비기너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하시죠. 왜냐면 가서 난 잘 못 칠 것 같은데 옆 사람이 볼 수 있고
1: 나를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2: 그런 게 좀 있어서 한국인 분들의 정서에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1: 네.
2: 근데 저희는 그래서 한국 스크린 골프 시스템처럼 룸을 좀 넓게 마련을 해놨고요.
1: 네.
2: 저희가 또 신경 쓴 것 중에 하나가 방음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골프 실제 필드 나가실 때도 그렇고 골프 이제 스윙 준비하시고 드레스 딱 쓰셨을 때
1: 배치 하면 안 되죠.
2: 맞아. 이 작은 소음에 되게 애매한.
1: 네.
2: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정도로 네. 그 소음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저희 룸들이 이제 서로 옆방 소리도 안 들리고 밖에서도 네. 소리가 잘 안 들리도록 방음 처리를 되게 잘 해놔서 그래서 부담 없이 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오셔서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1: 네.
2: 왜냐면 뭐 가족, 만약에 4인 가족이라고 예를 들면
1: 네.
2: 4인 가족 모두가 골프를 잘 치시진 않거든요.
1: 그렇죠.
2: 주로는.
1: 그렇죠.
2: 네. 그래서 잘 못 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같이 오셔서 이제 꼭 뭐 남편분이 살짝 봐주시거나 뭐
1: 네.
2: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니까요. 아이들 좀 봐주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서 가족분들이 오셔서 좀 프라이빗하게 방 안에 들어가서
1: 네.
2: 음식 먹고 맛있는 거 마시면서 저희 커피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시면서 즐기기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그 한국에 처음에 노래방이 생기고 막 그 커지고 번지고 했던 때가 있잖아요.
2: 그렇죠.
1: 가족들 모임하고 나면 꼭 가고 이랬잖아요.
2: 네네, 맞아요.
1: 이제는, 실내 골프장으로 꼭 가고 이런 분위기가 미국에서는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 그렇죠. 요즘에 네. 실제로 실내 골프장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1: 네.
2: 근데 그 와중에 좀 한국스러운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공간을 좀 계획하게 됐습니다.
1: 한번 꼭 방문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홀19 골프 라운지거든요.
2: 네.
1: 이 이름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2: 아, 네. 이게 미국에서는 나름 좀 통용이 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1: 18홀이잖아요.
2: 네, 그렇죠. 정규는 네. 18홀입니다. 그런데 네. 19번째 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8홀이 끝나고 이제 같이 오신 동반자분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소셜라이징 좀 하면서
1: 네.
2: 오늘의 라운딩에 대한 결과나 오늘 스윙이 어땠니 이런 것도 나누시면서 담소를 좀 나누시면서
1: 네.
2: 먹고 마시고 좀 쉬다 가실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홀19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1: 실제로 홀19이라는 표현을 영어에서 많이 쓰네요.
2: 네네. 19th 홀이라고 이제 네. 19번째 홀, 18번째 홀이 끝난 뒤 뒤풀이
1: 네.
2: 공간 이런 네. 느낌으로 좀 많이 쓰이죠.
1: 네. 홀19, 요 얘기를 들은 이상 잊지 않을 것 같아요. 홀19 골프라운지, 침묵 도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진짜 근데 워낙 잘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네네.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가서 재밌게 시간 보내고 올 것 같아요.
2: 네네, 맞아요. 진짜 여가 생활인 거죠, 사실.
1: 네.
2: 그냥 솔직히 좀 젊은 자녀들이나 이렇게 가족들끼리 오자고 하면은 너무 스크린 골프, 연습장 가자, 골프 네. 연습장 가자 하면 네. 너무 운동하러 가는 것 같고.
1: 맞아요. 팔 아플 것 같아요.
2: 팔 아플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캐주얼하게 네. 골프를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좀 같이 대화도 나누고
1: 네.
2: 뭐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1: 네.
2: 꼭 한번 오셔서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빠지기 쉽게 될 거예요. 저희가
1: 네.
2: 정말 잘 준비를 해놨고 잘 챙겨드리니까요.
1: 네.
2: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소문 들으니까 벌써 단골이 생겼는데 단골은 얼마나 자주 오는 사람이 단골인가요?
2: 저희 단골분들 여러 분 있으신데
1: 네.
2: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주에 한 세네 번 오십니다.
1: 아, 와이프한테 사랑 맡았대요?
2: 부부 두 분이서 같이 오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연습하러 주로 오시고요.
1: 네.
2: 연습하러 오시기도 하고 가끔은 이렇게 출근하시다가
1: 네.
2: 저희 쪽으로 커피 마시러 오세요.
1: 커피 한잔 하고 가고.
2: 네네. 저희 커피가 진짜
1: 되게 편한 분위기다.
2: 카페 그 전문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다 갖다 놔서
1: 네.
2: 웬만한 카페 음료 이렇게 말씀드리면 카페 사장님들이 좀 그러시려나요? 카페 음료만큼 맛있습니다. 정말 정말 정말 맛있게 커피도 내리고 있고요.
1: 네.
2: 생맥주도 이제 지나가시다가 저녁에 가끔 들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1: 네.
2: 맥주 한잔 하러 오셨다고.
1: 맛있어서?
2: 네. 저희가 맥주가 흔히 여기 플러싱 지역 맥주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맥주 말고요. 조금 되게 특별하고 저희 라거도 저희 매장에서만 드실 수 있는
1: 네.
2: 하우스 라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1: 오.
2: 그리고 여러 생맥주 라인업이 있는데
1: 네.
2: 그중에는 이제 플러싱 지역에 배달이 잘 안 돼서 제가 또 어렵게 제가 정말 맥주를 좋아하는 편이라 제가 어렵게 찾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 맥주는 히타치노네스트라고
1: 아 처음 듣네요.
2: 저희 매장 일본 화이트 라건데
1: 네.
2: 화이트 에일인데 저희 네. 매장에만 들어옵니다.
1: 오.
2: 생맥주로 드시는 거는 저희 매장밖에 없을 거예요.
1: 지금 그 골프 라운지 얘기할 때보다 맥주 네. 얘기할 때 얼굴에 더 화색이 도네요.
2: 아 제가 또 맥주 관리하는 업종에 있었다 보니까
1: 그랬다고 예.
2: 진짜 어느 것보다 신선한 맥주를 마실 수 있어요. 생맥주는 관리가 생명입니다.
1: 어떻게 관리하길래요? 저희 딴 얘기지만
2: 이제 맥주를 미국에서는 사실 직접 관리하지 않고 업체를 많이 써요. 저희도 물론 정기적으로 와서 체크해주는 업체가 있지만
1: 네.
2: 개인적으로 그 맥주 파이프 이런 쪽에 맥주가 계속 흘러나오는 부분이라서
1: 네.
2: 거기 이제 물때 끼듯이 맥주 때가 많이 껴요.
1: 예.
2: 근데 사실 그런 게 많아지면 맥주 맛이 좀 상하죠.
1: 가끔 좀. 막걸리 같은 맥주 있을 때 있더라고요.
2: 네. 이게 약간 텁텁한 맛이 막 강하고
1: 네.
2: 그런 맥주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거를 관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제일 맛있어요.
1: 야, 맛있는 생맥주와 맛있는 음식, 실제로 뭐 식사를 하러 가시는 분이 있을 정도라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 상상이 안 돼요.
2: 그렇죠.
1: 커피 한잔 하고 간다.
2: 네.
1: 나 지금 홀라인팅 골프 라운지인데 커피 마시고 출근할게요. 이거죠.
2: 맞아요.
1: 네. 자, 지금 이제 계속 여기까지는 즐겨라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2: 네.
1: 아니 즐기라면서 이건 또 뭐예요?
2: 아,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고 네. 있는, 준비하고 있는 이제 토너먼트입니다. 저희 네. 토너먼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상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1: 좋습니다. 제1회 홀19 팀 내향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
2: 네, 그렇죠.
1: 상금.
2: 네, 우승 상금은 5,000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승 상금 5,000불에 우승 트로피까지 받아가시는 거고요.
1: 네.
2: 준우승 팀도 상금과 트로피 그리고 개인 최저 타수를 기록하신 분한테도 상금과 트로피가 갑니다. 그리고 우와. 저희 참가하시면 참가 기념품들도 다 드리고요.
1: 예.
2: 이외에 다른 각종 상과 상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1: 뭐 이렇게 퍼주려고 돼.
2: 롱기스트 이제 네. 멀리 드라이버 멀리 보내신 분, 니어핀 그래서 네. 핀에 가장 가까이 붙이신 분.
1: 네.
2: 뭐 이런 각종 이벤트 상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1: 네.
2: 조금 이제 부담 없이
1: 네.
2: 이제 참여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1: 여기도 선수급들 막 나와가지고 아마추어들 가면은 챙피만 나가는 이런 거는
2: 아예 아닙니다. 저희 뭐 프로급 분들은 좀 저희가 자제시키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아마추어 대회이기 때문에
1: 네.
2: 이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아, 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출전하십니다. 저희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출전하시니까요.
1: 네.
2: 정말 부담 없이 오셨다가 상금을 타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1: 그러네요.
2: 네, 아마추어 대회입니다, 이거는.
1: 한 달 배우고 3년 멈췄는데 괜찮을까요?
2: 그러셔도 돼요. 아니, 실제로 와서 몇 번 연습하시고
1: 네.
2: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1: 네. 팔 힘은 많이 키워놓은 것 같아서. 네. 자, 제1회 홀 19 팀 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 경기가 준비가 또 되어 있고, 이게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2: 저희 일정은 9월 말일, 9월 30일까지 접수를 마감을 하고요. 네. 그때까지 접수를 하고 2주 동안 조금 연습하실 시간이 필요하시잖아요.
1: 네.
2: 이 코스에 적응도 하셔야 되고,
1: 네.
2: 그래서 오셔서 연습하실 시간을 좀 드리고, 그리고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이제 경기가 시작됩니다.
1: 네, 재밌겠다.
2: 네.
1: 근데 참가비 같은 것도 있나요?
2: 네네, 저희 참가비는 일단 참가 팀은요, 네 분이서 한 팀을 만드셔서 오시는 거고요.
1: 네.
2: 선착순으로 32팀만 받습니다. 저희가 네. 너무 많이 받을 수는 없어서요. 선착순으로 딱 받으니까요. 빨리빨리 네.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참가비 같은 경우는 인당 100불이에요. 인당 네. 100불에 게임비는 저희가 너무 비싸게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1: 그렇죠.
2: 게임하러 오시는데.
1: 네.
2: 그래서 참가비 100불에 게임기 30불
1: 네.
2: 책정이 됐고요.
1: 음흠.
2: 오시면은 일단 기념품이랑 기본 음료 이런 네. 게 다 제공이 되니까요.
1: 예.
2: 어차피 그냥 한번 치는 김에.
1: 식당이네요.
2: 네. 치는 김에 이제 한번 우승도 노려볼까 하시면은 이제 다 네. 등록해 주시면 돼요.
1: 그날따라 또 내가 이럴 수 있으니까.
2: 네네. 아, 그리고 네. 저희 그것도 있습니다. 저희 홀인원 하시면 캐시로 1000불 바로 나가요.
1: 아, 평소에 연습하라고?
2: 평소에도 나갑니다.
1: 오.
2: 홀인원 네. 이벤트가 저희 매장에 항상 있고요. 물론 토너먼트 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토너먼트 예. 때도 홀인원 하시면 저희가 바로 1000불 캐시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1: 아, 제가 말이죠.
2: 네.
1: 한 달이 오면서요. 홀인원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 공이 어딨더라? 자,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면 있습니다. 아, 재밌다. 홀인원을 하시면 1000불도 드리고요. 제1회 홀 19 팀 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 우승하시면 상금이 5,000불.
2: 네.
1: 자, 자세한 얘기 계속해서 잠시 후에 이어가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플러싱 당구장도 있거든요. 오, 이번 주말에 뭐 할까? 고민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골 19 골프라운지 플러싱 당구장 김준영 총괄 매니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가게 전화요. 929-766-0088. 929-766-0088번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aw.com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는 그야말로 즐겨볼 수 있는 순간들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홀19 골프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의 김준영 총괄 매니저와 얘기 나누고 있고요. 제1회 홀19 팀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 얘기를 했는데 저 궁금한 게 4명씩 한 팀이 돼서 32팀을 모집한다 그러셨죠?
1: 네네 그렇죠.
0: 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1: 아, 저희 이 경기 일정에서 네. 저희가 10월 19일 예선 개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포스터에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10월 19일 당일날 32팀이 모두 와서 치세요. 이게 아니라.
0: 그럼 너무 숙제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시간이 안 나면은 곤란하신 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때부터 예선 오픈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네. 한 2주간의 시간을 드리고요. 네. 그 시간 중에 편하신 시간을 골라서 오시면 돼요. 저희한테 예약을 먼저 주시고 아, 저희 뭐 토너먼트 참가팀인데 몇 시에 갈게요. 말씀을 주시면 네. 저희가 룸을 비워놓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오셔서 치는 거죠.
0: 너무 편한데요?
1: 그렇죠. 이제 시간을 구애받으시면은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0: 아니 근데 그 팀이 그 점수 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1: 아 저희
0: 못 믿어요.
1: 이게 그 골프존 시스템상으로 네. 저희가 스코어가 다 저장이 됩니다.
0: 아
1: 저희 그리고 완전히 이제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요.
0: 네.
1: 아무래도 이게 상금이 걸린 대회인데
0: 5,000불
1: 투명하게 해야죠. 저희가 그래서 스코어를 그때 하고 가시면 저희가 스코어 기록을 다 오픈된 장소에 다 걸어 놓을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상대팀 스코어도 볼 수 있고. 우리 팀 스코어도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런 거 확인을 좀 하시면서 좀 오히려 승부욕을 이렇게 불태우시면서 네. 화이팅 하셔서 치시고 5,000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0: 참 아줌마 같은 발상인데요. 네. 우리 팀이 했는데 네. 점수가 좀 별로야. 네. 다시 해도 돼요? 안 되죠?
1: 아, 그 예선 때는 이제 한 경기가 끝입니다. 아, 근데 그 네. 전에 연습하실 기간을 좀 드리니까요.
0: 네.
1: 저희가 9월 30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0: 네?
1: 10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그때는 좀 자유롭게 오셔서 저희가 어차피 저희 시스템에 있는 코스로 정했어요. 대회 네. 코스를. 그래서 그 코스를 저희가 틀어드려서 여러 번 연습하실 수 있죠.
0: 네.
1: 대신 대회가 시작하고 나서는 기회는 한 번입니다.
0: 와. 네.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도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1: 네.
0: 네, 재밌겠다. 그리고 이번에 제1회니까 이 토너먼트 우승하신 분이랑
1: 네.
0: 다시 한번 오세요. 궁금하네요. 실제로 해보니까 어땠는지 그분.
1: 아, 네네. 그럴 수 있으면 저희 꼭 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좋습니다.
0: 그 자리에 둘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저희는 어차피 우승. 다 챙겨드리고.
0: 네.
1: 아, 우승하시려고요.
0: 욕심나네요.
1: 좋습니다. 우승하시면은 같이 다시 네. 한번 방송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0: 괜찮네. 도전!
1: 네. 네.
0: 자, 홀19 골프 라운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오픈이어서 오픈 기념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1: 네네. 이게 사실 중요하죠. 이제 손님들 중에서도 아직 난 비기너야.
0: 네.
1: 혹은 나는 토너먼트에는 크게 관심은 없지만 여기서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0: 또 너무 비싸면 어떡하지 이런 분도 있어요.
1: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지금 프로모션을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일 큰 프로모션은요. 저희가 언제

0: 오시든 무조건 회원가 40불에 해드리고요. 에이티널 네. 기준입니다. 에이티널 기준 저희가 시간당 기준이긴 한데요. 에이티널 어떤 분은 1시간 안에 치시기도 하고
1: 네.
0: 어떤 분은 1시간 좀 넘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1: 네.
0: 그러면 1시간 넘으면 1시간 반값 내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 네.
0: 저희가 에이티널 치시면 지금 다 앞뒤 예약을 살짝씩 막아놓고
1: 네.
0: 여유롭게 시간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시작하실 때도 30분 정도 이제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고요.
1: 네.
0: 그리고 그 30분 끝나면 게임 세팅 해드리고 에이티널 치시고
1: 네.
0: 그러고 40불 내고 가시면 됩니다.
1: 시간 다 돼서 빨빨 쳐 이런 건 없겠네요.
0: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막 재촉하지 않고요. 네. 전혀 재촉하지 않고요. 느긋하게 치시면서 뭐 맥주 한잔 하시고 음식 네. 한잔 음식 한입 하시고
1: 네.
0: 하시다 보면 한 시간 좀 넘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생각해서 한 시간 처리해드리니까
1: 네.
0: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오셔서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러다 플러싱에 있는 친목도 뭐 최고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0: 그렇게 되면 좋죠.
1: 네. 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지만 아유 나는 골프 안 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0: 네.
1: 하지만 당구는 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죠. 저희 특히 네. 또 플러싱의 한인 커뮤니티 분들이
1: 네.
0: 당구를 너무 사랑해 주십니다.
1: 또 우리가 지금은 한국이 이제 골프 붐이 일었지만
0: 네.
1: 그전에는 뭐 당구는 다들 치던 거 아니겠어요?
0: 그렇죠.
1: 네.
0: 저도 이제 가끔 당구장에 가서 보면요. 이제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서로 네. 경기를 하세요. 그 경기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1: 저는 그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미국에 있는 당구장이 그냥 당구대만 쫙 놔뒀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공간에
0: 네네네.
1: 재미없게 보였어요. 네. 여기는 어떻습니까?
0: 저희 일단 오시면요.
1: 네.
0: 기본적인 건 다, 당연히 다 챙겨져 있고요. 뭐 장갑이라든지 토시, 큐대 다 있고요. 뭐 잘 치시는 분들은 개인 큐대 가져오시기도 하지만요.
1: 네.
0: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이제 저희 매니저님 따로 있으셔서 그 매니저님이 또 알려주시고 교육 살짝 팁도 알려주시고 하니까요.
1: 네.
0: 부담 없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 다른 데랑 전혀 다르게 차별점을 둔 게
1: 뭘까요?
0: 저희는 빌리존 디지털 네. 시스템을 넣어놨습니다.
1: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0: 그렇죠. 네. 저희 빌리존 시스템이 쉽게 생각하시면 일반 당구장 가면 이렇게 주판으로 이렇게 점수를 하나하나 올려야 되는
1: 맞아요.
0: 케이스가 있잖아요.
1: 근데 올렸는데 야 너 아니야 하고 하나 다시 빼고 막 이런
0: 네네네.
1: 거 기억나네요.
0: 막 그리고 막 시작할 때 뭐 핸디를 몇 점을 줬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시기도 하고.
1: 네.
0: 근데 저희는 그게 세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디지털 시스템으로.
1: 네.
0: 그리고 점수판도 다 이렇게 스크린 모니터로 다 돼 있어서 그런 것도 되어 있고
1: 네.
0: 시간 책정도 다 거기서 알아서 되고요.
1: 예.
0: 무엇보다 당구를 치다 보면요. 저도 당구를 치지만 당구를 치다 보면 이제 공이 스치듯이 맞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불이 붙는 거죠.
1: 네.
0: 맞았다. 안 맞았다.
1: 안 맞았다. 지나갔다. 네. 부딪혔다. 네.
0: 친 사람은 맞았다 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아, 안 맞았다 이러고.
1: 네.
0: 근데 그거를 위해 저희가 카메라가 다 있고 리플레이도 다 가능하고
1: 네.
0: 슬로우 모션까지 다 가능하니까요.
1: 예.
0: 그런 논쟁이 생길 거리가 없죠. VAR, 축구 VAR 하듯이
1: 네.
0: 다시 리플레이를 봐서 판정을 하면 되니까요.
1: 조금 비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을 축구를 보면서 했는데 야 이제는 뭐 어떻게 입을 댈 수가 없구나 그 생각했었는데 당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네요.
0: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리플레이 보시고 리플레이 보셔도 약간 판정이 애매하다 하시면
1: 네.
0: 저희 당구장 매니저님이나 저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드리겠습니다.
1: 네. 아니 근데 이 당구장의 리플레이 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갖춰지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발빠르게 최신 시설을 도입한 건가요?
0: 제가 알기로 주변 당구장에서 저희처럼 디지털 점수판을 쓰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1: 네.
0: 저희가 한국에서 직접 받아왔어요. 그 시스템 자체를 받아와서 네. 설치를 다 해놨고 디지털 점수판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실제로 주판 이렇게 하나하나 옮기시는 것보다
1: 네.
0: 훨씬 더 편하시고 거기서 뭐 음식 주문, 직원 호출 뭐 이런 것까지 다 되니까요.
1: 아, 이거 터치만 하면 되는군요.
0: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한국에 있는 당구장, 이 빌리존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당구장에서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치나 영상을 보고 싶으면 그 영상도 네. 볼 수 있고요.
1: 오, 재밌겠다.
0: 네네. 네.
1: 자. 플러싱 당구장도 오픈을 했는데 당구장도 프로모션 있죠?
0: 네, 당구장도 네. 지금 10월 31일까지 특가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17불 중대 사고 치시는데 17불에 네. 칠 수 있으니까요. 다른 데보다 저렴하실 거예요. 네. 한번 저희는 한번 오셔서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고선 그냥 들으셨을 때는 네.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1: 그쵸.
0: 그래서 저희가 좀 가격을 낮추고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한 번씩 경험해 보시고 이제 디지털 시스템이 이렇게 편리하구나 리플레이를 보니까 이제 논쟁이 있을 일이 없겠구나
1: 즐겁게 마무리 네,
0: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와 무엇보다 저희가 매장의 청결함을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1: 네.
0: 왜냐하면 당구장도 마찬가지로 좀 칙칙하고
1: 맞아요.
0: 꿉꿉하고
1: 한국의 그 제가 대학교 때 90년대 후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네네. 참 더럽고
0: 맞아요.
1: 냄새나고 담배 피는 분 많고
0: 네네네.
1: 그런 기억이 있네요.
0: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바꿔보려고 저희가 네. 정말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1: 네.
0: 저희 매니저님도 정말 신경 써서 대대도 관리하고 계시고 저희 공도 당연한 거지만
1: 네.
0: 공도 정말 빠득빠득 깎고 있습니다.
1: 오셔서 간질하게. 네.
0: 오셔서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네. 정말 가격을 다 내리고 저희가 지금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좀 경험해 보실 수 있게
1: 네.
0: 그렇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험해 보시면 진짜 좋다고 느끼실 만큼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놨으니까요.
1: 네. 오픈 기념으로 그야말로 가게를 오픈해놨네요.
0: 정말 오픈해놨습니다. 오픈마인드로.
1: 네. 활짝 열어있는데 일단 한번 와보시면 뭐 불편사항 있으시면 우리 김준영 총괄 매니저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0: 네네. 저희 네. 피드백 바로바로 해주시면 저희가 감사하죠. 저희가 피드백을 받으면 더 개선해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1: 네. 여태 이 한 달 동안 오신 분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분 뭐 에피소드 이런 거 있을까요?
0: 아, 저희 오시는 분들 중에
1: 네.
0: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골프를 오래 치기도 했지만, 저는 티칭 프로 뭐 자격증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1: 네.
0: 저희 티칭 프로님들은 따로 있고요.
1: 따로 있고, 네.
0: 근데 이제 오셔서 알려달라고 하세요. 많이 알려달라고.
1: 아, 가르쳐달라고?
0: 네.
1: 그러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딱 봐도 잘 치실 것처럼.
0: 아,
1: 그러세요.
0: 네. 아,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제가 뭐 티칭을 해드릴 정도의 실력은 아니지만
1: 네.
0: 저희가 기본적인 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저도 많이 오랫동안 배웠고 어떻게 했을 때 처음에 자세가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왜냐하면 제가 괜히 자세를 잘못된 자세를 알려드리면은
1: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죠. 네,
0: 나중에 힘드십니다.
1: 그쵸.
0: 그래서 기본적인 거 정도는 저희가 다 잡아드리는데
1: 네.
0: 잡아드리고. 자신감이 좀 붙으셨나 봐요. 아 근데 볼을 정말 잘 치셨어요.
1: 오, 예.
0: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자신감이 붙으셔서 자꾸 저랑 이제 한번 치자. 한번 에이티너 아, 한번 경기 한번 치자.
1: 대결 한번.
0: 대결 한번
1: 네.
0: 하자.
1: 예.
0: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1: 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하시지 그러셨어요?
0: 했습니다.
1: 아, 했어요.
0: 한번 했는데.
1: 이겼어요, 졌어요. 줘야 되는데.
0: 아, 네.
1: 예.
0: 아니, 이게 생각보다 원래 초보자분들은 스코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1: 네.
0: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1: 오. 해보자 할 만하셨네.
0: 저도 엄청 긴장하면서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누가 이겼냐니까요.
0: 이긴 거는 제가 이겼습니다만.
1: 아니, 고기 경기에서 졌어야 되잖아요.
0: 아 근데 정말 발끝까지 쫓아오셨어요.
1: 예.
0: 그리고 제가 핸디캡도 다 물론 드리고 시작을 했으니까.
1: 네.
0: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 와, 초보인데.
0: 초보인데, 이제.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스윙을 하시면서 GDR에서 연습을 하셨거든요.
1: 네.
0: GDR 맥스로 연습을 하셨는데 옆에 카메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타석에 섰을 때는 잘한 것 같은데
1: 네.
0: 옆에서 보면 또 달라요.
1: 오.
0: 이게 프로님들이 옆에서 봐주는 이유가
1: 네.
0: 옆에서 스윙을 봤을 때 백스윙이 어떻게 잘못 올라갔고 얼마나 높게 이렇게 드시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거는 본인이 잘 못 느끼신단 말이에요.
1: 그쵸.
0: 내가 생각했을 땐 뒤로 보낸 것 같은데.
1: 네.
0: 난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1: 네.
0: 근데 이제 영상, 사이드에서 영상을 켜주니까.
1: 네.
0: 이제 혼자 오셔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만족하고 가세요. 왜냐면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이게 리플레이로 볼 수 있으니까.
1: 네.
0: 혼자 연습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연습할 때 많이 씁니다. GDRMX.
1: 네. 아니 그 옆에서 봐준다 뭐 옆에 카메라가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갑자기 생각났네요. 그 실내 골프장에서
0: 네.
1: 가끔 안전 사고 같은 것도 일어나잖아요.
0: 아, 네. 저희가 네. 그런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게
1: 네.
0: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1: 네.
0: 옆에 그 충격을 다 흡수할 수 있게 옆에도 다 그렇게 해 놨고 연습장 같은 경우는 타석이 붙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저희가 타석 두 개를 띄워놨어요. 충분한 공간을 놔두고 네. 두 개를 띄워놔서 네. 이제 공이 초보자분들은 생크가 나시기도 하고 공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1: 대부분 그런 거 아닌가요?
0: 그런 게 많죠. 네. 초보자분들은. 근데 그런 게 있어도 저희가 중간에 공간을 두고 거기에 이제 완충 효과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넣어놔서 네. 공이 튀어도 이제 거기서 바로 파워가 죽어버리죠.
1: 네.
0: 그럴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안전상의 준비도 많이 해놨고요. 저희 세이프티 라인도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네. 타석에 누가 있을 때는 그 세이프티 라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정말 노란색 검은색 눈에 딱 보이게 해놨습니다. 네.
1: 안전에도 철저하게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런 설명 완벽하게 해주시는 거죠?
0: 네네. 저희 네. 설명도 다 인쇄해서 다 붙여놨고요. 네. 저희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다 설명드리니까요.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분들도 재밌게 치실 수 있을 거예요.
1: 진짜 나는 한 번도 골프를 쳐본 적이 없는데 친구 따라왔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런 분도 있으세요.
1: 네. 어떡하지? 놀긴 놀아야 되는데 같이?
0: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초반에 이제 골프 치시던 분들 연습하는 시간에 저희가 옆에서 조금씩 봐드립니다.
1: 아, 네. 네,
0: 저희 직원도 이제 골프를 칠 수 아니까요. 그래서 네. 조금 봐드리고 그런 스윙 가지고 같이 좀 즐기시고 이런 느낌의 게임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1: 네. 자, 홀 19 골프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 김준영 총괄 매니저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나저나 그 어디 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어디 있는데 거기요? 플러싱 어디 있는데? 네.
0: 저희 플러싱 노던 블라버드에 위치해 있고요. 154가 154-05 노던 빌라버드 2층에 있습니다.
1: 네, 2층입니다.
0: 네,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 둘 다 2층에 있고요.
1: 네.
0: 딱 오시면은 저희 문에 로고가 이렇게 크게 박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저희가 들어오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니까요. 당구장도 같은 공간에 있고 스크린 골프도 다 같은 공간에 있어서 이제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둘 다 2층에 있습니다.
1: 네. 154-05 노던 블러버드 플러싱이고요. 2층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일단 그 밖에서 봤을 때 어떤 모습이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근처다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주시면.
0: 아, 네네. 저희 여기 유명한 데 중에 이제 피크닉 가든 있고요.
1: 네.
0: 피크닉 가든이랑 같은 건물 쓰고 있어요. 피크닉 가든 2층에 있어서 피크닉 가든 치고 오셔도 되고 저희 구글맵에 저희 홀 19 치셔도 바로 나오기도 하고요. 플러싱 당구장도 물론 구글맵에 한국어로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1: 네.
0: 저희가 다 그렇게 세팅을 해놨고 그리고 옆에 체이스 은행도 있어서 저희가 오시면 저희가 백도 다 올려드려요. 오셔서 이제 전화 주시면
1: 네.
0: 저희가 직원이 후루룩 내려가서 백 다 올려서 야. 방 세팅까지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1: 아니 너무 서비스 철저한 거 아니에요?
0: 주변에 편하게 주차하시고 올라오시면 되시고요. 네. 주변에 체이스 은행하고 피크닉 가든 여기서 보시면 주변에 이제 다 써 있을 거예요. 저희 건물 문 입구 문에도 써 붙여져 있고
1: 네.
0: 그 옆에도 붙어져 있고 저희 2층 창문에는 이제 크게
1: 네.
0: 골프라고 이렇게 다 붙어져 있고
1: 한글로 골프?
0: 아니요. 영어로 GOLF
1: 네.
0: 돼 있고 아래층에는 다 한국어로도 돼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딱 오셨을 때 여기저기 붙어 있으니까 딱 보고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1: 저기네.
0: 네. 네. 그리고 딱 문을 여셨을 때 앞에가 엘리베이터인지 모르고 계단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1: 네.
0: 이제 딱 문을 열자마자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엘리베이터니까요.
1: 편하네. 네,
0: 엘리베이터
1: 네.
0: 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1: 네. 전화번호는 929-766-0088번입니다. 이제 한 3분 남았는데요. 끝으로 네. 그 토너먼트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아, 네. 저희 제1회 홀 19배 팀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를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 뉴욕뿐만 아니라 뉴저지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최강의 팀이 누군지 그런 거 가릴 수 있는 그런 토너먼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금은 5,000불에 이제 우승 트로피까지 나갔고요.
1: 네.
0: 이제 준우승과 최저 타수 그리고 뭐 롱기스트 니어핀 등 다양한 이벤트상도 준비돼 있으니까요. 네 분이서 한 팀을 이루셔서 빨리빨리 저희한테 지원을 주셔야. 왜냐면 저희가 선착순 마감입니다.
1: 네, 신청은 9월 30일까지 맞습니까?
0: 네네. 9월 네. 30일까지 수요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요.
1: 네.
0: 실제 경기 시작은 10월 19일 그리고 참가비는 인당 100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1: 네. 오셔서 도전! 기왕에 뭐 이렇게 다 같이 즐길 거 그래 뭐 한번 해보자. 홀 19 팀대한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도 도전하시고 우승하셔서 5,000불의 상금도 꼭 받으세요. 진짜 재밌네요. 홀인원 하면은 계속 천불을 준다는 게.
0: 천불입니다. 천불. 바로 나와. 캐시로.
1: 그런 거 있잖아요. 선수급인 사람들 와서 계속 홀인원, 홀인원 이러지 않나요?
0: 홀인원이 쉬운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꼭 도전해서 이게 그날의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네. 천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내가 그걸 한 사람인데. 네. 직접 한번 여러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김준영 총괄 매니저님 만나 뵀는데 일단은 거짓말 못 하시죠?
0: 거짓말 잘 못 합니다.
1: 그렇게 보여요. 네. 네. 오늘 말씀해주신 모든 내용들 믿고 여러분 직접 가셔서 즐기시고요. 기타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홀 19 골프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 김준영 총괄 매니저를 찾으셔도 좋고 그냥 가게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929-766-0088번입니다. 154-05 누던블러브드 플러싱 2층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0: 출근해서 제가 또 매장에 있을 예정이라.
1: 네. 네. 오늘의 핫 메뉴는 뭘까요?
0: 오늘 메뉴 중에 저희 베이컨 포테이토. 네. 피자. 제가 최근에 재료도 다 사서 준비를 네. 해놨으니까요. 베이컨 포테이토 피자 맛있습니다.
1: 점심 드시러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홀 19 골프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의 김준영 총괄 매니저랑 함께 얘기 나눴고요. 빠뜨린 얘기는 없으시죠?
0: 네, 지금 많은 얘기를 다 해서 네.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프로모션도 뭐 오만스데이 화요일 목요일 20% 추가 할인 다 들어가고요.
1: 여자들만?
0: 네, 네. 여성 고객님들. 네. 그리고 평일 1시 전에 오시면 얼리버드 30분에 8톤을 치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 네. 오시면 저희 네 분 이상 오시면 생맥주나 음료 서비스로 계속 다 나가고 있으니까요.
1: 예. 오픈, 그야말로 오픈돼 있습니다.
0: 네네, 꼭 오셔서 서비스도 받아가시고 맥주도 한잔 해보시고 커피도 한잔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홀19 골프라운지 플러싱 당구장의 김준영 총괄 매니저와 함께 오늘 라디오 생활 백성 같이 놀았습니다. 네. 진짜 한 게임 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생활 백성은 오늘 여기서 문 내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라디오 생활 백성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올 가을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고의 가을 유럽 여행을 만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살아있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 그리고 낭만 가득한 이태리 7일, 알록달록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동유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9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낭만의 남유럽을 원하신다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코스도 만나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 유럽 여행은 다양한 코스를 준비한 동부관광과 함께하세요.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농담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 이번 주 진행을 맡은 박원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강연에 나섰습니다. 당 안팎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 사퇴로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최근 지지율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도 관심입니다. 승부사들에서 여야 정치권의 주요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정치평론계의 승부사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강수영 변호사, 서정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1: 먼저 그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대에서 그 대규모 홍수가 일어났는데요. 한국인 9명과도 지금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자, 그 이게 무슨 재난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빙하 붕괴로 발생한 그 사고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봐도 믿기 어려운 지경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분?
3: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영상을 보는데 이거 누가 AI로 너무 과장되게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의심을 할 정도였는데 예. 그래서 다른 이제 뉴스 프로그램에서 중계해 주는 걸 봤는데 저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자연재해라는 게 참 이게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무서운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금 실종되어 있는 분도 있고 예. 고립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어쨌든 구조팀을 급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지 팀과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좀 구해내고 또 좋은 소식을 좀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가족을 지금 잃어버릴 수도 있는 분들은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1: 그 윤 대변님, 네. 우리 지금 9명 실종자는 예. 아직 그 이 생사를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10명 그 이후에 처음 실종으로 알려졌던 분들은 예. 연락이 닿다 그래요?
6: 예. 있는데.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그 9분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네. 아까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니까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휴대전화 기지국이 굉장히 촘촘하게 있어가지고 사람을 추적을 하면 50m 단위로 나온대요, 셀이. 네. 아. 근데 지금 네팔은 그렇지가 않아서 1km 단위로 나온대요. 불가능하죠. 그걸
1: 휴대전화 가지고. 신호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6: 그렇게는 어렵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또 지진이라고 처음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진 파가 나중에 생겼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결론은 기후변화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는구나. 굉장히
1: 무서운 말입니다. 서 변호사님 저런 사고 보신 적 없죠? 처음 보죠.
7: 그렇죠. 이게 이거 아마 지금 가능성은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 히말라야 산맥 기후 변화 이게 좀 가능성은 높은 것 같아요.
1: 지금 이게 빙하가 붕괴돼가지고 그렇죠. 이게 1,200m를 낙하해서 네. 떨어졌다는 거예요.
7: 그런데 최근에 여러 지구촌 곳곳에서 칠레나 남미부터 인도네시아 계속 이런 재해가 가서기 정말 큰일이다. 우리나라도 이게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네. 일본도 이게 지진이 많이 나거든요. 네. 저희도 이게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강 변호사님 혹시?
5: 네, 이제 기후변화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걱정도 우려들 많이 했지만 사실 우리, 법제도나 그리고 또 헌법에 또 이제 환경권의 녹색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들 넣자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사실 손에 안 잡히는 얘기처럼 취급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계속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 실종자들이 부디 안전하기를 기원하면서 국민의힘 연찬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양당이 1박 2일로 각각 워크샵 연찬회를 하는데 국민의힘 조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해서 강연을 했어요. 정동혁 대표하고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이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 대변인님.
6: 일단 제가 금방 이제 기사를 봤어요.
1: 네.
6: 좀 저희에게 통합해라. 좀 싸우지 말고 하나로 뭉쳐라. 그런 메시지잖아요. 보니까 이제 애벌레가 고체를 찍고 나와서 날아오르려면 처절한 발버둥의 시간이 필요하다. 현실을 직시하고 힘 모아서 다수당 정권 되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오신 것부터가 메시지이긴 하지만 결국 지도 중심으로 좀 잘 좀 해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이제 무게가 좀 실리겠죠. 이걸 또 뭐 장정 지도부에게 힘을 줬다 그거보다는 당 자체가 좀 많이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지 말고 좀 앞으로 잘 좀 뜻이 달라도 한 덩어리 좀 뭉쳐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했다 저는 그 정도로 해석합니다.
4: 근데 생각보다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어요. 강연 내용이 평이했는데. 아,
8: 그래요.
4: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8: 저는 우리 유인석 대변인께서 좀 말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초반에 인도의 속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4: 네.
8: 그러니까 호랑이는 줄무늬가 밖에 있고 사람은 안에 있어서 네. 사람의 마음이나 인성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4: 네.
8: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장동혁 대표를 처음에는 우리가 잘할 줄 알고
4: 네.
8: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능력 있는 줄 알고 뽑았는데 이거 시켜보니까 이거 아니네? 라고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빌드업하시나라고 해서 상당히 긴장감 있게 지켜봤거든요.
4: 네.
8: 근데 중간에 막 무신불립도 얘기하고 신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에서는 동지란 말도 쓰는데 결국에는 지도부와 여러분이 하나로 뭉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럼 앞에 했던 말은 어떤 일종의 배신자 느낌이고 뒤에는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당내 작은 이해관계보다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확실히 이제 어쨌든 정치권도 많이 떠나셨고 또 정치권과도 많이 떠나 계셨기 때문에 저는 메시지를 누가 써준 건지 본인이 직접 작성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 자체가 선명하지 못해서 저는 이 국민의 현역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좀 영향력은 적을 것 같다.
4: 서 변호사는 좀 다르게 읽었을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연천에 참석이 반가웠을까요?
7: 당연히 반갑죠. 이게 언론에서 대형 오보를 터뜨렸는데
4: 네.
7: 정점식 원내대표가 마치 장동혁을 견제하기 위해서
4: 네.
7: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웠다. 진짜 이거 보고 제가 웃음밖에 안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장동혁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그러기 배신자는 심판해야 된다. 제일 배신자로 보는 게 유승민, 한동훈입니다. 그럼 박 대통령이 매일 그래요. 그 저 유영호 변호사도 자주 만나니까 매일 듣는 이야기잖아요.
4: 아 그래요?
7: 네. 결국에 장동혁 단식할 때 누가 가서 이렇게 껴안아주고 누가 단식을 멈추겠습니까?
4: 네.
7: 결국 평소에 항상 장동혁 중심을 뭉치라는 게 오늘 그거고요.
4: 네.
7: 배신자 심판해야 된다는 게 그 두 명을 네. 이야기한 거예요. 네.
4: 자 TK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참석.
5: 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때 탄핵 국면 때에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그때 대통령직에 있을 때요. 도대체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던 것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최순실 씨는 지금 아직까지도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4: 네.
5: 그래서 대신 써줄 사람도 없고.
7: 아, 나왔습니다.
5: 아, 이제 나왔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예.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메시지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게 저는 이 부분 주목해서 봤어요. 선관위 특검이 우리 야당의 투쟁의 결과물이다. 네. 그래서 안심하고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동혁 대표를 치켜 세워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봤어요.
4: 예.
5: 그러니까 결국 부정선거 이런 것들을 다 희석시키고 이 투쟁의 본질은 참정권 문제였다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4: 예.
5: 그리고 야당 투쟁의 결과라고 함으로써
4: 네.
5: 자, 이런 식으로 함께 싸워야 되는 거야.
4: 네.
5: 장동혁 대표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서 있는 곳에서 함께 좀 싸워줘. 잘하고 있어.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4: 예.
5: 그리고 이제 애벌레가 조금 뭐 어두운 고치를 찍고 나서 나비가 날아오기 위해서는 처절한 어떤 고통이 필요하다. 이런
4: 예.
5: 것들도 지금 여러분들 좀 힘들고 그래도 지도부 위주로 뭉치면은 잘 될 수 있을 테니까 현실을 직시하라. 현실을 직시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장동혁 대표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해석하겠지만 이 메시지들을 종합해보면 지도부 위주로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현실이라고 규정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는 거의 장동혁 대표를 밀어주는 걸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네. 봅니다.
4: 뭐 아무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석이 화제가 되긴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 안팎의 시선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국민의힘 밖에서 보는 시선은 또 상당히 다를 것 같고 야당에서는 뭐 여당에서는 굉장한 퇴행이다 이런 그 비판 입장도 냈는데 또 한 가지 관심 포인트가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발표한 당원 주권 2.0 시대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거기서 얘기했던 뭐 당협위원장 교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당원 주권 중심의 당 운영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워크숍에서 얼마나 토론이 될까요?
6: 일단 장도혁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할 때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4: 그래도 뒤에 조금 있었잖아요.
6: 파악하기로는 네. 11명으로 알고 있고 네. 그럼 이제 저희 당 소속이 한 10%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대표로 재임하는 분의 어떤 1주년 연설이라면 기자회견이라면 관례 비춰보면 좀 많은 분들이 가서서 축하도 하고 할 텐데 이제 그런 분위기. 결론은 말의 성찰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도 이제 박 전 대통령 나오셔서 그런 말씀도 네. 하셨고 연차내니까 네. 다 같이 모여서 하니까 면전에서 서로 좋은 얘기 하겠지만 속사정이 어떠냐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얘기를 하시지만 본인 스스로가 당대표 스스로가 지금 이 국민의힘이란 큰 정당을 이념 정당처럼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에 맞는 거죠.
4: 당원 정체성 확립위원회, 당 정체성 확립위원회, 보수 정체성 확립위원회.
6: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학술단체나 뭐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걸 선거를 지금 총선 얘기를 하고 있는 당대표가 보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그런 행보를 한다는 것이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4: 네.
6: 그렇게 하면은 보수라는 울타리한테 갇혀지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그럼 그 가치를 재정의한다는 건데
4: 네.
6: 얼마나 진짜 보수들이 그 의견에 동의할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4: 진짜 보수를 자임하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는 저 보수정책성 확립위원회가 어떤 목표를 갖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혹시 아는 게 있어요?
7: 일단요.
4: 네.
7: 일단은 그 지방선거 이후에 주요 정당의 대표들이 전부 비참하게 퇴진했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정도입니다.
4: 네.
7: 조국당이 조국 비참하게 퇴진했어요.
4: 네.
7: 3등으로.
4: 네.
7: 이준석 개혁신당이 대표 비참하게 어디 퇴진했어요.
4: 네.
7: 정청래 대표독이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찍어서 비참하게 마쳤죠.
4: 아니 임기를 다한 건데 뭘 또 비참하게 마쳤죠.
7: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유일하게 장동익 대표만 더 굳건하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4: 아.
7: 이 정당이라는 게 뭐냐.
4: 네.
7: 예를 들어 이 중국으로 치면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국공 내전할 때요.
4: 네.
7: 공산당은 공산당이 같이 정체성을 강조하고 국민당은 국민당이 가치가 있어요.
4: 네.
7: 그리고 파업 중국 인민을 자기 당으로 끌어들이대요.
4: 네.
7: 우리가 중도로 국민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4: 네.
7: 보수의 가치를 확실하게 세운 다음에
4: 네.
7: 국민들을 우리 쪽으로
4: 네.
7: 국민의힘을 지지하도록 끌어오는 겁니다.
4: 네.
7: 이게 바로 당원 주권 정당이에요. 그럼 이게 진보당도 했지만 진보당은 진보당의 가치를 세우고
4: 네.
7: 국민이 그리 오도록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4: 네.
7: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국민 중심 이거만큼 허상이 없어요. 그 장동훈 대표는 당원 중심 이게 묵힌 거예요.
4: 그래서 정체성 확립위원회의 지향점이나 하고자 하는 일은 당원 중심 정당을
7: 당원 중심으로 이게 보수의 가치를 세우고 국민들 우리 쪽으로 지지자들에게 끌어오는 이게.
5: 근데 조직 부총장이신 강명구 의원은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당원들의 마음을 먼저 얻지 못하는데 어찌 국민들 마음을 얻겠느냐.
4: 예, 그런 얘기 했죠.
5: 마음을 얻어야 국민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했는데 지금 변호사님은 국민은 상관없고 당원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당혹스러운데
4: 네.
5: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혁 지도부의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새가 된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저는 우쭐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 뭐 일단 말씀하시는 그런 안 물러나고 있는 상황은 뭐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이지 그 자랑은 아닌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버티고 있는 게 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
4: 네.
5: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 건 뭔가 현안이 있지 않겠느냐.
4: 네.
5: 지금 현재 당 지도부에 어떤 민원 사항이 있고 그 민원 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어떤 부탁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겠느냐.
4: 네.
5: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너무 정치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나는 이제 윤호계인 세력뿐만이 아니라 정통 보수 세력도 끌어안을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런 식으로 오버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대구에 있는 분들 민심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4: 자, 우리 강성필 그 부대변인한테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6: 네.
4: 그 어제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이후에
6: 네.
4: 그 국민의힘 안팎의 해석도 그렇고 많은 평론가들이나 이 패널들의 해석이 장동혁 대표가 부쩍 자신감이 붙어 보인다. 이 취임 1주년을 맞아서.
6: 네.
4: 그리고 앞으로의 1년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임기를 채우겠다. 더 나아가서 총선 승리. 이건 이제 연임 의사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많이 자신감을 가진 겁니까?
8: 자신감은 확실히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전에는 그 보수 강성 유튜브에만 출연해가지고 강성 당원들만 향해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면 뭐 최근에는 뭐 YTN 같은 공개적인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또 그런 아무도 추가적으로도 그런 방송에 출연한다고 하는 걸 보니 아 내가 이제 당 대표로서 야당 대표로서 그 당 안팎에서 인정을 받는구나라고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4: 네.
8: 근데 그 이유는 전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림픽 공원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두 명 모아놓고 막 50명의 지지자 정도 있었는데 요즘 들어 뭐 당무감사하고 뭐 당협위원장 교체한다고 막 으름장 놓으니까 뭐 잘 보이려고 그런 건지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뭐 2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함께하고 뭐 한 1800명 되는 사람들이 와서 으쌰으쌰 해주니까
4: 네.
8: 아,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인기구나라고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상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정 여론이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저는 그 정의롭고 합리적인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된다.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지난 1년 동안 장조혁 대표는 내란 옹호정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패배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도 바닥인 겁니다.
4: 네.
8: 그리고 정체성도 뭐 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 이런 보수의 전통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냥 부정선거 재선거인 것 같아요. 지지기반도 영남 TK가 아니라 그냥 올림픽공원과 이제 유튜브로 바뀐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리더십도 윤어게인이 아니라 네. 박어게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4: 네.
8: 강수영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그 민원이라는 게
4: 네.
8: 본인과 가까운 현역 국회의원이
4: 네.
8: 만약에 지역구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역구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민원이 다음 총선에서 이루어진다면
4: 네.
8: 정말로 역풍받을 것이다.
4: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실제로?
8: 정가에는 파타하게 좀 돌고 다니는
4: 거예요.
8: 그런데
5: 대구에 계신 분입니다. 대구에.
8: 제가 오늘
4: 이제 아니 뭐 얘기가... 누군지 우리가 말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8: 그런데 제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찬에 입장을 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쫙 문이 열리면서
4: 네.
8: 그 유영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딱 이렇게 의전하고 가는데
4: 그렇죠,
8: 장동혁 대표와 정점실 원내대표가 이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시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의원이 같이 걸어가고 뒤따라오더라고요. 당대표
4: 네.
8: 원내대표가. 참 이것도 기이한 풍경이었다.
4: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8: 네.
4: 이 카드를 꺼냈다가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조금 유보적으로 속도 조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각에서는 다음 주에 최고위원회 열어서 통과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소정 변호사가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 하면은 당이 난리가 날 거다. 뭐 이런 또 관측도 있어요.
9: 저는 못한다고 봐요.
4: 못한다?
9: 하더라도 수정을 좀 해서 하든지 할 거라 봅니다. 그만큼 당내에 반발이 굉장히 세다. 근데 그게 이제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명분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당원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당협위원장 뽑겠다는데 왜 그래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 네.
9: 어떤 반발하는 입장에서 본인들의 논리를 표면적으로 내세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4: 근데 네.
9: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일단 효용성 측면에서 당협위원장 교체가 그럼 가능하냐 현직이 거의
4: 불가능하다고
9: 봐요. 현역위원들도 마찬가지고
4: 예.
9: 예를 들어 원외들을 바꾸겠다. 뭐 예를 들어 뭐 친한계 원외 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4: 네.
9: 얘기하면 바꾸겠다는 건데 그 원외들이 훨씬 더 당협위원장을 오래 했어요. 현역위원들보다.
4: 네. 못 바꾼다.
9: 총선을 지금 몇 번째 떨어졌습니까?
4: 네.
9: 그렇기 때문에 당협 구조상 그 당협에 속한 책임당원들 특히나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당협위원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4: 서 변호사님 못 바꾼다는데요?
7: 아유, 그러면 이거 당협위원장을 당원이 안 뽑으면 뭐 장동희 대표가 다 임명할까요? 누가 어떻게 뽑아요? 당협위원장이 당협의 대표예요.
4: 당협 운영위원회에서 보통은?
7: 그것도 당원이죠.
4: 네.
7: 운영위원회도 당원의 대표죠. 간선제. 정말 그 지역의 모든 당원이 당협 대표 위원장을 뽑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4: 원론적으로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7: 그리고 원론적으로 예. 이게 명분이 있고요.
4: 네.
7: 큰 도도한 흐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아마 이게 그 지도부에서 약간 이게 그 속도 조절이고 좀 부작용을 약간 해소할 절충적인 걸 좀 찾고는 있지만 저는 이게 큰 방향은 그리 간다 이렇게 보고요.
4: 예.
7: 그러면 이게 현역을 왜 못 날래요? 현역도 이게 그 당원들이 신임을 잃으면 뭐 저는 날릴 수 있다고 충분히 봐요.
4: 아니 어디서 방송하면서 서 변호사가 뭐 김재섭, 김용태 뭐 다 날아갈 거다 이렇게
7: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반당권파 네. 이름을 들은 거고 김재석 같은 경우는 대안이 없죠. 도봉에 누가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배현진 의원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송파니까
4: 예.
7: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고 교체율이 낮다 하더라도
4: 네.
7: 하더라도 장동훈 대표는 좋은 게
4: 네.
7: 그러면 당원들의 뭔가 지지를 받잖아요.
4: 네네.
7: 다음에 전당대회 할 때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8: 그러니까 제가 순수하게
4: 아, 잠깐만 일단 네, 네. 우리 저 윤희석 대변인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먼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9: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24년 총선 때 저희 당에서 경선을 할 때요. 지역별로 민심 당심 비율을 차등을 뒀어요.
4: 그랬죠.
9: 그러니까 저희 당 세가 약한 지역은 민심 8 당심 2로 결정을 했어요.
4: 예.
9: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그 룰을 그렇게까지 정한 주역이 예를 들어 이철규 의원
4: 예.
9: 뭐 이런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4: 네.
9: 그때 그냥 당심 100%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4: 네.
9: 공직선거 나갈 후보를 정하는데
4: 네네.
9: 그러면 그때 정신과 지금의 정신이 왜 이렇게 다를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4: 네.
9: 당원 100%로 당협위원장을 결정하자는 얘기는 결국은 그걸 추진하는 사람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작동할 수밖에 없다.
4: 네.
9: 그런데 그게 효용성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4: 네, 알겠습니다.
8: 제가 서정욱 변호사님한테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4: 네.
8: 그럼 만약에 당협위원장을 이제 경선으로 선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독 후보가 아니면. 네. 그럼 만약에 장도혁 대표 지역구에 김태흠 전 지사가 내가 당협위원장 하겠어라고 나선다면 장도혁 대표와 김태흠 전 지사는 경선을 하나요?
7: 그렇죠.
8: 아.
7: 그걸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김태흠도 그 지역구를 복귀를 노리고 있어요.
4: 네.
7: 그러니까 장동희 대표가 내를 희생해서라도
4: 네.
7: 원칙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익이 훼손되더라도.
4: 예.
7: 그래서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4: 설령 김태흠 지사한테 당협위원장 자리를 뺏기더라도 이걸 하겠다.
7: 그럼
5: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셈법이요. 이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약간 낚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되면 진짜 자기가 이겨낸 거고 당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한 거고 안 되더라도 중진 의원이나 다수 이제 국회의원들을 당원 주권주의에 반하는 기득권자 프레임으로 넣어가지고 적대화해가지고 소위 민주당이 전당대 때 팀 정청래에서 나왔던 메시지 있잖아요. 160명의 국회의원을 160만 당원이 이긴다. 뭐 그런 식으로 또 갈라치기 해가지고 당원은 우리 편 현역 의원들은 나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
4: 예.
5: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싹 갈라서 결속 다시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고 봅니다. 저도 있죠.
4: 알겠습니다. 이 얘기 짧게 해볼게요. 그 개혁신당 지금 이준석 대표 사퇴 얘기가 어제 오늘 뉴스인데 천하람 의원이 주변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사퇴하게 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했다는 그런 뉴스도 들려요. 그러니까 왜 그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진단들이 있었고 대강 알겠고 이제 개혁신당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윤 대변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9: 일단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빠진다면 물론
4: 네.
9: 탈당은 안 했지만 당대표가 이준석이 아닌 개혁신당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4: 네.
9: 그리고 당의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지역구 의원인데
4: 네.
9: 그런 핵심이 당대표에서 빠진 상태. 그럼 누군가 이제 대체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뭐 천하람 원내대표 대행체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 과거와 같은 그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겠죠. 결론은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직에서 사퇴를 했다는 것은 개혁신당을 만들어서 본인이 시도하고자 했던 정치적인 어떤 방향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보면 이준석 당이라고 볼 수 있는 그
4: 네.
9: 정치 결사체가 제대로 앞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야 되겠죠.
4: 우리 강명호 사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5: 네.
4: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사퇴에 대해서 내부 갈등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총선 준비와 관련된 노선을 놓고서.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의견이 관철이 안 되니까 아 이렇게 내 의견을 안 따라주면 내가 굳이 당대표를 해야 되냐. 이래서 뭐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사퇴한 게 아니고 결국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돼서 던졌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후에 개혁신당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유지가 될지
5: 네.
4: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5: 사실상 저는 해체 수순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4: 해체.
5: 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진단하기로는 이준석 의원 외 다른 의원들은 개혁신당에서 공천받아서 다음 총선에 나갈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4: 없다.
5: 네. 네. 네. 승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을 들을 생각이 없고 경기 남부 쪽으로 출마를 권한다는데 그 개혁신당 공천 받아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4: 네.
5: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고 거기서 이제 좌절감과 절망감 느꼈을 텐데 이준석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럼 정치적 활로를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뭐 합당을 추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4: 네.
5: FM 코리아라고 이제 그 커뮤니티 있잖아요. 이준석 네.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의원을.
4: 네.
5: 근데 거기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국민의힘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들어가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일한 네. 명분은 내가 국민의힘 가서 다시 당권을 잡겠다.
4: 네.
5: 국민의힘을 내가 개혁하겠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4: 네.
5: 근데 그러려면 더 좀 서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개혁신당에서는 내가 답이 없더라. 해보니까 안 따라주더라 나를.
4: 네.
5: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게 국민의힘이야. 뭐 그런 식으로 빌드업 하는 걸로 보입니다.
4: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2부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0: K라디오
11: 제1회 홀19 대 유육유자지 스트링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쉬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며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19배 팀대항 스크린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노란 자두 파운드당 2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5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19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두 박스까지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4불 99, 냉동 차돌박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K-POP,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 클럽 H마트,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 보험과 메트로 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 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라디오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로 지금 연락해 주세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예, 민주당도 오늘 인천에서 의원 워크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김민석 대표가 이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그 영상부터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번 전당대회는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습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왜 치열했는가?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덮어두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른바 ABC입니다. 그 ABC로는 가치와 이익의 분리라는 패러다임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론의 차이 내지는 인식의 차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은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입니다. 그에 반해서 전하 또는 아마 저는 대통령님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원래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의 중도 보수로의 확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내란 이후에 불가피하기도 하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는 거죠.
0: 자, 그 내용인즉슨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 지난 전당대회에서 불거졌던 노선 차이에 대해서 그 차이가 있는 건 인거들이 인정하고 이걸 어떻게 풀까 뭐 이런 얘기의 요지의 얘기입니다. 근데 저 강연이 끝나고 나서 정청래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장문에 글을 올렸어요. 김민석 대표의 소위 방법론 차이에 대한 유감. 이게 제목이에요. 굉장히 길어가지고 제가 앞에 몇 줄만 읽어드리면 오늘 의원 워크숍에서 제시

0: 본인의 지지자들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후유증은 저는 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어떤 노선 투쟁이라든지 구조적 다수라든지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우리 눈앞에 놓인 부동산 문제라든지 주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안전 문제 뭐 어떻게 해서 지금 제주 장민환 씨 실종 사건 같은 것을 보완할 것인가 이런 눈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화력을 모아야지 지금 노선 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청래 의원께서 다소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이 정청래 정치 일생 일대의 기회다. 지금 포용하는 모습 먼저 손 내밀면은 그게 이제 정치가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노선 투쟁보다는 먹고 사는 민생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2: 제가 네. 그 민주당 상황을 보면 물론 저희당 상황도 지금 복잡하지만 진짜 한가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대표 셋이 뭐 운동권이라고 꼭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은 뭐 노동운동 하신 분도 있고 네. 686 아닙니까? 그 세 분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한 사람이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여당 대표니까 뭐 정책 얘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장도 좀 찾아가고. 근데 지금 김민석 현 대표가 마치 이론가처럼 나와가지고 스티브 잡스처럼 해가지고 막 설명을 해요. 강의를 해요. 넥타이 풀고
1: 네.
2: 그런 이미지 정치 할 때가 아니고
1: 네.
2: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로 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생각하는 이론은 이런데 이게 다르고 방법론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고 있어. 글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1: 네.
2: 이럴 때냐는 말이죠. 그 당의 정체성은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40년 전 운동권에 있었던 학생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40년 지나서 권력을 갖고서 실현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권력을 잡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1: 근데 강 변호사님, 이게, 네. 물론 이제 그, 김민석 대표의 그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불쾌감을 표한 거긴 하지만,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노선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일종의 노선 투쟁이라기보다도 토론으로,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3: 네, 유의미한 논제를 던졌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3: 이제 글을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본인이 평소에 해왔던 이야기가 정청래 의원이 중앙선에는 차가 서 있지 않다. 항상 양차선에 차가 서 있지 중앙선에는 네. 차가 없다.
1: 네.
3: 그게 이제 중도는 없다라는 표현인데
1: 네.
3: 본인이 그렇게 말했던 진위는
1: 네.
3: 이게 투표 때는 스윙 보터들이 결국에 한 당을 지지하지 않느냐.
1: 네.
3: 그런데 여당은 여당 다울 때 스윙 보터들이 여당을 지지하는 거고
1: 네.
3: 야당은 야당 다울 때 스윙 보터들이 지지하는 거니까
1: 네.
3: 이 중도 소위 스윙 보터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주당 다워야 된다.
1: 네.
3: 민주당 다울 때 스윙부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내 지론인데 마치 이론적으로 아예 우리나라에 중도는 없다는 식으로 오용하면 되느냐 이제 요 이야기예요.
1: 네.
3: 이제 그게
1: 네.
3: 매우 모욕적이고 불쾌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까지 쓰셨는데 근데 이제 토론의 의제를 던졌다고 저는 가정을 하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정청래 대표 말이 그럴듯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김민석 대표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1: 네.
3: 그러니까 중도를 포섭하기 위해서는 더 우리는 짠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1: 네.
3: 해석이 되거든요.
1: 네.
3: 더 민주당답게 국민의힘의 과거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독재 세력이나 친일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야
1: 네.
3: 우리다운 게 되고 그러면 중도들이 우리한테 온다는 진단인데
1: 네.
3: 이게 틀렸다라는 것이 지방선거 때부터 증명이 됐는데도
1: 네.
3: 저런 말씀을 하시면
1: 네.
3: 글쎄요. 저는 좀 현실이 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1: 자 그러면 팀 정청래 우리 서정 변호사님.
4: 저는
1: 어떻게 보셨어요?
4: 김민석 대표가 이게 100% 잘못한 거죠.
1: 네. 100% 잘못했다?
4: 예,
1: 네.
4: 승자는요. 일단 이게 먼저 포용하고 껴안아야 되잖아요.
1: 네네.
4: 지금 예를 들어 왜 명청대를 전당대회 끝났는데 지지율이 올라갈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전당대회 끝났는데 안 올라가고 더 떨어진 여론조사가 더 많아요.
1: 네.
4: 왜 그럴까요?
1: 네.
4: 이거는 이게 물론 정청래 팀이 흔쾌하게 승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1: 네.
4: 이긴 사람이 더 포용하고 더 껴안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노선 논쟁은 좋아요. 그런데
1: 네.
4: 이 자리가 논쟁이 됩니까?
1: 네.
4: 김민석 혼자 마이크 들고 혼자 턱까지 떠드는 자리에 정청래 대표가 이 페이스북 아니면 어떻게 반론하죠?
1: 네.
4: 말이 일방적인 대표로서 주장이잖아요.
1: 네.
4: 제가 정청래도 엄청나게 기분 나쁘죠.
1: 배려가 부족했다.
4: 저는 이게 정청래 대표 주장을 보면 장동혁 대표가 떠올라요.
1: 네.
4: 그 비슷합니다.
1: 네.
4: 다 이게
1: 인정하시네요. 그러니까 비슷한
4: 당원 중심으로 간단하게 중도를 끌어들이자는 거죠.
1: 예.
4: 우리가 항상 그 양쪽에 집 토끼 잘 돌보고 화목하게 잘 지내면 산에 있는 토끼가 양쪽을 보다가 저쪽이 너네 이렇게 내려옵니다.
1: 네.
4: 아니 산에 토끼 잡으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1: 네.
4: 신기루를. 딴 속에 저는 정청래 대표는

0: 정동희 대표 논리가 맞고 김민숙 대표가 이걸 일방적으로 정청래를 예를 들면서 일방적으로 강의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쾌감이 있죠.
1: 아니 지금 우리 강수행 변호사 시종일관 파한 대소인데 소정 변호사 얘기하시는 동안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2: 아니요. 아. 저 집토끼들이 화목하다고 해서 산토끼들이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집토끼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부정선거 뭐 이러는데 산토끼들이 가냐고요.
3: 아니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물론 예. 그런 프레젠테이션으로 뭐 좀 정책 얘기 좀 하고 먹고 사는 얘기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나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거기서 좀 얘기를 해보면 선거는요. 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승복을 해야지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주류 비주류가 항상 있어 왔잖아요. 그러면 선거에서 어쨌든 이겼어요. 그럼 당대표로서 예우를 해줘야 되고 그 당대표가 자기가 앞으로 이 당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참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선거라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뭐 유시민 작가도 계속 구조적 다수에 대해서 공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당원과 지지자들도 있기 때문에 김민석 당대표께서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방향 제시를 한 건데 굳이 페이스북에까지 이렇게 남겨가지고 본인의 반대를 표시한다는 것이 저는 과연 패자로서의 맞는 태도인가?
0: 제가 10초만 반박할게.
1: 하세요.
0: 네. 제일 좋아하는 좌파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죠.
1: 네.
0: 노무현 대통령이 중도로 많이 갔죠. FTA나 군대 파괴나.
1: 예.
0: 그런데 지지율이 얼마가 되고 대참패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대참패했죠. 그러니까 제 말은 역사적으로는 노무현이 잘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 정치에서 중도 쪽으로 가고 지지층을 벌렸을 때
1: 네.
0: 얼마나 패배할 수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이 당해봤잖아요.
3: 그런데 네. 우리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지지층을 버린다고 한 적 없고 단단하게 네. 결집한가 한 것처럼 중요한 것처럼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0: 노 대통령 지지율 10%까지 떨어지고 네. 총선 참패하고 정권도 최대 표차로 정동 졌잖아요.
3: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 이거
1: 그게 지지층을 버렸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중도로 지금 역사적인 평가 있죠.
1: 네. 제가 좀 얘기할 때인데 네. 지금 남의 당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안에 제가 아까 보수만 주창해서 되겠냐 말씀했는데
4: 예.
1: 세 번을 실패했습니다. 최근에. 최근 16년도 20대 총선부터 뭐예요? 진박감별사. 그래서 망했죠. 그다음에 20년도 미래통합당. 보수가 통합만 하면 이긴다. 그래서 또 졌죠. 그다음에 24년 22대 총선 뭐예요? 반국가 세력이 있다. 국가 전복 세력이 있다.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가겠다. 이 노선으로만 갔다가 또 망했어요. 근데 지금 서정 변호사 말씀만 들으면 집토끼만 쫙 잡으면 산토끼가 알아서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네 번째 실수를 또 하라고 부추기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4: 그 양당 내부의 지금 이른바 노선 갈등, 노선 투쟁이 좀 비슷한 양상인 것 같아요. 이게 이른바 당원 주권으로 표명되는 중심론이냐. 아니면은 외연 확장 하냐 네. 이 어쨌든 노선이 부딪히고 있는데 총선 앞두고서 양당 모두에서 또 공천과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롭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지율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이제 39% 최저 지지율이 나왔는데 뭐 조금 회복된 지지율도 나오긴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어제 이례적으로 좀 반응이 나왔고 이제 오늘 김어준 씨는 아침 방송에서 이게 3자 찍은 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 정치 인생 최초의 시련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물론 이제 3개월이라는 앞으로 조금 이제 그 유예 기간을 두긴 했지만 한 10% 지지율 올리겠다. 그리고 막 속도전을 피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당의 통합을 위해서도 또 국정운영 동력을 위해서도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 어떻게 해석하는지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우리 강 변호사님부터.
2: 네, 오늘자 NBS 지지율은 또 대통령 지지율 50%로 나왔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것보다도 항상 그 정당 지지율을 보는데,
4: 네.
2: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뭐 조원희 씨 그 여론조사 보면 항상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요.
4: 네.
2: 40% 가깝게 30몇% 나오는데,
4: 네.
2: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 항상 20%대 초반. 네.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화 ARS냐 전화 면접이냐 이 차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전 종국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해석을 넘어서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내려가는 추세라는 것은 분명히 직시를 해야 되고 근데 그 원인을 김어준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기존 지지층 외면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느냐.
4: 네.
2: 계속 이대로 가다가 폭삭 주저앉을 거다라는 그 경고를 듣는 것이 아니고
4: 네.
2: 그쪽을 들으면 안 되고 국민들의 민생 오늘 김민석 대표가 제일 저는 규정을 했다고 봅니다. 결국 지지율이 내려가는 원인은 지난 1년 동안의 기대감보다는 기대 때문에 높은 지지를 보여줬는데 현재 1년 지났을 때는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가 않다라는 사람들이 네. 좀 늘어났다는 거예요.
4: 네.
2: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게 무슨 뭐 검찰개혁에 희미했다, 개혁이 선명하게 안 됐다. 그게 아니죠. 네. 부동산 문제든 민생이든 뭐 청년 실업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실천적 정책 고안 그리고 네. 대안 제시 이걸 고민해야 되니까 김호준 씨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4: 네, 우리 지금 강수영 변호사가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는 그 엠브레인 퍼블릭과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서 공개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보세요, 서 변호사님?
0: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이거 앞으로도요 큰 네. 추세력이 계속 우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4: 왜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0: 뭐냐면 이게 그 전부 다 지지율 하락 원인을요.
4: 네.
0: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보안 사건이든 네. 또 이게 사법부 장악이든 공소시효든 뭐 이게 해결할 게 없잖아요, 방법이.
4: 악재들만 있다.
0: 그렇죠. 이게 네. 방향 전환이 안 돼요.
4: 네.
0: 가장 문제가 이재명 김민석 체제의 문제는요. 조금 전에 뭐 외연 확장 중도 이야기했죠. 외연 확장 한다고 노선 차이를 했잖아요.
4: 네.
0: 자, 그러면 조이대 씨 이게 중도가 좋아할까요?
4: 네.
0: 그다음 보안 사건 다 없앴다. 중도가 좋아할까요? 저는 안 좋아한다 봅니다.
4: 네.
0: 그럼 이게 중도 확장하려면 보안 사건도 두고
4: 네.
0: 또 이게 사법부도 좀 존중하고 그다음에 공소시효까지 언급했잖아요.
4: 네.
0: 김민석 그 중도가 좋아할까요? 저게 연임 안 한다고 대통령 한마디 해라 했는데 오늘 MBS 보니까 연임하면 안 된다는 게 60몇 프로 있더만요.
4: 예.
0: 중도가 좋아하는 걸 하진 않으면서 야 우리 외연 확장하자 정청래 잘못했다.
4: 네.
0: 이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4: 네. 그래서 그런지 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한테 조작기소특검법에 포함되어 있는 공소취소 조항 이걸 계속 포함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중앙일보에서 했는데 포함해야 된다고 답한 의원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박균택 의원. 그다음에 다섯 명은 포함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명은 모르겠다. 뭐 등등 이렇게 나왔는데 기류가 좀 달라졌잖아요. 이게 지방선거 전에는 뭐 그냥 그 즉시라도 통과시킬 것처럼 밀어붙이고 공치모, 공소취소 의원 모임 이런 것까지 구성했다가 권칠승 정책위 의장이 박성중 대변인이 뭐 8월 내에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했더니 개인 의견이다.
5: 네 맞습니다.
4: 당의 의견 아니다. 확실히 이게 기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중도층이 상당한 거부감을 갖는 이슈에 있어서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석연 위원장이 정확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대통령이 주변에 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예스맨들 그 주변 사람들을 좀 잘 관리하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제일 정확하게 상황을 보는 분들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일부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4: 네.
1: 예를 들어 박균태 의원이나 박성준 의원은 뭐 굉장히 강한 이재명 대통령 뭐 지지자라고 볼 수 있는데
4: 네.
1: 공치모를 주도했던 박성준 현 대변인과 법률 주치의를 자처하던 박균태 의원 그 두 분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알잖아요 네. 우리는. 근데 대통령께서 그건 과연 어떤 판단을 하느냐 뭐 그건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객관적으로 볼 때 다행스럽게 이 움직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를 통한 어떤 민주당 내에서의 권력 지형이라든지 민심의 향방 이걸 그래도 감지를 잘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4: 강성필 부대변인 할 수 네. 있을까요?
3: 저는 당연히 공소 취소 그 조항은 저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4: 아니 본인의 의견 말고
3: 전망도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요.
4: 안 할 거다.
3: 제가 느끼고 네. 있는 당내 분위기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4: 네.
3: 그러니까 저희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린 조작해서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 검사의 불법적인 내용을 우리가 유죄로 확정만 하면 되면 그 이후에는 술술 자연 순리대로 풀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전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4: 네.
3: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이제 여론조사 보면 저는 항상 추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다 여론조사 참고할 필요 없다. 정기적으로 하는 우리가 갤럽, 리얼미터, 뭐 MBS 정도만 보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대통령께서 4년 연임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좀 밝혀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국민들의 의견이 60%가 넘는다고 하면
4: 네.
3: 저는 또 그 대통령께서 이 정도는 또 언급하실 수도 있겠다.
4: 아, 언급할 수 있다?
3: 네, 뭐, 어떤 적절한 기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네. 사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아니, 지금 우리 계속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다고 여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져서 데드크로스가 났다는데, 네. 어떻게 연임을 합니까? 견훈을 네. 두 번이나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털고 가는 것이 좋고,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던 것은 부동산과 주가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만에 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부동산은 대출 규제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주고 주가도 지금 안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지지율은 반등될 거라고 봅니다.
4: 또 한 가지 지금 그 여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에 굉장히 부정적인 악재로 등장한 게 이 제주 실종 사건 처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대응 속도나 대응 방식이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네. 있어요. 제주경찰청장이 오늘에서야 사과를 했고 행안부 장관이 어제서야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여론은 들끓고 있는데. 그리고 이건 제가 여러 방송에서 좀 의문이라고 얘기한 게 경찰개혁 지금 추진단 구성했잖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구성을 했는데 왜 현장에를 안 가죠?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은
1: 그렇죠.
4: 그 각 당이 대응하는 게 현장부터 가서 일단 제주 서부경찰서부터 방문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어떠세요? 강수영 변호사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2: 민주당 내부의 메시지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현장에 가는 것도 메시지잖아요.
4: 그렇죠. 메시지죠.
2: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저는 뭐 내심까지 알 수는 없지만 네. 민주당 내부에서 내심 이거 괜히 자꾸 이렇게 화제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4: 이게 보안수사권 문제로 돌아올까 봐.
2: 그렇죠. 보안수사권하고 연결이 안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면 이게 계속 일이 커지고 이슈가 되면 좋을 게 없다라는 인식을 혹시 아니, 하시지 않나.
4: 이게 민주당의 의중과 관계없이 그럼요. 큰 이슈가 돼 있어요.
2: 그럼요. 그거는 그렇게 네. 선 긋는다고 불이 꺼지는 게 아닙니다.
4: 아, 예.
2: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 나서는 과정에서 보안수사권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 것도
4: 네.
2: 이거는 선 긋는다고 잘리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문제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민주진영 안에서도 경고를 해왔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4: 네.
2: 예견된 일이 벌어진 겁니다.
4: 네.
2: 현실을 직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보안수사권하고 이 사건하고 관련 없다. 선거받자 소용이 없어요. 국민들 인식 속에서는 이미 경찰은 신뢰할 수 없는 조직으로 지금 걱정되고 있고
4: 네.
2: 이걸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4: 예.
2: 그러니까 지금 당이 좀 이걸 주춤주춤하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 왜 불가능합니까?
4: 네.
2: 충분히 논의할 수
4: 논의해야
2: 있습니다.
4: 논의해야 된다. 네. 서 변호사님, 이 문제 대안.
5: 저는 이게 지금 여성들이 왜 이재명 정권을 떠나가느냐.
4: 네.
5: 두 명의 장씨 때문이에요.
4: 두 명의 장씨라면
5: 장윤기,
4: 예.
5: 장미란. 여기 여성들은 잠재적인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왜 검찰 수사권을 없애느냐. 불만이 많아요.
4: 네.
5: 그리고 경찰이 어떻게 경찰 계획을 스스로 합니까? 개혁이라는 게 다른 기관이 견제 균형이죠. 저는 검찰에서 옥상으로 총리실 만들어봤자 안 되고
4: 네.
5: 결국 검찰에 통제 필요합니다.
4: 네. 자 우리 강부대변인.
3: 저는 민주당이
4: 네.
3: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이 그 장미라 지 실종 사건하고 이제 연결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4: 네.
3: 저는 그냥 우리가 어쨌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 보안수사권까지 폐지되면은 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라고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피하지 말고 대책을 빨리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4: 예.
3: 다만 국민의힘도 저희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최영중 국민의힘 시의원 이분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하는 겁니까? 이거는 검찰판 장윤기 사건이에요. 이 최영중 그 시의원이 4명의 미성년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4: 네.
3: 통신영장, 압수수색영장 어떻게 했습니까? 반려했어요. 누가?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네. 균형감 있게 저는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4: 자, 우리
1: 검찰을 옹호하고 경찰을 뭐 비판하고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양 기관에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서로 견제하게 만들자. 이게 핵심이죠. 서영교 위원장 논리를 지금 갖고 오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민주당 메시지가 굉장히 잘못 나와가지고 보안수사권 있는 지금 보안수사권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있는 상태에서 지금 경찰이 사건 암장하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 네.
1: 그럼 보안수사권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된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3: 아니에요.
1: 예. 그러니까 메시지가 네. 틀어졌죠.
3: 네.
1: 결론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수사기소 분리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찰에 다 수사권 주면 안 된다.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영상이 남아있어요.
4: 네.
1: 그때 그 정신은 뭐냐? 다시 한번 돌아보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4: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굉장히 폭발력이 커요. 그래서 여당에서 뭐 이거는 이제 정치적 유불리 이런 걸 떠나서 책임 있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대응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승부사들 네 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4: 네, 오늘 본방은 여기서 마치고요. 유튜브 연장 방송 더 라커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판 승부.

풍성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출 루스 파운드당 49센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10개 6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거푸드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로마의 그 대표적인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하루보다 괜찮은 하루가 더 중요하다. 최고의 하루보다 괜찮은 하루가 더 중요하다.
1: 아, 진짜 맞는 말 같아요.
0: 네, 진짜 세네카 잘 알죠?
1: 세네카, 저 옆집 살아요. 아유, 어디서 그렇게 맨날 철학자 이름은 또 이렇게 알아오시는지.
0: 그렇죠.
1: 네, 좋은 공부예요, 매일. 정말 최고의 하루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매일매일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죠? 오늘 하루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보내는 게 정말 어찌 보면 그것이 최고의 하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0: 네. 아니 그 얘기라니까. 지금 이게 그 얘기라니까.
1: 역시. 네, 뭔가, 역시 철학자.
0: 네. 뭔가 까치발을 서야 할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면 막 최고 최고 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도 맞아요. 최고를 다하자 막 맞아요. 이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얼마나 그 하루가 부담이 되고
1: 그러니까요.
0: 저녁 때 그 파김치가 된 몸으로 하루를 돌아볼 때 늘 뭐가 남아요? 후회가 남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1: 아니 그리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0: 스트레스도
1: 많이 받을 것 같아요.
0: 네. 아 내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맨날
1: 그러니까요.
0: 이런.
1: 네. 그리고 살아내면서도 네. 아 이것이 과연 최상일까?
0: 그러니까.
1: 네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0: 자 그래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네. 늘 하루가 아무 삶의 파도 없이 무사히 흘러가는 가족들 다 건강한 그 덤덤한 위대함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 아, 100% 동의합니다.
0: 100%예요?
1: 네. 별탈 없이 잘 흘러가는
0: 99% 그래서 아니고?
1: 100%
0: 100%?
1: 네.
0: 아, 좋아요.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면 의료비가 많이 든다니까.
1: 그러니까요.
0: 미국에서 파산의 1위가 네. 의료비예요.
1: 아.
0: 나이 들어서 병원에 가다가 너무 병원비가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파산을 한다니까.
1: 만병의 근원은 또 스트레스잖아요.
0: 네, 네. 자 오늘도 일터에서 또 차 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 계시는 그곳에서 별탈 없이 잘 흘러가는 괜찮은 하루 저희 AM 1169 K라디오 1시의 음악다방과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1: 기원을 합니다.
0: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1: 여러분의 못다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0: 믿나요? 크리스토퍼 크로스가 또 불러줍니다. 믿나요? All right, 듣고 오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0: 자, 최고의 하루보다 괜찮은 하루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건강에도 중요하고 우리 삶에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행복지수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괜찮으면 돼요, 여러분.
1: 그래서 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0: 네, 저희 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네요. 그 말이 맞네요.
1: 맞아요. 어,
0: 무소식이.
1: 네, 연락 오면 무슨 네. 일이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0: 특히 또 막 전화 와가지고 어, 저게! 뭐 이러면은 진짜 심장 덜컥 내려앉죠.
1: 아니면 할 말 있어요. 이런 거.
0: 어,
1: 아, 무서워.
0: 저기 영화 씨, 어, 제가 좀 사실 할 말이 있는데요. 막 이러면.
1: 아, 무섭습니다.
0: 꽂을 돈도 없는데.
1: 아, 그러니까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82. 이건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만 알 수 있는 유머예요. 매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기관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 에스더재단 헬프라인. 어떤 이야기,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좋아요. 24시간 365일 800-713-9336번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 줄기세포의 그 끈질긴 생명력으로 만든 야엘 발효 화장품. 한번 써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자, 그리고 240시간, 조온에서 발효해서 동충하초와 산삼까지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드셔보셨잖아요.
1: 그럼요.
0: 자, 끝내준다니까요.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원화지 야엘 4개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까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야엘을 통해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입니다.
1: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버드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최초 골프 존 2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해드리고요.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있습니다. 또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했어요.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곳.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곳. 플러싱 154가 노던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번입니다.
0: 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 군데서. 어, 신기하죠? 네. 네, 이상 저희 하시아 막다방 단골 손님들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현철에는 뉴욕 라디오 방송 중에 유일한 남녀가 진행하는 그런 방송이죠. 한시의 음악드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독보적이라고 할 때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독보적이라고.
1: 아니, 그래서 좋아야지 독보적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네. 거죠. 네.
0: 태국의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06세, 만 106세 되신 분이 지금 대구에서 벌어진 마스터스 육상 대회 선수권 대회에 오셔가지고 경기를 하셨어요.
1: 와우.
0: 근데 106세예요. 106세. 예. 근데 이분이 100세 이상이 이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1: 네.
0: 100세 이상 되신 선수들이 이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강령에.
1: 네.
0: 근데 출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아, 저 궁금하네요. 정말?
0: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혼자 나오셔가지고 혼자 원반을 던지시고 어제 금메달을 따셨습니다.
1: 야.
0: 그런 걸 독보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뉴욕의 독보적인 방송, 독보적인 더블 진행 방송, 한시의 음악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번 주에 동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갑자기 안 받으셨던 열을 받고 있는 그런 주간 베스트 주제.
1: 네, 한글을 안 배우려는 우리 아이들과 한글을 꼭 가르치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 간의 이 대치 상태.
0: 네.
1: 네, 아주 뜨겁습니다.
0: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해서 저희가 마련한 특집인데
1: 맞아요.
0: 아, 2세 아이들에게는 왜 배워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걸 일단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만 가르쳐 준다고 말들을 들어 먹어야 말이죠.
1: 그러니까요. 네. 뭐 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열심히 네. 노력을 해보지만 네. 아이들은 제 마음처럼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0: 설득이 안 돼요. 우리보다 말을 더 잘하는 걸.
1: 그래서 결국은 네. 이제 우격다짐 하게 되나요?
0: 그렇지. 어제 그렇게 하고 뭐
1: 네.
0: 그렇다고 때릴 순 없잖아.
1: 그러니까요. 네. 네. 이렇게 굴러보고 저렇게 또 굴러보고 네. 네. 이렇게 저렇게 구슬려 가도 아이들이 잘 말을 듣지 않는데 네. 아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줬다. 네. 그래서 한글을 띌 수 있었다.
0: 네. 지금 우리 애들 한국말 잘해요.
1: 네. 네, 이런 사연들 정말 환영합니다. 네.
0: 제발 힌트를 좀 주세요.
1: 네, 저희도 따라해 보게요.
0: 네. 자. 오늘이 마감이에요.
1: 맞아요.
0: 오늘 2시가 마감입니다.
1: 오늘 2시가 마감이니까 여러분 지금 서둘러서 성공담만 좋은 게 아니고요. 실패담도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0: 그렇죠.
1: 저희도 그걸 통해서 또 배울 수 있잖아요.
0: 네. 뉴욕 네. 흐르기님도 지금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렇게 네. 저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좀 보내주시면
1: 사연을 주시면
0: 네, 저희가 네. 내일 잘 여러 우리 청취자들과 잘 나눠서 가정을 한번 살려보자고요.
1: 맞습니다.
0: 가정을.
1: 그래서 내일 저희와 함께 사연 나누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좋아요표를 받으신 분의 네. 사연에 장원을 드립니다.
0: 네. 네.
1: 그리고 네,
0: 장원이 선정되시면 선물이 있어요.
1: H마트 상품권 100으로 우성해 드리고요.
0: 네.
1: 이번에는 장원뿐만이 아니라 부장원께도 상품을 드립니다.
0: 네. 네. 바로 부장. 네. 부장, 뭔가 부장이 되는 것 같은
1: 네,
0: 2등.
1: 네, 2등상 부장원. 네, 네 부장원께는요. 플러싱 국수집에서 드리는 20불 상품권 댁으로 보내드려요.
0: 네. 노던 160가 선상에 지나가시다 보면 국수집이라고 간판 딱 보이실 텐데 그 집이에요.
1: 네, 그 국수 면발을 직접 뽑으시는,
0: 직접 뽑으시는
1: 그런 국수집입니다.
0: 네, 그래서 네. 우리 뭐 당이 있으시거나 혈압이 있으시거나 하셔서 우리 그냥 일반 소면 못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참 나는 국수가 좋다 하시는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건강한 국수집입니다. 여기 20불, 20불 상품권 여러분 또 차석으로 여러분께 선물로 드려요. 자, 그리고 오늘 목요일은 뭐다? 퀴즈쇼가 있는 날이죠.
1: 그렇죠.
0: 목요 퀴즈쇼.
1: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던 목요 퀴즈쇼 시간입니다.
0: 자, 매주마다 정말 어쩌면 이렇게 다양한 퀴즈들을 가져오는지 정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하여튼 매주 이렇게 열심히 제가 만들면서 제가 놀래고 있죠.
1: 네.
0: 네, 오늘은
1: 오늘은 또 새로운 네. 퀴즈를
0: 새로운
1: 준비해
0: 퀴즈를
1: 오셨어요. 네, 여러분 깜짝 놀라실 준비 하시고요.
0: 자, 일단 오늘은 설문조사,
1: 네.
0: 설문조사, 설문조사. 아주 정말 공인된 기관에서 한 설문조사예요.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요.
1: 맞아요. 무려 제외 동포청
0: 네.
1: 그리고 퓨어 리서치 센터가
0: 아주 유명한 센터죠.
1: 네, 맞습니다. 네,
0: 앙케트 조사는 퓨어 리서치 센터 그리고 제외 동포청 그리고 저희 K 라디오 등을 포함한 미주 미디어들의 설문조사 결과. 요 결과를 중에 10개를 순위별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1위부터 그 다음 순서 가서 10위까지를 뽑았는데 자 주제는
1: 내가 네. 미국으로 이민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언제였나요? 네.
0: 아마 여기 아마 오신 분들 중에 방문으로 저희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저희 K라디오 청취자들은 여기 사시는 분들이죠.
1: 맞아요.
0: 이민을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은 어렵지 않다.
1: 맞죠. 네. 제가 생활하면서 아, 나 진짜 미국 와서 이민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
0: 드는 게 있어요.
1: 그때 그 들었던 생각을 맞춰주시면 되는
0: 네,
1: 거예요.
0: 그게 언제였나. 대부분 네.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1: 맞아요.
0: 사람 사는데 거기서 거기고요.
1: 그렇죠.
0: 비게츠 점심 먹는 거랑 우리 먹는 거랑 별 차이 없어요. 그냥 햄버거 먹는다니까 그 사람들도 별 차이 안 나요.
1: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네.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0: 벌써 내가 미국으로 이민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가 언제였나요 하면 벌써 딱 많은 분들이 아 이거는 보나마나지 딱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1위는 너무들 많이들 예상하시고 네. 또 아시기 때문에 미리 오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 네, 1위만 오픈해드릴게요. 네,
0: 1위는 애들 교육 때문에 왔죠.
1: 맞죠. 네,
0: 그리고 아이들 교육하고 미국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다양한 진로의 기회를 얻고 아이들이 미국 회사에 들어갈 때 아 그래 내가 역시 미국으로 이민 오길 잘했어.
1: 더 큰 세상. 네. 네. 더 많은 기회.
0: 맞아요. 네. 네. 또 때로는 여기 미국에서 있는 한국 기업들 혹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진출한 기업으로 우리 아이들이 진출할 때 얼마나 뿌듯해요.
1: 맞습니다. 네.
0: 바로 이게 일입니다. 네, 아이들 교육 그리고 미국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진로 기회 이게 일이고요.
1: 네. 그렇다면
0: 그 나머지.
1: 나머지. 네. 2위부터 10위까지를 맞춰주시면 돼요.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얘기를 할 거예요.
0: 네.
1: 네. 들으시면서 뭐 힌트가 되실 수도 있고 저희가 말하기 전에 미리 맞춰주셔야죠.
0: 주셔도 되고. 네. 자, 오늘 아무튼 답을 계속 주셔도 되고요. 가장 높은 순위. 2위에 근접한 순위를 맞춰주신 분께 오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요?
1: 선물은 유기농 원에서 드리는 주어탕, 오이냉국, 청국장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드실 수 있는
0: 네. 온라인 상품권을
1: 네. 온라인 수령권 네. 네. 상품 수령권을 네. 보내드립니다. 네.
0: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1: 매장이 뉴저지에도 있고 또 여기 플러싱에도 있으니까요. 가까운 곳에 방문하셔서 네.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보내드리는 그 상품권에 전화번호와 주소 다 넣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려요. 자 우리 동포들 나는 언제 또 언제 미국에 와서 아 미국 오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 다양하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 테니까요. 정답 보내주세요. 자, 알리샤 키스가 전해드리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입니다.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2: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3: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5: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8: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9: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8: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9: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10: 빔덴탈.
9: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10: 빔 덴탈.
11: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0: 자, 목요일, 매주 목요일마다, 드리는 퀴즈쇼. 오늘은 옛날로 하면 그, 강호동 씨가 진행하던 야심만만이라는 그 옛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
1: 맞아요.
0: 거기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패널들이 나와서 맞추는.
1: 네,
0: 그러면서
1: 맞습니다.
0: 자신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런 식의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저희가 1위는 말씀을 미리 드렸고 네. 교육대회 미고 와서 참 좋았다.
0: 네. 네.
1: 2위부터 10위까지를 맞춰주시면 돼요. 네. 그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신 분이 오늘의 퀴즈 장원이 되시겠습니다.
0: 자, 나는 이때 이럴 때 아, 이민혁이 참 잘했다 생각한 거. 자, 10위 공개합니다. 굉장히 미국이 법치주의 국가죠. 또 선제시민 의식입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경찰을 자동차에다 매달고 달린다든지 이런 일이 없고 또 밤에 길을 다니더라도 물론 뭐 총도 있고 해서 뭐 위험하기도 하고 가끔 묻지마 이런 일도 있지만 그래도 법이 굉장히 준엄한 그런 또 나라죠.
1: 맞습니다.
0: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의식들이 네. 네, 굉장히 선진국이기 때문에
1: 맞아요. 네. 일단 장애인들 대하는 태도도만
0: 맞아요.
1: 봐도 그렇고요.
0: 또 스쿨버스 대하는
1: 네, 네 스쿨버스. 맞아요. 스쿨버스가 그 문화 저희 차 앞에 쓰면은 네. 모두가 스탑을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 맞은편에 있는 차조차도 네. 네 모두 다 그 자리에서 딱 멈춰 섭니다. 네.
0: 그리고 여러분 아시면 스쿨버스 옆에 이렇게 그 지금 아이들이 내리고 탈 때
1: 네.
0: 이게 펼쳐지거든요.
1: 그렇죠.
0: 빨간 불이 그때는 절대 그 차를 추월해서는 안 돼요.
1: 저는 예전에는요. 그 스쿨버스 뒤에 있을 때만 추월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0: 아니요, 반대쪽도
1: 맞은편에서도 네. 반드시 안,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네,
0: 가면 안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럴 정도로 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10위가 되겠습니다. 가끔씩 뭐 이제 뭐 람보르 뭐 그런 스포츠가 있어요.
1: 네.
0: 포르 뭐 그런 스포츠가 있어요.
1: 네.
0: 나는 이거 스포츠카니까 가도 되지 어린 방 프로치도
1: 아 그게 무슨 네. 말이에요? 네. 무슨 차가 무슨 소용이에요? 네.
0: 그거든 아니면 스벡이든 작은 차든
1: 작은 차든 큰 차든 네. 중요한 차든 누가 그 뭐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죠. 네. 네. 네. 딱 멈춰야 됩니다.
0: 네. 이렇게 준법 정신이 투철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미국 여기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10위였습니다. 이 앙케이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인된 기관에서
1: 네, 네. 맞아요.
0: 자료 조사한 그런
1: 어쩌면 이 설문조사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참여할 수 있을 수도 있나요?
0: 그러네요. 네. 네. 자, 10위였고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야심만만처럼 오늘 또 퀴즈쇼를 꾸며보고 있습니다. 자, 10위를 알아봤고요. 9위 알아볼게요.
1: 근데 여러분 저희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왜 왔는지 생각해 보시고 정답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0: 네. 9위.
1: 9위는요.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네.
0: 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특히 미안합니다. 뭐 어떤 나라라고 제가 지칭하지는 않을게요. 방송이니까 또 공정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많은 기사에서 보시듯이 일부 국가들에서는 어떤 정치나 아니면 또 관공서나 이런 데 뒷돈을 주지 않으면 비즈니스 하기가 어려운.
1: 네,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죠.
0: 안 돌아가는
1: 네.
0: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1: 접대 무조건 해야 되고 네. 뒤로 또 이렇게 돈 찔러줘야 되고.
0: 네. 네. 한국 같으면 뭐
1: 많습니다.
0: 굉장히 그 술 드시는 그런 주점 중에 굉장히 단란한 주점들이 있어요. 그런 주점들에 사실 굉장히 그 안에 문화는 단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항상 가서
1: 네.
0: 뭔가 막
1: 요즘에는 좀 많이 나아졌다고 네.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심했죠.
0: 맞아요.
1: 네.
0: 서로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형동생이 돼야 거래가 트이는
1: 네. 이 적대라는 아, 이름도 네.
0: 말도 안 되죠.
1: 네. 아주 불필요한 그런 네. 일들이 벌어지곤 네. 했습니다.
0: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1: 그리고 일단 뇌물봉투 네. 이런 거 주문되잖아요.
0: 큰일 나요. 경찰 한국에서는 교통딱지 뜯을 때 교통경찰 오면은 아이 아이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그 주민들은 그 면허증 주면서
1: 밑에 딱 깔아서
0: 뭐 5만 원짜리 하나씩 넣어서 네. 주면 갑자기 딱 받고 환해지면서 아니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1: 아니 이제 한국은 그런 일이 많이 없을 텐데 아직도 네 이런 일들이
0: 큰일 나요.
1: 많습니다.
0: 여기는 아예 큰일 나요.
1: 맞아요.
0: 그 자리에서 쇠고랑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자, 이렇게 깨끗한 사회에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클리어하다. 이게 아, 내가 미국으로 이민 오길 잘했어 했던
1: 예, 9위였습니다.
0: 자, 그 다음 8위요. 8위는
1: 다문화적인 경험. 네. 그리고 글로벌 안목입니다.
0: 그렇죠. 예전에 그 우물한 개구리라 그러죠.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 아무리 한국에서 미국 방송 많이 보고 AFK에 많이 보더라도 미국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1: 그렇죠. 저희가 뉴욕만 해도 멜팅팟이라고 하잖아요. 예. 정말 여러 인종들이 또 여러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0: 그러니까.
1: 음식만 해도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건 네. 당연하고요. 아이들, 친구들 보면은 정말 국적이

했습니다. 이게 8이었네요. 하지만 또 가끔 여기서 살다 보면 아 약간 좀 이렇게 외롭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 느낄 때 있고 약간 외계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네 그런데 그런 감성을 네, 스팅이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English Man in New York.

0: 자, 여러분은 미국에 오신 지 언제가 되셨나요? 야, 미국 에 사는 우리 한인들끼리 자주 만나면 거의 처음 만나는 분들 사이에 꼭 빠지지 않는 대화가 언제 미국에 오셨어요? 이제 자연스럽게.
1: 왜 왔어? 네. 어떻게 하다 오게 됐어?
0: 왜 왔어는 네. 조금 너무 당돌하지 않나요? 처음 만났는데.
1: 어떻게 하다 오게 됐어?
0: 네, 네. 이런 얘기를 자주 나누시게 되고 아 그때 오셨어요. 저는 언제 왔는데.
1: 맞아요.
0: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조금 친해지면 이제 자기가 말씀들을 하시죠. 내가 이런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돈을 떼먹고 오게 됐다. 아니면 뭐 이제 사기치고 이제 미국에 오게 됐어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 오늘 내가 그렇지만 미국에 작정하고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죠. 그래서 계획하고 오셨는데 언제? 아 역시 내가 미국에 오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은 하셨나요? 오늘 그런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매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단골 손님들이세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린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0: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 마음, 제니 앤 뭉치가

0: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아 여전히 덥죠. 예,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 세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 있습니다.
1: 식품이 아닌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 원,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 원이 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 원과 함께하세요. 블러싱 노던블루바드 154-08 929-845-0958 유기농 원.
0: 자, 바로 이 유기농원 여기서 오늘 선물 드리는 거예요. 자, 부산행을 만든 연상호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군체가 뉴욕에 왔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테크 시설,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바로 그 순간, 네, 세종 교수와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거 뭐죠?
1: 좀비.
0: 예.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우사인 볼트급의 속도를 자랑하는 게 바로 한국 좀비예요. 자, 이 군체는 오는 내일이네요. 8월 28일 금요일 극장에서 독점 개봉합니다. 뉴욕은 AMC 베이 테라스에서, 뉴저지는 AMC 리치필드파크 12. 예, 이 극장에서 여러분 예매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빅스크린으로 멋진 영화, 예, 감상하세요.
1: 제1회 홀 19매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요, 우승팀 상금이 캐시 5,000불이고요. 준우승팀은 1,000불, 홀인원도 1,000불 드리고요. 다양한 이벤트상 그리고 참가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등록이 마감되고요.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에 사시는 남녀 4인 한 팀을 이루어서 참가하시면 되고요. 32개 팀이 참가를 하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19배 팀 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

0: 자, 이제 카톡창이 슬슬 이제 바빠지고 있는데요. 자.
1: 근데 저희... 아직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네. 그냥 아무거나 보내시면 돼요. 순위를 맞추실 필요 없습니다.
0: 없어요. 네. 네. 네. 여러분이, 나는 이래서 많은 분들이 이민을 온다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신 그 주신 답이 높은 순위에 있으신 분이 장원이 되시는 거예요.
1: 네. 네.
0: 자, 저희가 8위까지 알아봤죠?
1: 네.
0: 7위입니다. 7위.
1: 이민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네. 7위를 차지한, 네, 내용은요.
0: 네.
1: 노후 사회 안전망 그리고 약자 배려 시스템입니다.
0: 아, 저도 아주 공감이 많이 되네요.
1: 맞아요.
0: 네.
1: 소셜
0: 저 약자거든요. 딱 봐도 약자잖아요.
1: 저희는 모두 약자잖아요.
0: 네. 어떤 분은 저를 약자가 아니라 약쟁이로 하시는데 약쟁이가 아니고 약자예요. 약자. 네. 정말 여기 미국처럼 또 이렇게 잘 돼 있어. 뭐 아파트 하나만 딱 나오면 끝. 거의 노후 준비 끝이에요. 그럼 데이케어 많죠?
1: 아, 그리고 노인 아파트도 있고. 네. 네.
0: 아, 그 노인 아파트 말씀드린 거예요.
1: 아, 네네.
0: 노인 아파트가 되면
1: 메디케어 정말 잘 돼 있고.
0: 잘 돼 있고요.
1: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장애인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뭐 버스 탈 때도 휠체어 리프트 서비스 같은 것도 참 잘 돼 있죠.
0: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1: 네.
0: 어.
1: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요.
0: 한국 같으면 꽉 뒤에서 그냥 아거요 빨리 좀 합시다. 막 이런 사람도 꼭 있는데.
1: 아유, 뭐 기사님 바로 차에서 버스에서
0: 넌
1: 내리셔서
0: 넌 내려요. 넌 네, 내려.
1: 다 도와주고 하십니다.
0: 맞아요.
1: 네.
0: 그 충청도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그 장애인분들 굉장히 오래 태우고 막 이러면 아니 그렇게 바쁘면 어제 그랬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1: 에이 누가 그래요?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거꾸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한테 충청도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니 그렇게 성격이 급해갖고 급하면 어제 그랬슈.
1: 이것도 못 기다려요? 이렇게 되는 거죠.
0: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1: 맞아요.
0: 정말 이거 미국에 정말 훌륭한 제도고 저도 가끔씩 불편하다기보다 야 정말 참 미국은 정말 멋진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그런 모습 네. 볼 때마다 네, 네 절로
0: 아무도 관계가. 없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도와주시겠다고.
1: 맞아요.
0: 그런
1: 먼저,
0: 모습을 볼 때마다.
1: 그렇죠. 야, 그리고 길거리에 이렇게 멈춰 서 있는 차들 보면은 꼭 한두 차는
0: 있고.
1: 멈춰 서서 네. 물어봅니다. 무슨 네. 일 있는지.
0: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많이 겪으시는 장면 중에 앰뷸런스나 소방차 지나갈 때 정말 양쪽으로
1: 쫙
0: 갈라지듯이 그냥
1: 그렇죠.
0: 갈라지는 그건 보면
1: 맞아요.
0: 진짜 미국 분들의 어떤 시민의식은 대단합니다. 네. 자, 7위를 알아봤고요.
1: 다음은 6위입니다. 6위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자연 경관입니다.
0: 아, 어디 가나 집 있으면 참 나무 많고요.
1: 그렇죠. 네. 그리고 주마다 느낌이 정말 다르죠.
0: 다르고.
1: 네.
0: 시카고 다르고 뉴욕 다르고
1: 맞아요.
0: LA 다르고. 샌프란시스코 워낙 다르고.
1: 땅이 네. 넓다 보니까
0: 네,
1: 네. 이곳저곳 가면은 볼 곳들이 정말
0: 맞아요.
1: 많습니다.
0: 많이 좀 생경한 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업스테이트로 가셔도 지금도 눈을 보실 수 있는 데들이 좀 있고 알래스카 같은 데 가시면 어우 뭐 말해 뭐해.
1: 아유 뭐 새로운 곳이죠.
0: 완전 네. 다르죠. 그 또 남부 밑으로 가면 또 막 그 열대를 또 충분히 만끽하실 수 있는 네, 또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공기 좋고요. 네. 자 5위는요.
1: 개인주의 및 타인의 사생활 존중입니다.
0: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는 완전히
1: 다릅니다.
0: 굉장히 좋은 네,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1: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 일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거죠.
0: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내가 많이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게
1: 맞습니다.
0: 정말 개인주의의 가장 훌륭한 점이에요.
1: 네, 서로의 영역을 이렇게 딱 지켜주는 거예요.
0: 않을까요?
1: 맞아요.
0: 네. 남이야 정말 우통을 까고 뛰어다니든 말든 오 여기는
1: 나에게 피해를 주지
0: 네.
1: 않는 한
0: 네. 네. 네. 맞고 나한테 막 이렇게 들이밀고 막 뭐 막 곁담을 보여주고 이런 거 아니면 괜찮아요. It's okay. 그리고 다른 사람들 시선을 막 의식해서 막 차를 막 굉장히 좋은 차를 타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잘 입고 다니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엔.
1: 네, TPO만 적당히 맞춰주면 되죠.
0: 정말 좋아요.
1: 네. 네.
0: 4위는 뭘까요?
1: 4위는요. 연령, 스펙보다는
0: 네.
1: 실력 중심의 기회를 제공한다.
0: 아, 그렇다. 소위 말하면 학연, 지연,
1: 혈연,
0: 진나도요 네. 이런 게 없다.
1: 아 그리고 나이가 좀 많으셔서 안 되겠는데요 이러지 않죠.
0: 네. 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또 가끔씩 이렇게 근처 레스토랑이나 주방 이런 데서 멋지게 차려입고 넥타이를 탁 매시고 그런 모습들 보면
1: 머리가 희끗희끗하면
0: 네, 참 네. 좋아 보여요.
1: 맞아요. 요즘은 한국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0: 한국에는 또 그런 분들 오면 아우 요즘 나이 드셔가지고 또 이렇게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1: 근데 요즘에는요 조금 연세 드신 분들도 네. 현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0: 좀 사회적으로 기여도 좀 하시고.
1: 맞습니다.
0: 뭔가 일을 하는 데서 느끼는 어떤 만족감이랄까요?
1: 그 노련함에서 오늘도. 네.
0: 그거 너무 네. 아깝잖아요.
1: 노하우가 또 있죠. 네.
0: 네. 얼마나 부드러우세요.
1: 맞습니다.
0: 참 그 인자한 웃음 소리. 그거 운자의 웃음. 그 얼굴에서만 느껴지는 그런 편안함들이 있기 때문에
1: 그리고 일단 마음이 넓고 여유가 네, 있으니까
0: 여유가 있으시죠. 네. 네. 자 그리고 3위는 워라벨이 차지했네요. 삼과 인형의 균형 맞죠. 한국은 워라수목 금금금
1: 근데요 저희가 네. 한국을 떠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요즘도
0: 그런지
1: 잘 몰라요. 예전에는 그랬다.
0: 네, 워라수목 금금금
1: 그렇죠.
0: 정말
1: 근데 요즘 친구들은 네. 아마 워라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 한국 회사들도 많이들 변했을 것 같습니다.
0: 오랜만에 또 터미널이 오셨네요. 모든 게 큼직큼직하고 넓고 풍족한 환경이죠. 하셨습니다. 정말 여기 미국에 와서 제가 처음에 이제 저는 2002년도에 왔는데요. 2002년도에 와서 정말 고추를 보고
1: 깜짝 놀랐었죠?
0: 굉장히 놀랐었던 기억이 나요. 네. 한국에서 왜 한국 고추 아시죠? 요만한 거. 그런 것만 제가 30년 넘게 보고 있다가 미국에서 고추를 한번 보는데 아 저는 정말 그게 고추라는 게 믿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1: 아니 그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0: 다 커요.
1: 맞아요.
0: 다 커요.
1: 맞습니다.
0: 오이도 정말 어마어마하고 호박, 수박. 와 정말 깜짝 놀래요.
1: 맞아요. 가지도 어마어마합니다.
0: 정말 가지가 자고 있네 정말. 그렇다니까.
1: 네. 정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네. 2위 소개해드려야죠.
0: 2위는 뭘까요?
1: 2위는요. 과다한 서열화 그리고 체면 문화 탈출입니다.
0: 나 진짜 할 얘기 많아요. 나 이거에 대해서는
1: 밤새요.
0: 네. 제가 메라탄에서 오랫동안 가기도 하고 또 일도 해보면서 느꼈던 이런 것들. 정말 여기는 복장 보고 사람 판단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기 뉴욕에는. 난 정말 그 건물에 가서 이렇게 배달 같은 걸 자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드럼스토어를 좀 오래 했거든요.
1: 네.
0: 메라탄에서. 네. 배달을 가서 거기 저는 그냥 일하시는 청소분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그냥 룩다운을 하고 편하게 얘기를 했다가 보니까 와, 그 건물이 20개를 갖고 있는 건물주였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 네, 네. 정말 작업복 입고 픽업트럭 타도 뭐 아무도 네. 그분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죠.
0: 않죠.
1: 네.
0: 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또 앙케트 통해서 알아본 오늘 미국에 와서 미국이 참 좋았던 미국이 이민오게 잘했던 그런 기억들 여러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다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1: 오늘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0: 저희가 방송 뒤에
1: 예, 네. 어떤 분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맞추셨는지 네. 네, 찾아보고
0: 장원,
1: 연락을 따려서
0: 장원께 축하 메시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저희는 내일
1: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주간베스트 특집으로 돌아올게요.
0: 네, 진짜 주말인 금요일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K라디오와 함께 즐거울 것 같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1: 무탈한 하루 되십시오.
0: 오늘도 한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K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카톡창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성훈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올 가을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동부 관광이 엄선한 최고의 가을 유럽 여행을 만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살아있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 그리고 낭만 가득한 이태리 7일, 알록달록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동유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9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낭만의 남유럽을 원하신다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코스도 만나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 유럽 여행은 다양한 코스를 준비한 동부관광과 함께하세요.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네, 요즘 재테크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근테크. 맞아요. 돈도 차곡차곡 모아야 내 재산이 되듯 근육도 꾸준하게 쌓아야 내 몸의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여기에 하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마음의 근테크. 몸에 근력이 있어야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듯이 마음의 근력이 또 있어야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버티는 힘,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리고 잘하고 있는 나를 스스로 토닥토닥 해주는 힘. 오늘 오후 2시 우리 마음에도 좋은 근육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오늘의 마음 근테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볍게 듣고 산뜻하게 웃고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지는 시간. 2시의 비타민 함께 할게요.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전희 2시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해 주실 분들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 꺼내시고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키세요.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고 껌뻑껌뻑 하고 있는 커서 옆에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 치시고 검색. K-R-A-D-I-O-U-S. 자,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 친구 추가 눌러주시고요.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퀴즈의 문제도 보내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나요? 뉴저지에서 넘어오는데 우르르 쾅. 내가 곧 굵은 빗줄기를 쏟아 부을 테야 하고 하늘이 엄청 껌껌했거든요. 요즘 AI 참 많이 쓰시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고 또 여행 계획도 짜달라고 하고 또 글도 써달라고 하고요. 그림도 그려달라고 하고 뭐 그런데 요즘에는 AI에게 고민 상담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났죠. 나 이런 상황인데 말이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심지어는 말 못할 속 마음까지 AI에게 털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재밌는 세상이죠. 그런데 AI가 우리에게 질문에 답을 해주고 또 점점 더 많은 일을 대신해주는 세상이 될수록 오히려 이런 질문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끝까지 사람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요. 빌 게이츠가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AI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따로 남겨두자. 그리고 그 영역을 인간 전용 영역이라고 부르자고 했는데요. AI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다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실게요. 잠시만요. 카더가든 명동 콜링.

0: 주제비타민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아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에스아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윗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태프이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44 5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태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겨보시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밀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해보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929-766-0088.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노란 자두 파운드당 2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5불 99, 라거포도 박스당 19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두 박스까지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4불 99, 냉동 차돌박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4: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3: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4: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3: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5: 2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K-POP, K-드라마, K-food,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 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리디오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0: 멜로망스 동화

근데 요즘에 AI 참 많이들 쓰시는데요.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해냅니다. 근데 요즘에는 AI한테 고민 상담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아 정말 편리한 세상은 확실한 것 같아요. 남한테 말하기 좀 뭐한 것도 이렇게 AI에게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이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AI가 이렇게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런 질문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면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빌 게이츠가 꽤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 일만큼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남겨두자는 거죠. 그걸 인간 전용 영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돌보는 일, 또 힘든 사람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는 일, 또 책임을 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처럼 단순히 일을 빨리 또 정확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빌 게이츠는 아버지를 돌봤던 간병인들을 떠올리면서 아무리 좋은 로봇이 나온다고 해도 그 돌봄 안에 담긴 사람의 공감과 따뜻함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나 AI를 쓰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너무 빠르게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AI나 로봇을 사용하는데 세금을 매기자는 거죠.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교육을 돕고 또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데 쓰자는 거죠. 이건 너무 괜찮은 것 같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해서 돈을 벌게 된다면 그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빌 게이츠가 AI가 앞으로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세금, 에너지, 선거, 보안까지 사회 곳곳을 크게 바꿀 거라고 내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두 개 부처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준비하고 또 나라와 나라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를 한 거죠. AI가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를 막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가 잘하는 일은 AI에게 맡기고 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켜나가자는 이야기겠죠. 어쩌면 AI가 발전할수록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AI보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요 질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 또 상대의 마음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또 나만의 생각과 감성, 누구와도 똑같을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함. 이렇게 기술이 점점 더 닮아가는 세상일수록 어쩌면 우리 각자의 다름과 고유함이 더 빛을 발한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이런 질문 하나 마음에 살짝 담아두면 어떨까 싶은데요. AI가 아무리 많은 것을 대신해도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오후 2시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질문 하나 건네드려 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야엘의 정말 아리따운 우리 대표님과 함께 좋은 정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자들이요. 벌써부터 대표님이 딱 오시니까 제가, 뭐예요? 대표님 혼자 뭐 하신 거예요? 혼자만 이뻐지셨나요? 그랬어요. 모든 꿀팁을 다 오늘 공개해 주실 마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오신 거죠?
1: 아, 그런 준비 다 하고 왔죠.
0: 네, 야엘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야엘, 야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 뭐예요, 대표님, 진짜. 펌을 했다면 우리끼리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비가 오니까 이제 여자들은 이 네. 그 숫싸움이잖아요. 여자들 네. 나이가 들수록 네. 숱도 풍성해야 되고 정말 네. 머리빨이 중요한데 오늘 네. 이렇게 머릿결도 더 좋아진 것 같고 피부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더 이렇게 생기있어 보이시고 뭘 하신 네. 거예요?
1: 아, 제가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올리브오일을 한 주에 얼마나 먹는다고 했죠?
0: 한 주에 한 병, 저 깜짝 놀랐어요. 네.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바로 올리브오일을 제가 병째로 그냥 들이켜요. 뭐 아. 요즘에 연예인들 가수들이 뭐 소주잔을 한 잔씩 먹는데 저도 그냥 쭉 먹고요.
0: 공복에.
1: 또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물 먹고 이제 식사할 때 샐러드를 좀 먹잖아. 일부러 건강 위해서 토마토 뭐 도마도라든지 아보카도라든지 안 채워서 네. 올리브를 쫙 넣으면서 40초 조금 넣잖아요. 발사믹을 먹고 아.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꿀도 몸에 좋으니까 꿀도 좀 달짝지근한 것 좋으면요. 그 사양 꿀 드시지 말고요. 네. 정말 천연 꿀. 이제 조금 있으면 야엘에서 나올 건데. 꿀 좀 넣어가지고 네.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중간에 또 이제 좀 섭다가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점심하고 저녁 중간에 우리 야엘 4개부에서 나온 네. 이제 야엘 허브티가 나왔는데요. 디톡스, 예, 디톡스, 치매 방지, 당뇨, 콜레스테롤, 시력, 관절까지. 그리고 또 체중 관리까지 다 되는 건데요. 맛이 뭐 카마멜티나 네. 뭐 녹차 먹으신 분들 네. 녹차는 또 카페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엘 거는 카페인 프리인데 아, 너무 맛있다고 왜 이렇게 맛있냐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컨테이너로 배로 지금 둥둥둥 오고 있는데
0: 오고 있어요.
1: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 이제 출시할 예정입니다.
0: 아, 무슨 티라고 그러죠?
1: 예, 허브티.
0: 허브티. 예. 이제 또 차가 따끈따끈한 게 몸에서 네. 감기 시즌이 오잖아요. 네. 벌써부터 커피도 이제는 따뜻한 네. 거를 마시게 되던데 네. 좋네요. 허브티. 네.
1: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천지창조 하신 하나님께서 네.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0: 그렇죠.
1: 흙이 뭐예요? 미네랄이잖아요. 우리가 미네랄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났기 때문에 네. 미네랄이 빠지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뭐 머리 뭐 이렇게 나이 들면 숱도 없어진다고
0: 맞아요.
1: 하는데 그리고 머리결도 끊어지고 막 이러는데
0: 떨어지고.
1: 사실 미네랄 때문에 그래요. 미네랄이 채워지면은 머리가 또 나고요.
0: 네.
1: 또 머리끝이 또 건강하죠.
0: 건강해요.
1: 예, 이제 미네랄이 채워지니까 머릿결이 좋은 거예요.
0: 아하.
1: 그래서 이제 티 먹고 이제 식사 또 할 때 저 오늘 낙지볶음 제가 했는데
0: 낙지볶음요?
1: 네, 그에다가 이제 국물은 염분이 많으니까 낙지만 좀 건져가지고
0: 타우린이 듬뿍 들었다.
1: 네,
0: 그 낙지?
1: 그래서 하얀 밥이나 뭐 잡곡밥에 탁 해가지고 낙지 네. 딱 해가지고 야채랑 올려서 거의 다 올리브오일이 듬뿍 불려서
0: 아 진짜요?
1: 비벼서 김 있으세요? 김?
0: 김 있죠.
1: 예, 김 딱 위에다 올려서 먹으면요. 먹으면서 너무 행복하다.
0: 여러분 지금 고품격 방송 2시 비타민 하게 하고 계십니다. 예, 먹방 아닙니다.
1: 네. 그래서 그냥 딱 드시고
0: 네.
1: 낮에 이제 좀 단 거를 좀 끝내면 좋잖아요. 제가 오늘 하루의 루틴을 얘기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런 거 좋아요.
1: 예, 그래서 이제 베이글
0: 네?
1: 베이글 몸이 안 좋은데 사실 안 좋으세요. 밀가루니까. 밀가루처럼 요즘에 잘 안 먹으려고 하시는데요.
0: 네, 네,
1: 사실은 네. 그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으면 치매가 생기는 거 아시죠?
0: 그렇다더라고요.
1: 적당한 양을 먹어야 돼요.
0: 그렇죠.
1: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밥을 다 끝내고 나서 네? 제가 좀 달달한 게 먹어야 또 당분은 뇌를 활성화시켜서
0: 맞아요.
1: 좋아요. 그래서 뭐 백인들도 그렇죠. 뭐 꼭 식사한 다음에 단 걸 먹는 데는데 저희도 미국에 사니까
0: 네?
1: 베이글 토스트 딱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좀 좋은 딸기잼
0: 예,
1: 살짝 조금만 네. 올리고요.
0: 올가닉?
1: 네. 그리고 크림치즈 조금만 올리시고요. 네. 많이 올리지 말고요. 그리고 그릇에다 듬뿍 올리브를 따라가지고요. 적셔서 먹으시면은
0: 그게 구하기 맞아요?
1: 너무 맛있어요. 맛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 빵이 탄수화물이니까 네.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뭐
0: 네.
1: 밥으로 안 먹고 밀가루에 뭐 좀 안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아시는 분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0: 네.
1: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위험수였었어요.
0: 네.
1: 약도 드셨는데 아니 꿀로 계속 먹었는데 제가 올리브오일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0: 네.
1: 올리브오일을 생으로 먹기도 뭐 해가지고 아침마다 빵 토스트에서 올리브오일 계속 먹대 듬뿍듬뿍이요. 아, 두 달인가 됐는데 의사가 혈압약 먹으면 제조하면 안 된다고
0: 어머나.
1: 혈압 다 떨어졌다고.
0: 어머나 어머나.
1: 그 혈압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약 먹으면 저혈압 때문에 큰일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받고 제가
0: 그 약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1: 네네네. 그런 분 많아요 지금요. 콜레스테롤 당뇨.

0: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받고 식사를 꼭 끝내고 있으면은 네. 토스트 해가지고 거기다가 크림치즈 조금만 바르고 많이 바르지 말고 네. 잼 바르고 거기다가 네. 올리브오일을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요. 네. 큰 종지에다가 소금 따라가지고 적시니까 일주일 한 통으로도 모자라시죠. 한 병으로도요.
1: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드시겠네요, 한 달에. 네.
0: 요즘에 이렇게 말하다가 보면요. 네. 얘기가 딱 끊어지고 기억 안 나는 거 있죠. 네. 그게 머리에 뇌에 혈류가 막혀서 그래요.
1: 가끔씩 생각 안 날 때 있어요.
0: 안 나는 거죠. 어렸을 때 안 그랬잖아요.
1: 안 그랬잖아요.
0: 이 혈류에 흐르는 혈류 가운데 네? 그게 잘 원활하게 피가 흘러야 되는데 그 찌꺼러기가 껴있는 거예요. 나쁜 기름들
1: 있구나.
0: 맞죠. 그걸 어떻게 빼겠어요? 그러게요. 오일을 빼야 돼요. 오일을 빼야 돼요.
1: 이 뇌에 있는 그 찌꺼기도
0: 그렇죠. 모든 게 혈류가 연결돼 있죠.
1: 그렇죠.
0: 그렇게 먹고 이제 지금 제가 먹고 방금 왔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그 위에다 올리브오일 딱 뿌려가지고 밥 한번 먹고 비빔밥, 카레, 김치찌개도 올려주고 좋고요.
1: 올리브오일을
0: 짜장면에다 올리브오일
1: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0: 짜장면 사실 짜장면. 몸에 돼지기름 넣어서 좀 부담스러운데 거기다가
1: 조금 미안한
0: 그 기름은 안 좋지만 우리 그래도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다 올리브오일을 쫙 뿌리세요. 그럼 아니 올리브오일 병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어? 네. 저희 올리브오일 스틱 있잖아요.
1: 맞아. 하나
0: 가방에 항상 비치해놨다가요. 네. 배고플 때 가공식품 드시지 마시고 네. 뚝 뜯어가지고 쭉 드세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네.
1: 그 짜장면과 올리브오일의 조합은 굉장히 황금조합일 것 같아요.
0: 맛있어요.
1: 맛있을
0: 네.
1: 것 같아요.
0: 파스타도 맛있어요. 비빔밥도 맛있어요. 김치찌개도 올려보세요.
1: 파스타도 당연히 맛있어요. 네.
0: 그리고 김치찌개. 밥할 때 네. 올리브오일 한번 올려보세요.
1: 올리브오일로 시간 다 가겠어요.
0: 밥할 때. 네, 그러네요. 네네. 그리고 저녁에 이거 너무 중요한 팁인데요.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올리브오일은 샐러드로 네. 먹던 뭐 그냥 생으로 먹던 효과는 거의 비슷하니까 억지로 맛있게 드시지 마시고요.
1: 네.
0: 샐러드에다 드시든지 밥 위에 뿌려 드시든지 그렇게 드시고요.
1: 네.
0: 그리고 낮에 뭐 점심 먹을 때 또 간식 먹을 때 올리브오일 드시고 저녁에 우리가 딱 자잖아요.
1: 네.
0: 자는 순간 그게 끝이 아니에요.
1: 그쵸,
0: 활성산소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네 몸을 내가 어떻게 넘겠어요. 네. 이게 뭐 성경적으로 보면 천사하고 이게 마귀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네? 내가 눈을 딱 감는 순간 10분 자지 않아요. 영도 자지 않아요. 깨어 있어요. 내 몸만 자는 거예요. 그럼 그 활성산소가
1: 네?
0: 내 몸의 정상 세포를 공격해서 그 세포를 찔러뜨리게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즉 암 막을 만들어요.
1: 네.
0: 그리고 염증 막을 만들어요. 그게 자면서 스트레스 받고 자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네. 관절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 막이 가서 관절에 붙는다 그러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1: 염증에서
0: 그리고 간에 붙는다면 간이 안 좋아지면서 어떻게 돼? 나쁜 콜레스테롤 만드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잠자기 전에 30분이나 20분 전에 먹는 네. 올리브오일 어떤 일을 하냐면요. 암막, 염증막을 다 깨부셔요. 밤새도록.
1: 네.
0: 근데 그거 간단한 상식 정도 알면은 네. 먹는 방법하고 상식 정도만 안다면은 네. 몸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죠. 네. 제가 올리브 이제 오일과 네. 또 공진단도 일어나자마자 먹고 또 네. 뭐 안 좋으신 분은 식사 20분 전에 먹고 그리고 네. 20분 후에 식사하는데요.
1: 네.
0: 사실 정말 암 환자 때문에 너무 힘든 경우 많잖아요.
1: 네.
0: 지난달에 정말 죽어가시는 분 한 분인데 지인이세요.
1: 네.
0: 뭐 주변에 제가 많이 그런 뭐 간증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1: 네.
0: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 팀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저분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근데 그분이 살아가지고 며칠 전에 왔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천국 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태까지 선교를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네.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공진단 동치과 사양공진단 그냥 드렸거든요. 그거 드시고 올리브오일 열심히 드시고 4개부터 드시고요. 두 달 만에 완전 살아가지고 와서 와 내가 지금 전도사가 아니라 동치과처 올리브오일 전도사가 돼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쪽 저쪽 아픈 소식도 많이 들리고 네. 연락 오시는데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하기는 뭐라지만
1: 네.
0: 사실 염증만 잡는다면 그리고 내 안에 기혈만 뚫는다면 치료가 되거든요.
1: 네.
0: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물하고 기름으로 돼 있어요. 아세요?
1: 그렇죠.
0: 근데 물은 어떤 물이 먹는 게 중요한데 지금 좋은 물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렇죠. 이제 따끈따끈하게 지금 4개 부티가 오는데
1: 네.
0: 그게 지금 미네랄 덩어리잖아요. 흙에서 나온 허브니까요. 그거 타서 드시면 몸이 디톡스됩니다.
1: 야, 그럼 어떤 사람에게도 다 적용되는 다
0: 네, 가격도 싸요. 뭐 어떤 거는 뭐 어떤 뭐 새롭게 하는 것들 뭐 줄기세포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1: 네.
0: 뭐 몇천 불하고 몇백 불 하는 게 많은데 한 달에 60불이에요.
1: 와, 한 달에 60이요?
0: 예, 60불.
1: 하루에 한 포예요.
0: 네. 하루에 한 번, 뭐 두 번 먹는 경우도 뭐, 그래도
1: 정해진 건 없는 거죠.
0: 네, 내가 원하는 만큼.
1: 그러니까 물처럼 수시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0: 네, 그 물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올리브오일은 또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네? 지금 요즘에 너무 많이 아프잖아요. 진짜 아프신 분들은요, 저는 사업을 하니까 좀 많이 먹는데요. 진짜 네? 아프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한 통씩 해서 네 통, 네 병? 네 병 하면은 한 병에 50불인데 두 병짜리 95불이잖아요. 네? 지금 2 플러스 1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1: 네, 여러분들 2 플러스 1 하고
0: 네, 계시다고? 그리고 멤버십들은 조금 더 특별하게 드리는데 매장 가시면 멤버십의 내용들 알려주실 수 있어요.
1: 네, 네, 멤버십.
0: 네, 그렇게 올리브오일 드시면은 네? 한 달에 많이 들면 들을 수 있지만 사실 네? 외식하는 거 생각하면 별로 들지 않아요. 그래서 네? 올리브오일 잔뜩 드시고요.
1: 네,
0: 그리고 또 티 드시고 공진단 드시고
1: 네.
0: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 있죠.
1: 네.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하고 네. 있습니다.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릴게요. 718-500-3350 네. 201-500-3350번입니다. 잠시만요.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루스 파운드당 49센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10개 6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거푸드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ea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자, 우리 또 수다방이 또 오픈이 된 것 같이 계속 그렇게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네요. 대표님이 이제 야외 사업을 하시면서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하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품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서?
1: 제품을 만드는 그 기초가 저희 제품은 전부 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지켜서 나오 있잖아요. 아시죠?
0: 네.
1: 네네. 제가 사실은 이 제품, 좋은 제품을 여러분에게 딜리버리 해드릴 수 있고, 알려드릴 수 있고, 집집마다 이게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초죠. 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진짜 만든 제품이고요.
0: 네.
1: 사실 이스라엘에 지금 오늘은 이제 올리브오일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0: 네.
1: 알다시피 전 세계에 가장 좋은 지역은 네게브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0: 사막.
1: 사막. 네. 아침, 저녁, 축구 덥구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요. 축구 덥구 하면서 그 항염, 항암 성분이 탁월하게 뛰어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재배 환경이 품질을 만든다는 우리 표를 갖고 있는데 어떤 재배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네. 제품에 좋은 제품이 나와요. 뜨거운 더우니까 죽지 네.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얘가 면역력이 만들어지고 추우니까 또 살기 위해서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면역력을 만드니까 항암 항염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이게 올레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저희 이제 올레산. 예를 들어서 예, 올레산이 뭐 폴리페놀도 들고 비타민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식물인간에게 정말 많은 양을 투여했더니 살아났다는 임상 사례도 저희 한국의 약국의 환자들을 통해서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뭐 추수를 많이 얘기했지만 아니, 이탈리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추수를 1,000톤을 했는데 수출이 2,000톤 한다. 이거는 어떻게 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추수를 2,000톤 했는데 네. 수출이 2,000톤 했다.
0: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1: 상상을 해보시는 네.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올리브오일 전쟁이고 전쟁이가 돈이 되는 것에는 마피아가 네. 항상 껴요. 마피아가 끼면 어떻게 돼요? 마피아.
0: 마피아요?
1: 네. 그럼 정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손님들은 이제 왜 이렇게 야외 거는 비싸냐. 뭐 어디 거는 이렇게 싸고 뭐 얼마 안 되는데
0: 그렇게 소비자가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1: 네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드시고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은 확실히 네. 비싸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싸게 하려면은 저희도 이제 카놀라 오일 좀 많이 섞고 홍기름 섞고 시중을 좀 섞으면 약간 확 떨어지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냄새가 나니까 가공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 가공을 통해서 이제 바람을 지리나고 우리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0: 네.
1: 우리가 자꾸 싼 걸 원하고 또 아피아도 욕심을 원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네. 몸이 데미지 날 수밖에 없죠. 하여간 저희 제품은 네. 100% 원액이고요. 네. USDA 올게닉 그리고 유럽 USDA 올게닉 그리고 또 이스라엘 올게닉하고 코셔까지 받았고요.
0: 네.
1: 안전도 검사도 완전히 통과한.
0: 코셔라는 건 어떤 걸까요?
1: 코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정해서
0: 네.
1: 아주 1등 품질되는 제품들에 붙여지는 유대인이 붙이는 코셔 인증 마크를 얘기합니다.
0: 네.
1: 그걸 저희가 직접 받았고요.
0: 네.
1: 아 그리고 또 이 제품이 너무 좋기도 하지만 네. 이 제품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몸은 수십 조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0: 네. 근데
1: 수십 조로 세포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도 있고 산소도 당연히 있겠죠.
0: 네.
1: 좋은 음식을 먹으면 계속 산소가 들어가서 세포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가공식품 먹고 운동 안 하고 나쁜 음식 계속 먹다 보면은 활성산소가 생겨 그래서 세포를 데미지 나게 만들 거 아니에요.
0: 네.
1: 그 데미지 날 때 우리 세포 밖에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0: 네.
1: 누구든지 오일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오일로 쌓이는데 나쁜 오일로 쌓이는 경우는 세포가 자꾸 찌그러지고 좋은 오일로 쌓여 있으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0: 네.
1: 그래서 네게브 올리브오일을 먹으면 오일을 오일로 뺀다고 좋은 오일로 먹게 되면은 나쁜 오일을 몸에서 빼줍니다.
0: 네.
1: 세포 건강이시죠.
0: 대표님과 지금 여러 번 이제 인터뷰를 하고 더 다른 네. 방송에서 하는데 이러한 어떤 신조가 있으니까 고집이 있으시니까
1: 네.
0: 그걸 알고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1: 네.
0: 해봅니다. 지금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요.
1: 네.
0: 앞으로 또 야엘이 고객들에게 어떤 브랜드가 네. 어떤 브랜드로 기억되기를 바라는지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1: 야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기업 정신으로 내 가족이 먹는 식품, 내 가족이 바르는 화장품을 같이 나눠 쓴다는 그러한 마음이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정말 이 땅을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지금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도 하나님 우리 붙들고 있으시니까
0: 네.
1: 정말 지금 요즘 너무 많이 아프신 분들 때문에 연락 오시는 뭐 크리스찬들 많으신데요.
0: 네.
1: 정말.
0: 아, 그리고 실제 또 목사님이시잖아요.
1: 네네, 선교사분. 네. 네네. 이 시간에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 계시니까 마음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네. 먼저 치유가 되는데 정말 힘들 때마다 하늘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도움 받으시면 저도 도와드릴 수 있고 첫째는 하나님 도와줄 수 있습니다.
0: 네.
1: 오늘은 할렐루야로 마지막 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게요. 네, 네. 아멘 할 뻔했잖아요. 네.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
1: 아멘.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야일이 말하는 프리미엄 건강의 새로운 설계 또 이것저것 아름다움과 건강에 대한 수다방으로 또 펼쳐보았습니다.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 새로움을 연구하는 브랜드 야일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전화번호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718-500-3450 직접 해주세요. 다시 한번
1: 718-500-3450 201-500-3450 할렐루야
0: 야일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향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요즘 SNS에서 경쟁 아닌 경쟁이 붙었습니다. 집에 있는 오래된 물건 자랑하기. 추억의 부곡 하와이 팬꽃이부터 누렇게 변한 금성 전자레인지, 또 82년 한국 시리즈 오비베어스 우승 기념 컵까지 박물관이 따로 없더라고요. 혁신적인 새 물건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오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들에는 어떤 힘이 있는 걸까요? 쓸모의 힘이 아닌 바로 스토리의 힘이라고 하네요.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으면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장혜리입니다. 추억의 발라드.

0: 40년 넘은 주판도 봤어요. 정말 요즘에는 주판 쓸 일이 없으니까 주판이 뭔지 다 아시죠? 예전에는 그 주판 갖고 롤러브레이드처럼 방에서 타고 돌아다니면 엄마한테 혼나기도 했는데 옛날에는 은행에서 계산할 때도 이 주판을 썼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바로 연식 나오는데 특히 이 여상 나오신 분들은요. 은행에 취직하는 게 최고의 직업을 갖는 거였어요. 우리 때는 암산 주산 학원이 있어서 저도 잠시 다니긴 했습니다. 속독법이라고 해서 책 빨리 읽는 법도 배우고 암산하는 것도 배우고 뭐 주판은 알이 밑에 네 개가 있고 다섯 개짜리도 있었는데 다섯 개짜리는 좀 계산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털고 갑자기 그 목소리가 생각이 나면서 주판 한번 튕겨보고 싶습니다. 이 물건이라는 게요 아무리 낡고 해줘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추억에 담기면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이불도 만들고 아이들 성장 과정에 재봉틀이 있었다면 뭐 절대 녹이 슬어도 버릴 수가 없죠. 옷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엔 잘 못해도 적어도 계절이 바뀌면 옷 정리하잖아요. 그런데 입지도 않으면서 몇 년째 버리지 못하는 옷 한두 벌을 꼭 있습니다. 왜 못 버리는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그 옷 잡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몇 년째 입지도 않은 이 옷을 못 버리고 있는지 분명 사연이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사연 있으신 분들 오늘 카톡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쿠폰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두 분에게 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 이어집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립니다.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세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우민호씨 직후 호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4: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3: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씨 직후 호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4: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4: 우민호씨 직후 호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네팔과 중국 티벳 자치구 접경 지역을 강타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60명으로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주민과 관광객, 근로자 등 수백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상자 또한 41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며 수백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팔 경찰과 관광당국은 앞서 외국인 341명을 포함해 403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네팔인 실종자는 최소 62명으로 파악이 됐으며 오는 28일 네팔 전통 명절인 자나이 푸르니마를 앞두고 라수아 지역의 고사인 쿤다 호수를 방문했던 주민들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도 최소 28명이 실종자 명단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요. 중국 중앙 CCTV에 따르면은 티벳 자치구 지룽현에서도 산사태가 발생을 해 최소 3명이 숨지고 265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대규모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더욱 안타까운 소식은 한국인 직원 8명이 연락 두절 상태라는 겁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인 한 명이 연락이 추가로 두절된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이번 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은 총 9명으로 늘었는데 애초 현지에 고립된 것으로 알려진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 200여 명과 함께 대피소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이 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내일 네팔에 파견을 해 한국인 수색 구조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홍수로 여러 마을과 도로, 수력발전 시설이 파괴되면서 히말라야 일부 지역의 교통도 마비가 됐는데 네팔 당국에 따르면 차량용 교량 최소 19개와 도로 약 40km가 유실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강 인근 주민들에게 강둑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네팔 정부 대변인은 인도와 중국에 구조 작업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인도 총리는 네팔 총리와 통화하고 가능한 모든 형태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호주와 영국, 유럽연합,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도 공동 성명을 내고 피해 주민들에게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카투만드에 본부를 둔 국제통합 산악개발센터는 빙하에서 발생한 눈, 바위 사태가 이번 돌발 홍수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센터 측은 네팔 쪽 빙하에서 발생한 눈, 바위 사태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거대한 물살이 하류를 덮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고온으로 티벳의 빙하호가 범람을 해 9명이 숨지고 네팔과 중국을 연결하는 교량 등 주요 기반 시설이 파손됐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히말라야 지역의 온난화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폭우와 홍수, 산사태, 빙하, 융해 등 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매일 날씨 이야기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상기후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전문가들의 이런 경고를 각 정부들은 왜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듣지만 해결 방법이 없어서 늘 당하고만 있는 건지 아니면 안일한 정책이 문제인지 지금도 기후 전문가들은 경고를 수없이 날리고 있는데 딱히 해결 방법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으니 늘 당하는 빈민 국가나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 사태와는 전혀 무관한 듯 오늘도 DMB 지역 날씨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다소 덥고 습하지만
그런대로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최고기온이 88도, 섭씨 31도, 체감온도는 거의 90도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지역에 따라 약간의 소나기 내렸지만 오후와 저녁에는 뇌우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부 뇌우는 강풍과 큰 우박을 동반할 수 있으며 국지적인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침 구름이 얼마나 빨리 걷히느냐에 따라 여러 차례 뇌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오늘 저녁에 뭐가 살짝 오기는 올 것 같죠? 약하고 변덕스러운 강수량은 자정 무렵 또는 직후에 그치겠고요. 부분적으로 짙은 안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도로가 젖어 시야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각별히 오늘 저녁 또 새벽에는 안전운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금요일도 여전히 흐린 가운데 덥고 습하며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기록하겠습니다. 오전 중 한랭전선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특히 전선 부근과 남쪽 지역에 소나기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후 늦게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릴 수 있지만 강한 뇌우 발생 위험은 오늘보다는 좀 낮은 편입니다.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좀 심합니다.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맑겠으며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풍향은 북동풍으로 5에서 10마일 불겠습니다. 전선 통과 후 날씨가 점차 건조해지면서 지역에 따라 낮 동안 소나기나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DMB 지역에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전체적인 강수 확률은 낮아지겠습니다. 토요일 밤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또한 대체로 건조하고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최고기온 85도에서 90도로 덥겠습니다. 중부 대서양 지역에 여름철 더위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햇볕과 구름이 섞이고 습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날씨는 다음 주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절적으로 여름은 지났지만 아직도 여름의 잔재는 남아있습니다. 이제 곧 가을로 접어들면서 겨울이 올 텐데 추운 겨울을 생각하시면서 남은 막바지 여름 무더위에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34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추억 속의 그대 황치훈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세바시. 어느 유명 작가가 고민되는 일이 있어서 AI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인간한테는 있고 AI에게는 없는 게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로 망설임이었는데요. 사람한테는 망설임이 있고 AI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고민을 들을 때 또는 아픔을 들을 때 어떤 말을 삼키거나 주저하거나 짐작하고 헤아리는 찰나가 있더라고 하면서 그 주저함에 힘겹게 서 있는 어떤 배려나 품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어느 때는 유려하고 빠른 AI의 조언보다 인간의 투박한 침묵이 더 위로가 된 적도 있더라는 건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시대를 바꾸는 힘은 언제나 답을 가진 자가 아닌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 MBC 손석희의 질문들, 기획 의도의 일부 문구입니다. 2024년 7월 13일 첫 방송 이후 정치, 경제, 문화 관련 인사들이 꾸준히 이 프로그램을 찾았는데요. 마지막 방송 출연자는 김애란 작가였습니다. 많은 작품을 쏟아낸 인기 작가이지만 정작 방송 출연은 처음이었다고 하는 그녀는 손석희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 거침없는 답변들을 쏟아냅니다. 이날 방송의 핵심은 사회와 시대, 사람을 바라보는 김 작가의 시선이었습니다. 김 작가는 방송에서 진행자에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에서 문학의 가능성, AI와 인간의 차이를 묻는 말에 김 작가는 망설임이다. 누군가의 고민, 아픔을 들을 때 말을 삼키고 주저하는 찰나가 있더라며, 결례가 안 된다면 손석희 앵커님이 진행했던 뉴스의 예를 들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2019년 4월 14일 JTBC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서 고 노회찬 의원을 언급하다 20여 초간 침묵하던 손석희 앵커의 모습이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주저함 안에 힘겹게 서 있는 어떤 배려나 품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사고처럼 보일 수 있는데 어떤 진실과 인간이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 봤다고 생각한다. 그때 역시 망설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AI가 진행했다면 보도 원칙에 따라 속도와 효율에 따라 진행했겠지만 오히려 동시대를 통과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걸 강렬하게 느꼈다. 인간의 결함이나 한계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 미덕이고 개성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20초의 침묵. 이것이 자칫 보면 사고처럼 보일 수 있는데 어떤 진실과 인간이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 봤다고 생각을 했다는 김애란 작가. 혹시 실수할까봐 그 깐깐한 앵커가 애써 울음을 또는 울분을 참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인간적으로 와 닿았던 기억을 회상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인간의 결함이나 한계처럼 보이는 게 사실 우리의 미덕일 수 있고 개성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그녀의 답변에 저 또한 많은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리움, 아쉬움, 애잔함, 그리고 망설임. 이러한 단어를 과연 AI는 우리와 똑같이 느낄 수 있으며 표현해 낼 수 있을까요?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구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시험날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냉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3: 어, 한 모금 아니잖아.
2: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2: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6: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7: You see, paid family leave,
8: that prevents child abuse.
6: And high 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7: prevents child abuse too.
9: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8: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5: we prevent child abuse
7: from ever happening.
9: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10: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11: K라디오 워싱턴

유치원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잠을 너무 적게 자도, 반대로 너무 많이 자도 신체 개별 장기들의 노화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미 컬럼비아대 의과대 교수 논문에 따르면 뇌, 심장, 폐, 면역체계 및 기타 장기의 노화 속도가 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또는 많이 자는 경우에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사람이 실제 나이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더 빠르게 또는 더 느리게 노화하는지 여부를 추정하기 위해 노화시계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노화시계는 기계 학습과 생물학적 정보를 활용해 노화와 관련이 된 양상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사실 수면만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지 않은 데다 짧은 수면, 즉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과 긴 수면, 8시간을 초과해 잔다고 하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노화가 더 빠른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노화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 사람들은 매일 6.4시간에서 7.8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짧은 수면은 우울증 및 불안장애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기도 했는데, 짧은 수면은 또 비만, 제2형 당뇨병, 고혈압, 허혈성 심장 질환 및 심장 부정맥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짧은 수면과 긴 수면 모두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천식 위염과 위식도 역류 질환 등 소화기 질환도 짧은 수면 및 긴 수면 모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별 노화시계는 과학자들이 수면이 개별 질환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니, 무지개 많이 자도 지랄, 적게 자도 지랄, 어떻게 무지개 하라는 거요? 이? 사람이 로봇이요? 이? 아니, 무지개 딱 6.4시간을 잔대요? 말이야, 말방구려. 중국에서 출근 직후 회사 화장실에서 숨진 30대 프로그래머가 컴퓨터를 켜고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사고 당일 출근 기록을 남긴 뒤 11층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2층 화장실로 향했는데, 이후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돼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고,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남성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현지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지난 7월 이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당국은 남성이 발견될 당시 자신의 자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출근한 뒤 컴퓨터를 켜거나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유족은 이에 반발해 행정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내는 남편이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4년 동안 평소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일을 했고 새벽 2시까지 근무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판단을 두고 현지 법조계에서도 반론이 나왔는데, 근무 중 화장실 이용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생리적 활동인 만큼 사내 화장실 역시 근무 환경으로 볼 수 있으며, 평소 업무 강도 역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전례도 있었는데, 지난 2024년 광둥성 법원은 직장 화장실에서 숨진 요리사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 경우 유족이 장례비와 부양가족 지원금, 일시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 기준 일시보상금은 약 110만 위안, 약 200만 달러라고 하네요. 무미 200만 달러라고라고라고라고라. 애지가 난 생명보험보다 나은디.

돌아가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남은 가족들한테는 큰일이라고 가셨네. 살아서 쇠 빠지게 70까지 일한다 하더라도 100만 불이나 어디 벌겄냐고요. 택도 없는 소리지. 아이고 그 와이프 개 탔네. 아니 로또 당첨돼 버렸네. 미국 오리온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멈춰 지상 약 15m 높이에 25분 넘게 거꾸로 매달렸던 10대 소녀 2명이 결국 배상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배심원단은 놀이공원과 제조사에 피해자 1명당 27만 5천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해당 금액은 두 사람이 요구한 최대 200만 달러의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사고 당시 두 사람은 다른 승객 26명과 함께 공중에 매달린 상태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이후에도 흉통과 불안, 불면증, 어지러움증 등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했는데요. 사고는 2024년 6월 포틀랜드 오크스 놀이공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놀이기구 아토스피어가 기계 이상으로 갑자기 멈췄고 탑승객 28명은 지상 약 50피트 높이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구조를 기다렸던 겁니다. 아토스피어는 거대한 원형 구조물이 양옆으로 흔들리며 회전 반경을 넓힌 뒤 공중에서 360도 회전하는 놀이기구인데 탑승객들은 약 25분 동안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일부는 공포 속에 비명을 지르거나 울었으며 심지어 구토나 실신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이후 탑승객 9명이 소송을 냈는데 이 가운데 7명은 각기 다른 금액에 비공개 합의로 소송을 끝냈고 사고 당시 13세와 14세였던 학생들은 재판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구조된 뒤에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계속됐다며 놀이공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장에는 한국 무술 챔피언인 야노타가 전신 통증과 현기증, 심박수, 혈압 상승 등을 겪었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로 인해 무술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 장애를 겪었다고 하네요. 아니 거꾸로 기계에 1분만 매달려 있어도 피가 거꾸로 솟고 구역질 날 것 같은데 아이고 그 높은 곳에서 25분씩이나 매달려 있었으니 얼굴로 피 쏠려 얼굴 안 터져 죽은 것이 다행이지 얼마나 무서웠을 것이오. 이런 것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하는겨. 그래도 돈이라도 챙겼으니 나쁜 장사는 아니네. Not bad. 미국 애틀란타발 달러스행 여객기에서 승객의 노트북이 갑자기 폭발을 해 화재가 발생하면서 승객 여러 명이 화상을 입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133명이 탑승한 아메리칸 항공 뒤쪽에서 착륙 약 30분 전부터 노트북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곧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조종사는 당시 관제탑에 비행기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승무원들이 불을 끄려 하고 있다. 라고 상황을 알렸고 기내에는 순식간에 연기가 자욱해졌으며 승객들은 불타는 노트북을 피해 뒤쪽으로 몰려갔다고 합니다. 당시 사고 좌석에서 두 줄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승객 증언에 의하면 노트북에서 연기가 나다 불이 붙었고 연기가 급격히 퍼지자 승객들은 곧바로 비행기 뒤쪽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승무원들은 약 5분 만에 불붙은 노트북을 특수 단열백에 넣어 진화에 성공했는데 조종사는 처음에 최대 5명이 화상을 입었을 수 있다고 보고를 했으나 국제공항 측은 착륙 후 실제로 승객 1명만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승객은 현장에서 치료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항공기는 공항에 무사히 착륙을 했고 응급구조대가 대기하다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태블릿, 보조 배러리는 여객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지만 내장된 배러리가 드물게 위험한 수준까지 과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현상은 열폭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배럴이 셀이 열을 내보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열을 만들어낼 때 발생하며 연기와 극심한 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배럴이가 손상됐거나 가열됐거나 물에 노출됐거나 과충전됐거나 포장이 부적절한 경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열 폭주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당국은 여객기에 반입이 되는 리튬 배럴이에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 항공청은 화재 위험을 이유로 승객이 휴대할 수 있는 리튬 배럴이 크기도 제한하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항공기 내 리튬 배럴이로 인해 연기나 화재로 이어진 사고는 무려 56건이나 달한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잔 노트북 갖고 비행기 타긴 클렀네요. 아 이거 땀시 노트북 못 깨지고 타게 할 판 아니오 시방. 비행기를 통해 이동한 말라리아 모기로 인해 독일 공항에서 직원 2명이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6명이 말라리아에 감염이 됐는데 이 중 2명이 사망을 했고 4명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난달 초 처음 4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된 가운데 모기는 비행기를 통해 공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포획된 모기에 대해 분석할 계획이며 또 공항 여러 구역에서 업무를 본 6명의 혈액 샘플을 분석해 모기가 한 마리인지 아니면 여러 마리인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공항 관계자는 프랑크푸르트 주민들은 위험이 크지 않다라며 말라리아는 사람 간 전염이 아닌 모기를 통해 전염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라리아는 감염된 매개 모기에 물린 뒤 최대 1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초기에는 권태감과 발열이 이어지고 두통, 구역, 설사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증상이 가벼울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생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지난 2023년에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요새 모기들도 얼마나 똑똑한가 몰라요. 이 엘리베이터 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22층까지 올라오는 모기도 있으니까 가만 본 게 엘리베이터 바깥에서 가만히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그냥 쏙 들어가더라고요. 비행기 탈 정도면 뭐 그 4촌쯤 되겠네요. 어쩌지 당간 모기입도 돌아간다는 처서도 지났는데 참 애들이 더운지 추운지 구분을 못하네. 영국에서 소셜미디어 SNS 조회수를 노린 위험 운전 영상이 확산하면서 이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역주행으로 경찰 차량과 충돌을 해 경찰관 2명을 포함해 7명이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영국 정부도 SNS 플랫폼에 위험 운전을 미워하는 콘텐츠를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2일 영국 도로에서 한 차량이 역주행하다 경찰에 무장된 차량과 충돌했는데 이 사고로 경찰관 2명과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5명 등 모두 7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18세 학생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틱톡 계정에는 과거 위험한 운전 장면이 담긴 영상이 여러 차례 올라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영상에는 차량이 보행로와 공원 부지를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또 다른 영상에서는 차량 속도계가 시속 100마일을 가리키는 장면도 등장했는데 해당 영상들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금요일 밤과 토요일 오전에 발생한 행위들이 틱톡을 목적으로 촬영됐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밝혔지만 영국 정부는 SNS에서 위험한 운전을 미화하는 콘텐츠가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방장관은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어떤 콘텐츠가 사이트에 올라오는지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위험 운전 영상을 삭제하고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영국 총리도 위험 운전을 미화하는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정말 비난받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총리실 역시 조회수와 오락을 위해 위험한 운전을 미화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플랫폼들이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틱톡은 상당한 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험 운전 영상도 삭제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타 역시 역주행 등 고위험 챌린지를 권장하는 게시물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지할 경우 삭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달 초 아일랜드 킬데어주에서도 청소년 5명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과 정면 충돌을 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아일랜드 경찰청장은 일부 위험 운전이 SNS 좋아요를 얻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무책임하고 위험한 운전이라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그놈의 좋아요 찾다가 갱꼬로 가는 놈 내 여러 빠숑이 어디 한두 놈이어야 말이지. 이놈의 SNS를 없애버리든가 당최 마음에 안 들어. 영국에서 모자 쓴 고양이가 밤거리를 배회한다는 괴담이 틱톡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을 하자 현지 경찰이 인공지능 AI가 만든 가짜 영상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동화 속 유명 캐릭터인 모자 쓴 고양이 복장을 한 인물이 밤거리를 돌아다니거나 현관문 앞까지 찾아오는 영상들이 틱톡 등 SNS를 타고 퍼지면서 청소년 사이에서 큰 공포감을 조성했는데 이번 괴담은 틱톡 계정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영상에서는 고양이 탈을 쓴 인물이 어둠 속에서 서 있는 모습과 함께 도와주세요. 어쩌죠?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해당 영상은 단 3주 만에 조회수 1,5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영상에는 켄트주 주민들은 문을 잠가라. 내가 간다 라는 협박성 문구까지 포함이 돼 공포를 키웠는데 한 16세 청소년은 친구네 집에서 자던 중 새벽 3시에 이 영상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동은 2016년 유행했던 살인마 광대 미담을 연상시킬 정도로 영국과 아일랜드 전역의 청소년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 사태가 확산을 하자 현지 경찰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영상들이 AI 프롬프트를 활용한 가짜 영상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영상은 모자 쓴 고양이는 여러분의 집 앞에 온 적이 없다라며 이 영상은 주변 풍경에 캐릭터를 합성해 넣은 AI 프롬프트일 뿐이고 어디에서도 모자 쓴 고양이가 목격됐다는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니 SNS에 떠도는 경찰 명의의 허위 안내문에 속지 말고 공식 계정의 발표만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네요. 자고로 얻은 숲길 길 가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알아요? 예. 짐승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이 질로 무섭대요. 동물들은 적어도 지들 배 따시면 안 건디니께 등 따시고 배불러도 해꼬지 않은 건 인간들 밖에는 없이요. 아시지요? 예. 아이고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 봅니다. 검은 고양이 메롱 Make it funky.

1부 순서 라라랜드 역사 잠시 쇼리고요.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집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화재.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 물론이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마음,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는 부모님과 교사, 상담사, 교회 리더,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뉴스멘탈 헬스 폴스테이드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은 8월 22일 토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청소년의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신호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와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둔 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몽고메리와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은 무료이며 타 주민은 40불 수강료가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fccgw.org 워싱턴 가정상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703-761-2225 703-761-2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0: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오늘은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오후 저 성공경과 함께 라라랜드 즐기고 계시죠? 여기는 K-Radio 1310입니다. 라라랜드 2부 이 시간도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별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또 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한이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의 대표 강고은 대표님 나오셔서 또 보험과 관련한 또 귀한 이야기 해 주실 텐데요. 잠시 후에 만나뵙겠습니다. 님 요새 바쁘신가 봐요 라고 생각을 했더니 또 좋은 퀴즈 네, 보내주셨는데요. 오, 이거 좀 어렵겠지만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시청해 주셨어요. 성시경입니다. 한 번 더 이별.

0: 알쓸 전문.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의 대표이십니다. 우리 강고은 대표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가, 반가.
1: 네. 진짜 가을입니다.
0: 네. 아니면 어떡하시려고.
1: 아니, 지금 우리 프로님 옷도 가을풍에 울시어서.
0: 네. 아무래도 가을이 되면 사람들의 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들로 산으로 떠나고 싶고.
1: 우리 프로님은 네. 단풍 보러 가셨을 때 어디가 제일 예뻤어요?
0: 솔직히 얘기해야 되죠?
1: 네. 네.
0: 단풍 보러 간 지가 한 15년 된 것 같아요.
1: 올해는 꼭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왜요?
1: 우리가 나이 먹고 있으니까. 가을을 좀 일부러 시간 내서 만끽해야 될 것 같아요.
0: 아니 거기서 나이가 왜 나와? 어쩌면 좋아?
1: 아 이게 맨날 나이 해야지.
0: 요새 이 갱년기 좀 오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1: 그럼요.
0: 예, 얼굴도 갑자기 빨개지시고.
1: 더워 지금.
0: 단풍이 뭐 굳이 갈 필요 없이 여기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예, 단풍 해마다 뭐 가시라고 제가 방송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막상 저는 단풍 구경 간 지가 정말 15년이 넘은 것 같아요.
1: 사실 시간 내서 저희가 가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0: 사실 그거 뭐 우리 이 쉐난도 지금 타 지역.
1: 맞아요.
0: 다른
1: 금방 갈 수 있는데.
0: 다른 나라에서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서울 사시는 분들이 남산을 한번 못 구경한 데잖아요.
1: 저희 하루 녹음 생략하고 네. 단풍 보러 가시죠.
0: 그럴까요?
1: 그럼 청취자분들이 좀 안타까워 하시려나?
0: 한번 우리 날 잡아서 또 단풍을 가서 거기서 한번 방송을 해보는 걸로.
1: 오, 좋은 아이디어예요.
0: 예. 네. 대표님 같이 가시는 거예요?
1: 네, 그럼요.
0: 알겠습니다. 오늘은 보험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보를 갖고 오셨나요?
1: 아, 최근 제가 레이디 가가 음악을 듣다가
0: 오.
1: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이
0: 뭐요?
1: 스토리가.
0: 네네.
1: 10년 전 정도에 레이디 가가가 소송을 당한 적이 있어요.
0: 어떤 소송이었을까요?
1: 그거는 뭐였냐면 네. 이 레이디 가가가 아무래도 콘서트 겸 많이 네. 해외로 다닐 거 아니에요.
0: 네네.
1: 그러면 자기를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같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0: 그럼요.
1: 근데 이런 친구들이 오버타임을 페이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레이디 가가를 소송한 적이 있어요.
0: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겠다.
1: 네.
0: 레이디 가가 입장에서는.
1: 맞죠. 네. 그래서 레이디 가가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챙겼겠죠. 근데
0: 그럼요.
1: 예를 들면 이 레이디 가가와 같이 해외를 가고 뭐 네. 이런 시간들까지도 다 토론해서 오버타임을 페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0: 잘린 직원이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1: 잘리진 않았지만 연봉을 그래도 꽤 받는 직원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전 세계 투어를 다니면서 함께 했었기 때문에 24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게 이 직원의 주장이었어요.
0: 아.
1: 그래서 아무튼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0: 뭐 어떻게 해결은 잘 됐나요?
1: 네. 그냥 합의로 잘 해결된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유명한 레이디 가가도 이런 일을
0: 당하는데.
1: 겪을 수 있는데 저희 요즘 한인 비즈니스들 굉장히 슬로우 하시잖아요.
0: 그런 와중에 또 이런 일까지
1: 겹치면 진짜 힘드실 거라 생각이
0: 힘들다라는
1: 들어서.
0: 힘들다라는 표현 갖고는 부족하죠.
1: 맞아요. 요즘 식당만 가봐도 엄청나게 슬로우 하시고.
0: 맞습니다.
1: 직원들이 안 나올 때도 상황에 따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진짜 이런 소송까지 걸린다면 정신적, 물질적 엄청난 타격을 겪으실 것 같아요.
0: 이 비즈니스라는 것이 보기보다 그렇게 많이 남지를 않습니다.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단지 캐시플로어가 되고 그리고 계속 손님들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것뿐이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닌데 직원들조차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아유 이렇게 바쁜데 나 돈을 더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 번쯤은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입장 차이가 있긴 한데
0: 그렇죠.
1: 그래도 저희 비즈니스 하시는 한인 오너분들이 소송으로부터 특히 직원의 소송으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초창기에 아마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0: 네.
1: 간단히 조금 더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첫 번째는 직업과 듀리, 해야 될 일과 보수 조건을 상세히 기재한 고용계약서를 좀 준비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우리 한국분들 계약서 안 좋아해.
1: 그렇죠.
0: 다 다 구두로 하거든요.
1: 맞아요. 두 번째는 직원들에게 원래 해야 될 외의 일을 특히 위험한 일 뭐 이런 것들을 좀 시키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다쳐서 어떤 문제가 커지는 것보다는 위험에 노출된 이런 일들은 시키지 않는 것을 권유해드려요.
0: 정서상 다소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하는 끝에 뭐 간단한 거니까 부탁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이 되면 내일도 아닌데 비록 간단하지만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더군다나 또 바쁜 날에 그런 걸 시키게 되면 인간인지라 순간 짜증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업주 입장에서는 아이 그 별것도 아닌 거 그렇게 짜증을 내고 말이야. 이렇게 입장 차이를 보일 수 있거든요.
1: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임금법을 조금 준수하시길 바래요. 정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0: 맞습니다. 예, 예.
1: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떤 종업원이 퇴근할 때 사장이 몇 번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0: 아, 퇴근하면서?
1: 퇴근하면서 집 가는 길목이니까 그치, 어디에 그치. 뭘 드랍해라.
0: 아, 네네네.
1: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시간을 다 적어놨던 거예요, 이 종업원이.
0: 이야,
1: 똑똑한 거죠.
0: 예.
1: 근데 이게 진짜 아차하면 크게 또 소송으로 올 수 있잖아요.
0: 아, 그럼요.
1: 그래서 이 직원이 그걸 1년 동안 누적한 것들을 잘 적어놨다가 거꾸로 사장을 소송에 걸었어요. 오버타임을 페이하지 않았다.
0: 사장 입장에서 완전
1: 처분이 없는 일이에요.
0: 와, 대단하시네.
1: 네, 그래서 그건, 소송을 한번 받으신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요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뒤에서 말씀드리고
0: 네네.
1: 네 번째는 경영 관리자들, 매니저님이나 뭐 이런 네. 분들을 성희롱, 성추행, 인종차별, 또 고용윤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좀 네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수해 놓고 계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임금, 뭐 오버타임 이런 준수법을 생각지도 못하게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돌아올 수 있거든요.
0: 사람은 또 각자 입장이 다르니까.
1: 네, 맞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비즈니스 보험에 고용 관행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0: 오.
1: 영어로 약자는 네. EPLI.
0: EPLI.
1: 네, 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 아. 이거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저 그거 처음 듣는데요.
1: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팬데믹 이후에는 직원들이 오너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이 보험을 애드해 놓으시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0: 네.
1: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이거는 이렇게 됐었다라고 변론하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그 법률 비용을 제공하는 커버리지예요.
0: 그러면 너무 땡큐죠.
1: 네.
0: 사실은 위자료나 보상금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이 변호사비가
1: 맞아.
0: 너무 비싸서.
1: 부르는 게 진짜.
0: 예, 맞아요.
1: 이 옵션이 있으신지 비즈니스 보험 안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0: 반드시. 네. 반드시 그거는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근데 직원이 거는 모든 소송을 커버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범죄 행위 나 형사소송 이런 거에 관련된 거는 여기서 제외돼요. 당연하겠지만 네.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0: 어떻게 그러면은 엑스트라로 돈을 좀 더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좀 비싼가요?
1: 프리미엄이? 그것들은 종업원의 수나 이직률 또 클레임 기록, 뭐 커버리지 액수, 옵션 등에 다 달라지기 때문에
0: 네.
1: 근데 그다지 저희 한인들이 하시는 비즈니스 정도면 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애드해 놓으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0: In case.
1: 네.
0: 사실 이 라라랜드를 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곳에서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특히 뭐 세탁소나 델리 이런 데서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귀가 번쩍 뜨이실 것 같은데.
1: 네.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차별 대우, 부당 해고, 어떤 고용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사유로 어떤 법적인 소송이 들어왔을 때
0: 네.
1: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기에 그 법률 비용을 제공하는 커버리지입니다.
0: 네. 사실 집에 가는 끝에 이것 좀 드랍해줘 시키는 사람이야 별일 아니라고 하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는 사람은 1분 1초라도 빨리 집에 가고
1: 그럼요.
0: 싶거든요. 내 자식한테 시켜봐요.
1: 서로 양 사이드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0: 그럼요. 오히려 해준다 그래도 아 괜찮다고 피곤한데 얼른 들어가라고 그러면 그 오너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인격적으로 맞아요. 보일 것 같아요. 특히 고용계약서는 우리 직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업주분들을 위한 또 업주들을 프로텍트하기 위한
1: 보호하는
0: 예, 그런 계약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짧게라도 계약서는 맺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옴니화재보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 전화번호 주세요.
1: 703-642-2225
0: 메릴랜드는
1: 410-465-2700
0: 버지니아 703-642-2225 메릴랜드 410-465-2700번입니다.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화재보험의 강고은 대표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라라라 퀴즈.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이번 주 쉽지 않나요? 지금 현재 두 분 정도가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역시 늘 우리 뽀돌현도님이 제일 먼저 올려주셨어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 가수이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저희 카톡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리는데요. 단 50불 이상 드셔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이번 주 퀴즈 첫 번째 곡은 홍삼 트리오가 부르는 기도입니다.

아마 이 곡의 결정적인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이상은이 부르는 담다디. 이렇게 해서 전부 다섯 곡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색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우민호 시즈쿠 호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4: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3: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호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4: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4: 우민호 시즈쿠 호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1866-566-9191.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시험난 수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냉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10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녹각 교훈. 이 글은 우리 영임께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숲속에서 치열하게 영역 다툼을 벌이던 두 마리의 사슴이 있었습니다. 격렬한 싸움 끝에 서로의 뿔이 단단히 뒤엉켜 옴싹달싹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어느 누구도 먼저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나절이 지나 배고픔이 몰려오자 싸움을 멈추려 했지만 이미 뿔은 깊이 엉켜 빠지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게 된 사슴들은 그제야 힘을 합쳐 뿔을 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끝내 풀지 못했고 결국 두 마리 모두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수성원의 한 신부가 산책을 하다 뿔이 뒤엉켜 있는 채 죽어있는 두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신부는 그 엉킨 뿔을 그대로 잘라 수도원에 걸어두고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분노에 눈이 멀어 자존심만 앞세우는 사람은 결국 상대도 해치고 자신도 무너진다. 이것이 바로 녹각 교훈.

배려와 양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 뒤엉킨 사슴뿔은 독일 베벤하우젠 수도원에 지금도 전시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남기는 승리는 결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힘으로 상대를 이기려는 욕망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두 사슴은 자신의 생명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소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배려는 관계를 살리고 양보는 서로를 살리며 겸손은 나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하시면서 부활 김태원이 첫사랑을 생각하며 만든 곡이라지요. 사랑할수록

희한하게 부활의 오리지널 곡으로 들려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승철의 곡으로 많이 들어서 그런가 조금 심심하다고 해야 하나? 또 좋게 표현하면 담백하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목별님께서 신청곡을 좀 늦게 올려주셨어요. 기도문은 일찍 올려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오늘은 보내주셨네요. 예수께서 가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 너의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주님을 구주로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마음의 불편함이 육신의 불편보다 더 힘들고 지칩니다.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실수를 알고도 모르고도 할 때가 있지요. 뒤늦게 후회와 자책도 합니다. 허나 인생살이가 내 마음 같지 않으니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이 사랑으로 받아주시며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회개와 소망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알게 모르게 실수 많이 하죠. 아 왜 말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지? 좀 이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하는 건 뭐 허다하고요. 오히려 말을 안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말을 해서 후회하는 것이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데미지가 큽니다. 말을 안 한 것은 그래도 할 찬스라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타이밍이지만은요. 말을 해서 후회하는 거는 뭐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요. 아유 하나님 제 혀를 주관해 주시고 한 템포 쉬게 해 주시고 하는데도 무어지게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나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지만 알게 모르게 나도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본인들이 항상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만 사기당했다고 얘기하시고 분명 나도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엘라 피츠제럴드의 곡 미스티 신청해 주셨습니다.

라 피츠제럴드의 미스티 들려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철의 미스티라는 곡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곡 신청하셨나 하고 봤더니 아니었어요. 자, 제가 일부 오프닝 때요, 뭐 이것저것 버리지 못하고 또 뭐 갖고 계시는 거 있는 거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몇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1996년 소니 캠코더가 아직 집에 있네요. 차지기 잃어버려 보지도 못하고 아이들 동영상이 있으니 버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몇 년째 갖고 있습니다. 한 번은 보려고 이베이에서 차지기 찾아보니 없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어찌해야 하나요? 보내주셨고요. 또 그레이스님께서 보내주신 카톡인데 옛날 슬라이딩 폰 갖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연애할 때 남편이 제일 먼저 사준 폰 인데 그 폰으로 연애하다 결혼했어요. 남편이 얄미울 땐 부셔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혹시나 나중에 돈이 될까 싶어서 갖고 계시다고요. 충전기도 아직 갖고 있으시대요. 대단하십니다. 연애 편지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40년 된 연애 편지인데 편지지도 그렇고 읽어보니 너무 유치 찬란하네요. 그래도 그땐 그 편지 기다리곤 했는데 점점점. 시간 되시면 어니언스의 편지 부탁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세 분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두 분한테만 상품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함부로 떨어뜨릴 수도 없고 이 세 분 모두에게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쇼핑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카톡에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1: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3: 그럼 딱 한 모금?
2: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래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6: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5: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7: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5: 기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8: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버지니아 부동산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을 강의할 때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무슨 일을 하나요? 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답변은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나 렌트를 도와줍니다. 커머셜 프로퍼티를 사고 팔거나 마찬가지로 렌트나 리스를 도와드립니다. 간혹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하시지 않나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은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만일 비즈니스 거래에 관련해서 해당 비즈니스가 속해 있는 건물의 리스도 해야 한다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즈니스는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뜻의 부동산이 아니고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비즈니스 에셋이에요. 즉 비즈니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전문 회사들은 무슨 무슨 컨설팅이나 비즈니스 브로커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인사회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 일을 병행해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 이야기로 돌아가서 에이전트는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돕게 되고 이 일들은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외의 다른 일들은 부수적인 서비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융자, 보험, 인스펙션, 홈 워런티, 타일을 변호사, 집 수리나 유틸리티 등과 관련된 모든 일들입니다. 제가 다른 모든 일은 왜 서비스라고 선을 긋고 설명을 드릴까요? 사고 팔거나 렌트의 일은 비교적 정해진 규칙과 공동으로 쓰여지는 양식이 있어서 에이전트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작업을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서류가 다 사인이 되고 마무리된 이후의 과정들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험과 실력, 만족도가 이 부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거래에 관련된 일뿐이니까 저는 서류 설명 드렸고 사인하신 후에 나머지 일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에이전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좋은 융자인 타일 변호사, 관련된 회계사 또는 이 지역이 처음이시라면 유틸리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어디에 가면 주택 관련해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 영역을 넓혀서 포괄적인 도움을 드린다면 더욱 신뢰가 가고 손님과 에이전트의 관계도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소소한 문제들을 귀찮아하거나 그 일은 제 소관이 아니니 다른 데 알아보세요 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쏟아내는 에이전트이 있다면 그 분은 서류적인 일은 잘할 수도 있겠으나 에이전트, 즉 세일즈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롱런을 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관련된 모든 일은 에이전트와 편하게 의논하실 수 있어야 하고 아무 때든지 부담 없이 전화를 거실 수 있는 관계가 되셔야 서로 신뢰하고 오랜 기간 일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부동산 키윤입니다.
9: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있는 걸까요? 어두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소서. 잃어버렸던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을 되찾게 하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 아, 내 맘속에, CBS 합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햇빛을 받는 곳마다, 김정승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양재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내 주의 보혈은 조용갑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이어서 함께합니다.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황유리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이현주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늘 감사님, 오늘은 딸과 함께 강릉 여행 와서 아침 인사합니다. 샬롬.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고샘맘님, 주님 억울했던 나의 심정을 선한 능력으로 변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손팔님께서는 처음 글 올려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스텔라님, 오늘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536번, 심호흡을 깊게 합니다. 좋은 아침을 더 안고 싶어서. 고고씽씽, 안전하게 규정 속도로 하루도 일상도. 실제로 운전을 하시는 걸까? 아니면 하루 시간 보냄을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면 둘 다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대로 안전하고 감사하게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청해 주셨어요. 매일 듣기만 했는데 중보기도 올려봅니다 하고 1시, 2시부터 잠이 한번 깨며 힘이 듭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싫은 건 아닌데 못한 살림도 하고요. 그런데 하루 근무가 너무 무겁습니다. 알죠, 알죠. 밤중에 잠 깨서 그 다음부터 못 자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드시면 약물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단잠 주셔서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프리안기님께서 실로암 가사가 은혜로워 신청합니다. 듣기만 하다가 처음 신청해 봅니다 하셨고요. 최혜선님께서는 오늘이 둘째 외손자 13살 생일이라고 자폐한데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열차를 자주 틀어줍니다. 뿌! 구원열차 출발합니다. 구원열차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구원열차도 실로암도 밝은 곡이어서 이 시간에 조금 부담을 갖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축하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From God의 구원열차 먼저 보내드리고요. 피아워십의 찬양 실로암 이어서 함께하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유리정은님께서 크룩스의 찬양을 청해 주셨는데요. 오 마이 갓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 사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친구 교회 담임이신 빈상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주일까지 이제 욥기 살펴봤고요. 다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서 보는데 한 2개월 전에 저희들이 사도행전 6장 7절까지 봤죠. 7절까지 이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일곱 사실은 집사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집사라고 말을 하죠. 그 일곱 일꾼들을 새로 세워서 사역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자, 그 일곱 집사 가운데 일곱 명의 일꾼 가운데 이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은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열두 제자들이 순교하기 전에 먼저 일꾼들 가운데 뽑힌 한 사람이 순교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약간 우리 좀 구분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평신도 지도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열두 제자하고 다른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스데반이 최초로 순교를 하는 이제 그 사건들, 그 순교 전에 있었던 사역들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9절 10절 다시 한번 제가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스데반하고 자유민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자, 여기서 자유민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그 구약 역사로 올라가면은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의 후손일 겁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 자녀들, 2세 우리 자녀들, 2세, 3세 우리 자녀들이 한국에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보면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보니까 그 각 지역의 회당에서 있는데 그 회당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하고 이 스데반하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자, 그 주제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뒤에 일어나오는 내용들을 봐서 아마 율법과 성전에 관한 주제가 아니었겠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논쟁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스데반은 한 사람이고 이 자유민들은 몇 사람인데 여기서 몇 대 1로 붙지 않습니까? 몇 대 1로 논쟁을 붙는데 스데반이 이기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그걸 말하죠. 여기서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약간 이긴 게 아니고 능히 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완전히 패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에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 뭐 다르면 성령의 지혜로 그들과 논쟁에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6장까지도 보면서 성령이란 단어도 놓았고 성령의 역사도 많이 살펴봤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일어나고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선포를 할 때 성령의 지혜로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잠시 또 언급해야 될 것은 성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인인데 원래 고대 세계에서 파라클레인 이제 우리말로 하면 보혜사죠. 이 파라클레인이 원래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존재를 파라클레인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법정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불려온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법정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불려온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요즘 법정용으로? 예, 변호사죠, 그죠? 법정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한데 어떻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는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너가 좀 말해줘라고 불러와서 한 사람. 이게 이런 사람을 가서 파라클레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령에게 붙이면 보혜사 성령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법정에서 그러면 파라클레인 불려온 사람이 진술을 할 때 굉장히 전문적인 진술을 하죠.
예나 지금이나 법정에서는 굉장히 그 스킬이 있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핵심을 찔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기는 사람은 뭐 검사나 변호사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자기 편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거고 물론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기 편이 많다고 해서 자기가 내놓는 증거들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핵심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 굉장히 전문적으로 논리를 말해야 되는 것.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파라클레인 보혜사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스데반은 그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몇 사람들하고 논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 사람들은 이 자유민들 반대편 사람들은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논리로 막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혼자였지만 성령의 지혜, 아주 전문적으로 법정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파라클레인 변호사와 같은 성령이 자기를 도와주니까 뭐 상대편이면 10명이든 100명이든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성령의 지혜로 논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미 이런 사건은 이런 종류의 사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봤으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사역할 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거 싫어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이 주도해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공회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에 공회의 그 멤버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완전 정말 율법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 율법 전문가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아닙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오직 구원을 얻을 자가 없으니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구원을 줬다라는 그 유명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율법 전문가들이, 율법 전문가들은 구약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최고 전문가들이 거기 다 모였습니다. 사두개인들 있죠. 바리새인들 있죠. 장로들 있죠. 서기관들 있죠. 대제사장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자유민들하고 논쟁해서 성령의 지혜로 이긴 것은 이미 베드로에게 우리가 앞에 본 대로 이미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이 일의 원천은 어딘가 하면요.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수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라고 말은. 그러면서 예언적인 교훈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나중에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공회에 붙잡히겠고 붙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왕들과 그러니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공회원들과 임금들 앞에 너희들이 붙잡혀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너희들이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아라. 왜? 성령께서 너희가 할 말을 알려줄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자, 그게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실제로 베드로에게도 일어났고 오늘 스데반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에게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복음 선포자들,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하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의 전통은 바로 이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하는 것. 자, 그러면은 지금 아마 제가 확신하기로는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오늘 이 스데반이나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공회나 감옥에 붙잡힐 사람들은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분은 있지만 대부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런 일을 아마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공회에 붙잡히고 감옥에 붙잡힌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주요로 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가 꼭 감옥에 가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공회에 가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의 말은 성령의 지혜의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당연히 그렇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도 우리 성도의 모든 말은 오늘 스데반의 말처럼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성령의 지혜로 하는 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감정 분노를 폭발하는 말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강교하게 속이는 말이 아니고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세우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사람은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이 패배했던 자들이 어떤 일을 꾸미는가 하면 아주 이 끔찍한 일을 아주 강교한 일을 꾸밉니다. 어떻게 꾸미는가 하면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또 이 거짓 증언들을 통해서 오늘 뭐 백성과 장로들과 오늘 여기 보면 서기관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스데반을 붙잡아가지고 공회에 가서 아주 이제 공회에 또 그 재판을 받게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사하고 아주 악랄한 사람이죠. 논쟁에서 졌다고 해서 물론 이 논쟁이 굉장히 자기들한테 정치성에 큰 데미지를 입혔던 논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에 졌으면 깨끗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있지 않고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아마 여기는 매수할 때 뇌물을 줬겠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공회의 리더들을 선동해가지고 스데반을 붙잡아가지고 공회에서 네가 했던 말을 해라라고 말하면서 그게 험맵게 잡아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번 더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1절 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거짓 증언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무슨 증언을 하는가 하면은 간단합니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그리고 성경과 율법을 거슬러서 반대해서 말을 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이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하는 것을

0: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율법을 전하여 준 모세가 전해 준 율법의 규례를 뜯어 고치겠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런 신성 모독한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거짓 증언한 내용을 우리가 좀 뜯어봐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스데반에게서 율법과 성전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가? 그리고 이 내용들은 사실은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이후로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판받을 때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원래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은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리고 세우는 이 성전은 자기의 몸을 가리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으라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말하고, 이건 사실 성전 자체라고보다 예수님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말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예수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바뀝니다. 마태복음 26절을 보면. 그리고 예수가 3일 만에 자기가 무너뜨린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또 이런 거짓 증언이 나타납니다. 손으로 이 성전을 헐고 난 다음에 다른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을 헐면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자기가 성전을 헐겠다, 자기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바꾸었고, 그리고 무너뜨린 성전을 자기가 다시 세우겠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손으로 세우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한다. 말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런 거짓 증언 한 사람, 요 내용, 요런 패턴이 그대로 스데반에게 오는 거죠. 거짓 증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에게 하나님을 모독했고, 성전을 거슬러 말했고,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고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했던 거짓 증언의 내용들이 스데반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악인들이 주인공을 죽이려고 밤에 가면을, 복면을 쓰고 오잖아요. 그럼 주인공이 이제 악당들이 됐다는 걸 알고 밤에 이제 등불을 딱 켜니까 전부 다 복면을 쓴 악당들입니다. 그때 주인공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여러분들 만화를 안 보셨네. 만화를 보면 항상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만화는 이제 악당들이 웃으면서 내가 있다는 가면을 싹 벗으면 얼굴이 드러나죠. 그럼 그 사람이 누군가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 얼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자, 오늘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억울하게 고소당했던 이 스데반의 정체성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자, 성경에 이런 일들이 한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일이 몇 번 나타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준 그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금송아지 섬기는 거 보고 화가 나서 돌판을 깼습니다. 이제 그 일이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렀죠. 다시 불러서 전급판 두 개를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전급판 두 개를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야! 저거 보면 우리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죠. 그런 모습이 오늘 스데반에게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이 모세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얼굴은 정체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의 얼굴과 같은 것은 스데반이 누구와 같았다? 모세와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늘 이 본문에서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진리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이 반대자들은 지금 스데반을 뭐라고 거짓 증언했습니까? 이 사람이 모세를 모독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얼굴은 모독하는 모세의 얼굴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 천사의 얼굴 이 자체가 이미 뭘 증거합니까? 스데반은 거짓 증언들의 말처럼 모세를 모독한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스데반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얼굴이 완전히 빛나게 된 경우가 있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세 명의 제자들이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옷이 변형되고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해같이 빛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된 거죠.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된 것처럼 바로 얼굴이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로 되는 것입니다. 신성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게서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 얼굴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이 얼굴이 스데반하고 같았다니까요. 자, 지금 스데반이 뭘 공격받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했다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뭐하고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닮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얼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천사의 얼굴이 바로 거짓 증언들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바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가지십시오. 그럼 뭐 김 목사님 그 형편에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요. 뭐 저하고 비슷한 얼굴도 몇 사람 있더라고 우리 교회 보니까요. 근데 천사의 얼굴은요 얼굴 생김새로 가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험상으로 생각해도요 정말 미남 미녀가 하는 행실이 아주 나쁠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물론 처음 만났을 땐 야 정말 잘생겼다 아름답다 야 천사가 생겼으면 이런 얼굴이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얼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행실이 바르지 않을 때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멋져 보여도요 뭐 진짜 미스 코리아 미스 유에서 얼굴이 할 때도 행실이 나쁘면요 얼굴 쳐다보기에도 싫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이잖아요. 반대로 야 저 얼굴 가지고도 시집 장가 갔냐 할 그 얼굴이라도 행실이 바르면요 그 얼굴을 보면은 천사를 본 것처럼 반가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천사의 얼굴을 가지는 건요 내 얼굴 생김새로 천사의 얼굴을 가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로 천사의 얼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 나는 이렇게 이상하게 얼굴이 이상하게 태어나서 목사님 천사의 얼굴하고 내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아니에요. 천사의 얼굴은 생김새가 아니라니까요. 행실하고 같다니까. 행실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 천사의 얼굴을 보여야지,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잘 살아서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돈과 권력과 성공과 출세를 통해서 천사의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실을 통할 때, 그 행실을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서 천사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얼굴은 첫 번째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도 맞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내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굴이라는 단어에 얼은 원래 무슨 말이죠? 얼이라는 말이?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순수한 말이 얼이잖아요, 얼. 그러니까 얼굴 말할 때 을이란 뜻은 영혼이란 말입니다. 굴이란 말은 뭡니까? 동굴할 때 굴 그거에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얼굴이 이건 순수한 우리말인데 얼굴이라는 것은 영혼의 통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들이 얼굴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뭐 어쩌다 목회하고 이제 주일날 목회하고 집에 가면 집사람하고 얘기합니다. 여보 여보 오늘 그 김 집사님 얼굴이 좀 어두운데 좀 힘든 일 있지 않은가 전화 한번 해보자. 우리 뭐 보고 판단합니까? 첫 번째가 얼굴 보고 판단. 왜? 얼굴이 내면 상태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기분 좋으면요 얼굴을 통해서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게 얼굴이라니까. 그러니까 얼굴은 내면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 지금 스데반은 어떤 상황입니까?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 죽음 일보 직전이고, 거짓 증언들, 모든 거짓 증언들, 이 증언하고 거짓 증언들의 선동에 의하여서 막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그런 상태인데, 지금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 평안, 내적 평안과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설교, 스데반의 설교 끝나고 마지막 장면을 보면 정확히 드러납니다. 제가 보기에 7장 54절, 55절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한번 볼 건데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54절에 이렇게 됐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요. 그들은 뭡니까? 거짓 증언들, 선동된 사람들, 율법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죠. 듣고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누굽니까? 스데반이 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내적인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얼굴인데, 지금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내적 평화와 기쁨 속에, 평강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 충만이라고 분명히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불교처럼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채우는 종교예요, 사실은. 무엇으로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우는 종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 그것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스데반이 이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기쁨과 평화와 내적 평강을 유지할 수 있던 것은 이 상황에서도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앞에서 본 것하고 똑같죠. 성령의 지혜로 논쟁에서 이긴 것처럼. 자, 그런데 굉장히 아까 마지막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거짓 증언들, 매수되었던 사내들인 공예, 그 얼굴은 어떻습니까? 이를 갈거늘 되어 있죠. 웃으면서 이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를 가는 거 다 드라마나 여러분 주변에 이 가는 사람 봤죠?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죠. 정오와 혐오와 원망과 불만과 원통이 가득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 돌에 맞아 죽는 한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이를 갈면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옥에 가서라도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이고, 돌에 쳐는 사람은 하 웃으면서 저 악인들을 우리가 드디어 죽였다, 심판했다라고 웃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보면 싹 바뀌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은 평강과 기쁨이 있고, 거짓 증언하고 성전에서 돌로 치는 사람은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원망과 불만이 있는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의 얼굴은요, 성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사 얼굴 가지려고 한국 서울 강남에 갔어요. 성령외과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행실이 바르게 될 때, 얼굴에 칼 한 자국 되지 않고 우리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뭐 태어날 때 왜 이 얼굴이냐, 그거 상관없는데 이 얼굴이든 저런 얼굴이든요, 다 천사의 얼굴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천국의 교인들 딱 봤을 때, 아, 저건 다 천사의 얼굴이라 할 정도로 우리가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 행실이 바를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천사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얼굴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기 교회 또 사도들이 또 스데반과 같은 일꾼들이 핍박당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짓 증언을 당하면서 선동당하는 자들에게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고, 그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양새가 어떻든지 얼굴의 생김새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 따라 행실을 바르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다 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친구교회 빈상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그 선하니 친구교회는 영혼 구원, 제자 양육,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친구교회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EM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이며 주일 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입니다. 친구교회는 252-00 호레이스 할딩 익스프레스웨이 리들렉 뉴욕 11361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718-760-5346번, 718-760-5346번입니다. 이상으로 친구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라디오 모닝 주윤이었습니다. 미 정보 당국이 푸틴 대통령의 이란 전으로 미국이 약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IA 국장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 확전 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6월 에너지 방산주를 대거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투자 계좌가 제3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관리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내 첫 홍역 사망을 두고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작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음모론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어제 잭슨홀 회의에서 미 연준 인사들이 끈질긴 인플레이션에 잇따라 경고를 내놨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필요성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유튜브의 이용자 계정 정지와 콘텐츠 차단 관행에 대해 소비자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민소득에서 기업 이익 비중은 사상 최대인 반면 근로자 몫은 195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같은 소득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관리하고 서명식에서 내용을 설명해온 백악관 문서 담당 비서관을 교체합니다. 후임에는 벤 모스 부비서관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클로드 개발사 엔트로픽이 기업 공개에서 기존 주주들의 보유 주식도 함께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9월 말 상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용 헬기와 민항기의 근접 비행 원인이 백악관 헬기장 공사로 인한 무선 통신 장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이 25일 모스크바 방문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약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의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7일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익명 취재원 2명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하면서 그중 한 명의 발언을 인용해 래클리프 국장이 러시아 측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며 그렇게 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에 따르면 래클리프 국장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러시아 대외정보기관의 수장인 세르게이 나리슈키는 래클리프 국장과 만나 대화한 사실을 공개로 확인하면서 별다른 것은 전혀 없었다며 소관사항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의 모스크바 방문 전에 나온 미 정보당국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 전쟁에 따른 미국의 약화로 유럽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과 동맹국들에 맞서는 행동의 수위를 더 높일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군의 핵심 무기 재고는 심각하게 소모된 상태입니다.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시스템 등 방공 플랫폼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단거리 에이테큼스 등 주요 공격 무기들도 재고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래클리프 국장이 러시아 측 인사들에게 만약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상당한 정도로 확전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편을 더 들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유럽의 나토 회원국들, 특히 발트해 연안 에스토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푸틴이 영공을 침범하거나 드론 오작동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등 수단으로 도발을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드론 공격, 순항 미사일 공격, 사이버 공격, 폭발물 설치 등 하이브리드 전쟁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반째 이어지는 동안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유럽 측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모아뒀으며 이를 이용해 동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위장 작전을 펼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이번 보도는 래클리프 국장 방문의 배경과 목적, 내용에 관해 다양한 추측이 미국 안팎의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미군 C-17A 수송기에 타고 라트비아 수도 리가를 거쳐 모스크바에 25일 오전 도착했으며 항로 추적 데이터상 그 C-17A 수송기는 약 8시간 30분 만인 오후 5시 30분께 모스크바를 떠난 것으로 나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의 러시아 방문은 극비리에 이뤄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래클리프에게 비밀 외교 임무를 부여해 모스크바 출장을 보냈다며 통상적 경우와는 달리 백악관 핵심 측근들과 군 수뇌부조차 래클리프 국장이 러시아 측에 전달키로 한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마사위 제러드 쿠슈너 등을 러시아의 특사로 보내 우크라이나전 종전 방안을 논의토록 해왔지만 이번엔 대러시아 강경파로 알려진 래클리프 국장을 보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온 위트코프와 쿠슈너가 성과를 내는 데 실패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이란 정권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미국 러시아 경제협력을 개선하자는 미국 측 시도에 저항해 왔습니다.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핵심 유전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미국의 석유 비축량이 현재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원유 공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자원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서반군의 영향력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유전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정부와 대규모 거래를 추진 중이라고 악시오스가 미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2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계약이 성사될 경우에 미국의 석유 비축량은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늘게 됩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이 계약을 단지 크다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이란 및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흔들리고 국제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략 비축률은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협상 대상은 베네수엘라의 전체 매장량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높은 10여 개의 핵심 유전입니다. 이들 유전은 과거 정권의 핵심 측근들이나 중국 자본이 통제했던 자산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유전 지분을 넘겨주는 대가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 등 민간 석유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방치됐던 유전 개발이 정상화되면 자국으로 들어오는 석유 판매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거래는 서반구에서의 에너지 주도권과 안보를 강조하며 이른바 돈노 독트린을 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는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기 이전부터 베네수엘라 유전 지분 인수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협상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이끌고 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양국 실무진은 이미 지난달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만나 세부 조건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델시 정부가 자국 천연자원을 헐값에 매각한다는 베네수엘라 내부의 비판적 여론이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의 최종 타결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이 미 기업들의 원유 생산 증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주 베네수엘라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여름철이나 주말이면 동부 지역 한인 가족들도 자주 찾는 미국 유명 테마파크 식스플래그에서 롤러코스터를 탄 탑승객이 뇌출혈을 일으켜 중태에 빠지는 중대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서부 매직 마운틴 지점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뉴저지와 메릴랜드 등 미 동부 식스플래그 사업장에서도 과거 유사한 탈선 및 부상사고가 있었던 만큼 한인 청취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합니다.
2: 미국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의 유명 롤러코스터 X2를 탄 여성 탑승객 2명이 일주일 간격으로 잇따라 급성 뇌출혈 증상을 보여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탑승객 중 한 명인 파멜라 기엔 씨는 언어와 신체 장애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탑승객인 25세 여성은 의식을 잃고 여전히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의료진은 최고 시속 128km, 약 80마일로 달리며 360도 회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급격한 가속과 감속 충격이 뇌 손상을 유발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기구에서는 지난 20년간 2명이 사망하고 10여 건의 중상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2년 한 20대 청년이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뒤 뇌출혈로 숨졌을 당시 놀이공원 정비 직원들이 주 당국의 점검 직전 몰래 바퀴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사실까지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소식은 미 동부 지역 한인들에게도 남일이 아닙니다. 뉴욕 뉴저지 동포들이 자주 방문하는 뉴저지 잭슨의 식스 플래그 그레이트 어드벤처와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한인들이 즐겨 찾는 메릴랜드 상원의 식스 플래그 아메리카 역시 같은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테마파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부 식스 플래그 지역에서도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그레이트 어드벤처의 유명 우든 롤러코스터 엘토로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연이어 열차 탈선 및 구조적 결함 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의 탑승객이 목 통증과 목재 파편에 의한 부상을 입고 운행이 전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메릴랜드 식스플래그 역시 롤러코스터 멈춤 사고와 안전바 결함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속 롤러코스터의 강한 G-포스, 가속도와 격렬한 진동은 평소 지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경막하 혈종 등 치명적인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기구 탑승 시 머리와 목을 목받침대에 바짝 붙이고 경고 표지판과 안전수칙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Radio입니다.
3: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알록달록한 시리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반가워할 소식입니다. 미국의 유명 시리얼에서 인공색소가 사라졌습니다. 치리오스와 럭키참스, 트릭스 같은 시리얼로 잘 알려진 미국의 대형 식품업체 제너럴 밀스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시리얼에서 인공색소를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럭키참스의 알록달록한 마시멜로와 트릭스의 화려한 색깔도 이제 인공색소 대신 다른 방법으로 색을 내게 된 겁니다. 그럼 뭘로 색을 낼까요? 과일과 채소에서 얻은 색소는 물론이고 강황이나 파프리카 같은 향신료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도 사용합니다. 사실 이런 변화가 반가운 이유가 있습니다. 인공색소가 어린이의 과잉 행동이나 주의력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와 우려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인데요. 다만 연구 결과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 FDA도 승인된 색소가 대부분의 어린이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어린이는 민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밀스는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체 제품 가운데 90%가 인공색소 없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베티 크로커, 케이크 믹스나 프루트 롤업 같은 일부 제품은 2027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런 변화에는 소비자들의 요구뿐 아니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압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석유기반 인공색소의 단계적 퇴출을 촉구해왔고 제너럴 밀스 역시 지난해 텍사스주와의 합의를 통해 2027년 말까지 합성 색소를 없애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시리얼 업계의 경쟁사인 WK 켈로그도 이달 초프루트, 룹스와 애플잭스 등 자사 시리얼에서 인공색소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침 식탁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알록달록한 물방울문에 호박조각 그리고 거울 속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은 무한거울방. 이 작품들을 만든 일본의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구사마 야요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97세입니다. 구사마 스튜디오와 재단은 오늘 27일 구사마가 지난 14일 도쿄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 측은 구사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구사마 야요이, 이름은 낯설어도 작품을 보면 아마 이거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온통 물방울 무늬로 뒤덮인 작품이나 커다란 호박 조각, 그리고 거울과 조명을 이용해 공간 전체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무한 거울방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입니다. 특히 뉴욕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구사마는 1957년 뉴욕으로 건너와 활동하면서 미국 미술계에서 이름을 알렸고 뉴욕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도 꾸준히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지금도 뉴욕 첼시에서 구사마 전시가 열리면 갤러리 앞에 사람들이 블록 하나를 빙 둘러설 정도로 긴 줄이 생길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아마 뉴욕에 사시는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도 구사마의 작품을 직접 보셨거나 적어도 사진으로 한 번쯤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구사마는 단순히 미술관 안에 머무는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루이비통 같은 패션 브랜드와 협업하면서 미술을 대중문화의 영역으로 끌어들였고 작품 가격 역시 수백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세계적인 스타 작가가 됐습니다. 일본 문화훈장을 비롯 한 여러 상을 받았고 97세의 나이에도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평생 반복해서 찍었던 작은 점들이 결국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된 셈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미국인입니다. 제주도에서 미국인 여성이 해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해녀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서 해녀 자격증을 가진 유일한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뉴욕 출신의 카일리 젠터 씨. 올해 36살입니다. 지금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랑리에서 실제로 해녀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녀는 산소통 같은 장비 없이 직접 바다에 들어가 전복이나 소라, 성게 등을 채취하는 제주도의 전통적인 여성 어업인입니다. 젠터 씨가 처음 제주에 온 건 2012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교사로 일하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요. 그러다 제주에서 해녀라는 독특한 직업을 알게 됐고 해녀학교에서 공부한 뒤 2014년부터 영랑리 해녀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힘든 해녀 일을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처음에는 미국인의 정도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바다에 나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물질을 하면서 조금씩 신뢰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영랑리 해녀 회장이 젠터 씨를 딸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젠터 씨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해녀 일을 한다는데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말도 남겼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살다가 이 마을에서 생을 마치겠다. 해녀는 지금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제주 해녀박물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활동 중인 해녀는 2,000명대인데 63%가 70세 이상입니다. 바다 환경 변화로 물질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뉴욕 출신의 한 여성이 제주 바다에 뛰어들어 한국의 오래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타지에서 한국의 문화와 뿌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에게도 조금은 특별하게 들리는 이야기 아닐까요? 한국 사람이 한국 문화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외국인이 그 가치를 발견하고 이어갈 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조금 특별하고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뷰티 그룹에서 코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재임 중 활발한 주식 거래로 여러 차례 비난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6월 에너지와 방산 주식을 여러 차례 매매했다고 CNN 방송이 27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부 윤리청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2026년 6월 주식 거래 자료에 따르면 그는 6월 한 달간 총 1,051회의 주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정부 윤리청 규정상 트럼프 대통령은 $1,000를 초과하는 주식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일정 구간으로만 표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엑손모빌 주식을 두 차례 매도하고 이후 비슷한 가격대에 다시 엑손모빌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적 에너지 기업인 쉐브론 주식도 세 차례에 걸쳐 매매했습니다. 특히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한창 협상하던 6월 중순에도 활발하게 방산업체 주식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6월 12일에서 24일 사이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 다이나믹스, RTX 등의 주식 거래를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이스X 기업 공개 직후 스페이스X 주식을 담기도 했으며 다양한 육성책을 내놨던 제약사와 주요 AI 기업 주식도 활발하게 거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라일리, 머크, 엔비디아 등이 그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공개된 1분기 주식 거래 자료에서도 행정부와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주요 기업 증권 거래를 3,700건 이상 한 것으로 신고해 이해 충돌 논란이 빚은 바 있습니다. 1978년 제정된 미국 연방윤리법은 별도의 의무 규정을 두지는 않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 제정 이후 이 같은 전통을 따르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계좌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며 그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제3자 금융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관리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란만단의 뉴욕시장이 시정부 자원을 이용해 여러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윤리소청에 휘말렸습니다. 관련 소식 정석인 기자가 전합니다.
2: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감시단체 책임과 시민신뢰재단이 지난 25일 맘다니 시장의 공직과 공공자원을 정치활동에 이용했다며 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맘다니 시장이 캐시 호컬 주지사의 재선 캠페인과 린지 보일런 시의원 후보 지원 유세 두 건 모두에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위원회가 지난 2009년 발표한 권고 의견은 뉴욕시 공직자들의 시 정부 자원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이번 소청에서 맘다니 시장 취임 이후 발생한 세 건의 위반 의혹을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세 건 모두 시장이 뉴욕시 공식 자리에서 발언했고 발언 내용이 시 공식 웹사이트에 그대로 게재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월 보육정책 기자회견 자리에서 맘다니 시장은 호컬 주지사를 지지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4월 맘다니 시장은 린지 보일런 시의원 후보를 지지하며 지난 몇 년간 그녀가 보여준 용기를 지켜봐왔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6월 폭염 대응 기자회견 자리에서였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 8명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켄드라 아놀드 대표는 공직과 정치를 분리하는 건 윤리의 기본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민주적 절차 자체가 위협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공자원을 이용해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권력을 쥔 개인이나 정당에 명백하고 불공정한 이점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 단체는 이해충돌방지위원회의 맘다니 시장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3: 처음에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뉴욕은 오전 한때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오후 들어 구름이 걷히면서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엔 따뜻하겠지만 금요일보다 기온은 조금 내려가 한결 부담이 덜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최저 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고 습도가 더해지는 시간대에는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수도권 지역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비 소식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면서 한층 편안한 주말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모두 주말로 접어들면서 대체로 큰 비 걱정 없이 야외 활동 즐기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여전히 여름 더위가 남아있는 만큼 외출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2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1: 당신이 왜 운전을 해?
2: 지금 프론트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0: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2: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0: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2: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5: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 미국에서 올해 처음으로 홍역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대표적인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작된 발표라며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27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펜실베니아주 랭거스터 카운티에서의 홍역 환자 사망 보고가 완전히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주법상 홍역 사망 사례는 검시관에 보고돼야 하지만 랭거스터 카운티 검사관은 관련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시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사망자의 관련 정보를 비밀에 붙이고 있다며 주지사가 카운티 보건당국이나 질병통제예방센터와의 정보 공유를 거부하면서 공중보건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이번 홍역 사망자 발표를 쇼라고 비꼬면서 민주당의 신종 코비드-19 전술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감염병에 대한 공포를 무기화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셔피로 주지

0: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홍역 사망자 발생 소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동 백신 접종 권고 대상을 축소한 지 보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백신 접종 권고 대상을 기존 18개 질병에서 11개로 축소했고 홍역과 볼거리, 풍진을 한 번에 예방하는 MMR 복합 백신은 질병별 백신으로 분리해 서로 다른 시기에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MMR 복합 백신도 만 4세에서 6세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접종하는데 이를 분리할 경우 아이가 유아기에 총 6번의 접종을 받아야 하며 실질적으로 접종을 미루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홍역 환자 수는 3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CDC에서 집계한 올해 미국 내 홍역 확진 건수는 2,777건으로 1991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버지니아 북부를 잇는 I-95 익스프레스 레인이 앞으로는 상시 양방향으로 운영되고 남쪽으로 프레저릭스버그를 넘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교통당국이 관련 연구에 착수한 가운데 통근자들의 이동시간 단축 기대와 함께 유료도로 이용 부담을 둘러싼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1: 버지니아주 북부의 I-95 익스프레스 레인을 상시 양방향으로 운영하고 남쪽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I-95 익스프레스 레인은 다른 북버지니아 지역의 익스프레스 레인과 달리 방향이 고정돼 있습니다. 아침에는 도심 방향으로, 오후에는 반대 방향으로만 운영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감독위원회 맥케이 의장은 수년 동안 이러한 운영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맥케이 의장은 이번 양방향 운영 검토에 대해 처음부터 이렇게 건설되지 않았어야 했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회라며 추진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2: This is as close as we've ever been to fixing what shouldn't have been built this way to begin with. And I believe we can do it.
1: 맥케이 의장은 아비게일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와도 이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검토되는 계획에 따르면 변화는 I-95와 I-495 등이 만나는 믹싱볼에서 시작됩니다. 이 구간에는 북쪽 방향으로 두 개 차로의 새로운 연결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프랜코니아 스프링필드 파크웨이부터 프린스 윌리엄 파크웨이까지는 양방향 각각 세 개 차로를 확보하고 프린스 윌리엄 파크웨이에서 프레데릭스버그 인근 국도 17번 도로까지는 양방향 각각 두 개 차로를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루트 17에서 스포실베니아 파크웨이까지는 새로운 구간을 연장해 양방향 각각 두 개 차로를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버지니아 교통부는 이 같은 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통근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 통근자는 이동 시간이 빨라진다면 익스프레스 레인 이용료를 내는 것도 괜찮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다른 통근자는 요즘 모든 것이 이미 비싼데 굳이 추가 비용을 내고 싶지는 않다며 유료도로 확대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익스프레스 레인은 민간 기업이 도로 건설과 유지 운영을 맡는 대신 통행료 수입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양방향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할 통행료와 사업비 규모가 중요한 변수로 남게 됩니다. 다만 이번 사업은 아직 연구 단계로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일방향으로 운영되어온 I-95 익스프레스 레인을 양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공식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북버지니아와 프레데릭스버그 지역 통근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버지니아 교통부의 연구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와 구체적인 추진 방식, 통행료 수준 등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을 이용하는 한인들의 불편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3월부터 대부분의 영사 민원에 사전 예약제를 운영해온 뉴욕 총영사관이 다음 달부터 일부 업무에 한해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워크인 서비스를 다시 시행합니다. 다만 모든 민원이 대상은 아니어서 방문 전 업무 종류와 접수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오는 9월 1일부터 일부 영사 민원에 대해서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워크인 서비스를 다시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예약

받기 어려운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긴급하거나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워크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모두 7개 분야입니다. 공증 업무 가운데 위임장 관련 민원을 비롯해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재외국민 등록, 공동인증서 발급,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 여권 수령, 운전면허 갱신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이외의 일반 영사 민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워크인 민원은 오전 9시에서 11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특정 시기에 민원이 집중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도 적용됩니다. 19세 국적 이탈 업무는 3월에, 유학비자인 D2와 D4 관련 업무는 1월과 2월, 또 7월과 8월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워크인 접수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공증 업무의 경우에는 한 번 방문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위임장 등 서류가 최대 6건으로 제한됩니다. 6건을 넘길 경우에는 다시 번호표를 받아서 대기해야 합니다. 또 매주 목요일은 순회영사 일정과 겹치면서 민원실 이용자가 몰릴 수 있어 총영사관은 가능하면 다른 요일에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민원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예약 면제 방침도 계속 유지됩니다. 이번 워크인 재도입은 올해 3월 전면 예약제로 전환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3월 9일부터 민원인의 안전과 원활한 업무 처리를 이유로 대부분의 민원에 온라인 사전 예약을 의무화했습니다. 당시에는 만 65세 이상을 제외하면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후 총영사관은 7월에도 비예약 방문, 즉 워크인 민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예약 민원인의 업무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긴급한 경우를 중심으로 워크인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예약제를 기본으로 유지하면서도 수요가 많고 상대적으로 처리 시간이 짧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워크인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조정한 겁니다. 현재 뉴욕 총영사관의 민원 업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다만 워크인 접수는 별도로 정해진 오전 9시에서 11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방문해야 합니다. 총영사관 측은 민원인이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방문 전에 본인의 업무가 워크인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약이 필요한 업무까지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접수가 거부될 수 있는 만큼 워크인 대상 7개 업무와 예외 적용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익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 나눌 소식은 뉴욕타임스의 오피니언 기사 The greatest story Dolly Parton ever wrote was herself. 돌리 파튼이 쓴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입니다. 미국 컨트리 음악의 전설이자 문화적 아이콘인 Dolly Parton. 화려한 머리 스타일과 거침없는 입담, 그리고 성자와도 같은 자선활동으로 대중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이 기사의 필자는 우리가 그녀를 사랑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팝스타나 스펙터클한 연예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과 에팔레치아의 삶을 써내려간 위대한 작가, 라이터였다는 점인데요. 기사 속 핵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In a world that kept trying to fit her into a box, writing her own story was the most radical way to define herself. 그녀를 끊임없이 틀에 가두려 했던 세상 속에서 스스로의 이야기를 쓰는 것은 자신을 정의하는 가장 혁명적인 방식이었습니다. Fit someone into a box. 무엇무엇을 틀에 가두다, 편견으로 규정짓다 라는 관용구인데요. 기사에서는 그녀를 세상의 편견의 틀에 가두려 했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Radical, 근본적인 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기존 틀을 깨부수는 혁명적인, 파격적인 이란 의미입니다. 세상은 돌리 파튼을 그저 남부 출신, 시골 출신 혹은 외모로만 소비되는 시골 처녀의 프레임, 박스에 가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끊임없이 곡을 쓰고 이야기를 만들며 세상이 정한 편견을 스스로 뛰어넘었습니다. By the time they think that I don't know what's going on, I've done got the money and gone. 남들이 내가 사정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할 때쯤이면 난 이미 돈을 챙겨서 떠난 뒤죠.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의미하죠. Country dumb. 직역하면 시골 멍청이란 뜻이지만 시골 사람인 척 멍청해 보이게 행동해서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게 만든 뒤 실속을 챙기는 전략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외모나 출신 때문에 자신을 저평가하고 놀리는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는 대신 돌리 파튼은 이를 역으로 이용했는데요. 멍청한 척 상대의 방심을 유도한 뒤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으로 지적 재산권과 음원 권리를 완벽히 지켜낸 그녀의 명철함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Brevity is wit when men do it. When women do it, we're supposed to think of it as luck. 남자가 하면 간결함이 곧 wit가 되고 여자가 하면 그저 운이 좋았다고 치부되곤 합니다. Brevity is wit. 간결함이 곧 재치다 라는 셰익스피어의 명언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Be supposed to, 무엇무엇 하기로 되어 있다, 무엇이라고 여겨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대표곡 9 to 5처럼 쉽고 간결하면서도 노동계층 여성들의 삶을 전곡으로 찌르는 가사에 대해 평론가들은 밥 딜런이나 브루스 스프링스틴 같은 남성 뮤지션들에게는 천재적 시라고 찬사를 보낸 반면 여성인 돌리 파튼에게는 그저 운이었다며 저평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간결함은 운이 아니라 가장 진솔한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Good writing doesn't have to imagine everyone. It only has to imagine the truest thing about all of us. 좋은 글이 모든 사람을 담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하는 가장 진실된 한 가지를 담아내면 됩니다. The truest thing, 가장 진실된 것, 가장 본질적인 진실이지요. True 하면 형용사로 사실의, 진실의, 정확한 이란 의미고요. Trust는 믿다, 신뢰하다 라는 뜻의 동사이죠. True와 Trust를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True는 사실이 맞는가의 기준이 있고 Trust는 사람이나 정보를 믿을 수 있는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사는 에펠레치아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여성의 이야기가 인종과 계층,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던 이유로 그녀의 가장 개인적이고 솔직한 진실이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정직하고 솔직함이 가장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가발과 반짝이는 의상 뒤에 숨겨진 진정한 아티스트이자 작가 돌리 파튼.
그녀는 세상이 만든 국한된트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 삶의 스토리를 써내려감으로써 오늘날 가장 위대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한양의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9월 1일 백투더스쿨을 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월요일 아침부터 9월 1일 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세뉴스 한양마트.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1260개 체형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의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베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베델전자 718-445-2005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정보당국이 푸틴 대통령의 이란 전으로 미국이 약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IA 국장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 확전 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6월 에너지 방산주를 대거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투자 계좌가 제3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관리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내 첫 홍역 사망을 두고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작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음모론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어제 잭슨홀 회의에서 미 연준 인사들이 끈질긴 인플레이션에 잇따라 경고를 내놨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필요성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유튜브의 이용자 계정 정지와 컨텐츠 차단 관행에 대해 소비자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민소득에서 기업 이익 비중은 사상 최대인 반면 근로자 몫은 195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같은 소득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관리하고 서명식에서 내용을 설명해온 백악관 문서 담당 비서관을 교체합니다. 후임에는 벤 모스 부비서관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클로드 개발사 엔트로픽이 기업 공개에서 기존 주주들의 보유 주식도 함께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9월 말 상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용 헬기와 민항기의 근접 비행 원인이 백악관 헬기장 공사로 인한 무선 통신 장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헬리콥터가 민항기와 비정상적으로 가까이 접근했던 일의 배경에 백악관에서 진행 중인 헬기장 공사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은 27일 백악관에서 진행 중인 헬기장 공사가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의 무선통신 장애를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악관 뒤쪽의 헬기장 신축 공사로 인해 마린원의 이륙 지점이 기존 위치에서 백악관 남쪽 엘립스 공원으로 옮겨졌고 이 과정에서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무선 수신기와 헬기 사이의 전파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4일 마린원 조종사가 공항 관제탑에 이륙 3분 전이라는 사전 통보를 보냈지만 관제사들은 이를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제사들은 마린원이 곧 이륙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엔보이 항공 여객기에 이륙을 허가했고 두 기체는 한때 수평거리 약 1.3km, 수직거리 약 215m까지 접근했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이 사건을 항공기관 분리상실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항공청은 두 항공기가 서로 충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아 당시 상황을 위험한 근접사고로 보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린원과 여객기가 동시에 가까운 공역을 비행한 건 지난해 1월 레이건 공항 인근에서 민항기와 미 육군 블랙호크 헬기가 충돌해 67명이 숨진 사고 이후 마련된 안전 절차에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당시 사고 이후 대통령 수송 등 필수적인 헬기 운항 때 민항기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건 일주일 전에도 관제사들과 마린원 조종사들이 통신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며 향후 교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제3자를 통해 이륙 통보를 중개하는 방안까지 마련했지만 당일에는 이 방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연방항공청은 기존 무선수신기와 마린원의 임시 이륙 지점 사이에 전파가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경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당국은 이에 따라 공항 인근 주거지역에 있던 무선수신기를 레이건 공항 관제탑 꼭대기로 옮겼고 이후 시험에서는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AP는 전했습니다. 2001년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7년 만에 테러를 총괄 기획한 주범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9.11 테러를 A부터 Z까지 기획했다고 밝힌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등 핵심 피해자 4명의 재판 일정이 오는 2028년 6월로 확정됐습니다. 체포된 지 25년, 테러 발생 이후로는 28년 만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2001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9.11 테러의 총괄 기획자로 지목된 칼리드 쉐이드, 무하마드 등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오는 2028년 6월에 시작됩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7년 만입니다. 27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쿠바 관타나모베이 미군 기지에 설치된 군사법원은 무하메드와 공범 3명에 대한 공판 개시일을 2028년 6월 5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미 검찰 측이 조속한 사법 절차 진행을 위해 요구했던 2027년 1월보다 약 1년 6개월 늦어진 겁니다. 재판부는 재판에 제출된 증거의 적격성 여부를 포함해서 공판 전의 쟁점들을 정리하는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연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애초에 2021년에도 재판 일정이 잡혔지만 취소된 바 있습니다. KSM이란 별칭으로 알려진 모하메드는 3,000명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를 A부터 G까지 기획했다고 밝힌 주범입니다. 미 유학파, 엔지니어 출신이자 테러 당시의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라덴의 최측근이었던 그는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년 뒤인 2003년 3월 파키스탄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3년간 미 중앙정보국 CIA 비밀시설에 수감됐다가 2006년 쿠바 관타나모로 이송된 후 현재까지 수감 중에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미 국방부는 모하메드 측과 유죄 인정 및 유족 질의응답을 대가로 사형을 면해주는 플리바겐 합의를 추진했지만 희생자 유족들의 거센 반발 반발로 지난해 이를 최종 파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하메드 등 피의자 4명은 사형 구형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CIA 수감시설에 당한 고문으로 얻은 진술과 증거의 법적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피고인들이 미 본토법에 따라 기본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를 수감시설로 활용해왔습니다. 한때 수용인원이 800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해외 이송 등을 거쳐서 극소수의 피의자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백악관은 27일 현재 이란과 아무런 대화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란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화 테이블에 나왔다고 대통령이 느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성경화 기자입니다.
3: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번 주에 발표한 경제적 왕따 작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이는 군 통수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있으며 물론 대통령은 모든 옵션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해군의 대이란 봉쇄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며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미국은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 덕분에 여전히 개방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해 중간선거 연방 상원의원 후보 켄 팩스턴을 지원하기 위해 공화당 전국위원회 모금 행사를 주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2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스턴의 미 항공우주국 우주센터를 찾아 최근 달 탐사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한 유인 우주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비행사들에게 훈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레빗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아울러 중간선거 변수로 떠오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과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을 체결함으로써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전기 요금을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게 했다면서 대통령과 공화당은 지역사회의 결정권을 주민들에게 맡기고자 한다. 주민들이 원하면 대통령은 그게 좋은 일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대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역대 최연소 레빗 대변인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백악관을 떠납니다. 그는 기분이 좋지만 다소 달콤 씁쓸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건 평생의 영광이자 축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아보카도 99센트, 꿀 대추 파운드당 5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고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내추럴.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씨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냉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1: 미 경쟁규제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가 유튜브의 이용자 계정 정지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비공개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조사가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소송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유튜브가 콘텐츠를 차단 강등하며 자사의 이용자 정책을 위반했는지 이용자들이 콘텐츠 정책에 기만당해 가입했다가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정지를 당했는지를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연방거래위원회는 2인 체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해임한 민주당 소속 위원 2명을 포함해 3명이 공석 상태입니다. 남은 앤드루 퍼거슨 위원장과 마크 미도어 위원은 모두 공화당 소속입니다. 유튜브와 연방거래위원회 모두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연방거래위원회가 구글 검색 광고 관행, AI 챗봇의 아동보호 문제 등을 놓고 알파벳을 상대로 진행 중인 여러 조사 중 하나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퍼거슨 위원장이 작년 초부터 예고해온 사안입니다. 그는 당시 대형 플랫폼들이 COVID-19 기원 백신 효능, 트랜스젠더, 2020년 대선 정당성에 대한 이견을 조직적으로 검열했다며 모든 주요 플랫폼이 2021년 초 거의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지난해 초 위원장에 취임한 후에는 대중 의견 수렴에 나서 3천 건이 넘는 제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퍼거슨 위원장은 최근 공개 발언에서 정책이 무엇이든 그것을 지켜야 한다며 기업들이 스스로 밝힌 콘텐츠 정책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계정, 게시물 삭제를 이유로 소비자 보호법, 반독점법을 적용한 전례는 거의 없습니다. 법원은 그간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에 폭넓은 재량을 인정해왔고 연방대법원도 2023년 판결에서 통신품위법 조항에 따른 이런 면책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결이 다릅니다. 연초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메타 플랫폼과 구글이 청소년을 중독시키도록 웹사이트를 설계한 데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고 메타 플랫폼은 26일 47개 주정부와 관련 소송을 167억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야생동물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무려 30년이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아메리카 밍크인데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롱아일랜드 앞바다에서 대형 만타 가오리까지 발견됐습니다. 최근 롱아일랜드에서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특별한 야생동물 소식, 정석인 기자가 전합니다.
2: 뉴욕 롱아일랜드 서포트 카운티 노스포트입니다. 이곳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아메리카 밍크 한 마리가 트레일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촬영된 건 지난 8월 4일인데요. 롱아일랜드에서 아메리카 밍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지난 1996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견은 약 31년 만에 아메리카 밍크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긴 사례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을 발견한 과정도 꽤 재밌습니다. 롱아일랜드의 자연학자 피터 야나우 씨가 몇 달 동안 확인하지 않았던 야생동물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집에서 살펴보다가 이 영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진 두 장과 약 15초짜리 영상이었는데요. 영상 속에는 작은 밍크 한 마리가 입에 새 한 마리를 물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야노 씨는 곧바로 영상을 시타 환경협회의 야생동물 생물학자 마이크 보티니 씨에게 보냈습니다. 보티니 씨는 영상을 확인한 뒤 아메리카 밍크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메리카 밍크는 족제비과에 속하는 작은 반수생 포유류입니다. 몸무게는 보통 1.5에서 3.5파운드 정도,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로 하면 약 0.7에서 1.6kg 정도인데요. 작지만 상당히 활동적인 포식자로 물고기나 개구리, 작은 동물 등을 잡아먹으며 주로 강이나 습지, 염습지 주변으로 생활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롱아일랜드의 밍크가 좋아하는 습지와 염습지가 여전히 상당 부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밍크가 이렇게 보기 어려워졌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식 환경뿐 아니라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와 개체수 변화 등 여러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달 롱아일랜드에서는 또 다른 깜짝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존스비치 앞바다의 대형 만타가오리입니다. 뉴욕주 환경당국이 공개한 영상에는 만타가오리 한 마리가 해안 강가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만타가오리는 주로 따뜻한 바다에서 발견되지만 여름철에는 뉴욕 주변 바다에서도 가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만타가오리는 종류에 따라 4,000파운드, 약 1.8톤이 넘게 자랄 수 있고 최대 40년 정도 살 수 있는 대형 해양동물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개체의 정확한 무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습지에서 31년 만에 민크가 모습을 드러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바다에서 거대한 만타가오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올 여름 롱아일랜드에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 싶을 정도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특별한 생태계 변화의 증거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평소 쉽게 볼 수 없었던 야생동물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름의 막바지 롱아일랜드에서 발견된 뜻밖의 야생동물 소식이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빠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맨해튼 펜스테이션과 롱아일랜드 최동단 문탁을 잇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LIRR 직통열차가 오는 9월부터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운행됩니다. MTA는 9월부터 적용되는 평일 운행 시간표에 펜스테이션에서 오후 5시 13분에 출발하는 문탁행 직통열차를 정기적으로 포함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문탁행 직통열차는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운행 했습니다. 때문에 가을과 겨울 봄철에는 문탁을 방문하려면 중간역에서 다른 열차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펜스테이션에서 문탁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체 소요 시간은 3시간 10분으로 특히 차량 운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문탁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탁은 여름철 휴양지뿐 아니라 가을 단풍이나 겨울바다, 봄철 여행지 로도 LIRR을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CS 한인봉사센터와 플러싱 YMCA가 뉴욕시 시민참여위원회의 후원으로 오는 9월 9일 대규모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의료와 호스피탈리티, 요식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약 40개 기관과 업체가 참여해 구직자들을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특히 단순히 채용 정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각 업체의 채용 담당자를 만나 일자리와 채용 조건 등을 상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영어와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등 다국어 상담 서비스도 제공돼 언어 장벽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민자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는 오는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플러싱 YMCA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추천인 정보를 준비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KCS 718-939-6137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에서 높은 렌트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 확대됩니다. 웰슨워 주지사는 최근 메릴랜드 주택지역개발부가 2026 회계연도에 10억 달러가 넘는 금융지원과 세액공제를 통해서 모두 3,025채 저렴한 임대주택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보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 28개의 주택개발사업이 대상입니다. 특히 DMV 한인들에게 가까운 지역도 포함됐는데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캐피털 하이츠에는 시니어용 293채, 하이츠빌의 뉴 캐럴턴 메트로 인근에는 가족용 102채가 새로 들어섭니다. 또 몽그메리 카운티 실버 스프링에는 시니어용 236채가 건설됩니다. 이번 사업에는 약 5억 달러의 채권 금융, 4억 4천만 달러의 저소득 주택 세액공제,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자금 등이 투입됩니다. 각 주택단지가 완공되고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면 소득과 가구 규모 등 해당 단지의 자격 기준에 따라 주민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메릴랜드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지역별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를 관심 있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뉴욕은 오전 한때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오후 들어 구름이 걷히면서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엔 따뜻하겠지만 금요일보다 기온은 조금 내려가 한결 부담이 덜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최저 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고 습도가 더해지는 시간대에는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수도권 지역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비 소식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면서 한층 편안한 주말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모두 주말로 접어들면서 대체로 큰 비 걱정 없이 야외 활동 즐기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여전히 여름 더위가 남아있는 만큼 외출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2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K-POP,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한인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라디오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2: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7: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8: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7: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8: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7: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9: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7: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8: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1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 클로드 개발사 엔트로픽이 9월 7일 이후 기업 공개 투자 설명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소식 통지를 인용해 27일 전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중순 잠재적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기업 설명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기업 공개 시기가 9월 말 또는 10월 초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투자은행들은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로 1조 5천억 달러를 논의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의 공모가 기준 기업 가치 1조 7,500억 달러보다 조금 낮습니다. 통상은 기업 공개 공모 때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매각하는데 엔트로픽은 신주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도 함께 공모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아직 전체 공모 물량에서 신주 발행 규모와 기존 주주 보유 주식 규모를 어떤 비율로 가져갈진 정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앞서 디 인포메이션은 엔트로픽이 기업 공개 이후 직원들에게 10B5-1 계획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경영진과 핵심 직원 등에만 적용되는 10B5-1 계획을 일반 직원들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미리 정해진 조건과 일정에 따라 주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의 정보 공유가 자유로운 기업 문화 속에서 내부자 거래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뉴욕에서 작은 바를 운영하던 한 자영업자가 경찰의 반복적인 단속과 압박 때문에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며 뉴욕시와 전 뉴욕경찰 수뇌부를 상대로 6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 자영업자는 경찰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2,500달러를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뒤 경찰 단속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에릭 아담스 전 시장 시절 불거졌던 뉴욕 경찰과 시정부 주변의 부패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0: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에서 주스 앤 무어, 주스 모어라는 바를 운영했던 샤멜 캐리 씨가 뉴욕시와 전 NYPD 경찰청장 에드워드 카반 그리고 그의 쌍둥이 형제 제임스 카반 등을 상대로 6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캐리 씨는 지난 26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문제는 캐리 씨가 2022년 가게를 연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NYPD 60, Precinct, 60경찰서, 경찰관들이 소음 신고 등을 이유로 가게를 반복적으로 단속했고 캐리 씨는 이를 부당한 표적 단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무려 40명이 넘는 경찰관이 가게에 들이닥쳐 26건의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고 하는데요. 캐리 씨는 이 가운데 상당수의 티켓이 이후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캐리 씨가 경찰의 단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당시 시장실 직원이었던 레이 마틴 씨가 캐리 씨에게 제임스 카반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제임스 카반은 당시 NYPD 경찰청장이었던 에드워드 카반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캐리 씨의 소장에 따르면 제임스 카반은 2,500달러를 내면 경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캐리 씨는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캐리 씨는 제임스 카반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경찰의 단속과 방문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캐리 씨는 가게를 닫기 전 1년 동안 경찰이 최소 60차례 찾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번에 경찰 차량 10대와 수십 명의 경찰관이 가게 주변에 나타나는 일도 있었다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결국 캐리 씨는 2023년 11월 가게를 연 지 약 1년 만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캐리 씨 측 변호사 해리 데니얼스는 경찰과 시 당국이 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마치 삼류 영화 속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에릭 아담스 전 시장 재임 당시 불거졌던 카반 형제와 시정부 주변의 부패 의혹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앞서 연방당국은 카반 형제와 아담스 행정부 주변 인사들을 대상으로 부패 의혹을 수사했고 에드워드 카반은 2024년 경찰청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건이 아닙니다. 캐리 씨의 주장은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담긴 내용이며 카반 형제 측은 과거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캐리 씨의 주장과 뉴욕시 및 피고 측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K-Radio입니다.
11: 미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어제 잭슨홀 회의 첫날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경계감을 잇따라 나타냈습니다. 일부는 현 통화 정책이 물가를 억제하기에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물가 흐름을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향후 금리 경로를 둘러싼 온도차도 드러났습니다.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 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완고하고 스티키하다며 우리는 이를 돌파할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인 3.5에서 3.75%가 경제를 제약하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슈미드 총재는 현재 금리 정책으로 우리가 무엇을 제약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을 지지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며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모두 이끄는 수요 측 요인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스햄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것도 미리 판단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이 행동에 나설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동결 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3명 중 1명입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5년 넘게 연준의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며 현재 통화 정책이 경제를 제약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맥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경제에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다며 아직 그 단계까지 갔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상황을 반드시 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라피드 리스폰스 팟캐스트에서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건 인플레이션이 아직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꼽았습니다. 다만 골스비 총재는 즉각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최근 3개월간의 인플레이션 흐름에 대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물가가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인될 경우 시간을 두고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역시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물가 지표를 혼재됐다고

0: 이뤄질 가능성은 높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4주에서 6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자신했던 이란 전쟁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맞서면서 이제는 이란의 핵 문제보다 해협을 둘러싼 긴장 완화가 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 4에서 6주면 끝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이란 전쟁을 시작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종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삼으면서 전쟁 이전처럼 해협을 개방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확전이 부담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압박 극대화로 방향을 틀면서 이란 고사 작전에 나섰지만 단기적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군사작전을 전격 감행한 것은 지난 2월 28일입니다. 연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하는 군사작전이 성공한 데 고무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다음 타깃 삼아 대대적 군사작전을 결행한 겁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제공권을 장악하며 대규모 공습에 나섰지만 수십 년간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을 견뎌 온 이란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란은 유조선 통행 저지를 통한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강력한 지렛대를 확보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국면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분명히 확인하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기반시설 폭격을 위협하다 물러서는 일이 반복되다가 6월 중순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종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비핵화라는 중대 쟁점을 향후 60일간 협상에서 논의키로 하면서 MOU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까지 포함된 MOU를 두고 항복이나 다름없다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결국 무력 공방이 재개되면서 MOU는 지난 17일 성과 없이 만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강도 폭격을 동원해서 이란을 굴복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미군의 무기 재고 소진, 민심 악화 우려라는 걸림돌을 넘지 못하고 이란의 자금줄을 끊는 경제적 왕따 작전으로 방향을 튼 상태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모닝 2부 끝으로 성영화 기자의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2: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우리의 지갑 사정, 더 나아가서 매일 장을 보는 마트 물가와 직결된 아주 가깝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인상 그리고 물가 상승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렸다거나 물가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뭐 이런 소식들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 은행 이자가 오르는 것과 마트의 사과값 또 우유값이 떨어지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에서는요. 이 금리 인상과 물가가 서로 어떤 톱니바퀴로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물가가 오른다, 즉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흔히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단순히 물건 가격이 비싸졌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건 물건값이 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팬데믹 시기처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정부와 은행이 시장에 엄청난 양의 자금을 공급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돈이 흔해지면 자연스럽게 돈의 희소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1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이면 살 수 있었던 식재료를 이제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식재료를 12달러, 15달러를 줘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거나 시장에 자금이 과도하게 넘쳐날 때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가 소방수로 등판을 합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여기에서 금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 돈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대가 혹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받는 대가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시중은행들에게 이제부터 돈의 가격을 더 높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우리의 일상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우선 은행의 예금과 적금 이자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위험하게 주식을 하거나 무리해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게 더 이득이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 지갑을 닫고 은행으로 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대출 이자도 동시에 치솟습니다.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매달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새로운 대출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은 시중에 풀려있던 돈을 다시 은행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돈을 빨아들이는 것과 마트의 물가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바로 수요 감소로 연결이 됩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개인들은 당연히 소비를 줄이게 되고요. 기업들이 대출 부담 때문에 통장 증설이라던가 투자하는 것이 위축이 되면서 시장 전체에 돌아다니는 돈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의 소비부터 줄이기 시작을 하고요. 당연히 외식을 줄이고 또 새 차를 사려던 계획도 미루고 가전제품이 필요해도 그 교체 시기를 연기를 합니다. 시장에 물건을 파려는 공급자는 그대로인데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면 판매자들은 경쟁을 시작해야 하겠죠. 창고에 재고가 쌓이기 시작을 하고요. 기업과 마트의 시중 상인들은 어떻게든 이 쌓인 재고들, 물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거나 더 이상 최소한의 가격도 올리지 못하고 동결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먼저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은 감소하고 저축은 증가합니다. 시중에 돈은 자금은 은행으로 회수가 되고요. 소비나 투자가 위축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수요가 감소되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물가가 안정된다. 이런 경제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앙은행은 바로 이 효과를 노리고 경기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금리를 과감하게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금리로 물가를 잡는 이 방식에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의사가 환자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 강한 해열제를 처방하면 환자의 몸이 축 처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금리가 너무 오랫동안 높게 유지가 되면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이 돼서 실질적인 가계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기업들 역시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면서 고용을 줄인다거나 구조 조정이 발생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일자리 감소, 소득 감소로 이어져서 전체적인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요. 자칫 잘못하면 물가는 잡았지만 경제는 얼어붙는 경기 침체라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는 물가상승률 추이 또 고용지표, GDP 성장률 이런 수많은 경제 데이터들을 매달 현미경 보듯이 정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금리를 얼마나 올리고 언제쯤 다시 내릴지 그 미세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치열한 고민을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금리와 물가의 관계는 시장에 흐르는 돈의 양을 조절해서 경제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려는 거대한 조율 과정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고금리의 고통, 경제의 과열을 막고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하는 일종의 필요악인 셈이죠. 내가 내는 은행 이자와 마트의 우유 한 팩의 가격이 이런 경제의 법칙 속에서 서로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할 때 우리의 일상은 한층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변동성이 많은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 경제가 늘 단단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봅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라고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24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점,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0: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1: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0: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1: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0: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2: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

8월 28일 금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 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3: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다양한 감정, 그 감정들과 어떻게 건강하게 마주하고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조용하지만 깊고 강한 회복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들어보려고 합니다.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지연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 박지연입니다.
3: 책이 새로 나왔어요.
4: 네.
3: 조용한 회복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 일생의 과정에 우리의 감정들, 상처들, 이런 것들을 되게 종합적으로 다룰.
4: 맞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가족을 만나고, 또 좀 더 자라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면서 여러 관계 속에서 또 늙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책이 굉장히 저한테도 치유적이었었던 작업이었어요.
3: 가족 이야기로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네. 1장이. 특히 어린 시절의 아픔을 중요하게 다루셨는데 그렇게 시작한 이유가 있을까요?
4: 많은 성인들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가족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성인들을 주로 만나잖아요.
3: 네.
4: 그런데 어른들을 만나면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모를까를 더듬어 보면 제 삶에서도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게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를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암묵적 기억에서 행동하는 것들로 보거든요. 그럼 그 암묵적 기억 속에 뭐가 있을까를 보면 과거가 있잖아요. 아, 가족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서로 사랑해야 되는 구조고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게 저절로 되나?
3: 안 되죠.
4: 그리고 그 사랑이 부재한 자리에 가족의 현장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저는 그게 발달적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아동계 외상 시절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암묵적인 기억 속에서 아동기 시절에 주양육자라고 할 수 있었던 아주 가까웠었던 사람들과의 만성적인 고통이 있었던 어린 시절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
3: 그렇군요. 그래서 이 책에 자주 나오는 말이 또 우리 몸에 트라우마가 남아있다라는 말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트라우마가 우리 몸에 남아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4: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저녁 시간에 혼자 있는데 신체 증상이 있는 거예요.
3: 신체 증상?
4: 네. 뭔가 이게 초조하고 약간의 그 가슴 쪽이, 심장 쪽이 이렇게 좀 벌렁벌렁벌렁 거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느낌? 너무 호기심이 들었어요. 왜 내가 이 나이에 아무런 이슈도 없는, 자극도 없는, 불편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유독 밤에 혼자 집에 있는 시간에 나는 그런 감각을 느낄까? 신체 감각을 느낄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거는 트라우마라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그때 그 사건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트라우마들은 특히 정서학대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만성적이고 반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출되고 해결될 틈도 없이 지속적인 경험을 하는 거죠.
3: 누적이 돼 가는
4: 네.
3: 거죠.
4: 그래서 많은 트라우마의 권위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결국 신경계의 문제로 남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잘 안 되고 자꾸만 이렇게 좀 몸이 떨리고 현기증이 나거나 이런 신체 증상들, 가슴이 조여오거나 두통이 오거나 자꾸 설사가 나오거나 이런 신체 증상들이 별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신체 증상들로 남고 더 나아가면 사실 정서조절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시작도 도대체 나는 왜 이 편안해야 되는 이 시간에 이렇게 가슴이 불안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한테 있는 거지? 인지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3: 그렇겠지.
4: 네. 그런데 이제 분석을 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무의식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 이게 언어로 표현이 되고, 아, 내가 그 당시 어떤 것을 느꼈는지 좀 구조화가 되고, 이게 내 몸에 남아 있었던 신체 감각들을 천천히 느껴보고, 이게 조금 이렇게 나오는 훈련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야 좀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3: 그 보인다는 거는 그게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를 그렇죠. 알게 된다는 거예요.
4: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해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3: 그렇죠.
4: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나를 진짜 들여다봐서 이해를 하고 아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네.
3: 지나간 과거인데 막 불쑥 감정이 막 솟구치는 경우.
4: 그렇죠.
3: 그 감정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4: 그쵸.
3: 이런 감정들을 그럼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4: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억압하거나 통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 위에 이렇게 시냇물 위에 나뭇잎이 이렇게 떠서 간다는 거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거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저는 쉽게 말하면 감정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 속에서 비롯되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그 감정을 구별한다라는 것. 그 생각이 나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생각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신호잖아요. 감정은 결국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 당시에 뭘 원했는지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3: 욕구?
4: 그 욕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잠을 하나도 못 잤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런 녹화가 뭐가 중요해요? 자고 싶어 죽겠죠. 휴식과 수면이라는 욕구가 있으니까 지금 나는 이렇게 마주하고 있어도 지치고 피곤한 거죠. 짜증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3: 제가요?
4: 그렇죠. 혹은 제가요.
3: 그렇지.
4: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나눔과 대화라는 욕구가 중요한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겠죠. 유튜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라는 욕구가 충족이 되니까 이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걸 압도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렇게 두려움부터 느낄 일이 아니라 한번 그 시냇물에 이렇게 나뭇잎이 동동 떠내려가는 것을 보는 마음처럼 지금 이 마음이 뭐지? 이 느낌은 뭐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려면 감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는데 감정이라는 것은 신호등이구나. 내 마음에 내가 뭐를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등이구나. 여기까지만 우리가 올 수 있어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압도돼서 숨을 쉴 수 없고 너무 괴롭기만 하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고 하는 거기에서부터는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3: 그게 신호라면 우리가 흔히 뭐 화, 막 분노 뭐 이런 건 나쁜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 나쁜 감정이라고 부르는 건 틀린 말이네요.
4: 완전 틀린 말이에요. 마샬 로젠버그 박사는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구 충족 여부를 알려주는 어떤 신호등과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면 두렵다, 공포스럽다, 겁난다, 뭐 섭섭하다, 뭐 무력하다, 좌절스럽다, 억울하다, 비참하다, 슬프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가 그 당시에 어떤 것이 안 되었는데 도대체 안 된 그 무엇이 무엇이냐. 당신이 원했던 게 보호였다면 그게 안 됐으니까 두려웠을 것이고 그 신호를 찾아가라 라고 얘기하죠.
3: 내가 뭐 화가 났어 그러면은 저놈을 어떻게 이게 아니라 아 내가 화가 났다는 거는 뭐 이러이러한
4: 신호등인데?
3: 상황.
4: 신호구나. 내가 지금 뭘 원하나. 내가 저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건 생각이고 그때 내가 원했던 건 내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욕구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거북하고 화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행동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중요한 게 나를 위한 보호, 나를 돌보는 것, 나를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 다르게 행동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의 욕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3: 그래서 이제 그 감정, 이름 붙이고 뭐 관찰하라라는 말이 나오니까 책에 그게 그 뜻이군요.
4: 그렇죠.
3: 그래서 이름 붙인다는 거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감정에 이름 붙인다는 게.
4: 감정에 이름 붙인다는 건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 같아요.
3: 아 근데 살면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이건 뭐 편집될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잘 모르니까.
4: 그쵸.
3: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게 있었는데 사라졌다. 뭐 이건 안 나온다. 이런 이제 스마트폰.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제가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톡을 보내잖아요. 죄송하다. 나는 왜 나도 모르겠는데 자꾸 스마트폰 관련 질문을 하시면 화가 난다, 어머니. 그러니까 차라리 이 질문은 형님한테 하셔라. 나도 모르겠어. 왜 화가 나는지.
4: 그 안에 뭐가 있을 수도 있겠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기 행동을 반추하니까 아, 내가 그때 짜증은 났지만 지금 내 마음은 미안한 거구나. 미안하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이건 사과드려야겠다. 행동하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의 독자를 생각할 땐 그런 게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저도 그게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썼던 이유가 되게 컸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3: 그래서 이런 영상도 봐야 되고 무엇보다 이런 책도 봐야 된다. 책 홍보 멘트로. 자. 지 어린 시절에 겪은 이 발달 트라우마가 이제 지금의 인간관계까지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아, 정말 이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아이들이 어려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잖아요. 신체적인 학대도 있고 혹은 정서 심리적인 어떤 학대들도 있고 뭐 방임이라든가 뭐 눈초리라든가 언어적이라든가 아니면 성적인 학대들도 있죠. 내 몸에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이거든요. 타인의 손과 몸이 나에게 쑥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게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게 되면 아이들의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스키마 검사를 이렇게 해보면은요. 초기에 아동기 이전 시절에 경험했었던 18가지의 기능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아 이런 신념은 없을수록 참 좋은데 하는 것들이 1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5가지가 그 이전 시절의 경험으로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유기불안이거든요. 나는 결국 혼자 남겨질 거야. 두 번째는 이제 불신학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누굴 믿겠어요? 세 번째가 이제 정서결핍이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아동기 이전 시절에 이미 다 누락됐으니까, 결핍됐으니까. 그걸 믿어버리는 거죠. 네 번째는 사회적 소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혹은 학교 생활 무리지어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이렇게 여러 명과 같이 있지만 뭔가 나는 물과 기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3: 불편해.
4: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결과일 수도 있는데 수치심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게 된다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는 결함이 있는 존재야 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른이 되면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어가면서 회복되지 못한 채 크게 되면 대인관계에서 행복할까요?
3: 이걸 다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4: 행복할 수가 없어요.
3: 네. 행복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되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4: 그래서 굉장히 내면에서 힘든 여정들을 시작해요. 아무 다른 사람들은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데서도 자기는 빈 공간에 들어왔을 때 나만 두고 어디 간 거야? 나를 싫어서 갔나라고 생각하는 바빠서 갔구나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라는 게 첫 번째는 불신이 생겨요. 그냥 사무실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나를 싫어하나? 나를 무시하나? 내가 이렇게 웃음나? 저 사람도 내가 만만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그 굉장히 괴로워지잖아요. 두 번째는 고립감을 느끼는데 내 이런 고통들을 당신들은 모를 거야. 실제로 몰라요.
3: 모르겠죠, 진짜. 네.
4: 만약에 제가 그런 고민을 한다면 구피디님도 저한테 아니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 난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는데.
3: 생각이 되는데.
4: 그렇죠. 세 번째가 뭐냐면 나는 이들에게 짐이구나라고 생각해요. 이걸 우리가 인지된 부담감이라고 하는데 아 나는 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의미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그게 죽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럼 그때 내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봤더니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 어쩌면 이 성인은 야, 너는 애가 뭐 하는 것마다 이렇니? 뭐 할 줄 아는 게 없냐, 너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어린 시절에 나한테 그 말을 했었던 유의미한 타자는 사라질지라도 어른이 되면 이게 내사가 돼서 내 안에서 나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지? 왜 난 하는 것마다 이 모양이지를 이제 내 스스로 되뇌이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게 어디로 가냐면 내 안에 가혹한 교육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박재현? 더 열심히 해. 너 남들 잘 때 자지마. 시간을 초단위로 써 하면서 내 안에서 이제 나를 굉장히 가혹하게 교육하는 교육자가 생겨요.
3: 자기 개발에서 굉장히 동기부여된 사람의 모습과도 유사한데
4: 그렇게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3: 오히려 이렇게 이런 연유 때문에 그런 게 생겼을 수도
4: 그렇게
3: 있다.
4: 그렇게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어릴 때 나한테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을 벌 주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3: 복수?
4: 복수하고 싶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그 공격성이 내 안으로도 오는 거예요.
3: 그럼 나를
4: 해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발달 트라우마는 아동기 이전 시절은 굉장히 심각한 경험들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거나 도움을 받아서 잘 이제 해결하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중에 저는 가장 심각한 게 우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 아, 우울이 그 발달 트라우마의 결과?
4: 네. 그리고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3: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한 사람이 이걸 다 갖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4: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예전에 한번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2012년도에 처음으로 그 스키마 검사지를 저도 이제 내담자로 한번 받아보면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건데 그 이제 리커츠 척도를 1점 매우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항상 그렇다로 6점으로 분류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릴 때 나의 정서적 지지는 뭐 아무도 없었다. 아니다.
3: 매우
4: 항상
3: 아니다.
4: 항상 있었다에서 뭐. 항상 없었다가 6이잖아요.
3: 그쵸.
4: 그러면 이제 4, 5, 6은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4, 5, 6 쪽에 많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한참 지나서 몇 년 전에 저희 이제 책임 매니저가 자기도 그거 검사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스케일 척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 하고 나서 저한테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소장님 이 질문들 3, 4, 5, 6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제가 볼 때 아동기 시절이 정말 행복하게 자랐거든요. 예.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애순이
3: 폭삭소가수다
4: 그 넷플릭스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금명이 아빠, 관식이로 나왔던 그 관식이 역할을 박보검 씨가 했잖아요. 근데 그 관식이가 금명이에게 얼마나 헌신적인 아빠며 애수님 또 얼마나 헌신적인 엄마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책임 매니저한테 야 이거를 보는데 니네 부모님 생각난다. 특히 너네 아버님 생각난다. 전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3: 그 정서적 지지자가
4: 항상 있었다.
3: 항상 있었다고 네. 대답했던 네. 그분.
4: 예. 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소장님, 관식이는 우리 아버지에 비하면 1도 아니에요.
3: 아, 그보다 더 해요?
4: 네, 저는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 아, 진짜?
4: 거예요. 근데
3: 관식이도 되게 이상적인 남편이자 아빠라고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 막 이랬는데 네, 그보다 더한 분이셨군요.
4: 그보다 더 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그 집은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도 제가 가끔 사진을 이제 저한테 자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수건 돌리기 놀이하고 명절에 모여가지고 스킨십이 그렇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강책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검사지를 보는 내내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로서 굉장히 가슴 아팠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 교육생들 중에 그거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거의 5번, 6번에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들이
3: 없었다.
4: 있어요.
3: 매우 아니다, 없었다. 매우 아니다.
4: 이렇게는. 근데 그분들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3: 이거, 1, 2번이 있냐고.
4: 이거 1, 2번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와, 그럼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저희 이제 예전의 모습 좀 떠오르면서 아, 이게 이거 그 질문지 자체가 자기를 보면서 스스로를 평가해보는 거잖아요.
3: 그렇죠.
4: 그러면 아,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잖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 사실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네.
3: 여기서 궁금한 건 어쨌든 어릴 때는 그렇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어른이 됐어. 뭐 어떻게 해요?
4: 그러니까 그 지지기반, 지지적 존재는 어떤 거냐면 아주 느슨해진 실 같은 거예요. 우리 실타래를 보면 이 실타래가 단단하려면 얇은 실들이 이렇게 또아리 같은 걸 틀면서 이렇게 탕탕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빵빵해질 때 칼을 거기 딱 대고 있으면 어때요? 탕탕탕탕탕탕 하면서 마지막 한 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 한 줄이 탕 끊어지면 죽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한 줄일 때 아, 내 지금 이 줄이 이렇게 느슨해져 있고 희박하구나 라는 걸 아는 건 상실이죠. 되게 아픔이죠.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다시 단단해진가를 보면 한 사람과의 지지적 관계를 회복해도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희망 같아요. 그 후에도.
3: 누군가 내가 나를 진짜 풀리 지지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가능하다. 치유가.
4: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예전처럼 이제 기질이라든가 성격 같은 것들을 봐도 성격은 언제든지 인지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교육이 가능하니까 성격이 바뀌잖아요. 그 기질이라는 건 사실 정서적인 측면에 좀 더 가깝잖아요. 그렇지만 기질도 성격을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기질조차도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라고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 하물며 사람이 이 기질과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존재인데 자신의 기질과 성격이 바뀌면 행동이 당연히 바뀌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투입돼야 되냐면 건강한 한 타인의 개입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그 힘들었던 기억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우울한 사파도 있고 공포스러운 기억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타임라인을 볼 때 그러면 그게 언제 끝났냐? 어떻게 끝났냐?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누군가 나타나서 도와줬다.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줬다. 친구가 그때 날 일으켜줬다.
3: 그런 기억들이
4: 있어요. 있어요.
3: 그 우리 소장님도 책에서 언급하는 할머니.
4: 할머니. 그죠. 네.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3: 친할머니도 아니라 윗집사는
4: 남이지 남. 아니고 아랫집의 주인집에서 일하시던 할머니.
3: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완전 남이죠.
4: 완전 남이죠. 그때는 이게 양옥집으로 돼 있어가지고 2층에 저희가 새를 들어 살았는데 이게 2층으로 바깥으로 시멘트 계단을 만들었어요.
3: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 계단이 있지.
4: 그렇죠. 바깥 계단으로 쭉 들어갔고 이 할머니는 1층 주인집에서 일을 하시는 맞습니다. 분이었는데 2층에 저희 집에 방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1층 안에 계단으로 올라와서 2층에 본인 작은 방에서 주무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굉장히 혼나고 있었을 때 할머니께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뛰어올라오신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다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됐었던 게 감각이었는데 이 신체 감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축축한 손. 그러니까 할머니가 설거지를.
3: 할머니 설거지하다 만 손이 나를 안았기 때문에.
4: 그래서 그때 할머니가 거의 이거는 이제 제 인생의 동화줄인 거예요. 할머니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고 아버지를 좀 멈춰주셔서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아 우리 아버지도 이 할머니가 필요했구나. 자기를 좀 멈춰줄 사람이 필요했구나. 아버지가 그때 멈추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를 도와주셨고 이제 그 할머니가 전주에 사셔서 저한테는 이제 전주 할머니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존재가 그 당시에는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제 힘든 아이들을 보거나 그럴 때 휴지 잠깐. 할머니 얘기하면 안 돼. 이 할머니 얘기만 하면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할머니 좀 찾으려고 집을 가가지고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좀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 왜냐면 그 당시에 70에 넘으셨었기 때문에.
3: 돌아가셨겠네요.
4: 돌아가셨겠지. 그 또 전주 할머니라는 것도 떠나는 날 전주 간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전주에 가면 할머니를 볼 수 있겠고. 계속 할까요?
3: 네.
4: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할머니가 동화줄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기억해보면 나이가 8살 됐었을까? 그러니까 너무 어렸던 나이라 한 지금 40년이 지난 거잖아요. 40년이 지나서까지 내 삶에 이분이 내 삶에 누군가를 도와줄 때마다 떠올릴 수 있는 희망의 증거가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아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건 굉장히 희망을 주는 거구나라는 거를 저도 경험했고 지지적 관계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앞으로의 남은 삶의 희망이자 나침반이 돼요.
5: 그러네요.
4: 네, 굉장히 중요하죠.
5: 그때 좀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는 지금 삶의 가치가 된 거죠, 수상님이.
4: 그렇죠, 그렇죠.
5: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 좀 아이들을 많이 돕고
4: 네,
5: 돕는 일을 많이 하시는 거
4: 좋아해요.
5: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그런 할머니의 존재가 다행스럽게도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할머니의 존재가 될 수 있잖아요.
4: 아, 당연하죠.
5: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런 어린 시절에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4: 자기 감각을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5: 그러니까 자기 감각을 회복한다.
4: 자기 감각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나라는 느낌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끊임없이 타자의 눈치를 봐야 됐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감정이 내 감정인 줄 알아요.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신체적인 경계도 무너졌겠지만 정서적인 경계가 무너져서 계속 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의 비유를 맞춰야 되고 저 사람의 슬픔은 막 나도 못 견디겠고 저 사람이 짜증나면 내가 오들오들 떨리고 이런 것들은 자기 경계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첫 번째는 선택권을 주는 거라 그래요. 제가 그 소마틱 익스피리언스라는 신체 감각을 활용해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임상과 훈련을 받을 때였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첫 시작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온 카비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내담자를 불러서 그 사람의 트라우마에 관련된 기억들을 다시 신체 감각으로 느끼게 해서 그때 방출되지 못했던 많은 에너지들을 이렇게 디스차지 시켜주는 것들을 시연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그 내담자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그 선택권을 준다는 건 어디 앉고 싶으세요?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이제 내담자의 경험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가 이제 상담을 가면 상담자는 앉아 계시고 이제 일어나서 친절하게 환대해 주시고 대부분은 제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카비 선생님이 어디 앉고 싶으신가요? 제가 여기 앉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선택권을 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선택권을 주는 이유가 그 강조하는 게 뭐냐면 트라우마를 경험했었던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었다.
5: 그게 아까 처음에 말했던
4: 네. 선택권을 주는 것만으로도 안전함이 확보된다. 안전함을 주는 게 트라우마 치료의 첫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5: 그러네.
4: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경계를 설정하는 선택권도 줘요.
5: 경계를 설정한다.
4: 이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빈 선생님은 이 내담자 역할 하시는 분에게 물어봐요. 저는 어디에 앉길 바라시나요?
5: 아.
4: 네. 이 사람이 아 내가 선택할 수 있었구나. 아 내가 나의 경계를 지킬 수 있구나를 몸이 경험하게
5: 하는. 네.
4: 그 다음에는 늘 해왔던 것들인데 이제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타당화해 주는 거예요.
5: 타당화.
4: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 나이 때 그 아이는 충분히 화날 수 있어요. 그 나이 때 그 아이는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라고 그때 그 아이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해주고 컨테이닝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이 감정에 이름 붙여주는 거. 제가 볼 때 그때 그 마음은 혹시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라고 해서 이 사람도 수많은 생각들이 복잡할 때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때 내가 이 마음이었구나. 그 다음이 어떤 욕구랑 이 마음이 연결될 건지 한번 볼까요? 그때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뭐가 필요하신가요? 그 마지막은 그래서 지금 작게라도 우리 하나 해볼 수 있는 게 뭘까요?를 과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먹고 싶어를 물어보는 것도 선택권이고 만약에 우리가 제약된 공간이면 이 둘 중에는 뭐가 좋아를 물어보는 것도 선택권이 될 수 있고 약간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도 선택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한 친구들끼리도 너는 뭘 하고 싶어 물어봐주는 거야 이거 가자 라고만 그냥 바로 내 생각을 의견을 얘기하거나 아, 넌 왜 그런 생각을 해 다그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를 물어봐주고 이때 이거와 이거 중에 뭘 더 원해 선택권을 한번 줘보고 하는 건 사실
5: 그러네.
4: 할 수 있어요.
5: 그게 첫 시작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물어봐야겠네.
4: 네 자주 물어보세요.
5: 이게 이제 세발 45 게스트들 오면 어디 앉고 싶어요.
4: 네. 근데 스카펙이라는 정신의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사랑은 두 사람의 그 영적 자아가 팽창되어가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면서 결국 나라는 한 존재가 저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저 사람의 자아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그는 나의 삶에, 내 삶의 영적 자아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사랑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의라고 언급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왜 이 불안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속에서 찢겨지고 갈겨지고 아픔은 있을지언정 우리가 배움이 있고 성장이 있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때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에서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일도 다 잘할 수 있고 기능할 수 있는데 애착 관계가 중심이 되는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취약한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3: 그렇죠, 맞아.
4: 그리고 그 취약한 모습이 그 대상에게만큼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림자도 내어 보일 수 있고 나의 불편한 부분도 좀 말할 수 있고 정서적 철회라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되고 때로는 이게 정말 우리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끊어내겠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끊어낸다기보다는 아, 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인식하는 수준에서 끊어내는 거. 이거 좀 다르잖아요.
3: 그러네요.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걸 확실히 알면 3장으로 넘어갈까요? 네. 저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이제 1.
4: 저는 지난 19년 가까이 조직은요 엄청 많이 다녀서 좀 자신 있어요. 성과가 좋은 분들 이렇게 보면 자녀를 자살로 잃은 아버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당연히 그 보호자의 그 사전 동의를 구하고 썼는데요. 부모님께서 가끔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3: 그 펜로스라고들 하는데 반려동물의 죽음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된다.
4: 근데 슬프지 않아요? 우리가 매번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볼 때만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3: 그렇죠.
4: 당신이 오늘의 삶이 마지막 삶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시간을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그 명제를 깔고 있거든요.
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8: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9: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4: 자녀를 자살로 잃은 아버지가 있어요. 상실의 사건은 우리를 아주 실존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사건 사고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오늘 하루가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매번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볼 때만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죽음학은 어떤 명제를 깔고 있냐면
5: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이제 1.
4: 네. 저는 지난 19년 가까이 조직은요. 엄청 많이 다녀서 좀 자신 있어요.
5: 그렇죠. 기업에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선생님으로 많이 가셨잖아요.
4: 여전히 상위 평가를 받는 분들, 우리가 다면 평가에서 그 해만 보면 재수가 없었을 수 있어요. 내가 평가를 잘 못 받을 수도 있어. 그 해만큼은. 3년 보잖아요. 그럼 그럴 수가 없어요. 일관적으로 우리가 쭉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성과가 좋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 다면 평가에서 보면은 자율성이 굉장히 높아요.
5: 어허. 네. 성과 좋은 사람의 공통점은 네, 자율성이 네. 높다. 네.
4: 그리고 관계 역량이 높은 분들도 자율성이 좋아요.
5: 관계 역량.
4: 네. 그러니까 이 관계 역량이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여기에 뭐가 필요한지를 관계적으로 아, 저 사람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한번 물어봐야겠다. 내가 물을 뚫어 갈 건데 저 사람 컵이 비었네? 물 갖다 드릴까요? 물어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자율성에 해당되잖아요.
5: 그렇죠.
4: 두 번째 능력은 연대감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5: 연대.
4: 연대감은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너도 같이잖아요. 함께라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디면 되더라고요. 도와드릴까요? 도와주실래요? 이 말을 잘했던 사람.
5: 계속.
4: 네. 그런데 도와주실래요만 했던 사람보다
5: 제가
4: 보니까 물이 없는데 떠다주드릴까요를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지를 먼저 묻는 거예요.
5: 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4: 그렇죠.
5: 이렇게 먼저.
4: 네네. 그런데 이 맥락은요. 저만 관찰했던, 임상적으로 관찰했던 게 아니라 아담 그랜트라는 그 유명한 학자도 스마트 기버들은 내 욕구에 가장 충실하면서도 저의 욕구에도 관심을 가져서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연대감의 전 기본 패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율성과 연대감이 높은 사람들은 일터에서 자존감의 이슈가 조금 건강했던 것 같아요. 아까 선택과 경계로 회복하는 것도 자율성을 세우는
5: 그렇죠,
4: 일이라고
5: 그렇죠.
4: 생각이
5: 들고 선택을 준다는 것.
4: 네.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공부를 하는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공부 되게 못했는데 저는 그 공부를 처음 시작했던 게 고2 첫 번째 학기였었거든요. 고1 때 선생님이 기말고사 끝나고 저를 불러가지고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재현아 독서실을 끊어라. 그리고 일단 방학 동안 앉아있어라 좀.
5: 이제 앉는 것부터 해라.
4: 네, 앉아있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암튼 이제 고2 첫 번째 중간고사에 이제 몇십 등을 처음으로 올린 거예요. 제 인생의 그때의 기억은요. 그 몇십 등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십 등 올려도 그래도 못해. 그래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20등 올려도 반에서 48명 중에 20등 땐가니까 그걸로 뭐 어느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가겠어요. 근데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했던 그 성취감이요. 약간 그때 어떤 확신으로 이어지냐면 누구도 이럴 수 있구나. 나만이 아니라 누구도 자기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그때부터 재밌는 거예요. 자율성과 연대감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이게 참 쉬운 게
5: 그러니까.
4: 누군가의 자율성을 꺾거나
5: 그렇지.
4: 누군가의 연대감을 파괴하는 이 행동이
5: 엄청.
4: 자존감에 굉장히 큰 훼손을 갖고 오죠.
5: 그렇군요.
4: 그러니까 리더라는 게 저희 이제 리더십 교육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리더의 인품이 중요하냐 아니냐라고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전에 한 중역 교육에서 인상적이었던 분이 그 신입사원 시절에 자기 상사방에 불려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오전 9시에 들어가서 오후 2시에 나왔어요.
5: 야단만이라고? 와.
4: 그 나와가지고 자기가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금반지가 아직 반짝반짝할 때 자기가 그 방에 나와가지고 자기 자리로 걸어오는 동안 너무 고함을 상사가 질러가지고 자기를 보는 주변 사람들이 말은 못 걸고 자기를 바라보던 그 눈초리들이 기억이 난대요. 너무나 모멸감을 느꼈고 자기 자율성은 떨어졌고 그리고 연대감이 어디 있어요. 다 나한테 오지도 않는데 다 상사 눈치 보느라. 그래서 그때 자기가 자리에 앉으면서 사직서를 꺼내들고 쓰는데 왼쪽에 반지가 너무 반짝거리는
5: 눈에 거. 들어오는 거지.
4: 그리고 그때 자기가 외벌이었고 그래서 다시 사직서를 찢어버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굉장히 자신 없는 시절을 몇 번 보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중역이 됐잖아요. 중역 세션에서 고백을 하셨는데 많은 중역들이 숨을 죽이고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5: 자기도 그런
4: 경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상사는 나에게 반면교사가 돼서 리더의 인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기는 아주 주니어 시절에 배워서 덕분에 이 자리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저는 대화훈련을 조직에서 저희가 30에서 50시간 하잖아요. 웬만한 개인사 다 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자율성과 연대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0: 이 가운데서 좀 내 일의 품위를 지키면서 일하려면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궁극의 조언은 뭐가 될까요?
1: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한 두 남성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분명한 상사였고 한 사람은 주니어였어요. 근데 너 없어도 돼.
0: 아, 그 상사가?
1: 네.
0: 거리에서?
1: 제가 들은 말이죠. 너 없어도 돼. 부속이야, 부속. 나는 뭐 관심 없고 왜 이따위로 일을 했냐 이렇게 해서 질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몸을 치면서 지나가고 상사는 전자담배를 피고 있었고 거기서의 분명한 진실은 이거예요. 누구도 저 상사의 입을 틀어막을 수 없다. 그 주니어가 고개를 들어서 그 입을 이렇게 지그시 누를 수 없잖아요.
0: 통쾌하네.
1: 물론 있다가.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보통은 듣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귀는 열려있고 부지불식간에 내 귀를 쑤시고 들어오는 상사의 저 불쾌한 말을 타인의 불쾌한 말을 우리가 걷어낼 수는 없고 고스란히 노출되죠. 네, 무방비로 당하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막을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존재와 문제를 구별해보는 거예요.
0: 아, 존재와 문제를 네. 구별한다.
1: 네.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잖아요. 마이크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문제가 뭐예요?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아, 구피디님 어떤 인간이에요? 이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본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0: 입을 이렇게 하고 싶네.
1: 이런 거잖아요. 아니 인생을 그러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존재로 가버리잖아요.
0: 그렇죠.
1: 대부분 여기에서
0: 비난은 다 그렇게 가죠.
1: 근데 이때 문제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거.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우리는 방송이 5분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가 상생과 협력의 힘인데 대부분은 비난과 처벌의 힘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 문제와 존재를 섞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 나에게 이 문제 이상으로 나의 존재를 폄하하는 말을 하는 상사를 생각할 때 아 저것은 내가 존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이 습관적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스스로라도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0: 스스로 구별하는 게 네. 내가 품위 있게 일을 계속할 수 있는
1: 네.
0: 그러네요.
1: 계속할 수 있기도 하고 문제를 언급할 수도 있죠. 지금 이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시죠로 좀 바꿔줄 수 있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마이크가 잘 나오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거지.
0: 한번 짚어주는 것도 좋다.
1: 근데 그게 짚어지려면 나의 존재가 그렇다는 걸로 나도 받아들여버리면 이게 발골이 안 되잖아요. 문제와 존재가 섞여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분류할 방법은 있다.
0: 너무 좋은 팁이네요. 그 아까 생각과 감정을 분리하는 것.
1: 네.
0: 그리고 우리 문제와 존재를 분리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전이나 새로운 시도 두려워하잖아요.
1: 그렇죠.
0: 거절당할까 봐 실패할까 봐. 이런 두려움 이게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1: 저는 이 두려움은 힘이 꽤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힘이냐면 그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기억에 남긴 힘인 것 같아요. 이게 실패도 경험하지 않았으면 막연할 텐데 확실히 경험했거든요.
0: 맞아요.
1: 찐따의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 완전히 그 바닥친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는 그 경험 해본 적 없으시죠?
0: 아니요, 있죠.
1: 있어요.
0: 여기서 말하긴 좀 어렵지만.
1: 나라는 한 사람의 가치감. 그거를 빌드업 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0: 무너질 땐 한순간.
1: 무너질 땐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라는 단어에 대해서 예전에 꽤 몇 년 됐어요. 어떤 분이 그 SNS에 올린 거를 봤는데 자녀와 아빠의 대화였거든요. 아빠가 이제 실패가 뭐냐, 실패가 무슨 뜻인지 아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녀에게.
0: 아빠가 물어본 거구나.
1: 근데 자녀의 대답이 알아요. 다시 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0: 나도 그거 본 기억이 있네요.
1: 보셨죠?
0: 외국에.
1: 외국에.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패의 경험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건 없앨 수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재해석할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 스카펙이라는 학자 얘기를 제가 또 하는데 용기라는 건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요. 예, 네, 두려움이 없다는 건 일종의 뇌손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0: 건강한 인간이라면 없을 수 없다. 네, 두려움이 네, 있다. 네,
1: 그러면서 용기라는 건 두렵더라도 자동차에 키를 꽂고 시동을 걸어서 엑셀을 한번 눌러보는 그 행위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0: 익숙한 힘은 있지만 걸어서 엑셀을 한번 눌러보는 그 행위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력한 힘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1: 용기는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내는 것이다. 그렇죠?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서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네. 자, 마지막 장은 사실은 죽음을 다루었는데
0: 네.
1: 사실 뭐 죽음은 한 종류이고 상실, 그죠? 상실을 겪은 사람들, 큰 슬픔을 겪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죠. 야, 이제 좀 털어내. 너도 살아야지. 뭐 이런 말 많이 쉽게 하는데 이렇게 극복하라는 이런 압력들,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사람한테.
0: 아, 진짜 가만히 있는 이만도 못한 일인 것 같아요.
1: 아예 안 하는 게 차라리 난 거다.
0: 우리가 동일한 사건을 경험해도 사람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한 집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자녀가 여러 명이면 그 여러 명이 아버지의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게 왜 다른가를 보면 아버지라는 존재와 이 삼형제가 겪었던 대상관계적인 경험의 질이 다 다르고 기억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물리적 시간도 얼마나 함께 했는지도 되게 중요한 그 단초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애도라는 작업은 우리가 애도 상담에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개인적 시간만이 존재한다. 요 사건은 1년이면 끝. 부모의 죽음은 3년이면 끝. 뭐 반려동물의 죽음은 2년이면 끝.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적인 시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애도 작업이다.
1: 그게 뭐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네, 개인이 네. 갖고 있는 그 시간?
0: 시간이 있다. 그런데 애도에는 물론 프로세스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실을 받아들인 이후부터 애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상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는 애도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상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면 그때부터는 슬픔과 이 비탄과 애도의 작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1: 애도는 뭡니까?
0: 애도는 과정이고 작업이에요. 비탄은 감정이에요. 상실은 사건이에요.
1: 상실은 사건이고 그로 인한 비탄은 감정.
0: 네.
1: 그리고 이 애도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과정을 애도라고
0: 그렇죠.
1: 한다.
0: 그렇죠. 그런데 이 상실이 왜 아 이거는 상실이구나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못 받아들이냐면 어떤 상실은 너무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치매가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치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들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물리적으로는 한 공간에 우리 엄마가 있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못 알아. 정서적으로는 끊어져 있는 관계. 더 이상 엄마하고 엄마 나 오늘 속상한 일 있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모호한 상실은 이 상실 자체가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여전히 사람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그렇군요.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1: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혹은 집단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너 이만하면 됐어.
1: 그치.
0: 대충 이제 잊어라. 야 사람이 앞을 보고 살아야지. 의도는 되게 좋잖아요. 이 사람이 덜 고통스럽고 이 사람이 이제 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의도는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그 말이 안 들어와요. 실제로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정말 극심한 상실은요. 시간이 멈춰있거든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잉 온 하는 것 같은 거예요.
1: 그게 개인적 시간이라는 뜻이겠죠.
0: 네. 여전히 그 시간에 있는 거예요. 10년 전 그때 그 일로 내 삶은 여전히 거기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한테 이제 끝났다라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그게 좋은 의도로 할지라도 이에게는 압력이 될 수 있는 거죠. 혼란스러울 수 있는
1: 그렇군요.
0: 거죠.
1: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이 책에 끝내 슬픔은 슬픔으로 남는다 뭐
0: 네.
1: 이렇게 쓰셨는데
0: 네.
1: 우리는 보통 그 슬픔을 잊거나 슬픔을 극복하거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 슬픔은 슬픔으로 남아야 한다라는 의미는 뭔가요?
0: 자녀를 자살로 잃은 아버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당연히 그 보호자의 그 사전 동의를 구하고 썼는데요. 그때 그 아버님이 딸아이가 방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4년 넘게 그 아이를 괴롭혔던 상대 집단의 아이들, 가해자 아이들에게 4년 넘게 소송하셨어요. 아버님이 그 재판 과정에서 다 이기셨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꾸준히 연락하고 지냈고 최근에 이제 이 원고를 보시고 나서 뭐를

0: 하셨냐면 제가 이 원고를 보니 그때 그 말했던 게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소장님 저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는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아이에게 동생이 있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1: 남동생.
0: 싸우는 그 4년 동안 동생을 제대로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던 둘째 아이를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던 이제 남은 내 삶의 의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이제는 발견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아버님의 글 속에서 슬픔은 여전히 있었죠. 이건 참 설명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슬픔에 잠식된 채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슬픔을 인식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로 살아나가는 것은 그 자체도 이미 치유적 삶으로 돌아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이렇게 애들, 막 밝게 뛰어놀고 이런 애들 보면은 가끔 그렇게 부러워요. 그거는 제 삶의 그 시절을 완전히 통째로 거의 해리되어 있었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너무 부러워요. 저 밝음? 그리고 막 엄마 뭐 아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뛰어가서 팍 안겨보는 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제 아이가 어릴 때 저한테 와가지고 막 때를 부리고 이런 게 저는 한 번도 귀찮진 않았어요. 내가 해보지 못한 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슬프죠.
1: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현재 삶이 혹은 태도가 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0: 우리 나이가 되면은 부모님께서 가끔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안타깝게도 제 또래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분들의 죽음의 현장에도 많은 목격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 그때 그 순간 삶이 무엇이고 나는 잘 살아왔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그걸 죽음학에서 실존적인 질문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죽음학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상실의 사건은 우리를 아주 실존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내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인간이 유한하고 한계적 상황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그 순간만큼 우리는 삶에 솔직해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대화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건 사고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아 진짜 오늘 하루가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슬프지 않아요? 우리가 매번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볼 때만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네, 그래서 죽음학은 어떤 명제를 깔고 있냐면 당신이 오늘의 삶이 마지막 삶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시간을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그 명제를 깔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 스스로에게 한 번씩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을 볼 때가 아니라.
1: 나의 죽음. 나의 삶도 유한하다.
0: 네. 그리고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미워하는 강도는 뭐 하늘을 찌르죠. 그럴 땐 뭐 쌍욕이 나오고 다 나와요. 막 누구한테 전화해서 미친 거 아니야? 막 무슨 새끼 뭐 다 나올 수. 근데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1: 네. 내가 딱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되겠군요.
0: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삶의 시간이 이렇게 유한적인데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산다는 것이 내 삶에 너무 소모적이다.
1: 아까운 거지.
0: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에게도 맥락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내가 다 알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뭔가 이유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지도 조금 가게 되고요. 더불어서 그에게도 그날이 마지막 날일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욕하고 있는 제 자신이 그렇게 또 좋지는 않은 거예요. 죽음학이 우리한테 이제 주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에서는 한계적 상황이라는 그 명제 안에서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해준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좋고 두 번째는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곁에 있어주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성장시켜준다는 점에서 참 좋아요.
1: 죽음학이라는 게 언뜻 생각하면 죽고 난 뒤에 뭐 어떤 세상에 대한 고찰을 하나 뭐 연구를 하나 이런 건데 사실은 삶 전체에 관련된 학문이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생사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1: 생사학
0: 인간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1: 죽음학보다는 생사학이 오히려 더 전달, 뜻을 전달할 때는 더,
0: 더 그렇죠.
1: 네, 유용한 네. 단어 같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정하게 돌보는 일, 곧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 오늘 박지원 소장님 덕분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자, 고요하지만 단단한 회복의 여정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책은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지원 소장님 오늘 좋은 얘기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세바시 45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한국을 함께 있다 라는 코너로 김 기자가 돌아왔습니다. 아침 지금 이제 오전 10시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오늘도 피곤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한 시간만큼은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들어보며 힘찬 희망을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코너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강 아나운서님과 함께 이전에 진행했었던 가곡 산책 프로그램을 일부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곡 산책의 경우에는 오늘 한인 디아스포라의 전형적인 삶을 보여주셨던 화가 이중섭 시인, 이중섭 화가님을 조명하고 이중섭 화가님의 일상을 담은 일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에 빗댄 한국 가곡 정한호 작곡의 이중섭의 4개를 베이스 김대영의 목소리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저희 K-POP 엑스퍼트, K-POP 전문가이신 크리샤노와 함께 다가오는 아주 빅 이벤트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중섭 화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중섭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힘차게 뛰어노는 아이들, 서로 기대어 있는 가족, 그리고 어딘가 애틋하고 쓸쓸한 소그림. 이중섭 화가 하면 소그림으로 아주 유명하시죠? 그런데 이중섭의 그림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서 한 가지 반복되는 감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움입니다. 이중섭은 한국전쟁을 겪으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일본에 있던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중섭 화가에게 그림은 단순히 아름다운 대상을 그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있는 가족에게 마음을 보내는 일이었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을 기억하는 일이었고 자신이 돌아가고 싶은 곳을 마음속에 붙잡아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섭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디아스포라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장소가 남아있는 사람들, 바로 지금 미국에서 살아가는 재미 한인들의 이야기와도 닿아 있지 않을까요?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DMV 곳곳에서 살아가는 한인들도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와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공부를 위해, 누군가는 일을 위해, 또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집에서는 한국어를 말하고 밖에서는 영어를 사용하고 또 한국의 명절과 음식을 기억하면서도 미국에서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멀리 떠나온 뒤에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한국은, 고향은 무엇일까? 이중섭에게 그것은 가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 들었던 즐겨운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한국의 산과 바다, 또 고향의 골목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곡이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어와 선율을 통해 잊고 있던 장소와 사람, 그리고 한때의 나를 다시 불러내는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국 가곡 한국은 때로는 작은 고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든 노래를 듣는 순간 잠시 한국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가곡 산책에서는 화가 이중섭의 그림 속에 담긴 이중섭의 삶과 이야기를 그리움에서 출발해 미국에서 살아가는 재미 한인들의 삶, 그리고 우리가 음악을 통해 고향과 서로를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음악으로 이어줄 작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봄이 있고 또 여름이 있고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있겠죠. 지금은 8월 28일, 이제 여름의 끝자락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섭 시인의 삶을 사계에 빗댄 한국 가곡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각자의 한국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려 보며 오늘 하루를 힘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의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그곳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오늘은 그곳으로 노래 한 곡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마치 이중섭의 그림처럼 멀리 있어도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고향과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정환호 작곡의 베이스 김대영이 부르는 사계, 사계를 듣기 전에 손태진의 여름의 끝자락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전 김동률 원곡의 여름의 끝자락을 베이스 손태진의 목소리와 김정원 피아니스트님의 반주로 들어보았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을 우리 모두 지나고 있는 지금 저는 이 구절 중에서 더욱

이 초반의 1절의 가사가 정말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여름의 끝자락인데 매미들은 울어대고, 사실 매미들이 많이 울어대서 잠을 설치기도 하지만 여름의 끝자락에 도달했다는 이 기분을 만끽하며 청량한 가을을 맞이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화가 이중섭의 삶을 한편의 음악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중섭 하면 많은 분들이 소와 아이들 그리고 가족을 그린 그림을 떠올리실 텐데요. 조금 더 자세히 이중섭 화가의 삶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16년 평안남도 평원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였고 일본으로 건너가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여성 야마모토 마사코를 부인으로 만나 결혼했고 두 아들을 낳으며 가족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중섭의 삶은 시대의 격변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가족과 함께 피란길에 올랐고 제주도 서귀포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이중섭은 가족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제주에서 생활은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피난민의 생활이었지만 이중섭에게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생활고와 건강 악화로 가족과 헤어져 지내야 했고 일본에 있던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이중섭은 가족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내며 그 편지 안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애틋함과 다시 연결되고 싶은 다시의 재회의 순간을 그리워하며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1956년 이중섭 화가는 불과 4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짧은 생이었지만 그의 작품에는 한 사람의 삶과 한 시대의 아픔,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그런 이중섭의 삶을 음악으로 풀어낼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곧 들려드릴 사계인데요. 전쟁과 피랄이라는 거대한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했던 제주에서의 시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가을에서는 이별과 그리움을 나타내는 마치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이중섭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겨울, 가족과 다시 만나고 싶었던 마음, 병마와 가난 속에서도 홀로 견뎌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너무 일찍 찾아온 이중섭의 마지막 계절을 마치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봄, 열, 가을, 겨울을 한 예술가가 태어나 사랑하고 가족을 만나고 전쟁을 겪고 이별하고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했던 삶의 시간을 사계절로 그려낸 한국 가곡 정환호 작곡의 사계를 베이스 김대영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0: Samaritans, we're no strangers to helping others.
1: That's what we were taught, service before self.
0: But we do have one question for the veterans listening.
2: When is the last time you reached out for help?
0: If you or someone you know needs resources, whether it's for stress, finances, employment, or mental health, don't wait. Reach out.
2: Find more information at va.gov/reach. That's va.gov/reach.
3: Brought to you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the Ad Council.
4: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5: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6: You see, paid family leave,
7: that prevents child abuse.
5: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6: prevents child abuse, too.
8: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7: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4: we prevent child abuse
6: from ever happening.
8: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9: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10: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11: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10: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12: Hey, 여러분. 조금 전에 이중섭의 사계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이중섭의 삶을 돌아보면 전쟁과 분단이라는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했지만 언젠가는 맞닿을 것이라는 연결을 그리워하고 연결을 염원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한 화가의 삶을 노래한 음악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고향을 향한 마음, 그리고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잊지 않으려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디아스포라란 단순히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떠나온 곳의 기억을 새로운 삶 속에서 계속 이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음악으로 사람과 사람, 고향과 타향,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고요. 오늘 아주 스페셜한 K-POP 엑스퍼트 크리스찬 오님 모셨는데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elcome.
13: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Good morning, Washington. K-Radio.
12: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라디오 방송국에서 계속 뵀었는데 이렇게 네. 같이 함께 방송을 진행하게 된 거는 처음입니다.
13: I have
12: great pleasure. It's
13: 너무,
12: my great
13: 너무
12: honor.
13: 반가워요. 예. 아, so 요즘에는 뭐 다음 주는 네. 9월 달이죠.
12: 벌써 와. 9월이에요. 여름의 끝자락.
13: 와, 되게 빨리 끝나고 summer time는 빨리 진짜 너무 많이 빨리 끝나고
12: 네.
13: 아, 진짜 많이 뭐 happenings 뭐 K-pop or K 한류 같은 거는 네. 많았어요. 오. 저기 저번 주는 우리 K-pop 식당 알렉산드리아에서 핫팟하고 Korean barbecue grand opening이 있었어요. 오. Grand opening 있는데 우리 저기 미니 콘서트하고 뭐 K-pop DJ 제가 DJ 하고 and 다른 거 재밌는 거 뭐 raffle prize 같은 거 많이 있었어요. So 혹시 사람 궁금하면 저기 킹스 하이웨이 K-POT K-P-O-T Alexandria Virginia 킹스 하이웨이 저기 가면 제 저기 사장님은 제 아는 친구인데 저기 칸 노엔 제 이름 주면 혹시 디스카운트 조금 줄 수 있어요?
12: 디스카운트는 그럼 혹시 얼만큼 기대할 수 있을까요?
13: 모르겠는데 저거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꼭가 저기 자주 가고 저기 고기 있는 거는 진짜 맛있어. 저기 뷔페 스타일 뭐 all you can eat 같은 건데 알렉산드리아 K-POT 칸누엔 새로 생긴 거 바비큐 집인데 요즘에 코리안 바비큐 엄청 많이
12: 그렇죠.
13: 생겼어요.
12: 코리안 바비큐 애난데일 알렉산드리아
13: 센터빌 센틸리 뭐 메릴랜드 쪽에도 아이 쟤는 여기서 몇 년 됐죠? 벌써 30년 됐는데 애넨데어는 옛날 애넨데어는 한국 타운은 엘리컷 시티 처음고, 앤덴 애넨데어 조금 있었어요. 지금은 센터빌도 있고 또 여기 페어팩스하고 비엔나 가면 K-바비큐 하고 다른 거 많이 생기고. 아, K, I mean, K-푸드는 옛날엔 뭐, 제가 하이스쿨 다녔는데, 네. 김치, 뭐, 도시락 김치 가져오면, 사람이면, 이 냄새 뭐야, 이거. 너무 어떤 때는 조금 창피했어요. 어. 지금은 한국 사람만 도시락 김치 해놓은 거 아니고, 다 해놓은 거죠.
12: 그렇죠.
13: 뭐, 고추장, 뭐, 다른 거, 뭐, 너무 행복하고, 너무 프라우드해요. 맞죠?
12: 발음도 어떻게 보면은 고추장도, 미국 분들께서, 외국인 분들께서도 다 이렇게 셰프. 고추장도 사용을 하시고.
13: 맞아요.
12: 메인 그런 디시에다가도 고추장을 네. 활용한 음식들을 많이 맞아요.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크리스티아노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K-pop industry 그리고 필메이커이시기도 예. 하시고 30몇 년 동안에 굉장히 한류 콘텐츠 K-pop에 대해서 K-pop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DMV region과 전미 미주 지역을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은 앰버서더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actually, you know, at the very first beginning, at the very first stage, K-pop was a like kind of cool thing, right? K-culture. So I want to like I was curious about, like, you know, how come you've kind of delved into this K-pop industry, 아. K-culture. 그래서 뭔가 앞서서 두 가지 이제 다가오는 이벤트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실 건데 그 전에 저희 크리스찬 오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K-pop industry 뛰어드셨는지 궁금합니다.
13: 저희 처음에서 여기서 언제 왔죠? 90년 여기서 노바, 저기, 펜스테이트에서 학교 다니는데, 제 아버님은 엔지니어인데, 제가 엔지니어링 스칼러십 받았어요, 펜스테이트에서. 네네. 그래서 2년 다니는데, 아, 엔지니어링 진짜 싫었어요. 저것 때문에 제 아는 선생님, 제한테, 너 저기, 라이터 해야 돼. 뭐, 책 써야 되면, 뭐, 저널리스트, 뭐, 신문에서 일 해야 되면, 저것 때문에 잉글리시 바꿨어요. 메이저로. 잉글리시 메이저 바꿨는데 스칼러십 고만됐어요. 저거는 엔지니어링 스칼러십. 잉글리시 스칼러십 아니고.
12: 그래서 그게 스킬이 안 됐군요.
13: 예, 그래서 저거 때문에 제 아버님은 진짜 잘랐어요. 저기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진짜

0: 되게 you're very young. So 옛날에는 우리 인기가요 같은 거, 뭐 드라마 같은 거는 VHS 테이프 빌려야 되고 저렇게 봐야 됐었어요. 처음에서 제가 어머님 이거 다 보는 거는 아이, 욕심 하나도 없었어요. 나중에 음악 좀 바꿨어요. 발라드만 노래 부르는 거 아니고 힙합, R&B. 이거 괜찮다. So 제가 여기서 조지 메이슨 다니는데 처음 한국 나이클럽에서
1: 네.
0: 저기 어디죠? 아링턴 쪽에 or 퍼스트 이브 몽땅 저기서 DJ하고 나중에 엑시트 7 줄리아나스 여기서 있는 거 저기 한국 나이클럽 DJ 많이 했었어요. 저것 때문에 음악 너무 좋아하고 나중에는 뭐 언제죠? 뭐 20년, 30년 있다 저기 싸이 저기 여기서 들어온 거는 저기는 조금 뭐문 여는 거는 많이 했는데 저것 때문에 제가 한국 페스티벌 코러스 페스티벌 같은 거
1: 네.
0: 저기 발렌티어 하고 and then 저는 뭐 비보이 그룹 뭐 루키 그룹 다 불렀어요. 도와주게. 어떻게 이렇게 하고. 근데 나중에는 조금 있다는 저기 Collaboration DC Asian American Talent Competition. So 이렇게 America's Got Talent 같은 건데 Asian American한테만 하는 거.
1: 그러면 그게 Asian American Got Talent
0: 네.
1: 그런 느낌인
0: 이거는
1: 거군요.
0: 2010년이요.
1: 오.
0: So America's Got Talent는 2013년에서 시작했는데
1: 네.
0: TV에서 맨날 제 생각은 우리 아이디어 뺐어요.
1: 아, 그러면은
0: 우리 똑같게 뭐 judge도 있고
1: 네.
0: 뭐 buzzer 같은 건 없는데 but 이렇게 뭐 feedback도 주고 like 저렇게 다 했는데
1: 네.
0: and then 나중에 collaboration은 뭐 LA에서 시작했는데 뭐 인기 있는 사람 혹시 알까요? Jabberwockies, 뭐 Kina Grannis, 뭐 Justin Chan 다 I mean even 뭐지 인기 배우하고 Asian American Talent 같은 거는 올라갔어요. 이 collaboration 때문에. So 여기서 동네 계속 살고 Korean Festival 엄청 많이 하고 저것 때문에 아 이거 인기 좀 있다.
1: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2012년에 싸이 강남스타일이 진짜 엄청 센세이션을 하게 됐고 그
0: 왜?
1: 이후에 이제 BTS씬으로 넘어가게
0: 아니
1: 됐는데
0: BTS는 2013년 나오는데
1: 네.
0: 어떤 애니메이션 컨벤션 여기 왔었어요. 사람 몰랐어요.
1: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혀 K-팝이
0: 예.
1: 센세이션하지가
0: 사실
1: 않았었잖아요.
0: 하나도
1: 그
0: 없었죠.
1: 전부터 그러면은 이 기류를 어떻게 보면 감지하신 거네요,
0: 맞아요.
1: 사이에서.
0: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만화칸 같은 거는 일본 거 되게 좋아했죠.
1: 네.
0: 뭐 J-팝 같은
1: 그렇죠. 그
0: 거,
1: 당시 J-팝이.
0: 뭐 뭐지 코스튬 입는 거, 코스플레이 같은 거 하는 거. 나중에는 한국 음악하고 한국 스타일도 많이 들어왔죠. 저것 때문에 제가 계속 페스티벌에서 아 어떻게 한류 프로모트 할수 있다. And then 나중에는 뭐 요리 쇼도 많이 나오고 뭐 이거 쇼도 뭐 K 뷰티 쇼도 나오고
1: 네.
0: 저것 때문에 인기 엄청 계속 올라갔죠. So 한류는 음악만 아니고 드라마하고 영어도
1: 네.
0: 뭐 나중에 Parasite
1: 그렇죠.
0: 되게 인기 많이 뭐 아, 저기 트레인 투 부산, 좀비 하는 거
1: 맞아요, 부산에.
0: 인기 엄청 많이 올라갔죠.
1: 그러면서 서서히 그 기류를 느끼셨을 때부터 정말 급변했네요.
0: 예, and then 저것 때문에 제가 옛날에 있는 거 그룹 누구지? 뭐 GOT7,
1: GOT7.
0: INFINITE, BAP 다 불렀어요.
1: 오.
0: 제 박재범도
1: 네.
0: 박재범은 요번 아니 다음 달올
1: 맞아요.
0: 거고
1: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0: 우리도 박재범 언제죠? 2010 3년? 아니, 기억 안 모르는데, 우리 에코 스테이지 DC에서,
1: 같아요. 와.
0: AOMG 투어에서,
1: 네.
0: 박재범, 사이먼 도미닉, 펌킨,
1: 사이먼
0: 앤
1: 도미닉.
0: 그레이도 다 나왔어요.
1: 그레이도.
0: 그래서 내년,
1: 네.
0: 우리 콘서트 했었어요. 10,
1: 오.
0: 언제죠? 노벰버에서 했는데, 너무 추웠고,
1: 네.
0: and then Thursday night에서 했는데, 잘 못했어. 아니, 사람들은 한 1000명 나오는데, 원래, 더 너무 아니, 비싸고 너무 아꼈고 저것 때문에 우리 lose money 했었어요. But 제 생각에는 lose money는 했는데 인기하고 J-pop하고 뭐 K-pop으로 K-hip-hop으로 또 올라갔어요.
1: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그런 이제 investment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래도 그 희망과 잠재력, 그런 포텐셜

0: 러스트를 보셨기 때문에 네. 어, 그런 이제 문화 교류의 문화 가교로서
1: 많이 배웠어요.
0: Actually, 맞아. you kind of play as a like cultural bridge, right?
1: Right, cultural bridge 하고 또 뭐지 어떻게 learning situation인데, 어. 다른 사람 제가 한 거 좀 카피했죠.
0: 아,
1: 그래서 뭐 더 쟤는 돈 많은 사람 아니고 저것 때문에 다른 사람 뭐, 돈 있는 사람
0: 네.
1: 더 큰 거 뭐 아 Wonder Girls도 여기 왔고 네. 또 누구죠 저기 나중에는 뭐 Epic High 뭐 옛날 진짜 옛날 DJ Doc도 왔는데
0: 네.
1: so 다른 사람들도 아 K-pop 인기 있다 우리도 investment 해야 돼
0: 그때부터
1: 어 제일 마지막 큰 쇼 제가 한 거는 저기 MGM에서 혹시 미스트롯 쇼 알죠?
0: 알죠.
1: 미스트롯도 우리 불렀어요.
0: 오.
1: 저기 MGM에서. 아, 이번 너무 더 인기 많은 사람들 더 힘들어요. 돈 때문에만 말고 뭐 로지스틱스하고 뭐 이렇게 해놓은 거 뭐 도와주는 거 뭐 비자 받는 거 너무 힘들어요.
0: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는 K-팝이 각광받기 전에
1: 예.
0: 전부터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패션으로 이 음악을 알려야겠다라는
1: 예.
0: 그러한 패션으로 이렇게 움직이셨던 건데
1: 맞아.
0: I mean, 그러면서 많이 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많은 공감대도 형성이 안 돼 있었을 테고 또 What is K-pop? What is that a thing? 이런 그런 분위기였는데
1: 어떤 사람은 패드로 생각하고 지금은 인기 있는데 그쵸. 되게 빨리 나올까 저렇게 안 됐죠.
0: 근데 그렇게 안 됐죠.
1: 예. 네. I mean, 저것 때문에, 뭐, this year도 BTS 콘서트 하는 거.
0: 네.
1: 엄청 난리 났죠. 뭐, 여기 볼티모어도.
0: 그렇죠.
1: 지금은 어디죠? 시카고, 지금 시카고 갔어요. 저것 때문에 인기 엄청 많고, 또, 옛날 가수하고 그룹도 지금 컴백 많이 하는 거예요.
0: 오히려 K-pop이 이제 예. 활성화되고, 곽광을 받으면서 옛날에 그런 이제, old artists,
1: yeah.
0: 심지어는 70, 80, 70, yeah. 80s, 이런 folk
1: song, and 90도.
0: 90s, 이렇게도 yeah. 요즘엔 또 AI로 또 목소리를 복원해서 옛날 가수들의 목소리를 다시 또 노래로 리메이크하는 이런 작업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1: 맞아요.
0: 그래서 I mean, K-POP이 뭐, 정말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1: 그것도 뭐죠, 저기 뭐 티파니 소녀시대에서
0: 네, 티파니.
1: 티파니도 솔로 크리에이터 많아요.
0: 어.
1: 또 옛날 멤버 뭐 혹시 멤버 있는 거 그룹 뭐 어디 뭐 누구지 뭐 쿨 뭐 아 다른 거 생 뭐 디바 뭐 서티지니 말고 but 옛날 그룹 있는 거 가수들 뭐 요즘에는 배우되죠 맞죠
0: 그렇죠
1: 수지는 그렇죠. 지금 배우되고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저것 때문에 이 컴백은 우리 혹시 제 나이하고 제 나이 조금 밑에 뭐 80, 90에서 이 아티스트는 다시 컴백하는 거는 인기 엄청 많아요. 아니 그렇죠. 빅뱅도 지금
0: 그렇죠.
1: 빅뱅도
0: 최근에
1: 저기 뉴저지에서 올 거고 왔죠. And then 에픽하이도 여기서 메릴랜드 올 거고.
0: 에픽하이 혹시 언제 예. 오나요?
1: 아 혹시 제가 다음 주 얘기해 줄게요. 아니 뭐 제이 파크는 요즘 9월 10 저기 앤텀
0: 네.
1: 다운타운 DC 제이 파크도 보이 그룹도 준비했어요. 롱샷.
0: 네.
1: 롱샷이 이름이고. And then 또 누구지? 저기
0: 에스파 발사.
1: 맞아요. 저기 에스파는 9월 22일 날 저기 캐피탈 원에서 다운타운 DC에서 큰 콘서트이죠.
0: 와우.
1: So 요즘에 이 생각하면 컴백 투어 같은 거 또 진짜 인기 요즘에 인기 있는 거 그룹도 옛날 그룹도 인기 많은 거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And then 드라마도 혹시 넷플릭스에서 옛날 누구 나오는 거지? 저기 Wild Sing인데 넷플릭스에서
0: Wild Sing.
1: 예, 예.
0: 그 혹시 최근에 오정세
1: 맞아.
0: 니가 좋아했던
1: 예.
0: 그걸 아니, 바이럴했었던 Wild Sing.
1: 아니, but 저 배우도 다 6개월 노래도 연습하고
0: 다 트레이닝이 된 거죠.
1: 예, 진짜 노래 부르는 거야. 뭐 AI로 뭐 다른 가수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고 다 배우고 노래 부르는 거. 진짜 너무 대단해요. 꼭 봐야 돼요.
0: 말씀해주신 것처럼 크리스티아노 선생님께서 이 K-팝이 각광받기 전부터 그래도 정말 이 K-팝 음악은 뭔가 특별함이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터질 것이다라는 그런 불확실함 속에서 열심히 앰바서더 롤러스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의 이렇게 또 DMB와 전미 지역에 많은 미국 분들께서 K-POP을 사랑하게 되신 거 아닌가.
1: 맞아요.
0: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조금 thanks for, convey gratitude 이런 부분을 조금 전화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네. So, 다음 얘기는 저기 K-드라마하고 K-영화.
0: 네.
1: 새로 생긴 거, 누구지? 전지현 나오는 거. Colony.
0: Colony.
1: Colony는 이거 뭐 2편이 아니고 3편도 아니고 but Train to Busan 기억나죠? Train to Busan.
0: 네, 공유님 예, 나오셨던 것.
1: 이거 Colony same director하고 zombie 있는 건데 Colony 찾으면 여기 어디 저기 Fairfax Town Center Regal 오늘 28일 날이죠? 28일 예. 오늘 시작해요.
0: 오늘에요?
1: 예. 그래서 꼭 가서 봐야 돼요.
0: 오, 이거 한 번만 더 청취자분들
1: 예,
0: 위해서.
1: Colony.
0: Colony.
1: 새로 생긴 거 zombie 영화. 저기 Fairfax, Regal Fairfax Town Center에서 오늘 나와요.
0: 오늘.
1: 예.
0: 따끈따끈한 소식을 예. 전해주십니다.
1: 그래서 쟤도 다음 주 꼭 봐야 될까요? And then 뭐지 저기 음악 우리 방금 음악 얘기한 거 K-pop 음악은 요즘에는 OST 같은 거 영화에서 나온 거 드라마에서 나온 거
0: 네.
1: 음악 고르는 거는 저거 제 꿈이에요. 혹시 한국 가서 제 하이어 하면 아 이 드라마 시리즈 있다 노래 다 골라줘.
0: 어.
1: or 영화 있다 영화 노래 저거 제 꿈이에요. 저거 해놓은 거 일 해놓은 거. 그 쟤는 뭐 미국 영화 I mean 미국 있는 거 노래도 알고 한국 노래도 알고 옛날 거 요즘에 인기 있는 거 어떻게 저기 드라마에서 집어넣을 수 있으면 쟤도 저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준비한 거는 플렉스캅. 플렉스캅은 엄청 많이 재밌어요. 저기 시즌 1은 벌써 끝나고 시즌 2 나왔어요. 이거는 훌루에서 플렉스캅 2 시즌 2 꼭 봐야 될 거예요. 플렉스캅 배우 나오는 거는 저기 안보현하고 박지현, 성가희하고 진짜 너무 재밌어요. 꼭 봐야 될까요?
0: 그러면은 이게 또 노래를 한 곡 선곡해 주셨는데 예. 체크메이트,
1: 예.
0: 서리가 부른 체크메이트.
1: 예, 그래서 저것 때문에 이거 다른 거 제가 마지막 얘기하는 거는 요즘에 K-pop 한류 인기 있는 것 때문에 12월 22일 날
0: 네.
1: Thanksgiving 전에 토요일 날인데 우리 Crescendo Studios에서 K-Wave Universe 파티 할 거예요. So K-Wave Universe는 AI 조금 들어가고 DJ 하는 것도 있고 춤추는 거 컴피티션도 있을 거예요. So 다음 주 제가 얘기 더 할게요.
0: 오. 아주 좋은 이야기들 있는데, 예. 해주실 것 같은데
1: 예, 예.
0: 그러면은 아쉽지만은 다음 주에 또 그러면은 저희 크리스티아노 선생님 모시고 한번 재밌는 K-POP에 대한 비하인드 씬 그리고 업커밍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체크메이트 서리님께서 부르신 체크메이트 듣고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나요?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동무지기 K-케어라인과 휴라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케어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휴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이 되어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자율적인 기부로 운영됩니다.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케어라인과 휴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으로 전화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1: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잭슨 폴락이 살아있던 1950년대 미국의 한 명문 여자대학교에는 새로운 미술사 교수 캐서린이 부임합니다. 보수적이고 틀에 박힌 교육이 정답이던 시대에 자유로운 그녀의 수업 방식은 곧 난관에 부딪히죠. 사회가 정해놓은 그대로 학생들은 현모양처가 여성의 목적지라고 믿고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달달 외운 미술사가 예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그림은 아름다운가요? 아름답지 않다면 이건 미술인가요? 아닌가요? 난 미래의 지도자를 키워내고 싶었어요. 지도자의 부인이 아니라. 틀을 깨는 질문이 나의 세상을 뒤흔들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오셨나요? 용기를 내어 벽을 넘어서도 좋고 흔들리는 채로 서서히 변하는 유연함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 고이지 않고 흘러서 스스로 선택한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작곡으로는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 중에서 들었습니다. 시뿜. 네. 2004년 개봉작이죠. 줄리아 로버츠 또 커스틴 던스트 주연의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 이야기로 시작해봤어요. 1950년대가 배경이다 보니까 이런 예스러운 음악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두가 맞다고 하는 길을 다 같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아니라고 하면 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면요. 매 시대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그랬겠죠?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처음 살면서 누구나 그렇듯 이런 순간순간들을 많이 느끼고 또 이렇게 오늘 오프닝에서 들었듯이 이런 질문이 나에게 왔을 때 나도 순간 얼어버리고 이렇게 반감이 들고 왜냐면 살던 대로 살아온 거에서 내가 아니라는 그런 타격을 딱 받았을 때 뭔가 누군가 공격하는 느낌이 들고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변화라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또 나만 변화하는 거 아닌가? 내가 소수인 게 아닌가? 라고 할 때 또 위축이 되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면요.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에서는 결국 모든 학생이 캐서린 선생님의 말을 따라가진 않아요.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가치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네, 유리님, 저는 장애물을 못 넘고 그 앞에서 주저앉고 안절부절한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뭐 하지만 가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잘 설명할 자신은 지금 없지만 그 소주전쟁이라는 영화 보면서도 그 유해진 씨랑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 옛날 시대 나라가 나고 조국이 나이던 그 시대의 그 남자 어른들과 가장과 가장으로서 살지만 그 기업이 나고 나라가 나인 그 주인공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부딪혔을 때 그랬을 때 그때 그런 순간순간도 많은 것을 영화에서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좀 정리해서 잘 얘기하고 싶지만 아마 영화 보신 분들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런 순간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고? 지금이 아니라고? 저게 좋은 것 같긴 한데? 라면서 불안감이 밀려들 때 맞다. 이재훈님이 거기서 또 나오셨었죠.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훌륭한 배우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재훈님. 그러니까요. 아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이 안 난다고요. 네. 네. 변화는 무섭고 두려워요. 맞아요. 모두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강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네임버우는 무료입니다.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쉐리댄스를 보셨다고 오체법칙님이 그래서 더 반가운 OST라고 하셨네요. 옆 사람한테 손 내밀어야 할것 같죠? 쉐리 하면서 영화 쉐리댄스 중에서 오누키 타이코 쉐리댄스. 네, 2004년에 스토리를 살짝 각색한 버전으로 리메이크돼서 나오기도 했었어요. 리처드 기어, 제니퍼 로페즈, 수잔 서랜든. 모르셨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몰랐었거든요. 수호 마사유키 감독의 쉐리댄스와는 아무래도 정서가 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리메이크는 원래 원작이랑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또 있는 거니까 그 재미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내 안의 모든 것, 앙브라스무아, 나에게 키스해줘, 나에게 입맞춰줘 였습니다. 네. 벌써 배고프신가요? 청개구리님, 강짱 언니 먹었던 제가 최근에 송은이 씨그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히츠마보시 먹었거든요. 그거 먹고 싶어요. 하셨네요. 네,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먹고 싶네요. 배고프네요. 전 아침에 운동하고 왔거든요. 네, 장어 덮밥 같은.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오지은님이 먹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4등분으로 이렇게 주걱 같은 걸로 이렇게, 그거를 4등분으로, 그 장어 덮밥 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4등분으로 이렇게 똑똑똑 해서 하나는 그냥 먹고, 하나는 요것저것 준거 이렇게 와사비랑 이렇게 얹어서 먹고, 하나는 거기다가 차 오차지게처럼 차를 부어 먹고, 마지막은 먹어봤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으로 먹어라. 이렇게 4등분해서 먹으라고 오지은님이 꿀팁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거 귀엽죠? 이렇게 4등분해서 골고루 먹어보는 거. 왜 이렇게 한상차림 주면서 뭐 이렇게 김가루, 무슨 가루, 뭐 이렇게 와사비 이렇게 주면 뭐 언제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아 요만큼은 이렇게 먹고 요만큼은 그냥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먹는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3등분 하면 안 되나요? 아뭐 2등분 하셔도 되고 뭐 1등분 하셔서 몰아주기 하셔도 되죠. 네. 1980CCC님, 강희님, 저 내년 2월 본업 시작 하기 전까지, 네. 새 직장에 취업해서 이제 평일 11시에 생방 못 들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동안 거의 매일 출석했는데 아쉽지만 주말에 꼭 챙겨 듣고 응원할게요 하셨네요. 주말반으로 가시는 거예요? 생방 못 듣지만 가끔 야간에 접속하신다면 만나요. 저 요새 가끔 새벽에 야간 접속해서 채팅방 들른 적 있거든요. 거기서 뵈면 되죠. 네. 오, 카르페디엠 16님. 네, 조원생님. 암튼 화이팅입니다. 그 레인보우 게시판에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거든요. 좀 이렇게 처음에 오실 때 뻔뻔하게 말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가족 같은 분위기 무시하고 내 얘기 계속 하시면 많은 분들이 챙겨주시거든요. 네, 매일매일 오셨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아쉬워하시고 하시네요. 저도 원생님이 지금 매일 오셔서 아쉬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또이 노래 오늘 나오나요? 쇼퍼스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오늘이랑 잘 어울렸으면 좋겠네요. 스콧 매튜 랭귀지 이어서 미 비포 유 중에서 에드 시런 포토그래프

대체불가님, 참 노래가 좋네요. 물결 4개 해주셨네요. 대체불가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아니, 최근에. 그쵸? 네, 노래 들을 때마다 Me Before You 봐야 하는데 하는 중 짱바님. 네, 언제든 보면 되죠. 네. 옛날 영화도 이제 처음 보고, 그쵸? 또 요즘 영화도 보고. 7252님, 우리 이쁜 강디님 영화음악 들으려고 부랴부랴 점심시간 맞춰요. 오늘 17분 지각, 고객이 너무 많아서요.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지금 이 음악은 딱 강디님이랑 비슷. 인생의 언니로서 항상 응원합니다. 저도요. 네. 가로 열고 속으로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네. 2144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어요. 최강희님, 저는 55년생인데 매일 출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프레스님, 추석 선물 미리 주문하느라 정신없어서 늦은 출석합니다. 오자마자 귀가 열리는 음악 고마워요. 와, 너무 보람이 있어요. 라디오 DJ로서. 모두 감사합니다. 이번 주 영화 선물이에요. 영화 비광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야구선수와 배우로 승승장구하던 톱스타 부부가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진실을 파헤치는 가족 연대기예요. 요즘 홍보 열심히 하던데. 네. 영화 하나 더 있습니다. 사진의 얼굴 예매권도 드립니다. 사진으로 한반도의 현대사를 기록한 포토 저널리즘의 거장, 구아바라 시세이의 삶과 사진 기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각각 말머리 비광 혹은 사진의 얼굴 그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9390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사연 하나 소개하고 음악 들을게요. 신청곡이고요. 3408님, 녹음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딸 이대 대학원 졸업식이 있어서 참석했어요. 중학교 때 공부에 뜻이 없는 줄 알고 많이 속상했는데 사회생활하면서 본인의 의지로 공부 결심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2년 동안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도 흐뭇했었는데 결실을 맺게 돼 너무 기쁩니다. 울 딸 시원아, 너의 멋진 모습이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엄만 너의 모든 걸 응원해. 저 녹음할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영화 워킹걸 중에서 칼리 사이먼 Let the River Run 신청하셔서 띄웁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들으신 곡은 세인트 엘머의 열정 중에서 존파, 세인트 엘머스 파이어였습니다. 워킹걸, 칼리 사이먼, 렛더 리버런 그 전에 들으셨는데 두 곡 참 잘 어울렸나요? 네, 하나는 사회 초년생이 열심히 일한 모습과 또 그 세인트 엘모의 열정, 그런 일하는 그 사회생들의 모습들, 그런 그 어우러짐 어떠셨나요? 네. 네. 아, 음악을 듣는 중간에 5413님. 안녕하세요, 최강희님. 첫 방송부터 계속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드려요. 아, 무슨 문자인가 하고 봤어요. 강희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1년도 못하실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긴장하시는 모습 보면서 안타깝고 또 그만두시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네요. 너무 착하신 분 같아요. 네, 근데 웬걸요. 이번 개편 이후로 정말 편안하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시면서 노력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5413님. 그래서 자연스럽게 재방송까지 찾게 되고요. 즐기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강희님 오래오래 하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막 뭉클한데요? 네. 네. 알면서 왜 계속했느냐. 아, 제가 막 우겨서 계속한 건 아니고. 저는 1년이 아니라 그 1년을 봐주셨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운명처럼 하게 됐고, 또 함부로 관둔다 할 순 없잖아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는 한 거는 맞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 또 사랑하는 마음도 맞고, 또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청취율도 많이 좋게 나와주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참 신기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제목처럼 많이

연락하다가 실제로 만났어요. 어, 진짜요? 신기해요. 그럼 지금 결혼하신 건가요? 우와, 우와, 너무 신기하다. 살아보네, 러버스 콘체르토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안 들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듣겠습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응당곰님, 요즘은 너무 편하게 잘하셔서 예전에 긴장하시던 때는 기억도 잘 안 나는 먼 옛날 같이 느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제가 영화를 하는데요. 영화에는 이런 기분 느끼게 해드리면 안 되는데. 네, 오늘 끝곡입니다. 0224님 신청곡 영화 바흐다드 카페 중에서 제베타 스틸 콜린요입니다. 이거 들으시고 저는 내일에서 만나요.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째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우미노 시즈쿠 후콜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3: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2: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콜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3: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3: 우미노 시즈쿠 후콜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4: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5: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4: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5: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4: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6: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4: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5: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7: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8: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7: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9: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버지니아 부동산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을 강의할 때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무슨 일을 하나요? 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답변은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나 렌트를 도와줍니다. 커머셜 프로퍼티를 사고 팔거나 마찬가지로 렌트나 리스를 도와드립니다. 간혹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하시지 않나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은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만일 비즈니스 거래에 관련해서 해당 비즈니스가 속해 있는 건물의 리스도 해야 한다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즈니스는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뜻의 부동산이 아니고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비즈니스 에셋이에요. 즉 비즈니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전문 회사들은 무슨 무슨 컨설팅이나 비즈니스 브로커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인사회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 일을 병행해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 이야기로 돌아가서 에이전트는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돕게 되고 이 일들은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외의 다른 일들은 부수적인 서비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융자, 보험, 인스펙션, 홈 워런티, 타일 변호사, 집 수리나 유틸리티 등과 관련된 모든 일들입니다. 제가 다른 모든 일은 왜 서비스라고 선을 긋고 설명을 드릴까요? 사고 팔거나 렌트의 일은 비교적 정해진 규칙과 공동으로 쓰여지는 양식이 있어서 에이전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작업을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서류가 다 사인이 되고 마무리된 이후의 과정들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험과 실력, 만족도가 이 부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거래에 관련된 일뿐이니까 저는 서류 설명 드렸고 사인하신 후에 나머지 일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에이전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좋은 융자인 타일 변호사, 관련된 회계사 또는 이 지역이 처음이시라면 유틸리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어디에 가면 주택 관련해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 영역을 넓혀서 포괄적인 도움을 드린다면 더욱 신뢰가 가고 손님과 에이전트의 관계도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소소한 문제들을 귀찮아하거나 그 일은 제 소관이 아니니 다른 데 알아보세요 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쏟아내는 에이전트이 있다면 그 분은 서류적인 일은 잘할 수도 있겠으나 에이전트, 즉 세일즈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롱런을 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관련된 모든 일은 에이전트와 편하게 의논하실 수 있어야 하고 아무 때든지 부담 없이 전화를 거실 수 있는 관계가 되셔야 서로 신뢰하고 오랜 기간 일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0: 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나요?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동무지기 K-Care라인과 Hill라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Care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Q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이 되어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자율적인 기부로 운영됩니다.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Care라인과 Hill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으로 전화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국회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6월 에너지 방산주를 대거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투자 계좌가 제3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관리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미 정보 당국이 푸틴 대통령의 이란 전으로 미국이 약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IA 국장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 확전 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잭슨홀 회의에서 미 연준 인사들이 끈질긴 인플레이션에 잇따라 경고를 내놨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필요성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미국 내 첫 홍역 사망을 두고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작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음모론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유튜브의 이용자 계정 정지와 컨텐츠 차단 관행에 대해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민소득에서 기업 이익 비중은 사상 최대인 반면 근로자 몫은 195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같은 소득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관리하고 서명식에서 내용을 설명해온 백악관 문서 담당 비서관을 교체합니다. 후임에는 벤모스 부비서관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클로드 개발사 엔트로픽이 기업 공개에서 기존 주주들의 보유 주식도 함께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9월 말 상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용 헬기와 민항기의 근접 비행 원인이 백악관 헬기장 공사로 인한 무선 통신 장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식은 종종 생중계되는데 자연스레 윌 샤프 백악관 문서 담당 비서관도 언론에 자주 노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서명 직전 옆에서 행정명령 골자를 설명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의 문서 권력으로 통했던 문서 담당 비서관이 이번에 교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9월 2일부로 윌 샤프 신임 백악관 법률 고문을 대신해 벤 모스가 대통령 보좌관 겸 문서 담당 비서관을 맡게 됐음을 기쁘게 발표한다고 적었습니다. 모스는 그간 백악관에서 부통령 정책실장에 이어 문서 담당 부비서관을 맡아오다 승진하게 됐습니다. 문서 담당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가는 모든 서류를 관리하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의 검토가 필요한 서류를 회람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어떤 문서가 언제 대통령의 결단의 책상에 올라가는지를 결정하는 막대한 권력을 지닌 이른바 문고리 비서관인 셈입니다. 샤프 비서관은 아이비리그의 프린스턴대 학부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연방항소법원 재판연구관, 연방검사부 등을 역임했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백악관에 근무했습니다. 2023년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측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임 모스 비서관도 학력과 경력이 화려합니다. 시카고대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연방항소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연방 상원의원 시절 법률 고문 등을 역임했습니다. 버지니아 북부를 잇는 I-95 익스프레스 레인이 앞으로는 상시 양방향으로 운영되고 남쪽으로 프레더릭스버그를 넘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교통당국이 관련 연구에 착수한 가운데 통근자들의 이동시간 단축 기대와 함께 유료도로 이용 부담을 둘러싼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1: 버지니아주 북부의 I-95 익스프레스 레인을 상시 양방향으로 운영하고 남쪽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I-95 익스프레스 레인은 다른 북버지니아 지역의 익스프레스 레인과 달리 방향이 고정돼 있습니다. 아침에는 도심 방향으로, 오후에는 반대 방향으로만 운영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감독위원회 네케이 의장은 수년 동안 이러한 운영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맥케이 의장은 이번 양방향 운영 검토에 대해 처음부터 이렇게 건설되지 않았어야 했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회라며 추진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2: This is as close as we've ever been to fixing what shouldn't have been built this way to begin with. And I believe we can do it.
1: 맥케이 의장은 아비게일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와도 이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검토되는 계획에 따르면 변화는 I-95와 I-495 등이 만나는 믹싱볼에서 시작됩니다. 이 구간에는 북쪽 방향으로 두 개 차로의 새로운 연결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프랜코니아 스프링필드 파크웨이부터 프린스 윌리엄 파크웨이까지는 양방향 각각 세 개 차로를 확보하고 프린스 윌리엄 파크웨이에서 프레데릭스버그 인근 국도 17번 도로까지는 양방향 각각 두 개 차로를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루트 17에서 스포실베니아 파크웨이까지는 새로운 구간을 연장해 양방향 각각 두 개 차로를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버지니아 교통부는 이 같은 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통근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 통근자는 이동 시간이 빨라진다면 익스프레스 레인 이용료를 내는 것도 괜찮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다른 통근자는 요즘 모든 것이 이미 비싼데 굳이 추가 비용을 내고 싶지는 않다며 유료도로 확대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익스프레스 레인은 민간 기업이 도로 건설과 유지 운영을 맡는 대신 통행료 수입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양방향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할 통행료와 사업비 규모가 중요한 변수로 남게 됩니다. 다만 이번 사업은 아직 연구 단계로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일방향으로 운영되어 온 I-95 익스프레스 레인을 양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공식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북버지니아와 프레데릭스버그 지역 통근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버지니아 교통부의 연구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와 구체적인 추진 방식, 통행료 수준 등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을 이용하는 한인들의 불편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3월부터 대부분의 영사 민원에 사전 예약제를 운영해온 뉴욕 총영사관이 다음 달부터 일부 업무에 한해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워크인 서비스를 다시 시행합니다. 다만 모든 민원이 대상은 아니어서 방문 전 업무 종류와 접수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뉴욕 총영사관이 오는 9월 1일부터 일부 영사 민원에 대해서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워크인 서비스를 다시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긴급하거나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워크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모두 7개 분야입니다. 공증 업무 가운데 위임장 관련 민원을 비롯해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재외국민 등록, 공동인증서 발급,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 여권 수령, 운전면허 갱신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이외의 일반 영사 민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워크인 민원은 오전 9시에서 11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특정 시기에 민원이 집중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도 적용됩니다. 19세 국적 이탈 업무는 3월에, 유학비자인 D2와 D4 관련 업무는 1월과 2월 또 7월과 8월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워크인 접수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공증 업무의 경우에는 한 번 방문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위임장 등 서류가 최대 6건으로 제한됩니다. 6건을 넘길 경우에는 다시 번호표를 받아서 대기해야 합니다. 또 매주 목요일은 순회영사 일정과 겹치면서 민원실 이용자가 몰릴 수 있어 총영사관은 가능하면 다른 요일에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민원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예약 면제 방침도 계속 유지됩니다. 이번 워크인 재도입은 올해 3월 전면 예약제로 전환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지는 변화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3월 9일부터 민원인의 안전과 원활한 업무 처리를 이유로 대부분의 민원에 온라인 사전 예약을 의무화했습니다. 당시에는 만 65세 이상을 제외하면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후 총영사관은 7월에도 비예약 방문, 즉 워크인 민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예약 민원인의 업무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긴급한 경우를 중심으로 워크인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예약제를 기본으로 유지하면서도 수요가 많고 상대적으로 처리 시간이 짧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워크인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조정한 겁니다. 현재 뉴욕 총영사관의 민원 업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다만 워크인 접수는 별도로 정해진 오전 9시에서 11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방문해야 합니다. 총영사관 측은 민원인이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방문 전에 본인의 업무가 워크인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약이 필요한 업무까지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접수가 거부될 수 있는 만큼 워크인 대상 7개 업무와 예외 적용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재임 중 활발한 주식 거래로 여러 차례 비난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6월 에너지와 방산 주식을 여러 차례 매매했다고 CNN 방송이 27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부 윤리청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2026년 6월 주식 거래 자료에 따르면 그는 6월 한 달간 총 1,051회 주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정부 윤리청 규정상 트럼프 대통령은 $1,000를 초과하는 주식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일정 구간으로만 표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엑손모빌 주식을 두 차례 매도하고 이후 비슷한 가격대에 다시 엑손모빌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적 에너지 기업인 쉐브론 주식도 세 차례에 걸쳐 매매했습니다. 특히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한창 협상하던 6월 중순에도 활발하게 방산업체 주식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6월 12일에서 24일 사이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 다이나믹스, RTX 등의 주식 거래를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이스X 기업 공개 직후 스페이스X 주식을 담기도 했으며 다양한 육성책을 내놨던 제약사와 주요 AI 기업 주식도 활발하게 거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라일리, 머크, 엔비디아 등이 그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공개된 1분기 주식 거래 자료에서도 행정부와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주요 기업 증권 거래를 3,700건 이상 한 것으로 신고해 이해 충돌 논란이 빚은 바 있습니다. 1978년 제정된 미국 연방윤리법은 별도의 의무 규정을 두지는 않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 제정 이후 이 같은 전통을 따르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계좌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며 그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제3자 금융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관리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라거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24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민소득에서 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로 커졌지만 근로자들 몫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작아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상무부 경제분석국 데이터를 인용해 28일 보도했습니다.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올해 2분기 세전이익은 연율로 환산해 4조 8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 국민소득의 18%로 사상 최대 비중입니다. 이에 비해 임금 등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195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JP모건의 아비엘 라이나트 이코노미스트는 어떤 지표로 보더라도 국민소득에서 근로자 몫은 점점 줄고 있다며 줄어든 몫이 어디론가 갔을 텐데 상당 부분이 기업 이윤으로 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기업들의 호실적은 미국 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대형 기술 기업들이 큰 이익을 거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벌이면서 유가가 오르자 석유 대기업들의 수익도 늘었습니다. 이는 주가 상승과 배당금 증가로 이어져 퇴직연금 계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런 기업 호황이 미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수익은 주로 투자 소득으로 생활하는 부유층에게 돌아가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급여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면서 7월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그라운드워크 콜래보레이티브의 정책 담당 부사장 엘리자베스 판코티는 상위 계층의 소득 증가 속도는 하위 계층을 훨씬 빨리 앞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우리는 완전히 분리된 두 가지 경제를 목격하고 있다. 하나는 투자와 불로소득으로 주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매일 출근해 노동하는 일반 근로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극명한 대조는 정치적인 균열로 번지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과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대적 감세 정책을 단행하는 한편 푸드 스탬프와 같은 서민 복지 프로그램 예산은 대폭 삭감했습니다.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유권자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더 포퓰리즘적인 수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은 민주당 경선에서 온건파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조란 맘다니가 기업의 탐욕을 맹렬히 공격하며 시장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도 최근 연설에서 기업 의사결정에 노동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포퓰리즘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기업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보 성향 공공정책 싱크탱크 정책연구소의 사라 앤더슨은 부의 분배 불균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졌고 사람들은 이를 바꾸기 위한 조치를 원하고 있다며 지금 심각한 반발이 시작되는 걸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시정부 자원을 이용해 여러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윤리소청에 휘말렸습니다. 관련 소식 정석인 기자가 전합니다.
4: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감시단체 책임과 시민신뢰재단이 지난 25일 맘다니 시장의 공직과 공공자원을 정치활동에 이용했다며 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맘다니 시장이 캐시 호컬 주지사의 재선 캠페인과 린지 보일런 시의원 후보 지원 유세 두 건 모두에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위원회가 지난 2009년 발표한 권고 의견은 뉴욕시 공직자들의 시 정부 자원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이번 소청에서 맘다니 시장 취임 이후 발생한 세 건의 위반 의혹을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세 건 모두 시장이 뉴욕시 공식 자리에서 발언했고 발언 내용이 시 공식 웹사이트에 그대로 게재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월 보육정책 기자회견 자리에서 맘다니 시장은 호컬 주지사를 지지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4월 맘다니 시장은 린지 보일런 시의원 후보를 지지하며 지난 몇 년간 그녀가 보여준 용기를 지켜봐왔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6월 폭염 대응 기자회견 자리에 섰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 8명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켄드라 아널드 대표는 공직과 정치를 분리하는 건 윤리의 기본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민주적 절차 자체가 위협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공자원을 이용해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권력을 쥔 개인이나 정당에 명백하고 불공정한 이점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 단체는 이해충돌방지위원회에 맘다니 시장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3: 뉴욕에서 작은 바를 운영하던 한 자영업자가 경찰의 반복적인 단속과 압박 때문에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며 뉴욕시와 전 뉴욕경찰 수뇌부를 상대로 6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 자영업자는 경찰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2,500달러를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뒤 경찰 단속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에릭 아담스 전 시장 시절 불거졌던 뉴욕 경찰과 시정부 주변의 부패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5: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에서 주스 앤 무어, 주스 모어라는 바를 운영했던 샤멜 캐리 씨가 뉴욕시와 전 NYPD 경찰청장 에드워드 카반 그리고 그의 쌍둥이 형제 제임스 카반 등을 상대로 6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캐리 씨는 지난 26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문제는 캐리 씨가 2022년 가게를 연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NYPD 60, Precinct, 60경찰서, 경찰관들이 소음 신고 등을 이유로 가게를 반복적으로 단속했고 캐리 씨는 이를 부당한 표적 단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무려 40명이 넘는 경찰관이 가게에 들이닥쳐 26건의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고 하는데요. 캐리 씨는 이 가운데 상당수의 티켓이 이후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캐리 씨가 경찰의 단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당시 시장실 직원이었던 레이 마틴 씨가 캐리 씨에게 제임스 카반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제임스 카반은 당시 NYPD 경찰청장이었던 에드워드 카반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캐리 씨의 소장에 따르면 제임스 카반은 2,500달러를 내면 경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캐리 씨는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캐리 씨는 제임스 카반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경찰의 단속과 방문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캐리 씨는 가게를 닫기 전 1년 동안 경찰이 최소 60차례 찾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번에 경찰 차량 10대와 수십 명의 경찰관이 가게 주변에 나타나는 일도 있었다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결국 캐리 씨는 2023년 11월 가게를 연 지 약 1년 만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캐리 씨 측 변호사 해리 데니얼스는 경찰과 시 당국이 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마치 삼류 영화 속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에릭 아담스 전 시장 재임 당시 불거졌던 카반 형제와 시정부 주변의 부패 의혹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앞서 연방당국은 카반 형제와 아담스 행정부 주변 인사들을 대상으로 부패 의혹을 수사했고 에드워드 카반은 2024년 경찰청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건이 아닙니다. 캐리 씨의 주장은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담긴 내용이며 카반 형제 측은 과거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캐리 씨의 주장과 뉴욕시 및 피고 측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K-Radio입니다.
3: 미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어제 잭슨홀 회의 첫날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경계감을 잇따라 나타냈습니다. 일부는 현 통화 정책이 물가를 억제하기에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물가 흐름을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향후 금리 경로를 둘러싼 온도차도 드러났습니다.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 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완고하고 스티키하다며 우리는 이를 돌파할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인 3.5에서 3.75%가 경제를 제약하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슈미드 총재는 현재 금리 정책으로 우리가 무엇을 제약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을 지지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며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모두 이끄는 수요 측 요인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스햄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것도 미리 판단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이 행동에 나설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동결 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3명 중 1명입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5년 넘게 연준의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며 현재 통화 정책이 경제를 제약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헤맥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경제에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다며 아직 그 단계까지 갔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상황을 반드시 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라피드 리스폰스 팟캐스트에서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건 인플레이션이 아직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꼽았습니다. 다만 굴스비 총재는 즉각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최근 3개월간의 인플레이션 흐름에 대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물가가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인될 경우 시간을 두고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역시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물가 지표를 혼재됐다고 평가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크오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오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오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오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폼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뉴욕은 오전 한때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오후 들어 구름이 걷히면서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엔 따뜻하겠지만 금요일보다 기온은 조금 내려가 한결 부담이 덜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최저 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고 습도가 더해지는 시간대에는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수도권 지역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비 소식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면서 한층 편안한 주말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모두 주말로 접어들면서 대체로 큰 비 걱정 없이 야외 활동 즐기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여전히 여름 더위가 남아있는 만큼 외출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2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4주에서 6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자신했던 이란 전쟁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맞서면서 이제는 이란의 핵 문제보다 해협을 둘러싼 긴장 완화가 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 4에서 6주면 끝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이란 전쟁을 시작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종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삼으면서 전쟁 이전처럼 해협을 개방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확전이 부담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압박 극대화로 방향을 틀면서 이란 고사 작전에 나섰지만 단기적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군사작전을 전격 감행한 것은 지난 2월 28일입니다. 연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하는 군사작전이 성공한 데 고무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다음 타깃 삼아 대대적 군사작전을 결행한 겁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제공권을 장악하며 대규모 공습에 나섰지만 수십 년간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을 견뎌 이란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란은 유조선 통행 저지를 통한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강력한 지렛대를 확보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국면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분명히 확인하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기반시설 폭격을 위협하다 물러서는 일이 반복되다가 6월 중순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종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비핵화라는 중대쟁점을 향후 60일간 협상에서 논의키로 하면서 MOU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까지 포함된 MOU를 두고 항복이나 다름없다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결국 무력 공방이 재개되면서 MOU는 지난 17일 성과 없이 만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강도 폭격을 동원해서 이란을 굴복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미군의 무기 재고 소진, 민심 악화 우려라는 걸림돌을 넘지 못하고 이란의 자금줄을 끊는 경제적 왕따 작전으로 방향을 튼 상태입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이 25일 모스크바 방문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약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의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7일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익명 취재원 두 명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하면서 그 중 한 명의 발언을 인용해 래클리프 국장이 러시아 측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며 그렇게 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에 따르면 래클리프 국장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러시아 대외정보기관의 수장인 세르게이 나리슈키는 래클리프 국장과 만나 대화한 사실을 공개로 확인하면서 별다른 것은 전혀 없었다며 소관사항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의 모스크바 방문 전에 나온 미 정보당국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 전쟁에 따른 미국의 약화로 유럽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과 동맹국들에 맞서는 행동의 수위를 더 높일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군의 핵심 무기 재고는 심각하게 소모된 상태입니다.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시스템 등 방공 플랫폼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단거리 에이테큼스 등 주요 공격 무기들도 재고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래클리프 국장이 러시아 측 인사들에게 만약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상당한 정도로 확전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편을 더 들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유럽의 나토 회원국들, 특히 발트해 연안 에스토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푸틴이 영공을 침범하거나 드론 오작동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등 수단으로 도발을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드론 공격, 순항미사일 공격, 사이버 공격, 폭발물 설치 등 하이브리드 전쟁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반째 이어지는 동안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유럽 측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모아뒀으며 이를 이용해 동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위장 작전을 펼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이번 보도는 랫클리프 국장 방문의 배경과 목적, 내용에 관해 다양한 추측이 미국 안팎의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랫클리프 국장은 미군 C-17A 수송기에 타고 라트비아 수도 리가를 거쳐 모스크바에 25일 오전 도착했으며 항로 추적 데이터상 그 C-17A 수송기는 약 8시간 30분 만인 오후 5시 30분께 모스크바를 떠난 것으로 나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랫클리프 국장의 러시아 방문은 극비리에 이뤄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랫클리프에게 비밀 외교 임무를 부여해 모스크바 출장을 보냈다며 통상적 경우와는 달리 백악관 핵심 측근들과 군 수뇌부조차 랫클리프 국장이 러시아 측에 전달키로 한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마사위 제러드 쿠슈너 등을 러시아의 특사로 보내 우크라이나전 종전 방안을 논의토록 해왔지만 이번엔 대러시아 강경파로 알려진 랫클리프 국장을 보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온 위트코프와 쿠슈너가 성과를 내는 데 실패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이란 정권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미국 러시아 경제 협력을 개선하자는 미국 측 시도에 저항해 왔습니다. 백악관은 27일 현재 이란과 아무런 대화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란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화 테이블에 나왔다고 대통령이 느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성경화 기자입니다.
2: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번 주에 발표한 경제적 왕따 작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이는 군 통수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있으며 물론 대통령은 모든 옵션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해군의 대이란 봉쇄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며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미국은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 덕분에 여전히 개방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해 중간선거 연방 상원의원 후보 켄 팩스턴을 지원하기 위해 공화당 전국위원회 모금 행사를 주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2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스턴의 미항공우주국 우주센터를 찾아 최근 달 탐사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한 유인 우주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비행사들에게 훈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레빗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아울러 중간선거 변수로 떠오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과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을 체결함으로써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전기 요금을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게 했다면서 대통령과 공화당은 지역사회의 결정권을 주민들에게 맡기고자 한다. 주민들이 원하면 대통령은 그게 좋은 일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대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역대 최연소 레빗 대변인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백악관을 떠납니다. 그는 기분이 좋지만 다소 달콤 씁쓸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건 평생의 영광이자 축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여름철이나 주말이면 동부 지역 한인 가족들도 자주 찾는 미국 유명 테마파크 식스

0: 생각을 했던 게 네. 100조 자리에서 데네브 말고 약간 고개를 돌리면 네. 100조 자리 61번 별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사실 천문학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별이거든요.
1: 왜요?
0: 왜냐면 네. 그 시그너스 61번 별, 그러니까 100조 자리 61번 별이라고 하는 이 별은 역사상 처음으로 베셀이라고 하는 그 천문학자가 정확하게 시차를 활용해서 거리를 추정하는 시도를 했던 별이에요. 그러니까 꽤나 가까워서 네. 지상 망원경으로 그 당시 망원경으로 봐도 네. 잘 보면 별이 보이는 위치가 약간 틀어지는 게 보여요. 이게 1초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는 큰 시차여서 이미 19세기 그때부터 관측을 해가지고 시차를 재서 거리를 추정하는 성공을 했던 거죠.
1: 그게 최초의 별인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네. 데네브는 너무 밝아서 거리도 모르는데 바로 옆에 있는 별은 역사상 처음으로 삼각 측량으로 거리를 잴 수 있었던 역사적인 아, 별이 있는 거니까 되게 좀 극명한 대비가 펼쳐지는 거죠.
1: 우린 평면도 그 별자리 그림으로만 보니까 바로 이웃한 것처럼 네. 보이는데 하나는 또 너무 밝아서 볼 수도 없네요.
0: 맞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항상 보면은 별의 나이 같은 것도 우리가 거리를 파악했을 때 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 같던데 네. 데네브의 나이를 파악하는 데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0: 이것도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별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또 현재는 자신에게 주어진 수명의 몇 퍼센트를 지내고 있는지를 알려면 별의 질량, 밝기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 자체가 워낙에 지금 오차가 큰 상황이다 보니까 데네브의 정확한 덩치나 질량은 사실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추정하기로는 지름으로 치면 네. 이 데네브는 태양에 비해서 100배 내지 200배 정도로 사이즈가 클 거다.
1: 아, 커요.
0: 엄청 큰 별이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네. 데네브가 지금 어떤 상태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냐면 이미 한 차례 중심에 품고 있던 수소 연료는 다 고갈이 돼서 수소 핵 융합은 지금은 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천문학자들은 얘가 이미 한 차례 핵융합을 멈춰서 그대로 곧바로 초신성 폭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1: 죽기 직전에.
0: 네. 그 죽기 직전의 상태를 지금 보내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얘는 지금 한 번 별이 부풀었다가 외곽 껍질이 날아가서 속살이 드러났고 다시 또 내부의 핵융합이 한창 벌어져서 다시 또 부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천문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1: 한번 핵융합이 멈췄는데 그 다시 할 수가 있나요?
0: 네, 그럴 수가 있는 게 얘가 어쨌든 무거운 별이라면 한 차례 연료가 꺼지고 별이 한번 붕괴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곧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붕괴할 때 또 그 에너지가 중심부의 온도를 살짝 뜨겁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심에 쌓여 있던 안 타고 있던 찌꺼기들이 네. 다시 다음 단계 핵융합으로 재활용되기도 해요.
1: 네.
0: 그러면 그때 다시 별이 부풀면서 또 사이즈를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원래 한번 핵융합이 멈춰서 부풀어서 적색 거성으로 살다가 네. 한번 이제 연료가 꺼지니까 외투가 벗겨져 날아갔어요.
1: 네.
0: 그래서 중심에 숨어있던 푸른 속살이 드러난 게 지금 상태라고 보는 건데
1: 네.
0: 이 상태를 보내고 있는 별을 뭐라고 하냐면 청색 루프, 청색 회귀성이라고 불러요.
1: 아, 청색 회귀성.
0: 네, 그래서 붉었던 시기를 지나다가 잠시 다시 푸른색의 시기를 보내고 또 나이 들면서 붉은색으로 돌아간다. 라고 해서 청색 회귀성이라고 부릅니다.
1: 네.
0: 그래프상에서도 이제 이 별의 진화 경로를 따라가면 네. 붉은 쪽에 있다가 푸른 쪽으로 갔다가 고리를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블루 루프 스타라고 부르죠.
1: 데네브도 청색 회귀성인가요?
0: 그럴 수도 있어요.
1: 아, 이게 하나의 설이라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아까 또 다른 설은? 이제 그냥 지금 죽기 직전
0: 한번 이제 다 날려 보내고
1: 1회차 인생
0: 네, 1회차 인생 그대로 초신성을 향해 이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욜로 별일 수도 있는 거죠.
1: 지금도 그 두 가지 설이 공존하는 네. 거고. 그러면 데네브의 최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0: 사실 데네브의 최후도 질량을 네.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네. 아마도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은 있는 게 이 데네브가 조금 이상한 게 네. 보통 이 정도로 진화를 많이 한 별이면 응당 보여야 할 탄소나 산소 같은 성분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탄소와 산소를 많이 만들고 중심에 잘 쌓아두었다가 막판에 가서 터지는 그런 평범한 초신성 별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좀 알지 못하는 디테일한 진화적인 시계를 지금 어떻게 겪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측면이 있고요. 아마도 이 데네브는 이제 초신성 폭발하기 전

0: 워낙에 또 크고 불안정한 별이다 보니까 그 여러 번 자신의 외곽 물질을 막 여러 번 토해내는 네. 그런 불안정한 시기를 아마 보내게 될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뭐 청색 변광성, 이렇게 불안정한 변광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1: 네.
0: 볼프 레에스타라고 하는 별이 있거든요.
1: 네.
0: 이게 이제 두 천문학자 이름을 따가지고 붙인 건데 그 이 별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폭발 직전에
1: 네.
0: 여러 번 자신의 외곽 껍질을 바깥으로 토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게 디테일한 관측 사진을 보면 중심에 죽어가는 별이 있고
1: 네.
0: 사방에 나이테처럼 별의 껍질이 여러 겹 이렇게 퍼져 있어요.
1: 오텀을 벗어놓은 거죠.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진짜 나이테같이 별이 살아가는 세월을 그걸로 이제 증명할 수가
1: 신기하네.
0: 있기도 한 거죠.
1: 예.
0: 그래서 이 볼프레의 별을 아마 거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겠죠.
1: 하지만 이것도 아직 뭐 단정할 수는
0: 네.
1: 없는 거고 좀 미스터리 안에 있는 데네브네요. 2000년대 들어서 이 데네브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0: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아주 중요한 우주 망원경이 하나 올라갑니다. 2009년도에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라는 친구가 올라가는데
1: 네.
0: 사실 이 망원경 이야기도 여러 번 드리기는 했는데 이제 케플러 우주 망원경의 제일 핵심 목표는 지구 태양계 바깥 다른 별 곁을 도는 외계 행성을 찾겠다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외계행성을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1: 네.
0: 중심 별 앞으로 외계행성 하나가 빙글빙글 가리고 지나갈 때 그 조그만한 외계행성의 실루엣으로 별빛이 가려지면 그 별빛을 관측할 때 밝기가 어두워지겠죠.
1: 네.
0: 그리고 외계행성들은 항상 규칙적으로 돌고 있으니까 밝기가 어두워지는 패턴도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될 거예요.
1: 그렇죠. 예.
0: 우리가 이거를 트랜짓. 이라고 하는데
1: 네.
0: 이 별빛의 밝기가 행성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를 감지해서 외계행성을 찾겠다. 그게 이제 그 목표로 올라갔던 게 케플러
1: 예.
0: 우주 망원경인 거죠.
1: 네.
0: 그러면 이제 케플러 우주 망원경을 띄우는데 문제가 있어요.
1: 무슨 문제죠?
0: 문제가 뭐냐면 그 두 번에 걸쳐서 이 우주 망원경의 자세를 제어할 때 쓰는 휠 바퀴 장치가 있거든요.
1: 아, 예, 예.
0: 그래서 그거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망원경이 왼쪽으로 돌고 뭐 위로 돌리면 아래로 돌아가고 이런 반대로
1: 네.
0: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 통해서 이제 조절하는 그런 장치가 들어있는데
1: 네.
0: 이 중에 두 개가 고장나버린 거예요.
1: 그러면 한 곳만 못 보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필 하나의 빈 자리를 뭐로 채우냐면 태양빛으로 채웁니다.
1: 예.
0: 이 태양빛을 세 번째 휠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18년까지 썼습니다. 그 2018년, 그러니까 13년부터 18년까지 인생 유해차를 살았죠.
1: 네.
0: 그거를 케플러의 두 번째 미션이라고 해서 K2 미션이라고 해요. 다만 이제 원래 계획은 100조짜리 데네브 부근에 딱 특정한 좁은 영역만 정조준하는 거였는데
1: 그렇죠. 예.
0: 지금은 휠 두 개만 남아있고 태양빛을 활용해서 어설프게 균형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완벽하게 딱 특정한 방향만 조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시면 태양빛을 활용해서 이 균형을 잡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태양광패널 각진 부분은 태양 쪽을 향하고 있어요.
1: 네, 그렇죠.
0: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돌게 되면
1: 네.
0: 관측하는 방향이 돌게 되겠죠.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원래는 한 별자리만 보고 있었지만 K2 미션이 되면서 그 공전하면서 계속 보는 방향이 쭉 이렇게 훑어보게 돼요.
1: 360도 봐야 되네요.
0: 네, 예. 그래서 이제 K2 미션 때는 보는 영역이 좀 넓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디테일하게
1: 네.
0: 잘 관측을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3,000개 정도의 외계행성을 쭉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케플러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1: 그러네.라고
0: 볼 수 있는 거죠.
1: 예. 애초에 그 봤던 데네브 근처 백주자리 그 부근에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타리안 나이트. 오늘은 뭐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뭐 외계인을 위한 등대랄까요? 예, 데네브 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데네브는 독수리 자리 알타이르, 검은 고자리 베가와 연결돼서 이제 여름철 가장 밝게 보이는 여름 대삼각형을 이루는 별이기도 하고요. 이제 알타이르 베가를 견우성 직녀성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졸지의 데네브를 오작교 놔주는 까마귀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스타리안 나이트 앞서 저희가 베가 편은 이제 보내드린 적이 있으니까 저희 너튜브 채널 오셔서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지님이 베가는 실제로 베가 나온 별이다 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는데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 이번 주 진행을 맡은 박원석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정부도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 신속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판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 공방도 거세지는 상황인데요. 정치권 주요 소식 이어지는 여의도 내전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그리고 오늘도 김유정 전 의원님, 이재영 전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김유정 전 의원님 특별히 감사합니다.
5: 네,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박원석 전 의원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패널로 나오게 됐습니다.
1: 고맙습니다.
4: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 먼저 네팔 대홍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연락이 두절된 국민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정부가 파견한 신속대응팀이 오늘 현지에 도착했죠?
3: 네, 외교부, 소방, 경찰 등 11명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오늘 오전 12시 40분쯤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8명의 대응팀 인력을 급파했고요. 한국 남동발전 역시 본사 인력 6명을 급파했습니다. 두 회사는 2023년부터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해온 회사입니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현지 당국과 협력해 실종 국민들을 수색하고 구조하는 일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정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구조대를 추가로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에 따르면 해외 긴급 구호대 파견도 검토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해외 긴급 구호대란 다른 네. 나라에서 재난 재해가 발생을 하면 네. 인도적 차원에서 파견이 되는 그런 집단입니다만 네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파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네. 우리 국민 10명이 고립됐다가 대피했는데 좀 안전한 지대에 있는 거죠?
3: 네, 이 연락 두절된 국민 9명은 한국인 직원들이 주로 쓰는 숙소와 사무실에 있었고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서 직접적 피해가 컸던 지역입니다. 네. 발전소가 거의 다 쓸려 내려간 가운데 이 건물도 유실된 상태고요. 한편 고립되었다가 구조된 국민 10명의 경우는 주로 현지인 직원들이 근무하고 숙박하는 파워하우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네. 이쪽은 홍수 발생 지역과는 비교적 떨어져 있고 주변 도로가 유실이 돼서 고립이 되긴 했지만 헬기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네. 이분들도 사실 한 번에 구조되지 못하고 네 번에 걸쳐서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한 명이 현장에 남아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장 소장입니다. 네. 네팔인 직원 15명이 구조될 때까지 남겠다고 했으며 네. 한국 대사관의 영사와 행정 직원도 같이 잔류했습니다.
1: 네. 이번 대홍수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섰다고요?
3: 네. 홍수 발생 사흘째인 현지 시간 28일 기준으로 네팔과 중국 양국에서 파악된 전체 사망자 수가 472명입니다. 네. 네팔 바그마티주에서 시신이 잇따라 더 수습이 됐고요. 네팔 경찰이 파악한 469명 외에도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 숨진 3명이 있습니다. 네네. 전체 실종자 수는 네팔 977명, 티베트 558명 합쳐서 1535명입니다. 네. 구조된 인원은 1545명이고요. 지금은 트리슐리3A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갇힌 100여 명에 대한 구조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헬기 두 대를 투입을 했지만 터널 입구를 파악하는 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티베트 쪽에서 또다시 댐이 붕괴가 되면서 구조 작업이 중단이 됐고요.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1시간 30분 동안 네팔 지역에서 구조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1: 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현지 상황하고 또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두 분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5: 네, 일단 대통령이 이제 그 수보회의 취소하고 네. 이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대응팀을 긴급 파견한 거는 뭐 신속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특히 지금 우리 국민들이 9명은 이제 구조가 됐고요. 네. 그 현장에 남아 계신 현장 소장 포함해서 지금 10분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는 지금 올 3월인가요? 그 중동에서 우리 그 국민들 수송해왔던 네. 사막의 빛 작전에 투입됐던 시그너스
6: 네, 네.
5: 대형 그
6: 수송기.
5: 네, 수송기. 네. 그것도 지금 이제 네팔과 상의해서 곧 파견을 할 거라고 하거든요.
6: 예.
5: 그러니까 지금 도로 다 유실되고 통신 전기 다 끊기고 그 현장에 지금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6: 네네.
5: 헬기도 착륙도 어렵고
6: 네.
5: 거기 이제 그 줄을 내리면 매달려서 지금 구조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6: 네네.
5: 그래서 이 시그너스기가 협의가 잘 돼서 이제 가면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물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원하는데 아낌없이 해야 된다 생각이고 또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네. 우리 이재용 의원님.
4: 정부에서의 신속 대응은 당연히 잘했다고 보고요.
6: 네네.
4: 결과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6: 예.
4: 좋은 결과. 결국엔 네. 그 뜻은 이 9명 지금 연락 두절된 9명이
6: 네.
4: 살아 돌아올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6: 그런데 네. 네.
4: 솔직히 너무 두려워요.
6: 그렇죠.
4: 왜냐하면 예. 지금 사망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6: 계속 늘고 있죠.
4: 너무 늘고 예. 그 느는 속도가 빠르고 실종된 숫자도 어마어마하고 또 저희가 각종 영상을 통해서 그 홍선했던 거를 뭐 다각도로 봤잖아요.
6: 네.
4: 근데 그 휩쓸림 속에서 과연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을까라는
6: 네.
4: 생각이 상상이 들면서
6: 네.
4: 어쨌든 우리 국민 9명이 빨리 구조가 됐으면 좋겠고
6: 네.
4: 그 현장 소장도 지금 15명 그 네팔인
6: 때문을 네.
4: 위해서 있다고 하시는데 그분도 뭐 대응 홍수는 끝났다고 치더라도
6: 네.
4: 뭐 안전한 것만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도 잘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왕 우리 그 이제 비상사태이고 이제 투입이
6: 네.
4: 됐는데 가서 거기에서 현장도 지원을 해서
6: 네.
4: 거기 현장에 있는 다른 거기에서 네팔인들도 좀 구조하는데
6: 네.
4: 우리 국력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6: 네. 아마 뭐 그 우리 대한민국 정부 이외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구조대가 파견되고 현재 도착을 속속들이 하고 있을 텐데요. 김수민 평론가, 우리 추가 구조 인력 파견이 언제쯤 될까요?
3: 일단 추가 인력 파견 자체는 뭐 신속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6: 네.
3: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 긴급 구호대 같은 경우에 네팔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6: 네네.
3: 근데 지금 전해지는 바로 네팔 정부에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이 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 네.
3: 더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이
6: 네.
3: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수색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6: 네.
3: 인력이 부족해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6: 네.
3: 장비나 이런 것들로도 그냥 수색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6: 네.
3: 터널 입구도 발견하지 못한
6: 추가적인
3: 거구나.
6: 댐 붕괴 위험도
3: 네.
6: 있고요.
3: 그래서 지금 네팔 네. 정부의 고충도 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6: 네.
3: 이 현재 자연과 이 사태 상황 자체
6: 네. 예,
3: 그 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6: 네.
3: 이제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는 또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겠지만은 그만큼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이고
6: 네.
3: 또 한편으로 수색 구조 못지않게 앞으로의 구호라든지 도움을 또 어떻게 줄 건지 이것도 또 미리 대비를 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6: 네. 아무쪼록 우리 국민의 안전과 또 현지 상황의 개선이 되기 현지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관련된 뉴스는 저희가 나오는 대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하락 추세입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최저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3: 네, 한국갤럽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입니다. 이하 소개되는 모든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2%로 나왔고요.
6: 예.
3: 부정평가는 50%였습니다.
6: 네.
3: 지난주 45대 45에서 부정 쪽으로 더 기울어진 결과고요.
6: 네.
3: 취임 이후로 치면 긍정평가는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고치입니다.
6: 네.
3: 부정평가 이후로는 부동산 정책이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검찰 권한 축소, 경제 민생, 도덕성 문제 및 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7%였습니다.
6: 네. 이재명 대통령 연임 논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고요?
3: 네. 어제 전국지표조사 MBS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6: 네.
3: 이 조사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6: 네네.
3: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율은 50%, 부정평가는 43%였습니다.
6: 네.
3: 사실 40% 미만대 지지율 조사가 ARS 쪽에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6: 네.
3: 그것과도 격차가 크고요. 그리고 NBS하고 한국갤럽이 둘 다 무선전화 면접이고 표본수, 표본 오차, 가중 방식이 다 동일한데도 네네. 한국갤럽은 42대 50, NBS는 50대 43이 나왔다라고 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좀 더 특기할 만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시에 차기 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주장에 대한 조사도 실시가 됐는데요. 네네. 이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6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였습니다.
6: 네. 자,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여당에서는 좀 심각하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김희종 의원님,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5: 뼈아픈 대목이죠. 지방선거 지금만 하더라도 지금 두 달 반 정도 지났는데 그때보다 네. 뭐 십몇 퍼센트에서 20몇 퍼센트 이 정도 지금 추락했기 때문에 뼈아픈 대목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나온 갤럽, 리얼미터, MBS 조사 네. 세 가지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이제 추이를 살펴보게 되는데
6: 네네.
5: 어제 MBS 조사가 조금 반등이 있어서
6: 그랬죠. 예. 네,
5: 그래서 이거 좀 좋은 시그널로 가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 갤럽 보고 다시 또 한숨을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네. 돼버렸어요.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6: 네.
5: 이거 뭐 한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동산 대책이 가장 심각하고요.
6: 네.
5: 특히 이제 저희로서는 2030 청년 세대가 굉장히 이제 비판 세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6: 네.
5: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치안 문제, 그다음에 제주 실종 사건 이런 것들이 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6: 네.
5: 그런 점에서 신임 그 당 대표를 중심으로 이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청와대의 어떤 인적 쇄신이나 개각을 통한 또 모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이제 김영진 의원이
6: 네.
5: 레버리지 ETF 이거 책임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6: 네네,
5: 이런 얘기를 했는데
6: 예. 예,
5: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6: 네.
5: 그래서 그런 어떤 가시적인 민심에 부응하는 변화 또 쇄신 이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 네. 이재명 의원님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언을 하신다면.
4: 저는 이게 쉽게 그 반등될 수 없다고 봐요.
6: 예.
4: 일단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너무 높고요.
6: 예, 예.
4: 그 다음에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뭘 잘못하고 있냐. 경제 민심이 두 번째입니다.
6: 네.
4: 근데 이 두 개를 합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다 경제인 거잖아요.
6: 네.
4: 근데 아시다시피 한은이 지금 두 번째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6: 네.
4: 우리 앵커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한은이 그 올릴 때는 결국에는 뭡니까? 물가전쟁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6: 그렇죠.
4: 네. 그래서 본인도 얘기했죠 하는 총재가 호미로 막을 가래로 막는다.
6: 네.
4: 근데 거기다가 물가를 저 상승률이 올해 안에 저 기준을 또 올린다고 했어요.
6: 네.
4: 금리를.
6: 네.
4: 그거를 시사를 했는데 그 뜻은 뭐냐? 결국에는 이게 물가가 잡히지가 않는다.
6: 네.
4: 안 잡힐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6: 네네.
4: 그럼 그것이 결국에는 내년쯤, 올해 말 내년쯤에 되면은
6: 네.
4: 서민 경제로 막 밀려 들어올 텐데
6: 네.
4: 그때쯤 되면은 과연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서도 봤는데 경제도 제대로 못 잡네라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아닌가.
6: 네.
4: 그래서 저는 지지율 반등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6: 모멘텀이 약하다.
4: 모멘텀이 약할 뿐만 아니고 앞으로 남아있는 상황들이 좋을 게 없다.
6: 네. 임시민 평론가 네. 전망하신다면.
3: 네. 일단 전망을 하자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또 뭐 민생경제 정책이 다소가 그렇듯이 단기간에
6: 네.
3: 어떤 성과를 내기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6: 네.
3: 그럼 두 가지가 결국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당장에는 회복이 어렵다 할지라도 좋은 길로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신뢰라든지
6: 네.
3: 힘겨움을 함께 정부가 하고 있다.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가
6: 네.
3: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건가. 이를테면 다른 요인이랑 결합이 돼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견을 밝힐 때 더 말하기 쉬운 쪽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6: 네. 그러니까
3: 부동산 말고도 뭔가에 더 불만이 있는데
6: 네.
3: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부동산 쪽을 더 때리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말고 무엇이 또 발목을 잡고 있는가.
6: 예.
3: 이 부분에 대한 또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관련해서 그 MBS 여론조사에 들어가 있던 문항인데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는다. 개헌하더라도 이런 의사를 밝혀야 된다. 김희중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게 지지율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5: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당 안팎의 인사들이 당연한 걸 왜 얘기해야 되냐. 이런
6: 아, 당연한 걸 왜 얘기해야
5: 예,
6: 되냐.
5: 예. 너무 당연한 건데 예. 그냥 연임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예. 그것도 헌법적으로도 이미 안 되는 건데
6: 네.
5: 굳이 그걸 왜 얘기해야 되냐 이런 분도 있지만 저는 민심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6: 네.
5: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왜냐하면은 국회의장이 했던 얘기가 있고
6: 그렇죠.
5: 법제처장이 했던 얘기가 있기 예. 때문에 이게 이제 불신이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6: 네.
5: 그게 설마 이러면서도 혹시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6: 네.
5: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어느 순간에는 또 기자회견도 앞으로 또 하실 거잖아요. 어떤 계기로든 기자들 질문 안 하겠습니까?
6: 네.
5: 저는 그래서 어떤 적절한 시점에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입장을 밝혀주는 것 이게 저는 지지율 반등의 어떤 점에서는
6: 네.
5: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6: 야당에서 계속 의심하고 계시잖아요.
4: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지금 앞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저 김수민 평론가께서 이게 부동산만 가지고 이런 거냐 아니라고 봐요.
6: 네,
4: 그냥
6: 네.
4: 그게 제일 크게 보이는 거는 사실인 건데 네. 저는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가 굉장히
6: 네.
4: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6: 네.
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한 건데 못하러 얘기해.
6: 예, 예.
4: 당연하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6: 예.
4: 그 쉬운 걸 왜 안 하십니까?
6: 그러니까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4: 왜 안 하니까 자기가 그 연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가서
6: 네.
4: 야 내가 언제 연임 안 한다 그랬고 내 입을 한 적이 없잖아. 이만 할까봐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6: 네, 네.
4: 그리고 부동산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면
6: 네.
4: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잡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셨어요.
6: 그랬었죠. 예.
4: 근데 지금 보면은 세금으로 잡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6: 네, 네.
4: 그러니 자기가 말한 것도
6: 네.
4: 이렇게 안 지켜지는 상황에서 이거는 당연한 건데도 얘기를 안 해?
6: 네.
4: 그렇게 사람들은 켜켜이 쌓아가면서 진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고 있는 거는 그건 막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6: 네.
4: 게다가 민주당은 또 뭐 했습니까? 공소취소 한다면서요.
6: 네.
4: 계속 그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잖아요.
6: 네.
4: 그러니 국민들이 봤을 때 앞서 아니 내 문제는 해결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고 더 나쁘게 만들면서
6: 네.
4: 거의 인위적으로
6: 네.
4: 자기네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하네.
6: 네.
4: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과연 대통령에 대한 신의가 다시 생길 수 있을까?
6: 네.
4: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멘텀 중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클 거라고
6: 보입니다. 신뢰의 문제다?
4: 맞습니다.
6: 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여론조사 추이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12월 3일 내란 당시에 국회에 직접 침투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김원태 전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 오늘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 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 37-2부는 27일 어제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원태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6: 네네.
3: 같은 사건으로 이상현 전 공수 1공수 특전 여단장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고요.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이 직접 국회 봉쇄를 지휘한 점을
6: 네.
3: 인정했고
6: 네.
3: 계엄이 정당했다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6: 네.
3: 지적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도 했고요.
6: 네.
3: 그리고 한편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 네.
3: 또 중앙선관위 점거에 가담한 정보사령부 김봉규, 정성욱 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들 피고인은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6: 네. 그런데 최근에 김현태 전 단장과 함께 활동해온 전한길 씨는 김 전 단장을 이제 구속됐으니 장군으로 부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3: 네. 1심 선고가 나온 어제 27일 전한길 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김단장 법정구속 특별방송을 진행했습니다.
6: 네.
3: 함께 출연한 김영환 전 충북도지사가 김 전 단장을 내가 오늘 장군으로 승진시켰다고 하자
6: 네.
3: 전 씨는 구속되는 순간부터 장군으로 부르도록 하겠다고 말했고요. 두 사람은 국민의 이름으로 장군으로 임명한다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6: 네.
3: 또 전 씨는 김 전 단장 가족을 지원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구독자들에게 자율 구독료를 보내달라고 했고요. 이날 방송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를 맡았던 김지미, 이하상 변호사도 출연했습니다. 이들은 김현태 전 단장을 곧 면회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받아오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6: 네, 김현태 단장이 내란 직후에는 양심 선언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3: 그렇습니다.
6: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인정이 됐고 징역 12년이면 꽤 무거운 형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판?
5: 부디 항소심에서는 더 소위 올려치기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6: 아, 더 올려쳐야 된다.
5: 네, 내란 특검에서 네. 18년 구형했는데 12년 받았잖아요. 그동안 이 김현태 씨가 마치 무법천지 활개치는 것처럼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에는 부하들은 잘못이 없고 다 내 잘못이다. 울먹이면서 얘기했을 때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비록 내란수계가 윤석열이라면 행동대장 1호가 김면태 아니었습니까?
6: 네.
5: 국회에 침투하고 깨고 들어가서 전기 끊고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전환기 씨하고 더불어 다니면서 미국 갔다 오고 심지어는 국회의원 출마도 하지 않았습니까?
6: 그랬었죠.
5: 개항에서 예. 13%를 받았어요.
6: 예.
5: 저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 네.
5: 그런 점에서 저는 늦게나마 구속되고 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6: 네.
5: 뭐 잠깐 다녀올게 이러면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 네네.
5: 이거는 뭐 국민과 이 법을 유린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늦었지만 사필 규정이고 항소심에서는 더 무거운 단죄를 받길 기대하겠습니다.
6: 네. 근데 뜻밖의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김용환 전 충북지사가 등장을 해서 장군으로 임명한다. 전환기 씨하고 함께. 우리 이재용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4: 김전 단장이 과연 이거를 좋아할까요, 지금? 김용환 지사가 단장을 내가 오늘 장군으로 승진시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6: 네.
4: 밖에 있는 전 씨가 나는 장군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6: 네네.
4: 12년 지금 징역 받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과연 그게 좋게 들렸을까?
6: 네.
4: 그냥 잘못하면은 아 남의 고통 이 어찌 됐던 간에 가족한테는 고통 아니겠어요?
6: 네.
4: 그렇잖아요. 근데 남의 그 12년 징역을 본인들의 정치적 뭐 이득이 되는지 모르겠고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더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참 그러네요. 진짜.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6: 네. 자, 김수민 평론가, 이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3: 네, 일단은 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현태 전 단장도 그러니까 처음에 기자회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6: 네. 그러니까
3: 사실은 이 국회 침투라든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증언한 것은 맞는 거고, 근데 이제 거짓은 본인이 일종의 부하 수행자였다는 논리를 평가하거든요.
6: 네.
3: 근데 지금 밝혀진 바로 뭐 이미 그 이후에 재판이 본격화되기 전에도 언론 보도로 어느 정도 밝혀졌던 부분이고 또 김현태 전 단장이 행적이 이제 좀 바뀌게 되는데 그 부분도 이걸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6: 예.
3: 결국 더 살펴보니까
6: 네.
3: 적극적으로 임무를 했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전기를 단전시키는 부분 이런
6: 네.
3: 것들은 벌써 드러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 관건이 뭐 형량이나 이런 건 될 수 있더라도
6: 네.
3: 뭐 뒤집어진다거나 하는 가능성 현재로서 1심 재판을 지켜본 결과로는 그럴 네.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6: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종합특검, 2차 특검이 조성현 대령, 서강대를 넘지 말라고 했던 수방사 대령을 내한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를 했는데 이게 같은 수사 결과, 특검의 수사 결과가 이렇게 달라져도 되는지 조금 많은 의문이 들고요. 지금 김원태 단장이 주요 임무 종사로 12년형을 받은 건데 조성현 대령의 그 행동이 같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을까
5: 그렇습니다.
6: 여러 가지로 의문이 듭니다. 오늘 한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7: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 승부 여의도 외전.
6: 네, 여의도의 내전 오늘 함께하실 분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
6: 그리고 정홍임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9: 네, 안녕하세요.
6: 그리고 김유정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계속 함께하시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사전 토크를 할 때 이 김한규 의원님하고 김유정 의원님이 처음 만나신다면서요? 태어나서?
5: 네, 태어나서 처음이죠.
6: 아니, 같은 당에서 서로... 이렇게 정치를 오래 했는데 어떻게 처음 만나실 수가 있죠?
5: 근데 제가 김한규 의원님 성함을 기억하는 건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다른 의원님들은 제가 이름도 모르는 분도 많더라고요.
6: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까,
5: 사건
6: 의원이?
5: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런 의원이 계셨어? 라고 제가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김한규 의원님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8: 네. 한판 승부 덕분입니다. 영광입니다.
6: 네. 좀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8: 네. 잘 모시겠습니다.
6: 자, 여당 워크샵 얘기 좀 해볼게요. 김한규 의원님도 나오셨으니까. 어제 워크샵에서 김민석 대표와 네. 정청래 전 대표의 공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뭐 이런 기사들이 오늘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의 실명을 여러 차례 거론하면서 중도는 없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데 그거는 나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절충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 워크숍 도중에 퇴장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뭐 다른 약속이 있어서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 뒤에 SNS에 실명 거론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마이크 독재다.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오늘 김민석 대표는 앞으로 백주 대낮에 투명하게 논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전운이 감도는 모양새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8: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거죠.
6: 아니, 그럼 여기 여당 관계자 워크샵 현장에 계셨잖아요.
8: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원내 워크샵을 준비하면서 네. 대표님이 그래도 새롭게 이제 취임을 하셨으니까 당의 네.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6: 네.
8: 그래서 본인이 이런 내용을 얘기하실 거라는 거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6: 네.
8: 정청래 당대표하고 분명히 이제 노선 차이가 있는 거는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6: 네.
8: 그런데 저희는 그게 다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6: 네.
8: 네, 정청래 당대표 전 당대표께서는 본인의 견해가 틀리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네. 모욕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6: 네.
8: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서 굳이 뭐 김석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네. 아쉬움을 얘기했고 또 정청래 전 당대표께서도 지금 당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
6: 네네.
8: 두 분도 가까우시고 뭐 자주 얘기하시니까 두 분이 좀 푸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외부로 이제 공개되다 보니까 기자분들도 어제 뭐 입법 계획이 뭐냐 이런 문의는 싹 사라지고 분위기에 대해 이런 상황에 대해서만 기사를 쓰는 바람에 뭐 원내 워크샵 준비했던 원내 당직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네. 상황입니다.
6: 네. 네. 자, 정 의원님. 2차전 시작되는 건가요?
9: 그럼요. 예. 이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내전이 안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6: 네.
9: 아까도 제가 우리 박원석
8: 너무 밝은
9: 의원님
8: 표정으로 얘기하시잖아요.
9: 전 늘 밝아요. 저는 밝은 게 저의 특징이에요. 네. 마치 또 그 김민석 대표가 네. 실리콘밸리에서 날아온 것 같은
6: 스티브 잡스
9: 어? 오, 네, 그렇게 스타일로.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어떤 배경으로부터 자유롭긴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지금 이 내용도 지금 이제 이 정청래 대표와의 어떤 그런 그 문제와 관련한 이 언급하는 내용도 보면
6: 네네.
9: 386, 586, 이제 686이죠. 그게 묻어 있어요.
6: 네.
9: 그런 거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 참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6: 네.
9: 들어요.
6: 네.
9: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거하고 틀린 거는 분명히 다른데
6: 네.
9: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혼용하잖아요.
6: 예.
9: 다르다를 틀리다를 말할 때도 있고
6: 그렇죠.
9: 그러다 보니까
6: 예.
9: 가뜩이나 이제 진 쪽에서는 상당히 그 마음의 상처가 있겠다. 중간에 약속 있다라고 나가는 거 보면 없는
6: 네.
9: 약속도 만들어서 나가야 될 판이었겠다
6: 네.
9: 싶은 마음도 들어요.
10: K라디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As veterans, we're no strangers to helping others.
4: That's what we were taught, service before self.
3: But we do have one question for the veterans listening.
5: When is the last time you reached out for help?
3: If you or someone you know needs resources, whether it's for stress, finances, employment, or mental health, don't wait. Reach out.
5: Find more information at va.gov/reach. That's va.gov/reach.
6: Brought to you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the Ad Council.
7: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8: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9: You see, paid family leave?
10: That prevents child abuse.
8: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9: Prevents child abuse, too.
11: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10: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7: we prevent child abuse
9: from ever happening.
11: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12: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13: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14: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13: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1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6: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0: 자, 김유님, 김유정 의원님.
1: 네.
0: 근데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좀 보면 뭐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는 바니까 그거를 당내에서 좀 건강하게 생산적으로 토론해보자. 이제 이런 그 토론의 제안으로 혹은 뭐 토론의 시작을 알리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일단 결론적으로는 김민석 대표도 아, 마음에 이제 그랬다 불편했다면 유감이다 죄송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썼죠. 그리고 네. 100주에 토론하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또 결론적으로는 정청래 의원도 SNS에 이러저러 이제 불쾌감과 이런 걸 표현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협조하겠다 협력할 것은 하겠다 그리고 또 논의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0: 그러니까 그 다만, 노선 토론이나 논쟁이 진행이 될까요? 이후에?
1: 저는 근데 이거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0: 아, 안 했으면 좋겠다.
1: 예, 개인적으로는 예. 왜냐하면은 대표가 됐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원들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그거 실천에 옮기면 되는 겁니다. 네. 이 노선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곧바로 그 세 명의 당대표 후보들 불러서 만찬하고 그다음에 네. 또 25일 날 지도부 부르고 공든탑이 이게 무너지나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러브샷을 100번 하면 뭐하냐 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다들 또 마무리는 조금 훈훈하게 또 뭐 글로써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정기국회 앞두고 1박 2일 연차 내에 헤드라인이 온통 이걸로 장식해서 뉴 ABC론과 마이크 독재로 장식을 해버렸잖아요.
0: 예.
1: 그게 너무 뼈아프죠. 우리가 지지율 얘기도 앞서 한판 브리핑에서 했습니다만
0: 네.
1: 그게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번 연차 내 결실, 분임토의 결과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0: 네.
1: 이걸로 뒤덮어버린 게 너무 아쉽죠.
0: 자, 근데 그 이른바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반응이 조금 미묘하게 엇갈렸어요. 오늘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에 불참하면서 이게 경쟁자이자 이전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모욕해도 되냐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언급을 했는데 최민희 최고위원은 중도 확장에 동의해야 한다. 민주당이 갈 길이다. 그러면서 언론이 이거를 이간하는 것은 방관학법 방치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최민희 최고위원은 그래도 그 연속성은 있네요. 모든 게 다 언론 잘못이다. 언론 탓이다.
0: 아, 모든 걸 다 언론 탓으로 돌린다. 네.
2: 모든 게 다 언론 탓이다. 이거 네. 왜 이간질 시키냐 이거 네. 아닙니까? 근데 뭐 현실은 받아들여야죠.
0: 네.
2: 현실은 제가 봤을 때 뭐 스코어로 따지면 이번은 정청래 전 대표가 이긴 거죠.
0: 네.
2: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고 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0: 네.
2: 그리고 김희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차회 때 뭐 딴 거 한 거 있으세요? 몰라요.
0: 딴 것도 많이 했겠죠.
2: 아무도 한데. 모릅니다. 예. 그 누구도 모릅니다.
0: 네.
2: 그 준비하시느라고 어마어마하게 진짜 당이 굉장히 노력을 했을 텐데 새 지도부, 대통령과의 관계, 뭐 지금 하락하는 지지율 어떻게 끌어올릴지 뭐 예를 들어 중도 확장이라는 게 우리가 국민 속으로 더 파고들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펼치다 뭐 이 얘기도 준비했을 수 있는데
0: 네.
2: 어찌됐든 간에 그 누구도
0: 네.
2: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 빼놓고는. 그러면 실패한 거죠.
0: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볼 텐데 뒤에 국민의힘 이번 워크샵은 좀 기억나는 게 있었나요?
2: 박근혜 전 대통령 기억나잖아요.
0: 네. 그렇군요.
2: 네. 저는 확실합니다.
0: 이분 이름을 네. 실명을 김민석 대표가 거론은 안 했습니다만 우회적으로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는 듯한 그런 언급도 있었어요. 이른바 뉴 ABC론. 얘기를 했는데
3: 네.
0: 관련해서 여전히 유시민 작가가 이 전당대회 이후로도 당과 대통령을 향한 그런 비판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유시민 작가의 그런 비판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3: 그것도 너무 다양하겠죠.
0: 네.
3: 의원님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세요. 의원이 되면
0: 일부러 안 보는 거예요? 2시간짜리라서?
3: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의도적으로
0: 네.
3: 이제 정치 유튜브를 안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0: 아,
3: 그러면 거기에 네. 의정 생활이 휘둘리기 때문에
0: 네, 네.
3: 궁금할 때도 있지만
0: 네.
3: 기사화되는 거 외에는 잘 안 보고요.
0: 네.
3: 아니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에서 차지하는 진보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0: 네.
3: 신경이 다들 쓰이는 거 맞죠.
0: 네.
3: 그리고 당연히 비판도 할 수 있고
0: 네.
3: 그런데 최근에 보면 뭐 일부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좀 세다라는 얘기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3: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런데
0: 네.
3: 이게 이제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뭐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네. 좀 불만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0: 네.
3: 근데 이제 중도로 확장하려고 하면 일단 당내에서 비판을 하는 분도 그 비판이 줄어들 수 있게 뭐 관리를 해야죠.
0: 네.
3: 뭐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내용에 다 동의하진 않지만
0: 네.
3: 뭐 비판하면 안 된다라거나
0: 네.
3: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건 또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런데 그 민주당의 원로시죠. 박지원 의원께서는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 보수로 커밍아웃해서 오히려 윤석열을 돕고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최근에 근데 이 국민의힘 쪽에서 아니 유시민 작가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없지 않냐. 또 이렇게 그 말 자체는 조금 뭐 두둔하는 그런 그 반응들도 있어요. 정옥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4: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그 인터뷰를 보고 소위 그 민주당 내에 친천계뿐만 아니라 보수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요.
0: 네.
4: 참으로 역설적이죠. 보수 중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0: 현재 당권파
4: 상당히
0: 쪽에서.
4: 환호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이 쓴소리 하신다고 보수로 커밍아웃해서 윤석열 돕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0: 네.
4: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시민 작가가 미치는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
0: 네.
4: 저는 그 유 ABC 하면서 그 얘기를 또 하는 걸 보고 당대표가
0: 네네.
4: 그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 의식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0: 네.
4: 이미 유시민이 아까 정청래가 이겼다 그러셨는데
0: 네.
4: 그렇게 되면 이제 유시민이 이긴 것 같은 그러니까는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0: 네.
4: 그리고 앞에 뉴 ABC론,
0: 네.
4: 뉴 이재명,
0: 네.
4: 뭐든지 앞에다 뉴자만 붙이면 새로워진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가? 이제 이런
0: 네.
4: 느낌도 들고요.
0: 네.
4: 제가 볼 때 그 유시민 작가의 갈라치기라고 해야 되나? 그 40 몇 퍼센트에 대해서 위대하다라고 표현하면서
0: 예.
4: 그래서 지금 향후에도 오히려 정청래 전 대표나 현재 그 세 명의 최고위원보다
0: 네.
4: 유시민 작가의 그늘이 더 크게 이렇게 드리워질 것 같은 예감
0: 네.
4: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계속 지도부가 특히 김민석 대표가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어준
0: 네.
4: 방송
0: 네.
4: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의 ABC
0: 네.
4: 그런 걸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소위 초창기에 봐왔던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의 이미지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0: 네.
4: 조급하고 쫓긴다구나 할까.
2: 그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릴 때요.
0: 네, 말씀하세요.
2: 이 뉴자 붙이잖아요.
0: 예, 예.
2: 또다시 2012년, 16년도로 돌아가면은
0: 네.
2: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주위에 소위 말하는 지금의 이 상황을 빗대어 얘기하면 뉴 박근혜가 많았어요.
0: 뉴 박근혜.
2: 그렇잖아요.
0: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지는 않은데.
2: 뉴가 아니고 제 말, 지금의 예. 말을 빗대면 새로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들.
0: 네네네.
2: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들이 올드 박근혜였거든요.
0: 예예. 예.
2: 그분들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밥 먹고 있는데.
0: 유승민, 김무성 이런 분들 있죠.
2: 그런 예. 분들이겠죠. 근데 그분들이 이 말을 한 건 아니지만
0: 예.
2: 하여튼 말이 이런 거였어요. 지들이 언제부터 박근혜를 알았다고 이런 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0: 예.
2: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핵심적으로 당이 분열되고 싸우고 16년부터 우리가 총선에서 망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0: 네.
2: 근데 민주당에서 자꾸 뉴를 앞에 대면서 뉴 이재명을 얘기할 때면 저는 생각되는 게 올드 이재명들은 되게 섭섭해하겠다.
0: 네.
2: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0: 올드 이재명이 섭섭해한다?
2: 네. 그리고 네. 지금 나오는 이런 모든 이론들 뭐 저는 이해도 안 되지만
0: 네.
2: 이런 것들을 갈라치게 하는 걸 보면은 저기는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자, 그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청와대에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그, 이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 노태학 조희대 대법원장은 퇴근길 인터뷰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어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관련 내용 검토 중이고 다음 주에 공식 입장 내겠다. 추가 질의에는 답하지 않고 퇴근을 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의 언론 보도에 그 인터뷰를 한걸 보니까 법률 검토를 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귀속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더라고요. 김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3: 뭐 대법원에서

0: 가면
1: 예, 예.
0: 이 누구를 제청하는지에 대해서
1: 네.
0: 아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마 대법원에서는 새롭게 대법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1: 네.
0: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이 모여서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려고 할 것 같고요.
1: 네.
0: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변인 논평에서도 이제 기존에 추천된 인물 중에서 새로운
1: 네.
0: 사람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1: 네.
0: 식으로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4명을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고
1: 네.
0: 그 중에서 한 명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을 했다면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으면 그러면 최소한 나머지 3명 중에서 한 분을 하거나
1: 네.
0: 적어도 이미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새로운 인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1: 네.
0: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대법원하고 대통령실하고 또 생각이 달라서 여전히 갈등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우리 정 의원님.
2: 제가 사실은 지금 김 의원님 앞에서 전문가시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1: 네.
2: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그 임명 동의안이 왔을 때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있었어요?
1: 처음입니다.
2: 처음인 것으로
1: 네.
2: 지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반려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2: 그러니까 반려라는 게 법 용어에도 있어요.
0: 근데,
2: 지금 헌법상.
0: 그런데 이건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1: 네, 없습니다.
2: 제가 그게 궁금했고요.
1: 네.
2: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그 여론에 썩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1: 예.
2: 굳이 이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1: 예.
2: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은 새로운 후보를, 소위 추천위에서 해가지고 제청 그 협의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1: 네.
2: 청와대 입장이 그렇다 하니까 또 궁금한 게 뭐냐면, 과거에도 물론 대법관, 제청과 임명 사이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1: 예.
2: 있었어요. 그리고 이념적으로도 다르고,
1: 예.
2: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대통령이 지금 언론 보도에 근거하자면 특별한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1: 네.
2: 그런 일련의 상황이 있는데
1: 네.
2: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는 거잖아요.
1: 네네.
2: 그러면 제청한 사람에 대해서 그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1: 네.
2: 헌법상. 그런데 그 셋 중에서 한 사람을 제청하라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1: 네.
2: 제가 지금 그게 막 헷갈릴 뿐만 아니라 왜 대통령이 꼭 이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가
1: 네.
2: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서면 제청과 관련해서 서면 제청이라는 거 이전에 서로 만나서 거의 합의가 될 정도의 깊이 있는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러는데 지금 법원 행정처장은 분명히 국회에 나와가지고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 예.
2: 협의를 할 수가 없었다.
1: 네.
2: 못 만난 것이지 안 만난 게 아니다라고
1: 네.
2: 얘기를 하는데 그 내막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고요.
1: 네.
2: 지금 사실은 민주당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대법원장이 내년 6월에 퇴임인데 지금 이 제청을 가지고 이 정도로 문제를 삼는데 향후에 이재명 정권 하에서 22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네.
2: 이런 식이라면은 결국은 민주당, 청와대와 뭔가 그러니까는 고상하게 얘기하면 뜻이 맞는 그리고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안 뽑겠다라는 것인지
1: 예.
2: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1: 김유정 의원님, 이 관련해서
2: 네.
1: 뭐 위헌 논란도 있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국회에다 그냥 인준동의 그 임명 동의안을 제출을 해서 만약 국회에서 이걸 부결시 그 마음에 제청된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면 부결시키면 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굳이 법에도 명시적으로 없는 재제청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이게 행정부와 대법원 간의 갈등을 노출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3: 청와대로서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3: 열흘간의 고민이 있었고 선택지는 세 개였을 거예요. 하나는 국회로 보내는 것, 하나는 이렇게 오늘처럼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보내고 한 사람은 재제청 요구하는 것,
1: 네.
3: 한 가지는 그냥 갖고 있는 것, 계속 시간을 두고. 그런데 이제 반반을 선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고민이 깊었겠죠. 서면제청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가 저는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하던 대로 하면 된다요.

0: 있어요.
1: 네.
0: 그리고 김영수 대법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임명했던 거잖아요. 제청하고.
1: 예.
0: 역대 모든 정권에서 그렇게 했고 모든 대법원장이 그렇게 했는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제 질문이 있고요.
1: 네.
0: 그런 점에서 저는 향후에 22명의 대법관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1: 네.
0: 이번 것을 만약에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하면 네. 향후에도 어떤 협의 없이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하면 그냥 들어가는구나, 넘어가는구나 예. 이런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1: 아, 선례를 남길 것을 우려했다?
0: 네.
2: 헌법에 제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국무총리가 이제 국무위원들 제청하는 경우들이
1: 그렇죠.
2: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제청하는 네. 경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하는 경우 있는데
1: 네.
2: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국무총리가 누구를 제청했는데 사실 추천으로 해석해서 보면 맞거든요.
1: 네.
2: 추천을 했는데 무조건 대통령이 그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1: 예.
2: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대법원장이 그냥 대법원을 구성하게 헌법에서 놔뒀을 거예요.
1: 예.
2: 만약에 대통령이 제청 온 대로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대통령을 거칠 이유 자체가 없죠.
1: 예.
2: 우리 헌법에 보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는 경우 다 이제 기관마다 구성 방식이 다른데
1: 네.
2: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제청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네.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제청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1: 이재명 정부.
2: 이재명 정부, 죄송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제청인데, 대법원장이 7개월 동안 이거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협의할 의사가 제대로 없었던 거죠.
1: 예.
3: 앞서 우리 정홍기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법원장 포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동안 10명이 관두잖아요. 그래서 22명 지금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3: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하면 그냥 대법원이 다 그냥 본인들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1: 예.
3: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어차피 조만간 그만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제청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대놓고 반대를 했어야 됐나라는 예. 생각이 들고 글쎄요. 대법원장도 제가 그 입장을 생각해보면 답답하겠죠. 만나주질 않고.
1: 네.
3: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사퇴해라.
1: 네.
3: 탄핵해야 된다.
1: 예.
3: 이렇게까지 외친 적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자꾸 코너로 모는데
1: 네.
3: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도 아 이왕이면 안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1: 네.
3: 굉장히 몰아세웠기 때문에 충분히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걱정되는 네. 거는 이게 혹여라도 진짜 폭주의 시작이 아닌가.
1: 폭주의 시작이다.
3: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 낮아진다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1: 그랬죠.
3: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다 보면 저는 반등할 기회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1: 예.
3: 그러다 보면 아 진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라는 생각을 하던
1: 예.
3: 아 이제 진짜 우리 지지층만 바라봐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1: 예.
3: 국민의 반 이상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1: 네.
3: 그게 걱정이 됩니다.
1: 일단 뭐 대법원에서 다음 주 입장을 낸다고
3: 네.
1: 하니까 그 입장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테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1부 한 1분 30초 남았는데 김한규 의원님.
4: 네.
1: 요즘 언론에 보니까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함합평이 네. 나오던데 본인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개각, 시점, 폭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 이렇게 장관 후보자 함합평이 본인이 아무런 작업을 안 했는데도 나오는구나.
1: 작업 안 했어요?
2: 전혀 하지 않았고요. 저도 근거를 모르겠어요. 제가
1: 예.
2: 봤을 땐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1: 예.
2: 뭐 진짜로 뭐 들은 바도 전혀 없고.
5: 중기부하고 예. 무슨 관련이 있어요?
2: 제가 이제
1: 산자위를 했다는 거죠.
2: 산자위를 했고 벤처 스타트업 관련 얘기를 했고 국회 이제 관련 연구단체 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2: 유니콘팜이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개각은 정부가 항상 반등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옵션이거든요.
1: 예.
2: 그리고 뭐 이미 두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1: 네.
2: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과로로 힘들어하고 계셔갖고
1: 예.
2: 뭐 몇 분 정도는 개각이 좀 빨리 예전보다 내년 초에 하려던 계획이 좀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박정호 앵커를 대신해서 이 방송을 진행한 저는 박원석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판 승부.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나요?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동무지기 K-케어라인과 효라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케어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Q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이 되어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자율적인 기부로 운영됩니다.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케어라인과 휴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으로 전화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드디어 화장품 한 통을 다 비웠을 때 왠지 뿌듯합니다. 뭔가를 끝냈다는 기분은 꽤 좋아요. 기분 좋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분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쉽게 못 느끼죠. 쉴 새 없이 올라오는 뉴스 스크롤 한 번에 딸려오는 새로운 이야기. 보다 보면 끝이 없고요. 신문 한 장, 책 한 권을 다 읽고 덮을 때의 그 쾌감. 그거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어야 하는 법. 맞춤표 잘 찍는 하루 되고 계신가요? 가오입니다. 시작.

0: 왜 잼 한 병 다 비웠을 때 드디어 다른 맛의 잼을 살 수 있어서 기분 좋아졌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먹기 싫은 한약재 비싸게 주고 샀으니 참고 끝까지 다 먹으라고 한 아내 위에 3개월치 한약 다 먹고 났을 때. 이건 먹은 남편이나 사다 준 아내 모두 뿌듯한 기분은 같을 겁니다. 또 코스코에서 산 바이타민 같은 영양제 워낙 통이 커서 와 이거 언제 다 먹지 했는데 어느덧 몇 달 남지 않은 걸 봤을 때 이때도 와 내가 이 한 통을 다 먹었구나 하는 뿌듯함 있습니다. 무엇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시작하는 것 이상으로 끝내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잘 마무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지가 하루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와 이번 주 유난히 빨리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도. 자 오늘은 2026년 8월 28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 방송, 편안한 방송,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라랜드 또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또 안내 날씨 이야기 들으시고 또 생활상식 들으시고요. 또 2부에서는 금요일의 남자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알뜰살뜰한 또 세일 품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우민호 시즈쿠 호콜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4: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3: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호콜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4: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4: 우민호 시즈쿠 호콜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Let's go!

어제 미주 태평양일 대에 열대성 폭풍 카리나와 로웰이 형성이 되어 앞으로 며칠 내에 둘 다 대형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것이라고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발표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카리나는 바하 캘리포니아 반도 남쪽 1330km 거리의 해상에서 최대 풍속인 시속 75km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열대성 폭풍 로웰은 바하 캘리포니아 남단에서 서남서 방향으로 약 2840km 지점에 와 있으며 최대 풍속인 시속 65k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열대성 폭풍은 모두 해안 경계령이나 폭풍우 경보가 발효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허리케인 센터는 카리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엄청난 파도와 해일을 이번 주말 멕시코 남부와 바하 캘리포니아 반도에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표에 앞서 대서양의 먼 바다에서는 열대성 폭풍우 돌리가 형성이 된 가운데 기상예보 당국은 이 폭풍우가 카리브해 일대에 엄청난 폭우를 몰고 올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돌리는 리워드 제도 동쪽 2500km 해상에서 최대 풍속 시속 64km를 유지하며 서쪽으로 진행 중이라고 마이애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예보했습니다. 이 폭풍과 그 이름은 25일 사망한 미국의 인기 컨트리 가수 돌리 파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네요. 열대성 폭풍우의 이름은 세계 기상기구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 명단은 6년마다 같은 이름이 재사용됩니다. 대서양 해역에서는 이름이 알파벳 순으로 정해지고 남성형과 여성형 이름이 교대로 쓰이는데 돌리는 2026년 대서양의 허리케인 시즌의 네 번째 이름으로 명명이 된 열대성 폭풍우입니다. 아직 경보가 발령된 것은 아니지만 허리케인 센터는 리워드 제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고했으며 버진 아일랜드와 푸에르토리코, 이스파뇰라에서도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에 걸쳐서 폭우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상예보는 앞으로 며칠 동안은 예보한 대로 폭우가 내려 돌발 홍수가 우려된다고 밝혔는데요.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엘니뇨 현상 때문에 대서양의 허리케인 시즌은 위력이 평년 수준 이하일 것으로 예보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예보된 14개의 이름 붙은 열대성 폭풍 가운데 3개에서 6개는 허리케인의 수준에 이르고 그중 1개에서 3개 정도가 대형 허리케인으로 발달한다고 합니다. 허리케인 센터 등 기상 관련 기관들은 열대성 폭풍의 이름을 사람들이 혼동을 피하고 잊지 않고 무엇보다 주의할 수 있게 쉬운 이름들을 붙인다고 하는데 세계 기상기구 규정에도 열대성 폭풍 이름은 짧고 발음하기 쉬우며 발생 지역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사용 가능한 이름들을 선별 평가하고 어떤 이름들은 그 민감성을 이유로 퇴출시키기도 하며 특히 사망자가 발생하고 파괴력이 컸던 폭풍우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25년 5급 허리케인으로 카리브해 일대에 엄청난 홍수와 강풍 피해를 입혀 초토화시켰던 멜리사의 이름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덮치고 쓸어버리고 초토화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준 참혹한 대규모 네팔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또다시 이틀 만에 댐이 붕괴됐다고 합니다. 네팔 경찰은 중국 티베트 자치구 측에서 또다시 댐이 붕괴됐다는 정보를 받았다며 구조와 구호 활동에 투입된 모든 보안 요원과 구조대원 등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특히 안전한 장소로 먼저 대피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홍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히말라야 산맥의 기후 변화 탓에 엄청난 규모의 빙하와 암석이 붕괴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미국 지질조사국은 애초 티벳 지역에서 규모 4.4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새로운 보고서를 내고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빙하와 암석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지진과 같은 충격이 발생을 했고 이후 빙하 붕괴와 토성류가 하류 지역으로 휩쓸려 내려가면서 큰 홍수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호수를 가둔 얼음과 암석으로 된 이른바 자연댐이 갑자기 무너지면 돌발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빙하가 녹아 형성이 된 호수에서 막대한 양의 물이 갑자기 방출되는 현상으로 빙하호 붕괴라고도 불립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 이런 홍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그렇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지구촌 그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간간이 햇볕도 비추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랭전선이 천천히 지역을 통과하면서 늦은 오후와 초저녁, 특히 전선 부근과 남쪽 지역에 소나기와 천둥번개가 예상됩니다. 악천후 발생 위험은 어제보다는 상당히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 오후에는 체감온도가 9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86도, 섭씨 30도, 바람은 북풍으로 가볍게 불고 있고요. 자외선 지수는 7로 아직까지도 높은 편입니다. 밤에는 구름이 흩어지고 밝게 빛나는 보름달 아래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60도대로 떨어지겠고 토요일 새벽 산간 지역은 50대 후반까지도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말은 훨씬 더 조용하게 시작되겠습니다. 맑은 날씨와 구름이 섞이고 비는 오지 않겠으며 최고 기온은 80도 중반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선이 지나간 후 습도가 다소 낮아져 목요일과 금요일보다는 조금 더 쾌적하게 느껴질 겁니다. 바람은 약하게 불겠지만 변화는 심하겠고 큰 비는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밤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입니다. 일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건조하며 따뜻해지겠습니다. 기온은 80도 후반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지역은 90도 가까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남풍으로 바뀌면서 습도가 다시 높아지겠지만 비 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따뜻하고 대체로 조용한 주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인디언 썸머가 시작이 되는 조짐이 보이죠? 다음 주 월요일 부분적으로 맑겠지만 덥고 습하며 햇볕이 아주 풍부합니다. 최고 기온은 90도 초중반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90도 후반에서 100도 안팎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 주말까지 한여름 찌는 듯한 무더위는 이어지겠고 주말이 지나서야 기온은 다시 80도 중반이나 초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46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5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긴건모입니다. 스피드.

혹시 빡빡한 자물쇠 때문에 문이 잘 안 열려 불편하실 때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연필심을 갈아서 그 가루를 자물쇠통 안에다 조금 집어넣고 몇 번 잠갔다 열었다를 반복해보세요. 깜짝 놀랄 만큼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또 센스티브한 피부 때문에 비누가 안 맞았을 때 있으셨나요? 아무리 비누를 바꿔봐도 효과를 못 보셨다면 헹구는 물에 식초 몇 방울 떨어뜨려보세요. 거친 피부까지 보드라워진답니다. 유난히 손이 거친 분들도 있으시지만 물일이나 또 바깥일 하다 보니 갑자기 손이 거칠어져서 거끌거끌해지신 분들이라면 주무시기 전에 손에 로션을 잔뜩 바른 뒤 면장갑 끼고 주무시기를 하루 이틀 정도 해보세요. 놀라우리만치 보드라운 피부를 간직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 손 틀 때도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로션보다는 바셀린을 바르고자 합니다. 바셀린은 손뿐만 아니라 발 뒤꿈치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는데 다만 얼굴에 바르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할 때 좀 꼼꼼히 세안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효과는 상상외로 너무 좋습니다. 가끔 집에 못 박을 때 있으시죠? 특히 조그마한 못은 자칫 손 찌기 쉬운데 그럴 때는 두꺼운 종이에 먼저 못을 끼운 다음 박으면 아주 편리합니다. 요새 기침감기로 인해 코가 막히신 적은 없으세요? 특히 어르신들 코감기로 또 기침감기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 일단 코가 막히는 것이 제일 불편하고 깝깝하실 때 이럴 때 코를 시원하게 트여줄 약이 있습니다. 바로 쑥입니다. 쑥을 가볍게 비벼서 콧구멍에 잠시 끼워보면 거짓말같이 막혔던 코가 탁 트인다는 거. 요건 사실 저도 아직 해보질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쑥이니까 한국분들 집에는 쑥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다소 오래된 쑥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겨울에 목감기나 코감기가 올 것 같으면 잽싸게 쑥을 작은 냄비에 넣고 끓인 다음 그 김을 쐕니다. 잘못하면 얼굴 댈 수도 있으니 김이 오를 정도로 살짝 끓인 다음 코로 숨을 쉬거나 입으로 쉬거나 그 김을 얼굴 전체에 쓰이는데 오 나름 효과 봤거든요. 이 방법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소파나 매트리스. 워낙 비싼 가구라 누구나 오래 쓰고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따금 한 번씩 쿠션의 위치를 바꿔줘 보세요. 늘 한 자리에만 있는 것은 그닥 좋지 않다고 하네요. 사람에 따라 의자에 대한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의자를 오래 쓰면 쿠션의 스프링도 어느 한쪽만 약해져서 푹 가라앉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매트리스도 마찬가지로 아래 위를 자주 바꾸어 사용하면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다고 하네요. 혹시 샤워하시다가 자칫 귀로 물 들어가는 경우 있으십니까? 이럴 때 샤워 끝나고 저도 그렇지만 면봉으로 후비는 경우 많잖아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 아시죠? 귀에 물이 좀 많이 들어가 걱정되신다면 물이 들어간 쪽의 귀를 낮게 옆으로 기울이면서 한쪽 다리를 쿵쿵 뛰거나 아니면 따뜻한 돌에 귓구멍을 대고 다른 돌로 그 돌을 가볍게 두드리면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네요. 좀 귀찮을 것 같긴 하지만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 귀를 후벼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무심코 탁자 위에 얇은 종이 깔고 뜨거운 냄비 덜컥, 주전자 덜컥 올려놓으셨다가 낭패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특히 니스 칠한 식탁이나 탁자 위에 잘못 뜨거운 거 올려놓으면 하얗게 자국이 생기는 경우 많잖아요. 이때는 알코올을 헝겊에 적셔서 자국이를 천천히 문지르면 자국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알코올이 니스를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보통 한국 음식은 오븐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저 같아도 오븐에는 프라이팬이나 웍 같은 거 넣어두는데 가끔 너무 사용하지 않아서 또는 냄새나는 음식을 사용하고 난 뒤 제대로 청소해주지 않아서 냄새가 나는 경우 기분 나쁘시죠? 오븐을 전용 세제로 청소하는데도 세제의 냄새가 남아서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귤껍질을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넣고 가열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는 세제나 쾌쾌한 냄새가 깨끗이 없어지고 귤 향기가 감돌아 기분이 쾌적해질 겁니다. 알뜰살뜰한 주부님이 아니더라도 또 그릇은 깨지지 않은 다음에야 오래 쓰게 되는데 너무 오래 써서 뿌옇게 흐려진 유리그릇이나 컵 있으시죠? 아무리 공들여 닦아도 좀처럼 깨끗해지지 않아 이거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레몬즙과 식초를 이용해보세요. 레몬즙과 식초를 이용해 닦으면 새로 산 것처럼 반짝반짝거리게 되는 걸 보실 겁니다. 또 유난히 발냄새 나시는 분들 아니더라도 신발을 오래 신게 되면 냄새가 날 때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발을 버릴 수도 없고 빨자니 귀찮고 그런 신발 있으시다면 냉장고용 탈취제를 신발 속에 조금 넣어둬 보세요. 냄새가 깨끗이 제거될 겁니다. 만약 탈취제가 없다면 수술 조금 넣어두셔도 좋다고 하네요. 특히 탈취제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지 마시고 따로 쌓아두었다가 여러 번 사용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에는 머리털이 많이 빠지는 계절입니다. 하루에 50개에서 60개 정도 빠진다면 정상적인 것이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다면 탈모 현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탈모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많으시죠? 시중에 여러 가지 특효약도 나와 있긴 하지만 확실히 효과를 보셨다는 분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애써 돈 들이지 않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민간 요법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생강을 갈아 물에 붉게 타서 이것을 탈지면에 묻힌 다음 머리 밑에다 바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오늘부터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4: 그럼 딱 한 모금?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팔에서 홍수 희생자의 시신에서 금 귀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남성 두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된 영상에는 남성 두 명이 홍수 희생자의 시신에 있던 금 귀걸이를 빼내는 모습이 담겼는데 영상에는 물 위에 떠있는 시신의 머리 부분을 남성들이 긴 나무 막대기로 건드리며 이리저리 살피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 남성은 나무 막대기 두 개로 시신이 목 부분을 지탱하고 다른 남성이 시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귀걸이를 빼냈는데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이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는 장면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해당 시신은 티벳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촉발이 된 대규모 홍수 이후 나라야니강 하류로 떠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상이 SNS에서 빠르게 확산을 하며 공분이 1차. 치토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절도 혐의로 영상 속 남성 두 명을 체포한 것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하여튼 이런 사고 남은 요따구짓거리 하는 놈들 어느 나라 가든 꼭 있으니까. 근데 말이오요. 화재 현장에 가도 소방관 중에 들어가자마자 사람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귀금속이나 돈 있나 없나 살피는 종자들도 있다거든디. 뭐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아이고 벼락 맞아 뒤질라면 뭔 짓은 못하겠냐마는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오는 남 아니고서야 아이고 무지개 요따구 짓을 하고 싶을까 싶네요. 15년 동안 물 대신 콜라를 매일 마셔온 한 30대 중국 여성이 조기 폐경과 당뇨병까지 앓게 된 충격적인 사례가 전해졌습니다. 중국 화난성에 거주하는 35세의 여성은 젊은 시절부터 콜라를 유독 좋아해 15년 동안 매일 소형 콜라를 4-5병씩 물처럼 마셨다고 합니다. 의사가 중독 위험이 있으니 마시지 말라고 권고하자 이번엔 무설탕 제품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병원을 찾았을 당시 여성의 건강 상태는 심각했으며 35세의 젊은 나이임에도 주름이 깊게 파이고 치아가 대부분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조기 폐경과 당뇨병 증상까지 나타나 외견상 60대 할머니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의사는 당분이 많은 탄산 음료를 과도하게 마시는 것은 매우 해롭다며 가장 건강한 음료는 다름 아닌 맹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학계에 따르면 가당 음료의 가장 큰 위협은 첨가당으로 일반적인 500ml 가당 음료 한 병에는 약 50g의 설탕이 들어가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당뇨 섭취 제한량을 단 한 병으로 채우는 셈입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연구에서도 당뇨의 유해성은 담배나 알코올과 유사하며 단순 지방이나 칼로리보다 건강에 더 큰 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당분은 뇌를 착각하게 만들어 체내 호르몬 신호를 방해해 위가 차더라도 뇌내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담배처럼 지속해서 당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미국 심장협회 학술지 서큘레이션이 11만 8천 명을 34년 동안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실수록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아이고 음식에 또 너무 설탕 안 들어가면 맛 없는디. 아이 우째 맛난 곳에서 그냥 죄다. 아이 우리 몸에 안 좋디야. 못 먹어죽든 설탕 많이 먹어죽든 어차피 죽는 건데 그냥 먹고 잡은 거 먹고 죽으면 안 되나? 인공지능이 대부분 또는 전부를 만든 음악은 앞으로 호주 음악 차트에 오를 수 없게 됐습니다. 호주 음반산업협회는 이번 주부터 차트에 진입하는 모든 음악이 실질적으로 인간이 만든 작품이어야 한다는 새 규정을 적용했는데요. 그렇다고 AI의 도움을 받는 음악 제작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직접 곡을 작곡하고 리드 보컬과 주요 악기 연주 역시 인간이 맡아야 하는데 반면 AI를 활용한 마스터링이나 드럼 머신, 오토튠 등의 사용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호주 DJ 조지 파와즈가 마돈나의 Like a Prayer를 리메이크한 곡에 대해 AI 사용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해당 곡은 아리아 댄스 싱글 차트 1위와 호주 전체 음악 차트 2위까지 올랐고 스포티파이에 4,800만 회 이상 재생이 됐으나 이후 DJ는 논란이 일자 생성형 AI 사용 사실을 크레이티에 추가한 것입니다. 아리아는 아티스트들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인간의 예술성이 포함되지 않은 AI 생성 음악의 성공을 홍보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아티스트들은 차트 심사를 위해 음악을 제출할 때 AI 사용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이후 해당 곡이 대부분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차트 순위가 소급 조정될 수 있으며 1위를 기록해 받은 상의 반환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규정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환경 속에서도 예술성의 인간적 본질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1: 참 예전엔 표절 때문에 그 난리를 죽이더니만 아 이젠 AI 때문에 난리네. 아이 그놈의 AI는 왜 뱅그러가지고 그냥 이래저래 속을 썩는지 당체할 수가 없네.
0: 칠레에서 매독 감염자가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60대 이상 고령층 감염자가 전체의 14%에 달하는 등 고령층 감염세도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칠레 보건국의 2025년 매독 연례 요약 역학 보고서

차지한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감염 건수가 2021년보다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보건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낮은 콘돔 사용률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메독은 트레포네아 팔리둠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로 성접촉이나 태반을 통해 전파되며 수혈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발병 단계에서는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조기 발견과 치료가 어렵고 전파가 쉽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칠레 보건부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조기 검진 전략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강조하면 뭐요? 또 그 지랄병일 텐데요, 이거. 브라질 남부에서 환자들을 이송하던 버스와 트럭이 충돌을 해 23명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현지 경찰과 언론에 따르면 새벽 3시 30분경 파라나주 이피린가 인근 왕복 2차로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을 해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소형 버스를 들이받았는데 이 사고로 현재까지 2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 중 3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국은 최소 23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버스 탑승자였다고 밝히면서 사망자 중에는 트럭 운전자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사고 버스는 파라나주 인비 투바시 보건당국 소속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브라질 남부 지역과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로를 잇는 주요 고속도로로 현재 도로는 현장 감식 및 사고 수습을 위해 전면 통제된 상태이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위해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새벽 3시쯤 졸음 운전을 하게 되면 이 그렇지요. 새벽 3시면 이 졸음 운전이 99%지요. 그렇지요. 운전자 지도 죽었다는데 뭐 일부러 뭔 사고를 냈겠냐 마면서도 아이 근데 뭐 때문에 훤한 대난 놔두고 캄캄한 밤에 이? 그것도 새벽에 환자하고 보호자 과정 이송을 하냐고요. 이? 요거 뭔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스위스 시민 1,000명이 면팬티 2,000장을 땅에 묻은 뒤 두 달 뒤 개인 정원에 묻는 속옷은 평균 58%가 분해가 됐지만 잔디밭에는 40%에 그쳤다는 소식입니다. 토지 이용 방식에 따라 토양 생물의 활동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이 속옷의 구멍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러한 연구는 스위스 연방 농업연구기관과 쥐리히대 연구진이 진행한 것입니다. 실험은 스위스 전역 1,000곳에서 진행이 됐으며 농민과 정원 소유자 등 시민 연구자 1,000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속옷은 묻은 지 한 달 뒤 평균 10.1%가 분해가 됐고 두 달 뒤에는 평균 분해율이 50.45%로 높아졌는데 분석 결과 속옷 분해율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원, 잔디밭, 농경지, 추지 등 토지 이용 유형으로 토양의 영양분과 비료 종류, 토질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개인 정원의 평균 분해율이 58%로 가장 높았고 잔디밭이 40%로 가장 낮았으며 농경지는 51%, 장기간 풀밭으로 유지하는 영구 초지는 47%로 두 곳의 중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개인 정원에서는 토양 유기탄소와 영양분 농도가 높았는데 이유는 지렁이와 곰팡이, 세균 등 토양 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었던 반면 잔디밭에는 토양 유기탄소 농도와 생물의 분해 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속옷이 빨리 분해됐다고 토양이 무조건 건강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연구 공동 책임자이자 쥐리히대 농생태학 교수는 토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토양 생물과 토양의 질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건강하고 생물학적으로 활발한 토양은 비옥토와 영양분 순환을 비롯한 다양한 생태계 기능에

0: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아니 멀쩡한 반스 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고 말이오. 아니 스위스 에어컨 보급률이나 신경 쓰셨으면 좋겠네. 친환경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이에 아 이번에 폭염으로 그냥 전 국민이 쪄 죽을 뻔했는데 과거에는 에어컨 없이도 살았을랑가 모르겠지만 시방은 아니오. 이 전력 소비도 뭐 어마어마했다던디 좀 쉴 때 있는 거나 연구들을 했으면 좋겠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을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한 순위표를 직접 공유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표는 과거 미국 시사 잡지인 라이프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역대 미국 대통령 34명을 6개 등급으로 나눈 평가표를 게시했는데 그는 최상위 등급인 가장 훌륭함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노예제 폐지에 기여한 에브라함 링컨 등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 단계 낮은 Great 훌륭함 등급에 배치됐으며 또 거의 훌륭함 Near Great 등급에는 파나마 운하 건설을 추진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지미 카터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들은 최하위인 실패 등급으로 분류됐지만 이 순위표의 원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음모론 연구자인 마이크 로스차일드에 따르면은 해당 자료는 1948년 미국 시사 잡지 라이프가 역사학자 등 전문가 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만든 대통령 평가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하면서 원본에는 당시 생존하거나 재임하지 않았던 존 F. 케네디,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와 그의 아들 조지 W. 부시 등 후대 대통령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유한 표에는 원본에 없던 최상위 등급을 새로 만들어 자신의 이름을 추가했고 최하위 등급에는 바이든, 오바마, 카터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로스차일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유한 역대 미국 대통령 순위표를 두고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순위표와 원본 이미지를 나란히 게시하며 트럼프가 올린 가장 위대한 대통령 순위표는 맨 위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고 맨 아래에는 자신이 싫어하는 민주당 인사들을 추가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정말이지 건강하고 제정신인 사람이 공유할 법한 자료라고 비꼬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역대 최고 대통령으로 내세운 것을 조롱했다고 하네요. 아니 요새 나이 80이면 목니 부릴 나이도 아닌디 아이 우치게 인이는 매번 이러시는지 당체 모르시겠네. 아이 안 민망이야. 이? 애지가 난 왕자병 있는 사람들도 인이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것이오.
1: Lot 665, ladies and gentlemen, a papier-mâché musical box in the shape of a barrel organ. Attached, the figure of a monkey in Persian robes playing the cymbals. This item, discovered in the vaults of the theatre.
0: 푸른 하늘이 부릅니다. 자아 도치.

0: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또 오랜만에 푸른 하늘에 자아도취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잠시 1부 순서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바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우리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나누는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어떤 세일 품목 갖고 오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산 배양액 산산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나란히도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이 시간도 엘리코3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 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귀들과 시 그리고 노래 은경씨와 라라랜드 청취자분들과 함께하고 싶네요 하시면서 우리 윌리엄 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려온 당신 오늘만큼은 마음의 여유를 선물하세요. 좋은 사람과 웃고 좋은 음악을 듣고 작은 행복 하나라도 꼭 찾아보세요.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 금요일에 어울리는 짧은 시 제목은 금요일의 마음입니다. 한 주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세요. 지나간 날은 추억으로 남기고 다가올 날은 희망으로 맞이하며 오늘은 웃을 일이 더 많고 감사할 일이 더 많은 따뜻한 금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에는 수고한 나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하루가 되시길

다음은 우리 보필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은혜 받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사랑의 기쁨은 누구든지 알지만 어떤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허나 사랑이란 두 글자는 무조건 좋은 건 아닌가요? 울면서도 기분 좋을 때도 화가 났을 때도 아무튼 사랑은 좋습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양희은의 아 요거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신청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기타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웠던 코드였었는데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0: 703-354-1950 703-354-1950.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 좀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오늘까지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이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우리 복별님이나 뽀들현도님처럼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립니다. 50불 이상 드셔야 20불 식사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곡은 홍삼 트리오가 부르는 기도.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그 유명한 이상은의 담다디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MBC 방송국에 있을 때 우리 코미디언들 전부 다 필리핀으로 연수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 그때 당시 필리핀에서 이 담다디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노래다 하니까 아니라고 자기네 노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 담다디 노래를 필리핀 사람들 앞에서 불렀잖아요. 이상은의 춤을 춰가면서 그랬더니 와 몰랐대요. 자기네 나라 노래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때는 전화기도 없었으니까 뭐 어떻게 보여줄 방법이 없었고 그냥 제가 열심히 노래를 불렀더니 나중에 인정을 하더라고요. 자, 이상은의 담다디 들으시면서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금요일의 남자 우리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어떠한 세일 상품 갖고 오셨는지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째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해오름 북어채 개당 12불 99, 해오름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Bye.

0: 오늘은 장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세일 품목 알아보는 이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많이 많이 갖고 오셨죠?
1: 예, 많이 가져왔고요.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0: 안녕하세요.
1: 여,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송 들어오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음악이 저 젊었을 때 그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0: 그거 정답 얘기하시면 안 돼요.
1: 아니, 저는 정답은 모르죠.
0: 아, 그렇죠.
1: 근데 노래가 요즘도 대가요제를 하나요? 나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
0: 안 하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옛날엔 그 대학가요제 진짜 열기 좋았잖아요.
0: 대학가요제뿐만이 아니라 강변가요제 많죠.
1: 많죠. 이런 문득 식으로. 그런 가요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0: 네네네.
1: 아, 그때 노래가 참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아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라라라 퀴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황재길 부장님이 이렇게 또 마음이 넓어. 아유, 정말. 미워 죽겠어.
1: 그런데 날씨, 가을 날씨 너무 좋죠.
0: 너무 좋죠. 조금 덥긴 해요.
1: 조금 더워도.
0: 이 정도 이렇게.
1: 뭐 더운 게 뭐 기분 나쁘지 않아요.
0: 그러니까 나쁘지
1: 않아. 하늘은 맑고 너무 청명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0: 너무 좋아요.
1: 이렇게 이제 환절기가 바뀌잖아요. 이제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감기 환자들이. 근데 이제 감기 환자들이 많은데 감기에 안 걸리면 면역력이 좋아야 돼.
0: 그렇죠.
1: 근데 면역력 하면 제일 좋은 게 뭘 것 같아요? 뭐 음식도 잘 드시고 여러 잘 드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홍삼을 또
0: 그렇죠. 그건 뭐 홍삼 그 면역력 이건 뭐 이꼴이지 뭐.
1: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홍삼 에브리타임 6 종류를 세일을 지금 진행을 합니다. 이제 9월 한 달 동안인데 뭐 정관장 에브리타임 69불 99에 30스틱짜리인데 뭐 69불 99에 세라고요. 녹용 스틱 이건 10개 스틱인데 99점.
0: 녹용 스틱이
1: 파워풀 그것도 10개 스틱인데 14불 99. 그 다음에 에브리타임 10개 스틱 24불 99. 그 다음에 면역 서포트. 요게 14불 99.
0: 네.
1: 그 다음에 칼로드림. 에브리타임 칼로드림이 14불 99전 세일을 지금 진행을 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진행하는데 이제 또 9월에서 10월로 나가면 이제 진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감기 많이 걸리시니까
0: 지금부터
1: 드셔가지고 면역력을 키워놓으시면 바랍니다.
0: 특히 녹용 같은 건 옛날에 감히 뭐 우리가 상상도 못했잖아요. 사실
1: 그렇죠. 홍삼도 사실 그래요.
0: 그때도 비쌌어요. 옛날에.
1: 그거 녹용은 뭐 구경도 못했고요.
0: 수삼 정도?
1: 수삼 정도는.
0: 그치. 예.
1: 제가 고향이 경기도 일산인데 거기서 강화도 이렇게 놀러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럼 강화도에서 수삼이 많이 나왔어요. 강동구 시장에 가니까 삼보기가 이쪽 제 고향에서는 힘든데 시장 통해서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훅 담아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수삼 그거 있잖아요. 실뿌리.
0: 예.
1: 그거 이렇게 해서 팔고 막 그랬거든요.
0: 그럼 우리 엄마도 그때 그거 수삼 아니었나 몰라. 그 옛날에 그저 아버지 꼭 챙겨주신다 해갖고 꿀.
1: 예,
0: 꿀에다가 절여가지고.
1: 예, 꿀에다가 절여가지고.
0: 엄청 먹었네.
1: 뭐 저도.
0: 그 쓴 거를 왜 드시나 이해도 못했는데.
1: 또 이게 그 꿀 얘기하니까 또 이제 여담으로. 네. 제가 이제 청각 때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어머님이 문득 집에 와서 뭘 가져가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져가냐고 갔더니 꿀에다 수삼을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0: 어머님 너무 멋지시다.
1: 아니 어머니 뭐 저 여태껏 수삼 먹었지 않았다고.
0: 새삼스럽게.
1: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그냥 갖다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0: 그렇지. 어머니가 주는 건 독이라도 먹어야 돼.
1: 그래서 근데 그거를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수삼.
0: 그래서 우리 방 부장님이 이렇게 건강하시구나. 네.
1: 아무튼 뭐 이래서 약간 선접으로 빠졌는데요.
0: 네네.
1: 정관장 제품 6종류 지금 40% 오프 세일 진행하고 있고요. 6종류 다 세일 진행하니까요. 9월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0: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이왕 구입하실 거면 좀 서두르세요.
1: 그렇죠.
0: 금세 또 품절될 수 있으니까.
1: 다음은 40주년 세일 아이템인데요. 제가 두 가지를 들고 나왔어요. 첫 번째로는요. 칼피코. 요거 음료수. 요거 나는데 나 순간적으로
0: 처음 들은데?
1: 이거 칼피코가 뭐야? 라고 했는데 이게 또 일본에서 그렇게 유명한 100년 역사를 가진 회사에서 나온 음료입니다. 유산균 음료.
0: 유산균 그것도
1: 네. 근데 내가 이렇게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우리는 칼피로콜하고 미국 시장에는 있지만 네. 일본에서는 칼피스예요.
0: 칼피스.
1: 예. 근데 칼피스라고 브랜드명을 가지고 들어올라다 보니까 네. 이게 카오피스, 소 오줌이라는 발음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칼피코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0: 아, 그런 어감 때문에.
1: 네, 그런 어감 때문에 칼피코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게 일본에서 100년 역사를 가지는 아, 진짜 유명한 유산균 음료고요.
0: 근데 가격이 10불 99예요?
1: 그러니까 이게 6개가 들어가 있는데 10불 99예요.
0: 네.
1: 근데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이건 뭐 또 10불 99하고 또 구라를 치는 거 아닌가 하고 또 이렇게 한번 봤어요.
0: 네네네.
1: 그랬더니 하나당 4구구에.
0: 싼 건 아니네.
1: 아니죠. 네. 6개에 10불 99인데
0: 오, 그러면
1: 하나에 4불 59전 4구구니까
0: 예, 예.
1: 그럼 6개에요. 30불이잖아요.
0: 그치, 그치.
1: 근데 그걸 10불 99에서 한 거죠.
0: 아유,
1: 가격 너무 좋은 거죠.
0: 이거 안 사면 이것도 손해네. 네.
1: 근데 저도 이거를 처음 이렇게 매장에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 뉴스를 네. 계속 봤거든요. 봤는데 그렇게 뭐 썩히 저거 하진 않았어요. 네.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먹어봤어요.
0: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아도 네. 맛이 없으면 우리는 또 안 먹거든.
1: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일본 제품이라는 것도 몰랐지만
0: 네.
1: 또 이 제품 자체가 유산균 음료라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0: 예?
1: 평상시에 그 안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를 그 망고 맛을
0: 네?
1: 딱 따서 먹어봤어요.
0: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1: 와. 우리 밀키스? 안바싸?
0: 그 맛이에요?
1: 뭐 그런 맛은 아니어도 그의 준한 맛인데
0: 아.
1: 아주 맛있어요.
0: 아주 맛있어요?
1: 아주.
0: 아주?
1: 아주. 가격 대비 가성비 최고.
0: 최고.
1: 최고.
0: 이것도 안 살 이유가 없네.
1: 한번 믿고 한번 사셔가지고 한번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음료를 한번 드셔보세요.
0: 알겠습니다.
1: 이거 10불 99, 6개의 10불 99. 너무 좋은 가격, 착한 네. 가격입니다. 아, 두 번째는요. 제가 이거 지금 들고 나왔는데
0: 네네.
1: 스탠딩 지퍼팩 세트를 가져왔어요.
0: 아니 또 이런 것도 보다 처음 보네.
1: 근데 이게 대중 우린 지퍼팩 잘 아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 음식 같은 거
0: 남아있을 뭐 큰 거 있고 뭐 중간 그거에, 사이즈 아주 작은 거 있고
1: 예, 음식 거기 담아서 네네네. 이렇게 보관하는데 이게 스탠드형이에요.
0: 스탠드면 세워놓을 수 있는 거?
1: 세워놓을 수 있는 거죠.
0: 어허.
1: 그러니까 이제 밑쪽이 네. 좀 이렇게 넓게 이렇게 퍼지게끔 돼 이렇게 제작이 된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음식을 집어넣고 아니면은 뭐 우리 집에 뭐 국물 같은 것도 많이 집어넣잖아요.
0: 네네,
1: 병에다.
0: 네네, 네네.
1: 그런 것도 넣고 이렇게 딱 놓으시면은 또 이렇게 딱 서여서 보관할 수 있고.
0: 예.
1: 요거 가격 899.
0: 어머. 요 몇 개 지금?
1: 요게 지금 네 개예요.
0: 큰 거 작은 거 아주 입맛대로 다 고를 수 있는.
1: 대중소 딱 해 가지고 네 개가 들었는데 요게 899에.
0: 아우, 하나에 80개씩 들어가 있네요.
1: 이것도 가성비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네요.
1: 또 한국에서 만든 제품 믿고 쓸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요게 또 슬라이딩 저게 있어요. 손잡이가.
0: 오~
1: 우리 지퍼백 닫을 때 보면은
0: 똑똑똑똑똑똑똑
1: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담고 가다가 마지막에는 조금 열어놨다 공기 쫙 빼고
0: 쫙
1: 하는데 요거 그것도 또 일이네. 근데 요거는 지퍼 모양으로 한 방에 쫙 당겨서 또 개방도 한 번에 하고 이렇게 돼 있는 제품.
0: 우리 주부님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네. 아주
1: 요거
0: 좋네요.
1: 그다음에 우리 또 보통 지퍼백은 이게 서지 않으니까 우리
0: 그렇죠.
1: 물건을 보관할 때 그냥 이렇게
0: 눕혀서 해야 되고
1: 이렇게 뭐. 눕혀서 놓잖아요. 네. 요거는 스탠드형이니까.
0: 야, 이거 신기한데.
1: 그런 제품 아주 좋습니다. 요게 8불 99전 40전이 세일 나와 있어요.
0: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스탠딩 지퍼백이 도대체 뭐 아마 상상 못하실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사보세요.
1: 너무 좋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1: 예. 아, 다음은 이제 오리온.
0: 오리온.
1: 오리온 과자 모음전을 저희가 지금 2주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오리온 과자 전품목 세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0: 네?
1: 뭐 대표적으로 초코파이 마차가 3불 99전이고요. 그다음에 꼬부치 4개 믹스되어 있는 게 8불 99전. 뭐 고소미, 뭐 오리온 초코파이. 초코파이의 원조는 어딜까요?
0: 초코파이의 원조 갑자기 물으시니까 오리온.
1: 아니요? 맞아요.
0: 네, 오리온.
1: 오리온이에요. 네. 근데 초코파이의 원조가요. 네. 미국이라고 해요.
0: 어, 일본 아닌가요, 사실? 전 일본인 줄 알았거든요.
1: 근데 요거를 또, 그것도 자료를 또 찾아봤어요.
0: 아유, 공부하는 저 정신 아주 좋아.
1: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 그 옛날에는 오리언이 아니고 동양제가 있잖아요. 동양제가에서 미국 출장을 간 거예요. 네. 미국을 출장을 갔다가 보니까, 여기 미국에서 판매하는 과자를 보니까, 비스켓과 비스켓 사이에, 네. 머시멜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0: 그거 만들어서도 먹잖아요,
1: 네,
0: 우리가.
1: 네, 그렇게 판매하는 거 있는데 그게 문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문파이. 미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게 문파이. 그래서 그거를
0: 달과
1: 보고,
0: 같은 거.
1: 네, 달. 그래서 문파이를 보고 동양제가 관계자가 거기에다가
0: 착안을 해서
1: 착안해서 우리맛을 덮하고 거기에 초콜릿을 덮어서 초코파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0: 이 초코파이는 말 들어보니까 군대에서
1: 군대에서는 최고의 간식이죠.
0: 화장실에서 먹는 그 초코파이는 눈물 없이는 먹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1: 요즘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 옛날 군대 생활하셨던 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화장실에서도 먹고 눈물 젖은 초코파이를 이렇게 먹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안 그러니까 또 아무튼 아마 지금 한 50대 되시는 분들의 군대 생활을 해상해 보시면은 남자분들은 최고지. 아마 초코파이가 생각이 나실
0: 그럼요.
1: 것 같아요.
0: 그럼요. 초코파이는 골프할 때도 좋아요.
1: 오, 그렇죠. 간식용으로 너무 좋죠.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그 문파이라고 판매를 하는데 네. 그 문파이가 또 왜 또 문파이를 만들게 됐냐. 네. 또 그걸 또 알아보니까 네. 이 과자를 만드는 회사 어떤 관계자가 광산을 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 당신들이 원하는 과자가 어떤 거냐라고 했더니 어떤 광부 한 분이 달처럼 큰 그런 거기에 머시멜로우가 들어간 이런 과자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문파이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문파이가 50센트였대요.
0: 이야.
1: 50센트. 그래서 그게 유행 해가지고. 알시콜라 앤드 문파이를 먹는 게 미국 그런가 주류사회가 아닌 우리 네네. 소울푸드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런 물은 이런 행사도 많았었다 그러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또 그 관련해서 또 컨트리송도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예.
0: 문파이와 관련된요?
1: 예. 알시콜라 앤드 문파이 해가지고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0: 오, 진짜?
1: 그랬더니 또 그게 그 컨트리송이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제목이 문파이 아니에요 혹시 그럼?
1: 예, 문파이죠. 알시콜라인 문파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예. 컨트리송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초코파이가 우리가 아~ 최고의 저거 음식이 간식이라고 치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1: 그러니까는 요거에 또 이 그런 또 역사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0: 문파이 아이스크림.
1: 예.
0: 이야 요요요 있네.
1: 다음은. 네. 제가 뭐 전주에 조선호텔 김치.
0: 네, 네.
1: 요거 한번
0: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1: 얘기했었잖아요. 예. 근데 아, 이게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조선호텔 김치 언제 들어오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걸 오늘 방송을 해야 되는데.
0: 네, 네.
1: 그래서 또 우리 그 김치 섹션에 가서 또 봤어요.
0: 보신 거예요? 드신 거예요?
1: 아니요. 봤죠. 있나 없나를 확인하러 간 거예요.
0: 네, 네, 네, 네.
1: 그랬더니 또 몇 개 안 남았더라고요.
0: 이야, 이건 나도 그럼 못 사겠네.
1: 이게 왜 들어오면 이렇게 잘 나가는지. 이거는 청취자분들이, 아니 고객분들이 더 잘 아는 거야.
0: 아니 근데 이거는 보기에도 너무 맛있어 보여. 포장도 네.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놨어.
1: 그리고 제가 전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김치가 네. 중부지방 김치와 남부지방 김치의 차이가 있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중부지방 김치이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에요.
0: 이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1: 이거. 요거 저희가 물량을 좀 늘려가지고 예. 이제 받을 거니까는
0: 글쎄 말이에요.
1: 좀 아쉽더라도 좀 기다려주시면 또 이제 계속해서 물량은 들어오는데 네네. 많은 양이 아니라서 나한테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아니 특히 저는 이 총각김치가 너무 네. 맛있게 보여요. 이건 라면에다 먹어야 돼 이거는.
1: 저는 총각김치를 안 먹고 배추김치를 먹어도 돼요. 진짜 옛날 시골에서 어머님이 해줬던 그런 김치 시원한 그런 김치 맛이 나더라고요.
0: 아, 갑자기 또 떠먹고 싶네 또.
1: 아, 다음은 요거 페펙스 애츠마트에서만 행사를 진행하는 거를 안내를 드리려고 그래요.
0: 네.
1: 집에서 고기 구워 드실 때요. 네. 어디에 구워 드세요?
0: 그냥 그냥 뭐 프라이팬에도 먹고 왜 그 저 그릴에다 하면 또 너무 귀찮고 끝나고 닦아야 되고 그래요. 그냥
1: 그렇죠.
0: 대충 뭐 집에서 프라이팬에다
1: 먹죠. 보통 우리 한국 분들이 먼저 밖에 그릴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 드시는 것도 많이 드시지만 네. 또 한국 문화가 이렇게 안에서 구워서 바로 먹는 그런 그쵸, 문화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살다 보니까 이게 또 삐삐삐삐삐삐
0: 장난 아니죠.
1: 장난 아니죠. 예. 그거 신경 무척 쓰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집 안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는 게 네. 약간은 좀 한계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또 구워서 드시려고 그러면 그 우리 그 가스레인지 있는데 앞에 가서 네네. 팬 틀어놓고 구워서 그거를 식탁으로 옮겨서 이렇게 구워서 드시는데 요거 소개드릴 제품요. 네. 연기 안 나는 그릴.
0: 와.
1: 연기 안 나를
0: 대박. 그릴. 그럼 냄새도 A1. 좀 덜 하겠네요?
1: 그렇죠. 오. A1 그릴. 요거 지금 저희가 에치마트 페팩 시점에서만 지금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아, 요게, 어떻게 좋으냐면요. 일단 고기를 구우면은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0: 예.
1: 근데 탁 팬을 딱 트는 순간에
0: 밑으로 연기가, 빠지는구나.
1: 연기가 옆으로 싹 빠지면 연기가 싹 사라져요.
0: 그게 우드가 완전 매직이네요.
1: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올라오질 않아요. 김이. 김이. 그 다음에 냄새가 또 드래요.
0: 고기는?
1: 고기는 아주 잘 거져요. 자, 우리 한국 분들 삼겹살.

0: 생삼겹살 1.5파운드 상당을 프리로 드려요.
1: 아, 그냥?
0: 그냥 드려요.
1: 공짜?
0: 공짜.
1: 이 후라이팬을 사면?
0: 예. 사면 1.5파운드 이상 돼요. 저희가 1.5파운드를 담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저울이 아니라서 사람이
1: 네, 그렇죠.
0: 1.5파운드를 못 담아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대충 이렇게 한번 보니까 한 뭐 1.7, 1.8 이렇게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적지는 않다는 얘기죠.
0: 적지는 않게 저희가 프리를 드리고 네. 요 그릴이 원래 220불인데 근데. 199불에 세일을 해요. 근데 요거를 사시는데 또 삼겹살을 또 프리를 드리잖아요. 1.5파운드라고 쳐도 제가 생삼겹살 구이를 10불 99에 판매를 해요.
1: 네네.
0: 그러면 얼마겠어요?
1: 야, 요 싼데?
0: 그러면 거의 180, 175불? 네네. 요런 수준에 사가시는 거예요.
1: 요거는 우리가 식당에서 먹으면 저 팁하고 택스를 절약할 수 있는 네. 그 정도 가격인 것 같은데요.
0: 근데 이 A1 그린이 진짜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직접 써봤는데 용기가 안 난다는 거.
1: 그게 대박이네.
0: 그게 대박인 거죠. 어?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저 그 팬도 또 별도 네. 그 팬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품목이라서 별도로 구매를 하시는 건데 거기에 전골도 끌어 드실 수가 있어요. 전골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1: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0: 용기 안 나고. 전골도 끌어 드실 수
1: 있고. 요거 뭐 안 살 이유가 없네요.
0: 요거 페펙스점 우리 정육부 양념육 코너 앞에 오시면은 저희가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 요번 기회에 한번 사오셔가지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1: 그렇죠, 그렇죠.
0: 편안하게 예. 냄새 없이, 연기 없이
1: 식당 가봐, 팁 줘야 되고
0: 거기
1: 왔다 갔다 하면 뭐,
0: 좋을 것 같습니다.
1: 집에서 드세요, 집에서. 네, 네, 네.
0: 다음은요 이제 청가부 쪽 안내해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로 로켓사가 3파운드 백이 7불 99전 나와 있고요. 금토일 한정 판매로 파가 한 본치에 50센트. 스마트카드 멤버십 온리 세일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이 다른 거는 잘 안 들어보는데 파는 꼭 봐요. 파는 보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파가 굵은 파가 있고 좀 가는 파가 있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번지로 묶여 있는 건데 네. 파가 제 새끼 손가락보다 조금 가늘어요. 그러면은 파가 아주 실한 거예요. 우리가 예, 예, 예. 대파도 아닌 곳이. 요거 리밋 4개 걸려 있고요. 금토일 네. 한정 판매로 한 번치 50센트 스마트카드 멤버십 온리 세일 걸려 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블루베리가 패키지에 3불 99전 나와 있고요. 한국 오이가 파운드에 2불 99전. 이것도 한국 오이 또 가서 직접 봤어요.
1: 어때요? 실해요?
0: 실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솔직히.
1: 아, 솔직히.
0: 근데 지금 이제 오이가 네. 이제 끝물로 들어갈 때예요.
1: 그쵸.
0: 그러니까 끝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오이가 조금 이제 성장이 덜 된 오이가 있어요.
1: 네.
0: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다 보니까 대부분 다 쭉쭉쭉쭉 길쭉길쭉 통통하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네.
0: 믿고 드셔도 되고요. 씨 네. 없는 청포도 파운드에 2불 99전.
1: 네.
0: 예. 그다음에 복숭아 백촌도가 파운드에 2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아보카도가요. 개당 99센트고요.
1: 네.
0: 한라봉이 파운드에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이건 또 금토일 한정 판매로 되어 있습니다.
1: 맛있죠?
0: 요거는 솔직히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1: 패스.
0: 하지만.
1: 네, 하지만.
0: 한라봉은. 네네네. 한라봉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 알겠습니다.
0: 드셔야
1: 알겠습니다.
0: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399 지금 파운드에 나와 있고요. 네. 씨 없는 수박 개당 4불 99전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봤는데 수박이 전체는 조금 이렇게 좀 미듬 사이즈라고 뭐 얘기할까 했더니 지금은 소몰이만
1: 조선 반만해요.
0: 진짜 수박이 크더라고. 야, 이게 저번 주에 나왔으면 제가 저번 주에 수박을 사갔는데
1: 생각해보니까 제가 올 여름에 수박을 안 먹었네.
0: 아, 이렇게 싸게.
1: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 사야겠어요.
0: 수박 너무 싸잖아요.
1: 네.
0: 그게 제가 그 항상 말씀드린 수박 저희가 제일 싸게 팝니다
1: 알죠?
0: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저도 코스코도 가고 그 이렇게 이제 서양 마켓도 가는데
1: 네.
0: 걔들이 이제 수박 파는 걸 이렇게 봐요. 근데 수박이 진짜 진짜 애기 머리보다 조금 더 크다 그러니까
1: 그 정도입니다.
0: 그 정도 된 수박을 뭐 499, 599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에치마트는 수박이 소머리만한 수박을 499 판매하잖아요.
1: 알겠습니다.
0: 이거 너무 좋은 수박입니다.
1: 네.
0: 그다음에 멜론이요. 하미 멜론이 파운드 1불 19전. 아, 고구마, 핵고구마.
1: 핵고구마.
0: 나왔습니다.
1: 나왔군요.

0: 나왔어요. 요게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네. 아, 금토일 한정 판매로 캐나다산 팽이버섯이 3불 49전 패키지로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금토일 한정 판매로 총각무, 열무, 풋배추 3개에 1불 99전 지금 세일하고 있습니다. 리밋이 6개 걸려 있습니다. 그 또한 금토일 한정 판매로 도넛 복숭아 1파운드 패키지에 3불 99전 나와 있고요. 애호박이 파운드에 1불 99전, 네. 금토일 한정 판매로 참외 박스가 14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마트카드 멤버스 온리 세일인데요. 경기미 15파운드짜리가 13불 99전 나와 있고요. 헤어롬 산악기 우동이 2불 99전, 오사키 개맛살이 5불 99전입니다. 근데 오사키 개맛살 우리 형부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예. 근데 오사키 개맛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브랜드 개맛살이 있잖아요.
1: 동원도 있지 않나요?
0: 있죠. 예. 근데 오사키 개맛살이 예. 다른 개맛살하고 특이한 점이 딱 하나
1: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0: 맛살은 맛살인데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개맛살 말고 네네. 개 다리에서 맛살을 빼서 드실 때 그 네. 살이 예. 실처럼 부스러지잖아요.
1: 네.
0: 실선으로 부러지죠.
1: 근데 안 부서져요?
0: 아니요.
1: 그럼요?
0: 그거하고 똑같이 실처럼 부러지는 그런 오사키 게맛살. 그래서 이게 스시집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오사키 게맛살.
1: 알겠습니다.
0: 진짜 뭐. 좋은 믿고 드셔도 되는 오사키 게맛살이 5불 99전. 그 다음에 라거포도 박스가 14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아, 이거 전체 17불 99 나왔었는데.
1: 그러게 말이야.
0: 14불 99전
1: 나왔는데. 3불이나 떨어졌어.
0: 아, 이거 또. 이거도 배가 아프네. 예, 예. 저도 사서 먹었는데. 아무튼 14불 99전 가격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오른 100 명란젓 네. 19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1: 네.
0: 그 다음에 삼양라면. 삼양 우지라면이 6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일반 그로저리 상품 안내는 오늘은 패스를 하고요.
1: 예.
0: 수산부. 수산부 랍스터 파운드에 9불 99전.
1: 네.
0: 홍도미 파운드에 8불 99전 나와 있고요.
1: 랍스터.
0: 은병어 8불 99전. 스페인산 문어 파운드에 7불 99전.
1: 네.
0: 어떤 분이 좋아하는 성게알이 개당 1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1: 예.
0: 그 다음에 노르웨이 고등어 파운드에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정부 쪽 안내를 드리면요. 우리가 국벌이나 수육으로 많이 해서 드시는 사태가
1: 네.
0: 8불 99전 나와 있고요.
1: 네네.
0: 돼지 체인갈비 파운드에 4불 99전, 뼈 없는 닭사태살 2불 99전 파운드 나와 있고요. 많은 양념 소고기 불고기 요게 파운드에 9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세일 안내는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고 저희 페페스 매장에서 A1 그릴 세일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삼겹살 1.5파운드 프리를 드리니까요.
1: 예.
0: 이번 기회에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지금까지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이셨고요. 라라랜드도 오늘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아직도 모기지 이자는 떨어질 줄 모르고 오히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크게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면 같은 액수의 돈을 빌리더라도 더 많은 월 페이먼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때문에 생각했던 집보다 밸류를 좀 낮춰서 집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매물도 별로 없고 집값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해서 더 기다려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마켓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운영이 됩니다. 즉, 많은 돈을 안전하게 빌려주어야 실적이 좋은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올라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는다면 은행은 이자를 낮춰서라도 돈을 빌려주던가 이자를 낮출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고객들이 돈을 안심하고 빌릴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다른 상품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 덕분에 30년, 15년 고정 이자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았었지만 앞으로 모기지 이자가 계속 이렇게 오른 상태로 유지된다면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다시 인트레스트 온리 프로그램이나 어저스터블 레이트 모기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고정이자 프로그램,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 그리고 이자만 지불하는 인트레스트 온리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혹은 15년 고정 프로그램은 아모르티제이션 테이블을 참고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달 2,000불씩 내고 계신다면 첫 해는 100불이 원금이고 1,900불이 이자, 둘째 해에는 200불이 원금이고 1,800불이 이자, 이런 식으로 30년 중에서 앞부분은 대부분 이자의 비중이 훨씬 크고 점점 원금이 상환되어지는 하향 곡선에 그리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2, 3년 열심히 지불했는데 막상 집을 팔려고 보니까 원금이 조금밖에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지만 계약한 이자는 30년 또는 15년 동안 바뀌지 않고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은 수평적인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즉, 2,000불을 지불한다면 2,000불 전부가 이자인 것입니다. 원금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이 혹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지불해야 하는 원금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업사이드 다운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일반적인 30년 고정 프로그램보다 조금 낮은 이자를 적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 금리에 따라 바뀌게 되는 어저스트 되는 경우입니다. 5-1 ARM이라고 한다면 처음 5년은 고정이자를,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금리 변동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팬데믹 때처럼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택 구입의 장애물이 되거나 마켓의 폭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시장은 결국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급함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문인들과 상담하고 여러 융자 프로그램을 비교하면서 앞으로의 주택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셔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
2: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인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사흘째인 28일, 양국에서 파악된 전체 사망자 수가 584명으로 늘고 실종자 수도 2,500명에 육박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두 달여 남기고 지지율 추락으로 비상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장관들을 전국 각지로 보내 국정 성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요구하는 신통치 않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8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기업 이익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에 근로자 몫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정부 윤리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총 1,051차례 주식 거래를 했고 이 가운데 쿠팡 INC 보통주 거래는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 주요 문서를 관리하는 백악관 문서 담당 비서관을 교체합니다. 후임에는 벤 모스 부비서관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잇따른 암살 위협과 정치적 폭력 사건 속에서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의 조용한 생활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주가 퀸즈 지역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840만 달러를 투입해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를 빗물을 흡수하는 녹지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뉴욕 한인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을 정치인들에게 직접 묻는 타운홀 미팅이 어제 저녁 플러싱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니어 데이케어 문제, 부족한 시니어 주택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2026 FIFA 월드컵이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약 35억 달러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남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가 대학 교육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서 최근 5년간 수십만 명의 학생이 학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위원회가 27일 지역사회 아동과 가정을 위해 꾸준히 봉사해온 한인 주도 비영리단체 220 클럽에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인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사흘째인 28일 양국에서 파악된 전체 사망자 수가 584명으로 늘고 실종자 수도 2,500명에 육박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경찰은 지난 26일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이날까지 57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인근에 있는 중국 티벳 자치구 르카저시 지룽현에서 이번 홍수와 연관된 산사태로 숨진 사망자도 3명에서 5명으로 늘면서 현재 양국 전체 사망자 수는 584명입니다. 전날까지 전체 사망자 수는 362명이었지만 이날 네팔 바그마티주 안팎에서 지진이 잇따라 수습되면서 2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 네팔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도 기존 777명에서 1924명으로 2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티벳에서 파악된 실종자 558명을 합하면 전체 실종자 수는 24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 중에 외국인 517명은 인도와 미국 등 30여 개국 출신입니다.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아직 네팔 정부의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비공식 실종자들까지 고려하면 이번 대홍수로 인한 최종 인명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인명피해가 크게 늘면서 여러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날 네팔 외교부는 국제적인 재정 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수색 구조 작전과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이번 대홍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히말라야 산맥의 기후변화 탓에 엄청난 규모의 빙하와 암석이 붕괴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빙하가 녹아 자연댐처럼 형성된 호수에서 막대한 양의 물이 방출되는 현상인 빙하호 붕괴가 일어난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이런 홍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두 달여 남기고 지지율 추락으로 비상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장관들을 전국 각지로 보내서 국정 성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효과가 신통치 않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 초반으로 뚝 떨어지며 집권 1기까지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장관들을 전국 각 주로 보내는 건 감세정책, 외국의 대미 투자 등 행정부 성과를 홍보해 지역 언론의 보도를 유도함으로써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경우도 있다는 게 폴리티코의 분석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주 뉴햄프셔를 찾았습니다. 전임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탓에 중단됐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을 부활시켰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장관에게는 갤런당 4달러에 달하는 휘발유 가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란 전쟁 전 갤런당 3달러 수준이던 휘발유 값은 전쟁 발발 이후 1달러가 오르며 유권자 불만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지난 주말 아이오와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지층인 농민들의 결집을 시도했지만 소사육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온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교 급식 문제를 논의하려 최근 플로리다를 찾았지만 학교 급식 문제가 아닌 최근 펜실베니아주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홍역 사망자 문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백신 회의론자인 케네디 장관은 이후 펜실베니아주의 홍역 사망 발생 보고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는 민주당 대권 잠룡인 자시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와의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폴리티코는 롤린스 장관의 최근 아이오와 방문은 행정부가 직면한 광범위한 불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일부 정책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지닌 유권자에 의해 장관들이 본래 던지려던 메시지에서 이탈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공화당 전략가 매슈 바틀렛은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대신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때론 행정부 전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모든 강요와 그 가족까지 선거 유세에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8일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향해 충분한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9월 기준금리 인상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책결정과 관련한 직접적인 단서를 내놓진 않았지만 미 경제와 고용시장은 견조한 반면에 인플레이션 둔화에는 진전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 시장에서는 매파적 신호, 즉 통화 긴축 선호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날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월 FOMC에서 현행 3.5에서 3.75%인 기준금리가 3.75에서 4%로 0.25%포인트 인상될 확률을 57.5%로 반영했습니다. 전날 35.4%에서 20%포인트 넘게 급등한 겁니다. 반면 동결 확률은 42.5%로 낮아져서 인상 시나리오가 동결보다 우세해졌습니다. 결국 9월 금리 인상 여부는 향후 나올 고용과 물가 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 노동부는 다음 달 4일 8월 고용보고서를 11일에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각각 발표합니다. 이들 지표가 예상보다 강할 경우에 9월 금리 인상 기대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시장 둔화가 뚜렷해지거나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할 경우에는 인상 기대가 다시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준은 다음 달 15일에서 16일 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미국에서 기업 이익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에 근로자 몫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정치적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미국 국민소득에서 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로 커졌지만 근로자들 몫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작아졌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상무부 경제분석국 데이터를 인용해 28일 보도했습니다.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올해 2분기 세전이익은 연율로 환산해 4조 8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 국민소득의 18%로 사상 최대 비중입니다. 이에 비해 임금 등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195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JP모건의 아비엘 라이나트 이코노미스트는 어떤 지표로 보더라도 국민소득에서 근로자 몫은 점점 줄고 있다며 줄어든 몫이 어디론가 갔을 텐데 상당 부분이 기업 이윤으로 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기업들의 호실적은 미국 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대형 기술 기업들이 큰 이익을 거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벌이면서 유가가 오르자 석유 대기업들의 수익도 늘었습니다. 이는 주가 상승과 배당금 증가로 이어져 퇴직연금 계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런 기업 호황이 미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수익은 주로 투자 소득으로 생활하는 부유층에게 돌아가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급여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면서 7월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그라운드워크 콜래보레이티브의 정책 담당 부사장 엘리자베스 판코티는 상위 계층의 소득 증가 속도는 하위 계층을 훨씬 빨리 앞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우리는 완전히 분리된 두 가지 경제를 목격하고 있다. 하나는 투자와 불로소득으로 주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매일 출근해 노동하는 일반 근로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극명한 대조는 정치적인 균열로 번지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과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대적 감세 정책을 단행하는 한편 푸드 스탬프와 같은 서민 복지 프로그램 예산은 대폭 삭감했습니다.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유권자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더 포퓰리즘적인 수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은 민주당 경선에서 온건파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조란맘 단위가 기업의 탐욕을 맹렬히 공격하며 시장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도 최근 연설에서 기업 의사결정에 노동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포퓰리즘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기업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보 성향 공공정책 싱크탱크 정책연구소의 사라 앤더슨은 부의 분배 불균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졌고 사람들은 이를 바꾸기 위한 조치를 원하고 있다며 지금 심각한 반발이 시작되는 걸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모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0: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라거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점,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0: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키스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와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을 옥죄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재학 중인 인턴십 기회까지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최근 대학에 유학생 인턴십 조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학생들이 이른바 교육과정 실무연수 CPT를 통해서 학생 비자만으로도 여름방학 등의 기간에 인턴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대학과 고용기업 간의 협약이 체결돼 있고 CPT가 해당 전공생 모두에게 필수인 경우에만 인턴십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는 외국 유학생 등록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름 인턴십은 유학생들이 향후 미 현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스펙으로 꼽히는데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사전에 틀어막은 셈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 산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서 조사한 결과 교육과정상 실습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했던 CPT를 위반한 승인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관용적인 시스템을 남용하는 걸 더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학생들이 미국인 대졸자의 일자리를 가로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에서 기인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겨냥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 방문 J비자 소지자들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미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이 학생비자로 구직할 수 있도록 한 선택적 실무연수 OPT 프로그램에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잇따른 암살 위협, 정치적 폭력 사건 속에서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의 조용한 생활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대학교 학생인 배런은 공식 행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삼엄한 경호 속에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1: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20살이 된 배런 트럼프는 최근 뉴욕대학교 2학년 과정을 마쳤고 올여름에는 어머니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뉴저지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골프클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일가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배런에 대해 밖에 거의 나가지 않는다며 상당히 조용하고 외부 활동을 꺼리는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배런의 이런 생활에는 무엇보다 신변 안전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7월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장에서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은 것을 비롯해 이후에도 암살 위협이나 공격 상황을 잇따라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런 역시 위협의 대상이 됐습니다. 최근이란 강경파가 배런의 동선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그의 신변에 1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배런에게 특히 큰 충격을 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배런과 가까웠던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가 암살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배런은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밖에 나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런의 사생활을 둘러싼 경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어졌습니다. 배런이 16세가 되던 2022년 당시 백악관을 떠나 있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배런에 대한 비밀 경호국 경호가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자 멜라니아 여사가 경호 연장을 요청했고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아들의 사생활 보호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준비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에서도 멜라니아 여사는 배런이 공개적인 장소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철저한 경호가 젊은 나이의 배런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 활동을 꺼리는 것을 반드시 심리적인 문제나 트라우마로 볼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한 심리 전문가는 배런이 오히려 자신의 인간관계와 개인적인 선택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스스로 보호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배런은 다른 트럼프 가족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는 가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방카 트럼프와 티파니 트럼프 역시 공개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면 베런은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허브 성분의 에너지 음료 사업이나 암호화폐 투자 등에 참여하면서도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베런은 뉴욕 트럼프 타워에 자신의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뉴욕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7월 19일이었습니다. 당시 베런은 부모와 함께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했는데요. 다만 일반 관람석이 아니라 방탄 유리 너머에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평범한 대학생과는 전혀 다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20살 베런 트럼프. 정치적 폭력과 신변 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조용한 삶 역시 철저한 경호와 사생활 보호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K-Radio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6월에도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일 정부윤리청의 트럼프 대통령 재산 신고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총 1,051차례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쿠팡 INC 보통주 거래는 두 차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일 $1,001 이상 $15,000 이하 규모의 쿠팡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또 같은 달 24일에는 $15,001 이상 $50,000 이하 규모의 쿠팡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쿠팡 보통주 주식을 거래해왔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8차례 쿠팡 주식을 사고팔았습니다. 정확한 매수 매도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6월에 매도보다 매수 규모가 더 커 총 보유액은 기존보다 좀 더 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업체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한국 전자상거래 1위 기업입니다. 쿠팡 사태는 이후 한국 정부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에 불복한 쿠팡이 미국 조야에서 미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를 당했다는 주장으로 로비 활동을 펼치면서 한미 외교, 통상 분야의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갈등의 중심에 선 기업의 주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에 충돌 논란을 계속해서 일으킬 전망입니다. 비단 쿠팡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주식 거래를 두고 미 언론은 이해 충돌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앞서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한창이던 6월 엑손모빌, 쉐브론, 록히트마틴 등 에너지 방산 주식을 여러 차례 매매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린 곳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차차 흐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밤 조금 흐린 날씨 이어집니다. 밤 최저 기온 63도, 섭씨 17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로 대체로 맑고 쾌적한 날씨 이어집니다.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흐리고 습한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뉴욕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흐리고 습한 날씨 보이는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 내렸습니다.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대체로 흐리고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토요일 조금 흐린 날씨 보이다 오후에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흐리고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흐리고 때때로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일부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나타냅니다.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익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소식은 뉴욕타임즈의 헬스 및 과학기사 The most important longevity term you've probably never heard of. 즉, 당신이 아마 들어본 적 없을 가장 중요한 장수 관련 핵심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 과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개념이 있다는데요. 바로 내재적 역량, intrinsic capacity이라는 지표입니다. 의사가 단순히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몸

0: 몸과 정신이 실제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새로운 건강평가 방식입니다. 기사를 통해 핵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Intrinsic capacity is a holistic measure of what someone's body and mind are capable of. 내재적 역량은 한 사람의 신체와 정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종합적이고도 전인적인 측정 지표입니다. Intrinsic capacity, intrinsic은 내재적인,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라는 뜻이고요. capacity는 능력, 역량, 수행할 수 있는 힘이니까 intrinsic capacity는 내재적 능력, 외적인 요소가 아닌 신체 내부 고유의 역량을 의미합니다. holistic, 전체적인, 통합적인, 전인적인 이라는 뜻인데요. 기사에서는 한 가지 요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평가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내재적 역량을 공식 정의했대요. 그 기준은 인지능력, 운동능력, 근력 및 이동성, 감각능력, 시력 및 청력, 정신적 웰빙, 그리고 활력, 에너지 및 스트레스 회복력 등 다섯 가지 하위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ven when people don't have any diseases, we can still detect changes in capacity. 사람들에게 아무런 질병이 없을 때조차도 우리는 내재적 역량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Even when, 어떤 때조차도, 여기서는 질병이 없는 때조차도 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Detect는 감지하다, 찾아내다 라는 의미인데요. 단순히 눈으로 보다 보다는 미세한 변화나 이상을 검사듬을 통해서 발견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존 비어드 교수는 이 지표의 진짜 가치가 조기 발견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악력이나 걸음걸이 속도 같은 내재적 역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순간을 미리 찾아내어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를 훨씬 일찍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Intrinsic capacity might be the proxy of aging that scientists have been looking for. 내재적 역량은 과학자들이 그동안 찾아 헤매던 노화의 대체 지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도 intrinsic capacity가 나왔죠. 내재적 능력을 뜻하고요. proxy, 통계나 과학 분야에서 어떤 현상을 대신 나타내는 대체 지표, 대리 지표, 즉 간접적인 측정 지표를 뜻합니다. proxy는 어떤 것을 직접 측정하기 어렵거나 복잡할 때 그것을 대신해서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나이 자체는 숫자로 쉽게 알 수 있지만 사람마다 실제 노화 정도는 다르겠죠. 그래서 내재적 능력을 측정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노화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FDA는 노화 자체를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화 치료제를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약이 수명을 연장하는지 시험하려면 수십 년이 걸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데요. 과학자들은 내재적 역량의 향상을 측정 가능한 대체 지표, 프락시로 활용해 노화 방지 약물 및 억제 치료제의 공식 승인기를 열고자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생긴 지 오랜데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며 사느냐가 더욱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intrinsic capacity, 내재적 역량라는 개념처럼 여러분도 평소 근력과 인지력, 정신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1: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밴쿠버 호비즌 이퀄 하우징 랜드.
7: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8: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7: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8: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7: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8: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7: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9: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0: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6: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위원회가 27일 지역사회 아동과 가정을 위해서 꾸준히 봉사해온 한인주도 비영리단체 220 클럽에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위원회가 지난 27일 루터 잭슨 중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220클럽의 지역사회 봉사와 헌신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감사장 전달은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고 학교와 함께 나눔을 실천해온 220클럽의 활동을 기리고 인턴과 회원,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는 개회와 국기에 대한 맹세, Fairfax General Music Educators Association 회원들의 미국 국가 연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미셸 리드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감의 발표가 진행됐고 이후 220클럽 감사장 전달식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문일용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이 220클럽의 활동을 소개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해온 그동안의 헌신에 감사 의 뜻을 전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20클럽의 오랜 지역사회 봉사를 기리며 작고 꾸준한 나눔이 의미있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20클럽은 버지니아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인주도의 비영리 봉사단체로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파하자 Spreading Our Love to Others라는 미션 아래 아동과 가정을 위한 다양한 봉사와 후원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단체명 220에는 매월 2시간의 봉사와 20달러의 후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정의 사랑을 나누고 더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투테니 클럽이 특히 집중해온 분야 가운데 하나는 식량 안보와 아동 지원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학교와 연계한 주말 식품 지원 프로그램 위켄드 백팩 푸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과 협력해 13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에서 학교별 약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주말 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은 단순히 식료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학생들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줄이고 학습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일용 교육위원은 주말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투테니 클럽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이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주말 동안 필요한 식료품을 지원했다며 약 20년 동안 이뤄진 이 같은 헌신을 높이 평가하며 오랜 기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와 이어진 파트너십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8: Nutritious food over weekends and school breaks, including throughout the challenges of the COVID-19 pandemic. Now, therefore, be resolved that the Fairfax County Public School Board extends its highest commendation and deepest appreciation to the 220 Club in recognition of its outstanding service, steadfast partnership, and nearly two decades of dedication to improving the lives of Fairfax County Public School students and families through compassion, volunteerism, and the spirit of a community.
7: 문숙 회장은 또한 이번 감사장이 특정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활동해온 모든 구성원에게 주어진 감사의 표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단체의 미션을 이어가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장 전달은 한인사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만들어온 봉사와 연대의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필요한 주말식품과 같은 작은 나눔을 꾸준히 이어온 220클럽의 활동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신뢰를 쌓고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0: 노란밤단의 뉴욕시장과 캐디오컬 뉴욕주지사는 27일 퀸즈의 화이트스톤과 포레스트힐스, 퀸즈빌리지에 모두 840만 달러를 투입해 기존 콘크리트 도로 중앙 분리대를 빗물을 흡수하는 녹지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세 지역에서 매년 약 500만 갤런, 약 1,900만 리터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우가 내릴 때 빗물이 하수도로 한꺼번에 흘러드는 것을 막고 중앙 분리대에 설치된 식재 공간과 지하 저장 시설을 통해 빗물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화이트스톤의 프랜시스 루이스 블러바드에는 약 337m 길이의 녹색 중앙 분리대가 조성됩니다. 연간 111만 갤런의 빗물을 관리할 수 있으며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포레스트 힐스의 유니언 턴파이크에는 약 989m 길이의 시설이 들어섭니다. 세 지역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연간 243만 갤런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올 가을부터 식재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퀸즈빌리지의 스프링필드 블러바드에도 약 360m 길이의 녹색 중앙분리대가 조성돼 연간 144만 갤런의 빗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공사는 올해 말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사 과정에서는 기존 콘크리트와 연석을 걷어내고 빗물이 중앙분리대로 자연스럽게 흘러들 수 있도록 유입구를 설치합니다. 또 빗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특수 토양과 지하 저장시설을 마련하고 토종식물과 관목, 야생화 등을 심어 녹지 공간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침수 방지뿐 아니라 도심의 열을 낮추고 거리 경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장애인용 경사로와 보행자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됩니다. 이번 사업에는 뉴욕주의 500만 달러 보조금도 지원됩니다. 뉴욕시와 주정부는 기후변화로 강한 폭우와 돌발성 홍수가 잦아지는 만큼 기존의 도로와 공공공간을 활용한 녹색 인프라를 확대해 지역사회의 침수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 뉴욕주가 대학 교육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서 최근 5년간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학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비 지원 프로그램 TAB이 확대됐으며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 프로그램도 시행된 바 있습니다. 뉴욕주 고등교육서비스공사 HESE가 발표한 내용을 정석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뉴욕주가 대학 교육의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고등교육서비스공사 HESC는 캐시 오컬 주지사가 취임한 지난 2021년 이후 5년 동안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SUNY와 CUNY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TAP, 즉 뉴욕주 등록급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입니다. TAP의 최대 지원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TAP, 즉 뉴욕주 등록급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입니다. TAP의 최대 지원금은 2021년부터 $500 늘어나 $5,665로 확대됐고, 이후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학생의 경우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존 8만 달러에서 12만 5천 달러로 높아졌고, 최소 지원금도 $500에서 $1,000로 두 배 늘었습니다. 파트타임 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현재는 최소 3학정만 수강하는 학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HESC에 따르면 지난 2024에서 2025학년도에만 9억 3,500만 달러의 주정부 학자금 지원금이 29만 4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급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8억 7,300만 달러보다 7.1% 늘어난 규모입니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부터 25세에서 55세 사이의 성인 가운데 수요가 높은 분야의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들에게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만 2천 명이 넘는 뉴욕 주민들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7년 회계연도 예산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6,5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SUNY와 CUNY의 등록금 부담도 낮추고 있습니다. 2027년 회계연도 예산에서는 SUNY와 CUNY의 뉴욕주 거주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립대학에 대한 투자

0: 투자도 늘었습니다. 호컬 주지사의 첫 4개 예산을 기준으로 뉴욕주의 고등교육 유형 지원금은 62억 달러에서 79억 달러로 총 17억 달러 28%가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와 지원 확대 속에 순위 재학생 수는 2022년 가을부터 2025년 가을 사이 6.5% 늘었고 균이 역시 2023년 가을 이후 약 2만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HSC는 또 대학 지원 절차를 돕기 위한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AFSA와 TAP 신청 지원, 학교와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뉴욕주는 FAFSA 작성률에서 전국 6위까지 올라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뉴욕주 대학 지원 기간에는 지원 수수료를 면제해 2024년에서 2025학년도에만 30건이 넘는 대학 지원서의 수수료가 면제됐고 학생과 가족들이 약 1,500만 달러를 절약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뉴욕주 고등교육 서비스 공사는 앞으로도 학자금 지원과 대학 진학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대학 교육을 받고 취업과 경력 개발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K-Radio 정석입니다.
1: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 오늘 캐민원 씨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들을 소화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02% 하락한 53,559.99로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25% 내린 7,711.76, 나스닥 지수는 0.52% 하락한 26,402.42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증시였습니다.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K-Radio.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9월 1일 백투더스쿨을 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월요일 아침부터 9월 1일 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세뉴스 한양마트.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1,260개 체형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의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대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배델전자 718-445-2005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K-플레이 DMB 청취자 여러분, 이 대장입니다. 혹시 오늘 삶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행지에서 가볍게 건넨 인사 한마디가 평생을 함께한 인연이 되고, 한국에서 차곡차곡 쌓아왔던 익숙한 일상을 떠나서 어느덧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처럼 어찌 보면 저희들 상황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또 모든 게 우연의 연속 같지만 마침내 도달한 지금 이 순간을 보면 아, 이게 내 운명이었구나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K-Play DMV에서는 우연인 줄 알았더니 운명이라는 주제로 예측할 수 없어 더 다채롭고 특별했던 삶의 여정,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람 따라서 흘러온 삶의 궤적 속에 숨겨진 운명 같은 이야기,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예, 지금 들으신 곡은 멜로망스의 선물입니다. 이 곡에서처럼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왔던 뜻밖의 선물 같은 순간들 떠올려 보셨나요? 너를 만난 건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야. 여기 노래 가사처럼 우리 인생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운명처럼 찾아오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K-Play DMV는 우연인 줄 알았더니 운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행지에서 길을 잃었다가 만난 인연부터 비행기 연착이나 잘못 보낸 문자 한 통이 계기가 돼서 인생의 반쪽이 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정말 영화 같은데 정말 영화 같은 이런 순간들 우리 인생에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돌아보니 그때 내 삶을 바꾼 그런 운명이었구나 싶은 우연한 순간들이 있으신지 한번 또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잠시 후 게스트와 함께 청취자 여러분의 가슴 따뜻하고 유쾌한 운명 같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리고 혹시 중간에 들어오신 K-Play DMV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한번 더 안내 드립니다. 저는 K-Play DMV DJ 제이드님을 대신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게 된 이대장입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저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반갑습니다. 네. 오늘 K-Play DMV에서는 우연인 줄 알았더니 운명이라는 주제로 스쳐 지나가는 우연이라 생각했던 인연이 깊은 관계가 되고 그 인연이 예상치 못한 큰 흐름과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게스트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 참여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K-Radio로 검색하신 후 오픈톡으로 들어오시면 익명으로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 스레드 K-Play DMV나 K-Radio DMV 계정을 통해서도 사연과 신청곡을 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 노래지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곡을 골라서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라디오를 들으시는 방법은 오픈 채팅방 공지사항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인터넷 창에 kradio.us를 입력하시고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온에어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과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를 통해 더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대장과 함께하는 K-Play DMV입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예, K-Play DMB 이대장입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같이 오신 게스트, 오늘은 또 한 분만 모셨습니다. 뭐 어제도 한 분도 오셨지만 수요일에 정말 북적북적 했거든요. 예, 오늘 게스트분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4: 네, 안녕하세요.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찰리킴입니다. 이대장님과 좋은 인연으로 라디오까지 초대받아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3: 찰리님 혹시 이런 방송 같은 거 처음이신가요?
4: 지금 처음이라 방송국 온 자체가 처음이라 네. 지금 무척 떨리고 있습니다.
3: 지금 굉장히 좀 어색하시긴 한데 저랑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예.
4: 잘 부탁드립니다.
3: 자, 오늘 찰리님 이렇게 또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찰리님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이분 알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분한테 정말 특별한 인연이 있고 그 인연을 통해서 미국에 오시게 되고 또는 또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저희 사실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또 동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되게 재미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저희 청취자분들하고 나눠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또 모셨는데 굉장히 멀리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먼 걸음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바로 사연 이야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길치 덕분에 만난, 저희 본인이 길치인 거죠. 네, 길치인 덕분에 만난 여행지의 선물. 네, 해외 여행지에서 지도 앱만 믿고 걸어가다가 완전히 길을 잃고 낯선 골목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마저 바닥나서 우왕좌왕하던 중 지나가던 한 사람에게 염치를 무릅쓰고 길을 물어봤는데요. 그분 역시 초행길이라고 하면서 함께 길을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이제 길을 모르시는 분들인가 봐요. 어색하게 걸음을 옮기면서 나눈 소소한 대화 속에서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이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는 것을 느꼈죠. 그날 길을 잃었던 해프닝이 계기가 되어 인연이 되었고 수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에서 함께 살며 집을 꾸미고 따뜻한 일상을 맞춰가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찰리님 사연이에요?
4: 저랑 비슷한데 네. 저는 조금 다른 인연으로 만났거든요.
3: 저는 아, 그래요?
4: 길을 헤매다 만난 건 아니고 같이 한국 제주도 좋은 여행지죠. 네. 제주도에서 숙소에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그 지금 와이프가 제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3: 와 진짜요?
4: 예.
3: 그 여행 갔다 그냥 만나신 거예요?
4: 그렇죠. 여행에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옆자리에 있어서 얘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대화도 잘 맞고 해서 다음날 여행지 어디 갈지 네. 공유를 하면서 친해져서 오. 지금까지 이어져서 와 있습니다. 와. 미국에.
3: 그 이야기는 좀 자세하게 좀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3: 흥미롭습니다.
4: 예.
3: 자,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4: 두 번째 사연입니다. 오발심 메시지 한 줄이 가져다준 인연인데요. 전화번호를 한자 다르게 입력해서 한 글자 다르게 입력한 거죠. 1을 뭐 2로 했든지. 네. 잘못 날아왔던 어색한 안부 문자 한 통 시작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무시하고 지웠을 법한 오발심 메시지였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번호를 착각하신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다정한 답장을 보내고 싶었죠.
3: 근데 저도 이렇게 잘못 메시지 오면 네. 좀 이런 느낌으로 보내긴 합니다.
4: 아, 저는 네. 이런 느낌보다는 아, 잘못 보냈습니다. 하고 그냥 아,
3: 좋은 하루 보내세요.
4: 이렇게 다정하게 보내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작고 친절한 답장 한 줄이 유쾌한 대화로 이어졌고 서로 다른 도시에 살면서도 매일 밤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장거리 연애 끝에 결국 결실을 맺어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으니 문자 한 통에 담겼던 소소한 호의가 내 삶을 바꾼 운명이었습니다.
3: 또 이렇게 문자,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 충분히 있죠.
3: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러니까 문자 이렇게 주고받다가 지금 이렇게 결혼한 분도 있긴 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4: 예.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프를 여행해서 만나서 예. 살고 있던 지역은 달랐거든요.
3: 예.
4: 근데 계속 문자를 이렇게 꾸준히 주고받다 보니
3: 그래요?
4: 먼 거리도 인연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3: 또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만들어준 인연.
4: 네, 옛날이었으면은 불가능했죠.
3: 그렇죠. 막 편지 쓰고 이럴 때였으면은
4: 못 만납니다.
3: 집 전화 쓰고 이럴 때였으면은
4: 네.
3: 못 만났겠네요. 자, 세 번째 사연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연착을 통해서 뜻밖의 만난 인연인데요.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무려 6시간이나 지연되는 바람에 공항 대기실에서 지루하게 시간을 때워야 했습니다. 짜증이 밀려오던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분과 어색하게 눈인사를 나누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음악 이야기, 요리,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거치면서 6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단 6분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연착이라는 짜증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평생 스쳐 지나갔을 낯선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단단한 반쪽이자 삶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도 진짜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예.
4: 미국 같은 경우는 비행기 연착이 많은 것 같아요.
3: 네.
4: 그래서 충분히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에서는 힘듭니다.
3: 한국은 타이트하죠, 시간이.
4: 한국은 오히려 연착이 있는 게 손에 꼽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연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 사시지 않을까.
3: 네.
4: 사연 보내주신 분은.
3: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여튼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주로 사연을 보내주시니까.
4: 네,
3: 맞을 겁니다. 지금 찰리님이 사실 아직 한국물이 조금 덜 빠지셔가지고.
4: 그렇죠.
3: 그래서 근데 진짜 이 이야기가 좀 잘 맞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진짜 뭐 6시간이든 10시간이든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게 아쉬울 정도로 진짜 그 되게 짧게 느껴지죠.
4: 그렇죠. 뭐 6시간 엄청 긴 시간인데 같이 얘기할 사람만 있어도 사실 짧아질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게다가 근데 옆에 있는 대화하는 분이 또 내가 마음에 드시는 분이야.
4: 이상형이에요.
3: 그러면 진짜 네, 너무 짧죠? 시간이?
4: 그렇죠. 비행기 연착 시간 더 늘려줘야 됩니다.
3: 네, 연착이 또 반가운 그런 상황.
4: 네.
3: 자, 그리고 제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4: 네네. 네.
3: 반대 방향 버스가 안내한 뜻밖의 풍경, 정류장 표시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타는 바람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한참 뒤에야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해서 내린 곳은 이름도 모르는 낯선 동네였는데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잠시 둘러보자면서 걸었던 그 길목의 아름답고 작은 공원에서 우연히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아, 여기 다 배우자들을 만나셨네? 어떻게?
4: 인연이 계속 이어져야죠.
3: 예정된 목적지로 가던 정석적인 인생 스케줄에서 잠시 탈선했던 그 우연한 실수가 이분 근데
4: 네.
3: 글 되게 잘 쓰시네요. 이런 표현 이 우연한 실수가 제 삶 전체에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목적지로 안내해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와,
4: 한 편의 시를 쓰셨네요.
3: 와, 이거 진짜 엔딩이
4: 예.
3: 이분 근데 이 짧은 글에 진짜 되게 되게 내용을 되게 깊게 잘 담아놓으셨네요.
4: 네. 요즘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도 반대 방향 가는 버스를 몇 번 탄 적이 있긴 한데
3: 네.
4: 이분처럼 여유를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3: 근데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사니까 저는 뭐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지만 저는 사실 여기 버지니아에 와서는 버스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기대되는 인연이
4: 네.
3: 있는 적이 없네요.
4: 근데 네. 저희는 이제 인연을
3: 저희는 인연을 가지면 안 되죠.
4: 예.
3: 여기 좀 곤란할 뻔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4: 좀 네.
3: 광고 잠시 한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4: 네.
5: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6: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7: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8: You see, paid family leave?
9: That prevents child abuse.
7: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8: Prevents child abuse, too.
10: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9: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6: we prevent child abuse
8: from ever happening.
10: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11: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12: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3: 예, 이 대장의 K-Play DMV 돌아왔습니다. 예, 다음 사연 이어서 예, 읽어주시죠.
4: 네, 다음 사연은 무빙 세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3: 여기서도 엄청 많이 하죠.
4: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연인데요. 타지 중고거래 현장에서의 소름 돋는 재회, 미국에 도착해 당장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게 딱 내용이 무빙세일.
3: 네, 그런 느낌이네요.
4: 예.
3: 네.
4: 약속 장소로 나가 물건을 들고 나온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서로 한참 동안 눈을 비비며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3: 네.
4: 알고 보니 어릴 적 한국에서 한 동네에 살며 매일 같이 놀던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좀 쉽지 않은 만남이었네요. 말리 타국 낯선 땅에서 중고 거래라는 뜻밖의 계기로 다시 재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릴 적 소중했던 추억에 이어 성인이 된 지금은 타향사리의 외로움을 함께 달래주는 둘도 없는 평생의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3: 아, 진짜 찐친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4: 네.
3: 예. 저 근데 조금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4: 네네.
3: 여기 페어팩스에 지금 살고 있는 또 형님이 있거든요.
4: 네.
3: 근데 그 형님이 또 저희 와이프도 알아요. 그분이 그 형님이 저랑 중학생 때 아 고등학생 때 아 중학생 때부터 같은 교회 다녔던 한국에 있을 때 그 대학생 때도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같은 교회에서 이제 같이 자주 만나던 형이었는데 여기서 만난 거예요. 전 그냥 여기 살고 있었고 이 형은 다른 주에 살다가 여기 왔는데 예. 저희 만난 거죠.
4: 어떻게 만나셨어요?
3: 진짜 더 웃기게도
4: 예.
3: 그 형이 이제 그 형님이 저희 부모님을 또 좀 알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먼저 알고, 얘 걔 왔더라,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을 한 진짜 15년 만에 다시 만나가지고, 여기서 만나고 또, 이게 또 가깝게 또 지내고 있죠, 여기서.
4: 예. 인연의 끈이 끊어지질 않네요.
3: 예.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4: 예.
3: 예, 이런 진짜 예상치 못한 이런 좋은 인연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항상 이런 상황들 때문에 좀 보면은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 그 인연을 되게 안 좋게 끝내면 뒤에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4: 중요하죠.
3: 네. 네. 그래서
4: 예.
3: 네, 여러분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4: 저도 네,
3: 항상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4: 네. 네.
3: 그래서 저도 말을 좀 요즘에 많이 아끼고 있어요.
4: 항상 말이 많으면
3: 네.
4: 안 좋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요즘은 네.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3: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반려견이 돌진해서 이어준 인연입니다. 평소처럼 반려견과 함께 동네 산책로를 걸어가던 중 갑자기 저희 강아지가 무언가에 끌리듯이 건너편에 걸어오던 다른 강아지에게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황해하면서 상대방에게 연신 사과를 건넸는데요. 다행히 상대방도 환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해주었고 또 두 강아지가 서로 신나서 꼬리를 치며 어울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강아지와 육아, 일상 이야기를 대화하다가 이어졌습니다. 강아지가 맺어준 그 우연한 만남이 계기가 되어 인연이 깊어졌고 지금은 두 마리의 강아지와 함께 한 집에서 시끌벅적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강아지들이 그냥 또 이제 산책시키다가 이렇게 만났는데 저 사람 좀 괜찮네 싶어서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통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되게 친절하시고 좀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4: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3: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좀 이제 그러실 정도의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되게 친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인상이 또 괜찮고 또 강아지 얘기하고 하면 공통 관심사가 있잖아요.
4: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통 관심사.
3: 말이 되게 서로 많아지죠.
4: 예. 예.
3: 그래서 이런 일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희 씨 강아지 키우세요?
4: 저는 따로 키우진 않는데 어렸을 때는 제가 시골에 살아서 마당에 키워놓는 강아지는 키웠었어요. 근데 집에서 키우기에는 조금 그래서 지금은 키우진 않고 있습니다. 따로 강아지는 키우시나요?
3: 저희 막내가 강아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강아지를 좀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4: 지난번에 출연하신 분 중 게스트 중에 그레이스 씨가 애완견을 좋아하시더라고요.
3: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시고 그분은 전문가세요. 전문가시고 지금 애완견 정도가 아니라 엄청 큰 개를 또 엄청 크다고 해야 되나? 여튼 이제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강아지는 이제 진돗개 그리고 또 한국에 또 시베리안 제가 사실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그 친구의 이름은 듀크입니다. 듀크고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는 소금이 둘 다 큰 개예요.
4: 큰 개 키우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3: 근데 또 장단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리스님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4: 네, 알겠습니다.
3: 이거 진짜 완전 강아지에 대해서 그쪽 비즈니스도 하셨어요. 지금 아마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자, 아무튼 저희 또 노래 한 곡 다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예, 이 대장의 케이플레이 DMB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좀 전에 들으신 곡은 로제의 제목이 뭐였죠?
1: 저희 추천곡인데 예. Toxy Till The End.
0: 이거 왜 골라주셨어요?
1: 최근에 나온 신곡인데요. 저희 와이프가 제가 운전 중에 한번 틀었는데 예. 뒤에서 제 아기가 이제 4살인데 예. 노래가 너무 신나고 재밌다고 예. 한번 듣는데 한 10번을 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0: 아, 진짜요?
1: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중독이 돼서 제가 추천곡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
0: 그러니까 추천을 안 할 수 없던 곡이었고.
1: 그렇죠. 예. 아기가 계속 틀어달래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내용을.
0: 내용은 모르고.
1: 내용은 모르는데 그 또 제 또 추천곡을 하나 네. 더 말씀드렸던 노래가 있는데 네. 그 노래도 좋아요. 걔가 그 노래 가수는 제시예요. 네. 제시랑 같이 나왔던 그룹이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0: 제시 아니고 제니 아닌가요?
1: 아 제니요. 죄송합니다. 네. 제니입니다.
0: 제시는 좀 다른 분이에요. 굉장히 다른 분이에요.
1: 잘 헷갈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니랑 같이 나왔던 그 이모 노래 틀어줘라고 하면서 얘기한 노래라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추천곡으로 부탁드렸습니다.
0: 제니랑 로제 진짜 핫하죠.
1: 네.
0: 장난 아니죠.
1: 그분들 때문에 케이팝이 지금 더 위상이 올라간 것 같은.
0: 굉장히 크죠.
1: 네.
0: 굉장히 크죠. 네. 자, 아무튼, 찰리님 저희 이제 모셔놨는데, 제가. 찰리님 제가 여튼 그 흥미로웠던 스토리를 저희 청취자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죠.
1: 네, 처음에 저는 대전에 살았고, 자, 와이프는
0: 예. 이거 얘기가 갑자기 처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1: 예.
0: 예, 지금 와이프분을 만난 지금 스토리를 이야기할 겁니다.
1: 그렇죠.
0: 예. 저는 저로서는 조금 신기했어요. 재미있기도 하고.
1: 이게 흔치 않는 예. 스토리이기는 예. 합니다.
0: 일단 본인은 대전에 사셨고.
1: 그렇죠. 저는 대전에 있었고 와이프는 서울에서 공부 중이었는데 예. 같은 날 같은 숙소에서 같은 저녁을 먹는 자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짧게
0: 제주도에서
1: 그렇죠. 제주도에서 제 옆자리에 있던 분이 지금 제 와이프가 됐는데
0: 그럼 본인은 그때 제주도로 어떤 여행을 떠나셨던 거예요?
1: 저 같은 경우는 이직을 하면서 네. 잠깐 쉬는 한 달 정도 쉬는 기간이 있어서 갔고 네.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기간에 짧게 잠깐 놀러 왔을 때 서로 그럼 만났습니다.
0: 와이프는 그때 학생이셨어요?
1: 그때 이제 공부 중이었어요. 대학원 그 석사 준비였고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가 이제 잠깐 짬을 내서 왔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더라고요.
0: 아, 네. 오른쪽에?
1: 그렇죠. 제 오른쪽에. 네. 제 밥 먹는 소 오른쪽에서 고개만 돌리면은 와이프가 자꾸 보였는데 그때 당시는 인연이 될 줄 몰랐는데 네. 계속 연락하다 보니 네. 어느 순간 이제 제 옆자리에 와 있고 같이 결혼식도 하고 이제 아기까지 낳아서 현재는 미국까지 같이 넘어온 새 가족이 다 같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0: 그럼 그 과정이 예. 그러면 와이프랑 그때 뭐 식사할 때 그 옆에 있었는데
1: 네.
0: 근데 아까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했잖아요.
1: 예예.
0: 전화번호를 주고 받을 정도로 대화를 하시고 뭔가 전화번호를 줄 정도면 이 사람이 그래도 호감이 조금 있다. 호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네라는 생각을 서로 했었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있죠. 네. 없으면은 사실 뭐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는.
0: 본인이 먼저 번호를 알려달라고
1: 했죠. 제가 먼저 했죠.
0: 아, 그러면 마음에 드셨네.
1: 없진 않았어요. 아. 제가 무조건 내 미래의 와이프로 해야겠다. 이건 아니었지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었고 다음날 그래서 네. 혹시 한번 여행지를 또 겹치면 네.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번호를 물어본다고 핑계 댄 게 내일 여행지 어디 가냐 우리 같이 공유 좀 해주자 하면서 번호를 물어봤었죠.
0: 아, 그냥 여행지를 물어보면서?
1: 그렇죠. 처음부터 관심 있어 번호 알려줘 이게 아니라 여행지 어디가 이러면서 이제 서로 공유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번호를 물어봤었습니다.
0: 저는 알 필요가 없지만
1: 예.
0: 좋은 팁입니다.
1: 괜찮습니다. 네.
0: 저는 예. 하지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
1: 저희는 이제는 알면 안 됩니다. 네,
0: 굳이 알 필요 없고. 네. 그러면 와이프분도 그러면 그냥 기분이 이렇게 나쁘진 않으셨나 보네요.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전화번호 알려줘도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겠죠.
1: 없진 않았을까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을 때는 와이프가 제 복장이 네. 너무 뭐 냉장고 바지에 그때 당시 이제 잠옷을 입고 나온 상태여서 네. 그러니까 저는 숙소 밥만 먹고 자야지라는 생각으로 나갔었거든요 처음에. 네. 그래서 뭐 냉장고 바지에 흰색 티 하나만 입고 있어서 와이프는 저 아저씨가 나온 줄 알았다라고 아. 하더라고요.
0: 그리고 또 그때는 또 이직 그 퇴사를 하고
1: 예.
0: 그때 잡이 정해져 있는 상태
1: 정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또 뭐 그렇게 뭐 아유 뭐 이렇게 백수가 막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었겠네요 와이프분이.
1: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얘기 설명은 다 했었으니까 여기 어떻게 여행 온지.
0: 그러면 그 숙소가 네.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는 그런 곳인가요? 아니면은
1: 제주도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면은 뭐 방 하나에 예. 남자들 뭐 두 명 자거나 뭐 네 명, 여덟 명 이런 식으로 방을 저희가 고를 수 있거든요.
0: 아, 제가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 사람들이 예. 되게 놀라는데
1: 예.
0: 어떻게 저한테는 제주도랑 일본을 가볼 기회가 없었어요. 인연이.
1: 네. 근데 제주도는 한국 사람이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이요. 예. 그래서 저랑 와이프는 항상 제주도 갈 기회만 생기면 무조건 갑니다.
0: 아, 또 본인들의 또 인연을 만들어준 곳이니까 추억이 있겠네요.
1: 네, 그래서 결혼 웨딩 사진도 저희 제주도 내려가서 네. 같이 찍었거든요.
0: 오.
1: 그만큼 제주도가 저희한테는 추억도 많고.
0: 그랬겠네요.
1: 예. 네. 제주도 자체가 저한테는 인연인 것 같아요.
0: 아, 그럼 그전에도 뭐 이렇게 제주도 쪽으로 여행을 자주 가셨었어요?
1: 그전에는 가족여행 한번 가고는 안 갔던 것 같아요.
0: 근데 지금은 그냥 가족여행을 글로.
1: 그쵸. 아, 지금은. 예. 가족여행은 뭐 제주도.
0: 한국 가면 무조건 제주도.
1: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한국 갔었는데 갔을 때도 2박 3일로 제주도에 또 갔다 왔습니다.
0: 그때 와이프랑 와이프분이랑 같이.
1: 그렇죠. 와이프랑 아기랑 해서 셋이. 혼자는 못 갑니다.
0: 숙소를 어디 숙소로 갔었어요?
1: 제주 이제 아기가 생겨서 네. 숙소의 기준이 바뀌었는데 네. 예전에는 예쁘고 와이프랑 뭐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좋은 조용하고 이런 숙소를 골랐으면 요즘은 제주 시나월드를 최근 광고는 아니고요. 제주 시나월드라고 그 내부에 수영장부터 해서 뭐 아. 동물 작은 동물원 예, 큰 리조트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갔었는데 이제 상당히 만족하고 왔습니다.
0: 그럼 그때 와이프분을 만났을 때
1: 네.
0: 그 게스트하우스 거기는 어떤 숙소예요? 제가 그 이런 게스트하우스 문화를 제가 사실 잘 몰라요.
1: 그때 예. 당시는 이제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밥도 수가. 먹고 하는 곳이었어요.
0: 청취자 여러분.
1: 예.
0: 저곳입니다.
1: 한번.
0: 예. 지금 결혼 안 하신 분들, 예. DJ 제이드님 여기 듣고 계신가요? 예.
1: 지금 꼭 가셔야 됩니다.
0: 저곳입니다. 네. 저곳입니다. 예.
1: 거기는, 근데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0: 라떼는.
1: 예. 뭐 와이프랑 저랑 만난 지 이제 거의 11년 돼가니까요.
0: 오, 저보다 한참 어린 줄 알았는데, 저랑 동년배 느낌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1: 죄송해요. 11년은 아니고, 한 8년? 9년?
0: 아, 그래요?
1: 네.
0: 큰 차이 없습니다.
1: 그 정도 돼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이드님이 가셔도 제가 네. 확답은 못 드립니다.
0: 아, 그래도 어떤 인연이 네. 또 이렇게 운명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 어디라도 가야죠.
1: 맞아요. 저는 항상 제 주변에 솔로로 있는 친구들한테는 항상 권유를 합니다. 너네가 아무데도 안 나가면 인연은 절대 생길 수 없다. 혹시라도 인연을 만들고 싶으면 모임을 나가든지 여행을 떠나든지 해라. 나를 봐라. 인연을 만나지 않았냐.
0: 산증이네요.
1: 예. 예.
0: 진짜 요즘에 뭐 결혼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많은데
1: 네.
0: 근데 하지만 또 결혼하려고 찾으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결혼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뭔가 액티브하게 움직이지 않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1: 그러면은 네. 움직이지 않으면 힘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0: 움직이지 있습니다. 않고 노력 그러니까 여튼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네. 노력이라는 게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저 사람과 뭔가 시간을 보내고 싶고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신경을 더 쓰고 그 노력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1: 무조건 네. 해야죠.
0: 해야 되는데 그냥 누군가 오겠지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다림은 네, 누구도 오지 않을 겁니다.
1: 절대 오지 않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0: 그럼 찰리 씨는
1: 예.
0: 일단은 용기를 내서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의도는 살짝 숨겨놓고
1: 그렇죠.
0: 그러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딱 그 와이프분은 서울로 가시고 본인은 대전으로 가서
1: 네네.
0: 내가 진짜 이분한테 꼭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꼭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1: 저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여행 다 끝나고 네. 이제 올라왔을 때 네. 바로 연락을 했죠. 나
0: 어,
1: 이제
0: 바로 했어요?
1: 네. 왜냐하면 이제 저에게는 한 달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뭐 만나더라도 처음에 이제 이직을 하면 회사에 적응하기 바빠서 또 소홀해질 수도 있으니
0: 아, 그렇죠.
1: 쉬고 있을 때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자 해서 연락을 해서 바로 일주일 만에 가서 또 봤죠.
0: 오, 아니 제가 예. 지금 찰리 씨랑 같은 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찰리 씨 제가 물론 자주 보는 건 아니긴 한데 어, 딱 저희 만나가지고 일하는 거 보면은 아, 추진력이 진짜 좋아요.
1: 약간 네.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0: 네. 그 제가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일을 잠깐 뭐 해보기도 한 것도 있었잖아요.
1: 네네, 맞아요.
0: 옆에서 보면서, 와,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네? 하고 제가 좀 솔직히 얘기는 안 했지만 놀란 부분도 좀 있고, 네. 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에리티드가 되게 장점이에요. 좀 너무 좋습니다.
1: 근데 저희 뭐 일 특성상 뭐 저도 일단 제 성격에 제 일이 맞긴 하지만,
0: 네.
1: 이렇게 그리고 저의 이제 모티브, 이제 저의 생각, 마인드 이런 거는 생각났을 때 바로바로 하고 바로바로 움직이자
0: 네.
1: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0: 어, 연락을 하셨고
1: 와, 네.
0: 그러면은 아, 좀 여행지 좀 추천해 주세요. 뭐 이러면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1: 그건 이제 제주도에서 여행지 좀 추천해 주세요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날 사실은 저희가 원래 얘기했던 곳은 이제 성산일출봉 거기 숙소가 성산일출봉 아래였거든요.
0: 네.
1: 성산일출봉 다음 날 뭐 너 갈 거냐 말 거냐 좀 동갑이거든요 와이프가. 그래서 이제 서로 친구처럼
0: 바로 갈, 말을 텄군요.
1: 그렇죠. 이제 친구가 됐죠. 나이가 같으니까.
0: 어.
1: 갈 거냐 말 거냐 했는데 그래서 간다고 했어요. 근데 다음 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0: 지금도 어? 지금도 있지 않나요 혹시?
1: 어, 지금은 제가 안 보고 있어서.
0: 저도 사실 TV를 예. 요즘 잘 안 봐가지고.
1: 예. 아기가 생겨서 TV를 못 보게 되더라고요.
0: 아.
1: 그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게 엉또폭포라고 있어요 제주도에.
0: 그게 뭐예요? 아 엉 폭포 이름이?
1: 폭포 이름이 엉또폭포예요. 근데 거기가 매일 폭포가 흐르는 게 아니라 비가 일정 이상 많이 와야. 강수량이 어느 정도는 돼야
0: 네.
1: 폭포가 흐르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폭포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 나는 여기를 갈 거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0: 너도 갈래?
1: 예, 갈 곳이 없으니까 나 이거 갈 건데 너도 갈래? 이래서 간대요. 간다는데 서로 시간은 말 안 했는데 와이프는 보고 내려오고 저는 이제 보러 올라가는데 한 번 또 만났죠.
0: 근데 이제 속으로 내심 만나면 좋겠다.
1: 그렇죠.
0: 생각을 하셨군요.
1: 아, 육지 가면 연락해야겠다.
0: 아니, 그러니까 폭포 가면서도
1: 아, 그거는
0: 간다고 하니까.
1: 그건 무조건이죠. 나 간다고 했으니까 가겠지 했는데 언제 갈까 이렇게 궁금해하긴 했습니다.
0: 어, 근데 그럼 같이 가자고 왜 안 했어요? 그때?
1: 좀 다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0: 아.
1: 예, 연락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0: 네.
1: 그리고 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이게 뭐 지금 가자 해서 뭐 바로 나가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서로 이제 좀 신중하게 일정 코너도 짜야 되고 해서
0: 네.
1: 뭐 난 갈 건데 너도 갈 거면 한번 가봐라라고 했는데
0: 아 그렇게
1: 그렇게
0: 던진 거구나.
1: 예. 네, 근데 만났어요 거기서도 또.
0: 그래서 딱 두 번째 딱 만나고.
1: 만나고
0: 이건 나의 인연.
1: 예. 네, 육지 올라가면 또 만나야겠는데 어, 생각은 했었죠.
0: 두 번이나 막 이러면
1: 네.
0: 그렇지.

0: 그래요?
1: 예. 그거 보고, 어? 와이프도 나한테 호감이 있나?
0: 어.
1: 어? 이 마인드가 나랑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데? 하면서 그때 이제 확 쏠렸죠.
0: 근데 제가 물론 그 여성분들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1: 네.
0: 마음이 없었으면 만나겠다는 얘기도 안 했을 겁니다. 아, 그건 분명해요. 그건.
1: 또 제 육지로 올라왔을 때.
0: 네. 그러니까 어, 그 내가 갈 테니까 같이 보자고 했을 때
1: 네.
0: 오케이 했잖아요.
1: 예예. 예.
0: 오케이 한 거는 그래도 이분이 아마 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좀 알아볼까라는 생각을 가졌었을 것 같아요.
1: 저도 근데, 내심 기대는 했습니다.
0: 네. 게다가 근데 뭐 밥도 사주고 뭐 그렇게 했다? 이거는 완전 호감이죠.
1: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제가 마음이 확 간 것 같습니다.
0: 어. 그 이제 이분이 또 나 좀 괜찮게 생각하는구나 이거를 좀 느끼셨겠네요.
1: 예, 그렇게 느끼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와이프가 또 저 보러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건 100%네.
1: 네, 사귀기 전인데.
0: 네.
1: 그래서 대전에서 만나서 또 대전이 또 유명한 여행지 저희 여행을 좋아해서
0: 네.
1: 유명한 이제 야경 보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식장산이라고
0: 네.
1: 이 차를 꼭대기까지 다 올라갈 수 있어요.
0: 오.
1: 그래서 와이프를 태우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야경을 보면서 얘기를 했죠. 사귀자.
0: 아. 근데 그게 이제 한 네 번째 만난 거예요, 그러면?
1: 그게 세 번째죠. 네.
0: 와, 네 번째 만에?
1: 네.
0: 그 이제 사귀자 했는데.
1: 그 전에 이제 연락은 매일 했고.
0: 예,
1: 매일 했는데.
0: 전화도 하고.
1: 그렇죠.
0: 그러면 뭐, 100%네요.
1: 좀 썸에서 이제 발전한 단계로
0: 예.
1: 된 거죠.
0: 그럼 그 장거리 연애를 하신 거예요?
1: 장거리 연애를 거의 1년 반 정도 한 거, 2년인가, 2년은 한 것 같아요. 근데 2년을 하면서 매주 한 번에서 두 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0: 본인이 가서
1: 제가 가든지 와이프가 내려오든지.
0: 오, 그래요?
1: 예. 오. 아니면 중간에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든지. 서로 일을 하니까
0: 네.
1: 와이프는 이제 공부하면서 내려왔다가
0: 네.
1: 저도 이제 일을 하고 끝나서 이제 중간에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런 식으로 거의 일주일에 아무리 못 만나도 한 번 이상은
0: 오.
1: 만났습니다.
0: 대단하네요.
1: 네. 그래서 결심을 한 게. 노래를 하나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저희 다음 노래 한번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2: 예, 이대장의 K플레이 TV 돌아왔습니다. 지금 찰리 김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네.
2: 예, 오늘 지금 고르신 곡은 왜 예. 골라주셨어요?
3: 이 노래도 저희가 이제 드라이브를 좋아하는데 아이가 항상 같이 타잖아요. 근데 이 춤 중에 하나가 손가락을 V자 모양으로 해서 가위 모양으로 해서 머리 위에 안테나처럼 세운 다음에 예.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아이한테 한번 알려주니 예. 이 노래가 나올 때마다 따라 하더라고요.
2: 이 노래가 그 제니 이모?
3: 네, 그 제니, 네. 제니 이모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먼저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제. 로제. 그래서 아이랑 와이프가 좋아하는 노래라.
2: 지금 가족들이 좋아하니까 고르셨군요.
3: 그렇죠. 네. 저는 약간.
2: 나의 운명, 가족들.
3: 운명과 인연이 다 와이프 아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 맞추려고.
2: 아, 대단합니다.
3: 네. 네.
2: 그, 여러분은 찰리 씨 잘 모르실 텐데, 제가 항상 연락을 하거나 그러면 항상 뭔가 가족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어요.
3: 해야죠. 네. 해야죠.
2: 아, 진짜 대단하셔요. 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 좀 이렇게 해보면.
3: 예, 네. 그렇게 장거리를 오래 하다 보니 네. 서로 힘들어서 그러면 내가 서울 근교로 이직을 하겠다.
2: 아.
3: 근데 또 그때 마침 와이프가 영국.
2: 근데 그때 결혼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건 아닌데.
3: 결혼 이야기는 사실 한 100일 지났을 때 네. 이미
2: 하긴 했었어요.
3: 이미 얘기해서 어머니 예, 장모님 장인어른이죠.
2: 네.
3: 허락을 받고 인사드린 다음에 마음에 들어 하시면 우린 결혼하자. 라고 이미 확정은 서로 마음속으로 했죠.
2: 아.
3: 말도 했고.
2: 네.
3: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너무 오래 장기 연애를 하니까 아니 장거리 연애를 하니까 서로 힘드니까 한 명이 올라오자. 근데 와이프는 못 움직이니 제가 움직였죠. 또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 와이프분도 그때 직장 다니고 계셨나요? 아니면은
3: 와이프는 이제 학위 이제 거의 끝날 때쯤
2: 공부하고 있었네요.
3: 네, 좀 공부가 길더라고요.
2: 예.
3: 저는 뭐 박사님 금방 나오는 줄 알았는데 길게 하더라고요.
2: 아 와이프분이 박사님이시구나.
3: 아 네.
2: 아 박사님 그 공부하게 놔둬야죠.
3: 그래서 예. 제가 열심히 옆에서.
2: 네, 보좌하고 네, 계신가요?
3: 보좌했습니다. 아. 보좌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 지금도?
3: 네. 그래서 항상 맞추고 하는 것도 항상 바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저보다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2: 근데 찰리 씨 진짜 제가 네. 봤을 때는 되게 바쁘신 것 같은데 대단하시네요.
3: 제 일도 해야 되고 가족 일도 챙겨야 되고 바쁩니다.
2: 와, 그 맨날 제가 저녁에 좀 전화하면 아, 저희 지금 아기 재우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러시거든요.
3: 그쵸.
2: 저는 그때 막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텐데
3: 그 시간 이제 아기를 재워야
2: 네.
3: 이제 근데, 저랑 와이프도 대화를 하고 일도 하고 하거든요.
2: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느꼈던 포인트는
3: 네.
2: 와 진짜 엄청 가정적이구나. 그러니까 아이 재우는 것까지 거의 지금 제가 전화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일 본인이 재우나 보네. 이
3: 제가 매일
2: 했죠.
3: 재웁니다.
2: 와 그래요.
3: 네. 아이도 제가 이제 재우는 걸 알고 있어서
2: 네.
3: 엄마 오면 엄마 나가라고 합니다.
2: 아.
3: 엄마 일해 아빠 나 재워줘 약간 이렇게 돼서
2: 저희 집은 사실 좀 반대예요. 저희 와이프는
3: 네.
2: 저희 와이프가 아이들을 많이 챙겼습니다.
3: 네. 힘드실 거예요.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2: 지금 저희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3: 네. 네. 꼭 알려주십시오.
2: 아무튼 그래서 그 네. 이직을 하겠다.
3: 네.
2: 사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3: 쉽지 않죠.
2: 예. 게다가 지금 그러면 이제 본인이 대전에 있다가 서울로 네. 이직을 한다는데 그게 사실 취업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3: 그래서 서울에는 없고 제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처음에는 일을 했었거든요. 네. 예전에. 그래서 뭐 서울 근교에 부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2: 네.
3: 거기에도 반도체 공장이 있어서
2: 네.
3: 거기에서 이제 일을 했었죠.
2: 아,
3: 이직을
2: 그래요?
3: 해서.
2: 그나마 좀 서울하고 약간 가까우시니까.
3: 오, 많이 가깝죠. 네. 예전에는 대전까지 오면 2시간 반 차 막히면 뭐 3시간 정도 걸렸는데 후천은 뭐 차 막혀도 3, 40분이면 가니까 많이 가까웠습니다.
2: 그러면 거기서 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또 한국에서 부동산 네. 일도 하셨거든요.
3: 맞습니다.
2: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뭔가 또 트랜지션이 있었다는 거겠네요. 거기서 반도체 쪽으로 일을 하셨었으면?
3: 반도체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가족도 많이 네. 중요하기 때문에 네.
2: 아니 가족도가 아니라
3: 가족이
2: 제일 중요하죠. 네,
3: 가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제 한번 또 큰 결심을 했죠. 이제 와이프가 나중에 직장을 잡을 때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옮길 수 있게. 네. 그래서 이제 또 때마침 저희 장모님도 부동산 좀 오래 되셨고.
2: 아, 그 장모님이 부동산 이미 또 하셨었어요?
3: 네, 오래 하고 계셨습니다. 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좀 옮기는 게 쉽잖아요. 자리 잡는 게 조금 힘들 뿐이지.
2: 그렇죠.
3: 그래서 나중에 뭐, 자리 잡는 거 힘든 건 감안하자.
2: 회사가 내가 어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회사가 따라 이사가 주는 건 아니.
3: 그건 안 되니까 네. 이제 제가 중이 절에 들어가려면 뭐 절이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네. 중이 움직이려면 제 직장을 바꿔야 된다 생각해서
2: 그렇죠.
3: 직업을 바꿨죠.
2: 아예 진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 부동산 네. 라이센스 따는 게 거의 뭐 국가고시 수준으로 어렵다고 들었는데.
3: 일단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서 그게 가장 큽니다.
2: 네.
3: 그리고 법이 너무 잘 바뀌어서.
2: 아, 지금 한국 부동산 법 장난 아니죠.
3: 예. 네, 네. 공부할 때마다 시험 문제가 바뀝니다. 정답이 바뀌어요. 그래서 힘들었죠.
2: 그럼 지금 우리 찬희 씨 잠깐 네. 이렇게 연애랑 결혼 이야기 하다가
3: 네 갑자기 넘어왔죠. 네,
2: 지금 부동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해서
3: 예예. 예.
2: 사실 저희 이제 부동산 저희 현재 같은 회사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부동산 하고 계신 거잖아요.
3: 네.
2: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잘하시고 계시거든요.
3: 감사합니다.
2: 제가 조금 선배긴 하지만
3: 많이 많이 선배시죠.
2: 네. 근데 보니까 역시 또 한국에서 또 하셨던 그런 가닥이 있고. 이제 되게 법이랑 이런 상황들은 되게 다르긴 한데 본인이 되게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어요.
3: 네.
2: 보면서 되게 한국에서도 열심히 잘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여기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다가 여기서 해보니까 어떻게 좀 달라요?
3: 처음에는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네.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2: 많이 달라요.
3: 예, 일단은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쇼핑하듯이 네. 이제 걸어 다니면서 부동산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 뭐 집 있어요? 저 뭐 괜찮은 집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니는데
2: 그러니까 부동산을 쇼핑을 한다는 게 이
3: 그렇죠.
2: 에이전트를 쇼핑을 한다라는 거죠.
3: 그러니까
2: 집을 여기서는 그쵸. 집을 쇼핑한다고 어찌 보면
3: 맞아요. 미국은 네. 집을 쇼핑하는데 한국은 집을 보려면 부동산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동산마다 부동산 갖고 있는
2: 오피스.
3: 집, 예, 네. 부동산 오피스마다 집들이 다 달라요. 갖고 네. 있는 집이.
2: 그렇죠.
3: 그래서 A 집을 보려고 하면 A 부동산을 가야 되고 B 집을 보려고 하면 B 부동산을 가야 돼요.
2: 네.
3: 그래서 쇼핑을 한다는 건 부동산 쇼핑을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네. 부동산 오피스 쇼핑을 하는 거고. 근데 미국은 다른 게 에이전트 한 명이. 네. 매물들을 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공유가 그렇죠. 돼 있어서.
2: 이게 오픈되어 있죠.
3: 굉장히. 예. 오픈돼 있어서 쇼핑, 그래서 쇼핑한다고 아까.
2: 집을 쇼핑하는?
3: 예, 이 대장님이 뭐 집을 쇼핑한다고 이렇게 말한 것도 네. 이제 한국이랑은 전혀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2: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집을 찾고 그럴 때
3: 네.
2: 약간 방향을 좀 되게 잘못 잡고 집을 보시고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시더라고요.
3: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손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한국이랑은 다르다라고 꼭 말을 하는 게 네. 한국은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야 원하는 걸 고르지만 네. 미국은 한 명이랑 골라서 한 명 에이전트를 만나서 이 네.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집을 여러 개 한 명한테 보여달라고 하면 된다라고 꼭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네. 한국에서 집을 봤던 걸 생각하고 이 에이전트, 저 에이전트 계속 알아보시거든요.
2: 네.
3: 근데 결론은 한 에이전트라 해도 볼 수 있는 건 다 동일하다.
2: 맞아요.
3: 예.
2: 저는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
3: 네.
2: 그 한국에서 이렇게 그 직장 때문에 오신 분이었었는데,
3: 네네.
2: 저랑 이렇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다른 에이전트랑 저랑 이제 얘기가 없이 다른 에이전트랑 이제 보신 거예요. 근데 다른 에이전트랑 보고, 근데 그분이 또 다른 리스팅을 했는데 또 저랑 또 그분이 리스팅한 집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겹쳐버린 거죠.
3: 네네.
2: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잠깐 타주 출장 가 있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분 있었는데요. 뭐 혹시 그분이 그분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인 거죠. 근데 그분이 좀 이제 저보다 또 선배님이신 이제 에이전트 분이었거든요.
3: 아, 그 상대 에이전트가?
2: 네, 상대 에이전트 분이.
3: 예.
2: 그러니까 아, 상도가 너무 없다고 하면서 화를 엄청 내면서
3: 네네.
2: 자기는 그런 분하고 절대 일하는 거라고 하면서 저보고 조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저는 끊긴 했었는데.
3: 근데 그 예. 손님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신 건 아닐 거예요.
2: 그러니까 그런 예. 이제 그 문화적인
3: 네.
2: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잘 서로 이해를 잘하면 좋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미국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 미국은 다르다라는 걸 항상 좀 염두에 놓고 초반에는 그렇게 생활하셔야 되는데 그냥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좀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3: 그렇죠.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오래 살았으니까 한국에 그분들은 네. 몸에 배긴 게 한국 문화인데 네. 미국 와서 미국에 무조건 맞춰 이러면은 바로 적응하기 힘들거든요.
2: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
3: 네.
2: 저한테 되게 그러니까 저랑 이제 집을 보시거나 뭔가 할 때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은 왜 그래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답변은 여긴 미국이라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 다른 문화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3: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 예.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한국인 분들이 진짜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긴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집을 사고 팔 때도 한국은 먼저 연락해서
2: 네.
3: 먼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뭐 금액 조정도 높이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2: 아,
3: 낮추는 경우가 많죠.
2: 대부분 이렇게 네. 낮춰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3: 예, 그래서 빨리 낮춰서 계약금 얼른 빨리 넣고 계약하자 이런 생각이 많은데 예. 미국은 또 안 그렇잖아요.
2: 미국은 집에 따라 다르긴 하죠. 예.
3: 언제까지
2: 상황에 따라 다르고.
3: 언제까지 너네들이 오퍼를 넣어라 하고 기다린 다음에 셀러가 고르잖아요.
2: 그렇죠. 이게 인기가 많은 집이면.
3: 예, 인기가 많은 집이면. 그런 거 보고도 생소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2: 또 경매하듯이 하잖아요.
3: 네, 예, 맞아요. 경매하듯이 예. 하고. 렌트 같은 경우도 많이 특이한 게 한국은 테넌트, 세입자들이 예. 왕이거든요. 난 들어갈게 이러면은.
2: 아, 그래요?
3: 예. 그냥 들어갈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뭐 달라.
2: 그렇죠.
3: 뭐 신분증 달라, 뭐 은행 어떻게 되는지, 월급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보잖아요.
2: 맞아요.
3: 한국에서 그런 거 물어보면은 나 안 해 하고 그냥 갑니다.
2: 아, 그래요?
3: 네. 네. 기분 나쁘다 그냥 갑니다.
2: 그러니까 여기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랑
3: 네.
2: 다 뭐 뱅크 스테이먼 그리고 뭐 페이스톱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다 조사하고
3: 맞아요.
2: 범죄 기록까지 조사하고 크레딧도 보고 뭐 별 난리를 다 치잖아요.
3: 그렇게 하면 한국에서는 네. 집에 집주인들이 계속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됩니다.
2: 아, 진짜요?
3: 예.
2: 그러면 그 한국은 렌트든 집을 사든 그 계약을 할 때
3: 예.
2: 그 부동산 오피스 한 군데에서 그 일을 다 양쪽 다 대리를 해줘요?
3: 예, 그게 당연한 거고 한 그 따로 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2: 드물어요?
3: 예. 그럴 경우는 이제 한 집이 집주인이 여러 군 부동산에 내놨을 때, 부동산 사무실에 내놨을 때.
2: 그런 경우도 있어요?
3: 그런 경우도 있죠.
2: 인기가 많은 집?
3: 아니요, 그냥 집주인이, 그냥 똑같은데, 한국에서도 네.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똑같은데, 집주인이 이제 좀 빨리 하려고 여기저기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부동산 사무실 쇼핑하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최대한 많이 내놓고, 사라 이런 경우가 있어서
2: 어찌 보면 그건 집주인이 발품을 더 많이 파는 거네요.
3: 그렇죠.
2: 예, 그런 방식은
3: 예, 그런 방식 같은 경우는 타주에서 올 때 그쪽 부동산 사장님이 이거 데리고 가죠. 아예 여기는 여러 집에서 있으니까 그냥 예. 우리가 가자 했을 때만 그렇게 성사되고 두 부동산이
2: 예.
3: 보통은 이 집은 나만 갖고 있을 경우는 다른 데서 연락이 오면 없다고 계약됐다거나 아니면은 아, 좀 보여주기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넘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손님 보여줘서 양쪽 다 하는 경우가 제일 나아요.
2: 어,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상황이 셀러 쪽, 그 바이어 쪽, 에이전트 따로 있고,
3: 네, 그렇죠.
2: 테넌트 쪽, 그리고 또 랜드로드 쪽 예. 따로 해서 대부분의 상황이 그렇거든요. 듀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그 대리하는 걸 듀얼이라고 하는데 듀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한국은 그렇네요.
3: 듀얼 아니면은 네. 좀 일이 또 번거로워지는 경우도 많아서 중간에 막 부동산끼리 얘기하면은 오해가 생길 경우도 있고 한데 한 곳에서 하면은 양쪽을 다 컨트롤해가지고 오히려 더 편해요. 편한데 대신 이제 챙길 건 많죠.
2: 근데 미국은 어떤 시기 그러니까 왜 그거를 그러니까 듀얼을 권장을 안 해요?
3: 그렇죠. 법으로도
2: 네. 예, 뭐 어떤 주는 그러니까 미국 그 버지니아는 그게 불법은 아니긴 한데 어떤 주는 그게 불법일 정도로 권장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예.
3: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또 그 부동산 예. 에이전트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긴 한데.
2: 그럴 수 있죠.
3: 예. 근데 뭐 투명하게 하면 그것도 오히려 그 절차가 조금 간소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낫습니다.
2: 근데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런 상황이 좀 되게 다를 수 있는 게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그 부동산 커미션을 셀러 바이어 쪽 양쪽 다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3: 받는데 예. 이제 너무 작죠.
2: 근데 미국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셀러가 다 줍니다.
3: 네네.
2: 그래서 공정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3: 그렇죠.
2: 듀얼 에이전트가 이제 됐을 때 그 듀얼 에이전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에이전트가 셀러 쪽에다가 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기도 해요.
3: 그런 구조잖아요. 네.
2: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공정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한국은 양쪽 다 받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그리고 뭐 또 법무사부터 은행 대출까지도 다 부동산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뭐 저희도 다 오렌지 하고 그러긴 하죠, 또.
3: 네.
2: 근데 한국은 그 프로세싱 끝나는 게 네. 빨리 끝나죠.
3: 뭐 대출 뭐 보통 2, 3주 잡긴 해요. 대출 나오는 것 때문에. 근데 예. 대출 안 나오면 하루만 해도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 하루 만에요?
3: 예.
2: 오.
3: 대출 안 할 경우에.
2: 그래도 하루 만에.
3: 네.
2: 와.
3: 그냥 날짜만 정해놓고 네. 이거 하자 하면 아침에 했다가 법무사님 불러서 네. 계약서 쓰고.
2: 오. 미국은 타이르 변호사가 대부분 상황에서 이제 클로징이라는 걸 같이 하잖아요.
3: 한국은 이제
2: 법무사가.
3: 예, 예. 법무사가입니다. 그거를.
2: 그러면은 여기 미국처럼 이렇게 타이르 설치라는 걸 하고 그러나요?
3: 아니요. 그거는 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2: 등기동. 혹시 네. 청취자분들 중에 그 타이틀 서치라는 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등기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3: 집문서.
2: 예,
3: 그렇죠.
2: 집문서.
3: 예.
2: 그거를 에이전트가.
3: 에이전트가 다 합니다.
2: 아, 그러니까 뭐, 그 부동산 하시는 중개인 분이 하시는.
3: 예, 공인중개사가 그것까지 다 해야 돼요. 한국은. 그
2: 업무
3: 구조 자체가 다르죠.
2: 구조 자체가 다르네.
3: 예.
2: 사실 미국은 그거를 변호사가 하니까 더 확실하게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3: 나중에 법무사가 다 하긴 해요. 하긴 예.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1차적으로 이제 부동산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공인중개사 확인하고
2: 예.
3: 이제 계약서 다 쓴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법무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죠.
2: 아. 뭔가 간소한 듯한데
3: 네.
2: 일은 진짜 좀 복잡한 부분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3: 그렇죠. 그 실수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고
2: 그래서 지금 사실 한국에 아, 또 전세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3: 그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2: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세 때문에 좀 말도 많고
3: 네. 네.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2: 근데 저는 그 미국에서 이 일을 하면서
3: 예.
2: 되게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3: 저도 하면서 여기는 거의 다 전자로 하잖아요.
2: 예.
3: 뭐 그게 많이 좀 이제 한국도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페이퍼로 하면 위조할 수도 있는.
3: 그렇죠.
2: 가능성이 있군요.
3: 있죠. 없을 수가 없죠.
2: 그렇죠. 그 시간 트래킹이 안 되니까.
3: 예. 그래서 지금도 한국도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긴 해요. 근데 아직 초반부라 그.
2: 근데 그건 되게 의외네요. 예. 네. 네. 한국이 사실 IT 강국인데.
3: 강국이지만.
2: 네. 네. 되게 의외네요.
3: 그게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아직은.
2: 여기도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은데.
3: 근데 이제 원래부터 했던 거라 그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아,
2: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고요?
3: 네. 한국은 아. 이제 부동산 사장님 하면 보통 이미지가
2: 그쵸.
3: 나이 많은 복동빵 사장님.
2: 머리숱 조금 없으시고
3: 하얗고.
2: 예, 슬리퍼 신고 다니시고 등을 이렇게 항상 이제 쥐고 다니시고 파리채나.
3: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지금도 전자시스템 사용해 이러면 아무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도입은 하고 있다고는 들었어요. 저 여기 미국 오고 난 다음부터 조금씩 도입은 하고 있다고. 자리 잡는 중인 것 같긴 해요.
2: 네. 그럼 찰리 씨 지금 뭐 여담이지만 이렇게 일하시면서 네. 어떠세요? 여기 버지니아 아니 지금 메릴랜드랑 버지니아 지금 둘 다 하고 계시죠?
3: 네, 지금 메릴랜드 버지니아 둘 다 할 수 있게 자격증은 다 취득한 상태라서 네. 하는데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가 다르니까
2: 네.
3: 2년을 만들기가 미국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2: 2년을 만들기.
3: 예. 손님과의 인연을 만들기가. 한국은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스템인데.
2: 그래요.
3: 미국은 제가 움직여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라. 뭐 제가 뭐 하다 못해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도 제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3: 근데 한국은 그 동네만 가면 사무실이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2: 아, 한국은 어찌보면 마케팅이 쉽네요.
3: 그렇죠. 오. 좋은 자리만 있으면 한국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구조.
2: 좋은 자리에.
3: 네.
2: 아, 그래서 그 되게 그 한국은 부동산 그 오피스가 되게 그 1층이 항상 있고.
3: 그쵸.
2: 되게 복잡한 거리에.
3: 아파트 상가 1층.
2: 예. 네. 그래서 그런 거구나.
3: 예, 네, 코너, 이런 쪽을. 로열티까지 다 줘야 됩니다.
2: 그래요?
3: 예. 아.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무실 이름 이런 건 안 보이잖아요.
2: 그렇죠.
3: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는 거라 그 부분이 조금 힘들죠.
2: 그렇겠네요.
3: 예. 인연 그 지인이 없으면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연을 만나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인연 만들기가 쉽진 않으니까. 그래서
2: 제가 예. 봤을 때 찰리 씨 잘하실 것 같아요.
3: 그래서 남들보다 한 번 더 움직이고 있습니다.
2: 아, 대단해요. 근데 네. 그런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자, 일단 저희 또 이야기를 좀 한참 한 것 같아서
3: 네네.
2: 음악 한 곡 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0: 오늘의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예, K-업데이트. 자, 첫 번째 소식. 제니의 신보, 폴런 엔젤 발매가 이번 8월 28일 오후 1시에 신규 솔로 디지털 EP로 또 이제 그 전 세계에 동시에 공개됐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컨셉과 감각적인 사운드로 발매 직후 글로벌 음원 차트 상위권으로 진입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또 들었던 음악이죠.
1: 네, 본의 아니게 신곡이 또 발표가 되네요. 예, 예. 이것도 제가 들어보고 아이한테 들려주겠습니다. 예.
0: 자, 두 번째. 5세대 신인 걸그룹 리센느가 브랜드 평판 1위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중소기획사라고 해요.
1: 네, 기획사가. 맞아요.
0: 아세요? 리센느?
1: 리센느가 요즘 한국에서 많이 네.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리센느가 뭐 7년인가 9년 동안은 거의 무명 시절로 지내다가
0: 7년이나 9년?
1: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무명으로. 오래된 가수더라고요. 근데 한 명이 거제에서 유튜브를 찍었는데 그게 이슈가 되면서 요 근래 부상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0: 그래서 여기 기사에 중소기획사의 기적이라고 불리면서 리센느가 8월 가수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고 해요.
1: 네. 준비 오래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0: 그래서 차별화된 음악성과 그 대형 기획사 아이돌, 차별화된 음악성으로 대형 기획사 아이돌과 대형 음원 강자들을 제치고 무서운 상승세를 증명했습니다.
1: 저도 최근에 노래 한번 들어봤는데 노래도 좋더라고요.
0: 그래요?
1: 예, 한번 들어보십시오.
0: 오케이. 자, 그리고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 기존의 배달 음식과 냉동 요리 위주로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근황을 공개한 기안 84.
1: 네네.
0: 기안 84 씨가 요 되게 이 캐릭터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1: 예, 특이하죠.
0: 이분이 최근에 이제 식재료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또 유리병을 직접 소독하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깔끔한 살림꾼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1: 예전에 뭐 강에 있는 물도 그냥 마셨다고 하던데 여행 갔을 때 많이 깨끗해지셨네요.
0: 예. 3년 동안 보관해뒀던 이제 귤 당근주를 정리하고 직접 장아찌를 만들기를 도전하면서 달라진 일상에 대해서 또 살려고 이렇게 변하는 것 같다라는 솔직한 말을 전해서 유쾌함과 공감을 안겼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살고 저도 열심히 깨끗하게 살고 있는데 이 뉴스거리가 안 되는데 좀 이 정도 네임밸류가 되니까 이걸 또 뉴스라고 나오네요. 또.
1: 연예인 하셔야 됩니다.
0: 예, 네, 아 역시.
1: 근데 여기 배달 음식과 냉동 요리 위주였다가 네. 바뀐 거는 조금 저는 부럽진 않네요. 저는 요즘 한국의 냉동 음식과 네. 배달 음식이 너무 그립습니다. 미국은
0: 한국도 진짜 좋잖아요.
1: 미국은 너무 배달 음식으로 먹을 만한 게 없어서.
0: 그렇죠. 예. 자, 그리고 페어팩스 카운티의 로컬 소식입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노후 상권 리모델링에 대한 소식인데요. 서버반 빌리지 센터라고 여기 페어팩스 카운티 있는데 여기 그 페어팩스 카운티 이사회가 노후화된 단층 쇼핑 센터랑 주거지 인근 상업 지구를 주거 상업 공간으로 복합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서버반 빌리지 센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프랑코니아 트라이앵글이라고 알렉산드리아 쪽에 있어요. 네, 여기에 요즘에 그 건물들을 주상복합으로 좀 되게 많이 짓거든요.
1: 그게 아무래도 용적률 이런 거 생각했을 때
0: 용적률이랑 효율이 좋으니까 예. 미국에 좀 그런 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발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1: 아무래도 다운타운 이쪽은 주택 이런 거 올리기 힘들지 않나요?
0: 쉽지 않죠.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좀 이런 공사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리고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시설 현대화 및 확장을 위해서 150억 달러. 와, 20조 규모.
1: 20조 엄청.
0: 예, 그래서 대형 예산안이 승인됐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 터미널 건설과 보안 검색대 확충, 그리고 수화물 처리 시스템 최신화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객 증가에 발맞춰서 공항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고 북버지니아 지역의 글로벌 물류 및 관광 허브 기능을 한층 강화할 전망입니다.
1: 좀 다른 뉴스보다 이 뉴스가 제일 반가운데요.
0: 아마 우리 동네 집값이 아마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네.
1: 모두들.
0: 그 아마 제 생각에 이 정도까지 규모 이 정도 규모의 투자가 되는 게 제 생각에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요즘 데이터 센터가 많이. 네,
0: 여기
1: 부산하니까.
0: 공항 근처에 데이터 센터 엄청 많잖아요.
1: 예.
0: 지금 제가 알기로 200개 넘다고 지금 200개가 이미 넘었다고 들었어요.
1: 엄청 많은데요. 그러면은 한국보다
0: 네, 이게 제 생각에 정부에서 투자한 것도 있는데 예. 그 회사들에서도 같이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1: 네. 아무래도 이런 확충안이 미리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0: 그렇겠죠.
1: 예.
0: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 세 번째 로컬 소식입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대중교통 노선인 페어팩스 커넥터에 친환경 하이브리드 전기 버스가 대거 추가 도입되어서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탄소 배출 절감과 연비 향상을 위해서 시내버스 기종을 단계적으로 전동화하는 카운티의 그 친환경적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번 신형 버스 도입으로 또 소음과 진동 같은 그리고 이제 그 매연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센터비 첸틀리 타이슨스 등 주요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1: 전기 버스는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매연 이런 것 때문에 전기 버스가 네. 얼른 더 네. 많이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스쿨버스도 전기버스로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1: 네. 아직 애기가 초등학교는 안 들어가가지고 스쿨버스는 잘 모르는데 그건 완전 좋겠네요. 네. 매연도 냄새 애들이 안 맡아도 되고.
0: 그리고 제가 스쿨버스 드라이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하세요. 스쿨버스 운전을. 아마 디젤로 가겠죠?
1: 그렇겠죠. 원래
0: 기름은. 그거는 좀 이제 작동하시기가 힘이 좀 되게 들대요. 근데 이제 밟고 뭐 이게 하고 기어 체인지하고 이런 게 힘이 드는데
1: 네.
0: 전기 버스로 하면은 엄청 편하게 잘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그럼 환경과 더불어
0: 예. 네, 그 일하시는 분들
1: 예, 네, 작업 환경까지도 네. 개선이 되겠네요.
0: 자, 아무튼 예. 자, 여기까지 예. K 업데이트였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이 대장의 K플레이 DMB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치킨과 그녀라는 곡입니다. 저도 이 곡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곡 나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1: 저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0: 네, 이 곡이 지금 동네 친구 강남이라는 강남시 채널에 있는 곡이고 기안84 채널에도 있어요. 이 같은 곡이.
1: 아, 그래요?
0: 이 두 분이 같이 만든 곡이에요.
1: 전 이 두 분이 같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못 본 것 같은데. 네,
0: 근데 유튜브를 좀 되게 같이 하시는 것 같고 되게 재미있는 거는 여기 출연, 이 뮤직비디오에 나오시는 분들이
1: 네.
0: 강남, 기안84, 하지원 이렇게 세 분이 나와서 약간 치킨 먹으면서 만난 인연이 뭐 이렇게 뭐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이런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것 같지만 좀 삼각관계인 것 같아요. 아, 근데
1: 출연진 네. 나이대에 비해 스토리가 상당히
0: 스토리는 네. 20대 얘기를 하는데
1: 네.
0: 40 그래서 댓글에도
1: 네.
0: 이 채널 이 영상의 댓글 보면은
1: 네.
0: 40대인데 풋풋한 20대 연기를 하니까 웃기다.
1: 아, 신선하네요.
0: 그, 네, 그리고 또 여기 하지원 씨가 나오잖아요.
1: 네, 네.
0: 하지원 씨 나오는데 이게 이 곡의 제목은 치킨과 그녀. 그래가지고 여기 댓글 중에 한 분은 B급 제목에 A급 노래에 그리고 S급 출연진이라고. 댓글도 보면 진짜 재밌어요.
1: 그러니까 근데 노래 A급은 살짝 의문이 들긴 하네요.
0: 살짝.
1: 예, 왜냐면
0: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이게
1: 가수는 아니었으니까.
0: 강남 이제 이 노래를
1: 예.
0: 작곡이 아마 강남 씨가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작사는 확실하게는 작사는 기안84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진짜로 이 기안84 작가잖아요.
1: 그렇죠. 웹툰 작가도 작가이죠.
0: 이런 스토리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확실히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가사도 되게 잘 쓰고
1: 네.
0: 그리고 본인이 또 노래를 또 직접 했는데
1: 네.
0: 뭐 이렇게 보통 이런 앨범이 나오면 여러 번 녹음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이제 좀 튜닝도 좀 하고 이제 그 또 노래 트레이닝도 많이 받았겠죠.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1: 그렇겠죠. 안 그러면 네. 저는 처음에 강남이 혼자 다 부른 줄 알았어요.
0: 근데 그래서 기안84도 여기 상당히 생각보다 꽤
1: 네.
0: 퀄리티가 좋은 노래를 이제 하고 있죠.
1: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는 처음에 노래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0: 네.
1: 아까 뭐 기안이라고 기안84가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0: 네. 깜짝 놀랐죠.
1: 못 믿었습니다.
0: 네. 아, 저도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1: 네, 믿질 못했어요.
0: 자, 아무튼 아까 우리 그 찰리 씨
1: 네네.
0: 연애와 결혼 이야기,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되게 작게 만난 인연이 지금 커져가지고 연애와 결혼 이야기까지 하다가 지금 부동산 얘기 하다가
1: 네 잠깐 딴 길로 샜었죠.
0: 근데 사실 딴 길로 샜다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지금 와이프분을 만나서 그런 과정 중에 장모님 만났으니까
1: 그렇죠
0: 하신 거잖아요.
1: 그거
0: 근데 그 과정이 지금 현재 찰리 씨의 지금 현재 직업과 또 미국에 오시게 된 것들이 아마 지금 현재 와이프 안 만나셨으면 여기 안 오셨을 거거든요.
1: 그렇죠. 안 오는 거 둘째치고 일단 직업도
0: 바뀌지 않았을 거잖아요.
1: 바뀌지 않았겠죠.
0: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 인연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고 여튼 그러면은 지금 여튼 결혼하시고
1: 네네.
0: 애기도 낳았고. 아니 어쩌다 근데 미국에 오시게 됐어요?
1: 미국은 일단 와이프가 원래 생각했던 것도 있고
0: 네.
1: 또 그리고 뭐 좋은 조건의 자리도 생겨서 와이프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어차피 나는 움직이려고 했던 직업이니 너 하자는 대로 하겠다 해서 애기랑 다 같이 왔죠. 따라왔죠. 처음엔.
0: 아 그러면 그 와이프분의 결정이 또 컸던 거예요 이번에도?
1: 아니 결정을 하게 제가 이제 옆에서
0: 이제 동의를 해줬고
1: 그렇죠.
0: 그럼 이제 와이프분의 그 상황 때문에 미국에 오시게 된 거고
1: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따라온 거죠. 따라왔지만
0: 네.
1: 처음에 왔을 때는 아기만 처음에 케어했어요. 6개월 정도. 예.
0: 와이프분은 일하시니까.
1: 와이프는 일하니까. 그래서 아기만 계속 케어하다가 뭐 데이케어도 보내고
0: 예.
1: 데이케어 보냈는데 미국은 아빠들이 그렇게 등원을 많이 시켜주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한국
0: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국에 있을 때는
0: 저 와이프가 많이 하는데 근데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아 근데 예. 직업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등원은 시켜주긴 했어요. 많이 예. 놀아주지 못해도. 근데 그때는 저 빼고는 다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한국은 그 어린 아이들도 스쿨버스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셔틀버스가 와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아파트 좀 단지까지.
0: 이제, 예, 좀 작은 버스죠.
1: 두 살이래도 와요. 그래서 오는데 다 엄마들이 데리고 오는데 저만 아빠였거든요.
0: 예.
1: 근데 여기는 엄마들이 많지 않고 아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아빠들이랑 이제 오며 가며 아직은 영어가 능수능란하진 않지만
0: 예.
1: 그래도 저는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요. 만나고 하는 인연을 좋아하니까
0: 예.
1: 거기 애기 아빠, 애기 친구의 아빠랑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0: 그분은 영어권이시고 외국인
1: 완전 미국인이시죠. 그래서 뭐 대화를 했는데 뭐 아기들 사진 때문에 이메일로 주고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때 그 이메일에 이제 본의 아니게 저의 비즈니스 뭐 정보들이 있으니
0: 아, 그런 그렇죠.
1: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쪽 아빠도 뭐 렌트 사업 같은 걸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뭐 두세 개밖에 안 되지만
0: 예, 예.
1: 그러면서 또 세입자분이 갑자기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0: 예.
1: 저 2년이 됐으니 저에게 맡긴다고 하면서 그분도 그렇게 이제 좀 더 친해지게 된
0: 그러면서 뭐 일도 생기고
1: 예, 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0: 또 아이 때문에 또 그런 인연이 돼서 일이 또 생기고
1: 예. 이게 쉽지 않은 인연인데 이렇게 작은 관계가 큰 인연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또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0: 근데 저도 저희 첫째 아들한테 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저희 첫째 아들 때문에 이제 만난 그런 이제 다른 부모님들
1: 네.
0: 그 집들을 사게 되고 그 이제 그분의 형제의 집을 사게 되고 막 이러면서 일을 좀 했던 케이스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너한테도 좀 커미션을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1: 용돈 막 두둑히 줘야 할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예. 이런 얘기. 근데 하지만 제가 또 지금 10년간 키웠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1: 보상 받아야죠.
0: 쓴 돈이 있습니다. 예. 저희 아들한테 지금도 많이 아드님, 쓰고 있어요.
1: 아드님 듣고 있으시죠?
0: 예. 아무튼 그럼 여기서도 이제 부동산 일하고 계시고
1: 예.
0: 그런 진짜 찰리 씨가 여튼 와이프분. 네, 이제 그런 방향성 때문에 오신
1: 네.
0: 거고. 그럼 오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아까도 이제 대단하다, 뭐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사실 영어가 편하진 않은데.
1: 어렵죠.
0: 제가 옆에서 이제 그때 저랑 같이 그 다른 에이전트랑 같이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1: 네네.
0: 저 되게 그날 되게 인상 깊었어요.
1: 그때 상가 옆에서.
0: 네, 그때 그 우리 커머셜 예. 그 프로퍼리 때문에 만났었는데 저랑 이제 막 얘기하는데 옆에서 또 대화를 계속 하려고 그 시도하는 그 모습이 와 진짜 이거 영어를 되게 자연스럽게 잘하고 못하고 이게 이것보다도 그 시도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리스펙트했어요.
1: 감사합니다.
0: 되게 굉장히 좋았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이거는 뭐 되겠다 네, 싶었습니다.
1: 네. 항상 얘기할 때 저도 쉽진 않은데 그렇다고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여야 인연이 네. 생기고
0: 맞아요.
1: 기회가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제 성격도 있긴 하지만 제 이제 노력을 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0: 근데 그때 그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였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불편하긴 한데
1: 네네.
0: 근데 그거를 저는 이겨내는 그 멘탈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1: 감사합니다.
0: 너무 칭찬만 했나요?
1: 네.
0: 제가 욕도 좀 해드릴까요?
1: 그래서 부족한 저의 이제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많이 이제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 수업도 등록을 해놓고.
0: 어, 그래요?
1: 이제 9월 달부터 네. 또 영어 수업 새로 시작합니다.
0: 그럼 여기 지금 미국 생활하시면서
1: 예.
0: 사실 뭐 굉장히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또
1: 네네.
0: 이제 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도 있으세요?
1: 어려운 거는 뭐 소통이죠. 의사소통인데. 근데 이제 그것도 많이 커버가 되는 게 저는 요즘 AI한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 문장 만들기. 한국에서도 연락하고 할 때
0: 네.
1: 어려운 게 이제 단어 선택, 말하기 이런 게 어려운데 AI가 잘 걸러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는데 크게 어려운 걸 못 느끼고 있어요, 요즘은.
0: 그 정도예요?
1: 네. 만약에 없었으면 아, 난 이 일 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0: 네.
1: 지금은 있으니까 원래 경험이 있어서
0: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1: 예.
0: 다른 문화긴 하지만 약간 큰 줄기는
1: 비슷합니다.
0: 비슷하잖아요.
1: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AI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라 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AI가 있어도 힘들긴 할 거예요. 조심스럽게 네.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했던 경험이 있어서 네. AI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사소통.
0: 그래서
1: 하지만 의사소통의 도움을 받아도 말하는 경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쵸. 전화를 해야 돼요. 네. 어떤 케이스는 전화를 해야 돼서 그래서 영어 수업도 최근에 등록을 다시 했습니다.
0: 전화 진짜 많이 해요.
1: 예. 네.
0: 저 오늘도 전화 진짜 많이 했거든요.
1: 바쁠 때는 네. 몇십 통 오는 것 같긴 해요.
0: 그렇죠.
1: 예. 네.
0: 주고받고 뭐 하는 게 진짜 많죠.
1: 네.
0: 다른 어려움은 또 없으세요?
1: 그거 말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죠. 나를 어떻게 어필할 건지.
0: 내가 어필하고 이런
1: 예, 거. 예, 한국에서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해야 되니까.
0: 아니 한국은 그렇게 진짜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래요?
1: 한국은 일단은 뭐 집 매물 같은 경우에 인터넷으로 올리니까.
0: 네.
1: 그럼 예전 같은 경우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명함 돌리고 다 했어요.
0: 네.
1: 근데 요즘은 뭐 인터넷에 올리면 사람들이 다 연락 주고 하고.
0: 근데 그 한국에서도 여튼 리스팅을 받아야 내가 올릴 거리가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오피스로 알아서 찾아오세요?
1: 그렇죠. 그거는
0: 눈에 보이는데.
1: 네. 그래서 요즘 한국 아파트 상가 가면은 1층이 거의 다 부동산이에요.
0: 그렇죠.
1: 그게 이제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물건 내놓으러 오려면은 제일 눈에 띄는 곳으로 가니까.
0: 아, 그러면은 이것도 갑자기 또
1: 계속
0: 부동산, 예, 부동산 일로 다시 또 돌아왔는데 제가 네. 사실 벗어나려고 했는데
1: 네, 맞아요.
0: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뭔가 그 집을 찾으시거나
1: 네.
0: 이렇게 할 때 집을 사거나 그럴 때 뭔가 좀 이제 폭넓게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1: 폭넓게 보는 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보다가
0: 네, 본인이 알아서 보다가
1: 네, 본인이 알아서 보다가 이제 그 동네를 와서 부동산을 들어가죠. 또 한국은 또 이제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게 또 자기만의 매물이 있는 곳도 있어요.
0: 그렇죠.
1: 뭐 물론 미국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한국이 좀 더 그게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말이 나온 것도 그런 부분에서
0: 그게
1: 나온 것
0: 또 어려우신
1: 거예요. 네. 네.
0: 저는 그 특히나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1: 네.
0: 근데 심지어 여기 사시는 분들하고도 집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뭐 그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거나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초반에 좀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그 시야를 좀 더 넓히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특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특정 지역을 딱 찍고 오거든요.
1: 네, 맞아요.
0: 사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미국 여기 특히 이쪽 지역에.
1: 네.
0: 근데 그 지역만 딱 찍고 오니까 근데 본인의 버젯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찾으시거나 뭐 또는 이런 자리를 찾는 게 되게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지는데 정말 여기는 옵션들이 되게 많잖아요. 폭넓게 보게 되니까.
1: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발품은 팔아야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네를 몰라서. 미국은 또 동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0: 많이 달라지죠.
1: 네.
0: 아까 우리 사무실에서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
1: 네.
0: 진짜 길 하나 건너니까 완전 달라지잖아요.
1: 길 건너면은 못 사는 동네, 그러니까 네. 살기 무서운 동네.
0: 네.
1: 이쪽은 안전한 동네. 이게 길 하나 차이로 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랬는데
0: 그렇죠. 아까 우리 볼티모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1: 네, 네, 볼티모어도 외곽에서 차 타고 2분만 가도 안전한 곳, 위험한 곳 이렇게 나뉘니까
0: 네.
1: 그거는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진짜 이게 저도 사실 한국에서 처음 왔을 때
1: 네.
0: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적응을 좀 빨리 한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와이프는 좀 적응하는 데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근데 네, 찰리 씨 보면은 적응도 진짜 빨리 하는 것 같고 근데 와이프분도 영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와이프는 잘해요. 그래서 온 것도 있죠.
0: 그러니까 지금 이미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1: 네. 와이프는 이런. 일하고 저는 이제 아기만 보다가 이제 이렇게 일을 시작한 거죠.
0: 아 그래요?
1: 예.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0: 그럼 여기 미국 생활하면서 지금
1: 네.
0: 기대하시는 부분이 혹시 좀 있나요?
1: 기대하는 거는 지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미국이랑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약간 치여 살았거든요.
0: 네.
1: 근데 미국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예, 아, 그 주말이나 뭐 평일도 그렇고
0: 예.
1: 아이 가족들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게 한국에서는 뭐 일을 하고 친구들이나 뭐 직장 동료들이랑 만나서 놀 술을 마시고 하는 재미도 있지만
0: 좀 만나기 쉽죠.
1: 네, 한국이. 근데 이제 가족들이랑 있을 시간은 많지 않거든요.
0: 그리고 한국은 또 밤늦게 하는 데도 많고.
1: 네. 네. 근데 이제 미국은 갈 데가 없고 만날 친구도 많지 않고 하니까
0: 네.
1: 가족이랑만 있어야 되는 네. 시간이. 그래서 가족이랑 있을 시간이 많다라고 많은 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 생활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 생활이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러면은 본인이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지내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1: 저는 뭐 제가 지금도 자리를 어느 정도 잡는 중이긴 한데
0: 네.
1: 이제 잘 잡아서
0: 네.
1: 좀 탑으로 가고 싶다.
0: 아,
1: 가면서
0: 탑 리얼터를.
1: 네, 탑 리얼터를 꿈꾸면서
0: 저를 넘어서는 날이 오길 바라겠죠.
1: 어깨 위로 살짝 올라가고 싶은. 그래서 제가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0: 근데 와이프분은 이미 자리를 잡으신 거 아니에요?

0: 애플위에 이직도 자주 하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해서 네. 가족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죠. 부모님들이랑 같이 살고 이런 거에 대한 외로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여기 미국 오기 전까지는 주변에 이제
1: 항상
0: 부모님이랑 여동생이랑 이제 같이 있었거든요.
1: 아.
0: 근데 그 외로움이 좀 많이 커 보이더라고요.
1: 지금 현재.
0: 네.
1: 그럼 여기 진짜 뭐 연고지도 없이 그냥 오다 보니까.
0: 네. 저희 세 명이 그냥 덜렁 왔으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 뭐 있어봤자 학교 선후배 좀 있긴 한데 네. 미국 시스템상 네. 오래 늦게까지 놀고 이런 게 힘들잖아요.
1: 그렇죠. 많이 만나기는 좀 힘들어요.
0: 네. 거리도 한국이었으면 뭐 차 타고 10분 거리, 15분 거리 지하철 타고 가도 되고 밤늦게 그렇죠. 택시도 있고 한데
1: 맞아, 맞아.
0: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술 먹고 그러니까 맥주 한두 잔 먹고 운전을 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1: 네.
0: 뭐 저 한국이 마인드상 그건 힘들거든요.
1: 그렇죠. 대리 네. 대리 운전
0: 대리 불러야 되는데
1: 네. 대리도
0: 없어요. 그렇죠. 택시도 없고
1: 그렇죠.
0: 뭐 택시 뭐 우버 있다고 해도 네. 일단 뭐 택시비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1: 뭐, 팁 주고 뭐 어쩌고 하면은 장난 아니죠.
0: 네. 네. 그래서 뭐 가족끼리 노는 게 주가 되는데 저는 그 생활이 만족해요. 너무 만족하더라고요.
1: 아, 좋다.
0: 네.
1: 지금 이 지금 아빠 미소. 지금 저는 이제 보고 있으니까.
0: 네.
1: 아, 딱 그 아이 생각하고 와이프랑 같이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생각을 지금 머릿속에 하고 있어요.
0: 그렇죠.
1: 딱 그게 보여요, 지금.
0: 그래서 저는 와이프한테 나는 이 생활이 좋다라고 설득하고 있었죠.
1: 아 와이프는 한국 가자 이러고 있고.
0: 와이프는 지금은 이제 좀 외롭고 하니까 가족이랑 떨어진 게 처음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잘 선택. 그래서 제가 이제 탑이 돼서 자리를 잘 잡아보자.
1: 아.
0: 그러면 제가 자리 잡았는데 가자고 말 못할 거 아니에요.
1: 할 수도 있죠.
0: 그러면 또 이제 가야죠.
1: 그렇죠.
0: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이제 길게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 대장님도 처음 정착하기 전에는 고민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요?
1: 저요?
0: 예. 네.
1: 저는 큰 고민을 그렇게 딱 결정을 했을 때는
0: 네.
1: 바로 그냥 여기 이제 고 한 거. 이제 저 역시도 조금 찰리 씨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움직여요. 저도 움직이고 그냥 해요. 네.
0: 실천력이 중요합니다.
1: 일단 해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1: 일단 하는데 그 찰리 씨의 그 와이프분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조금 상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친구들, 뭐 이렇게 가족들 이분들이 다 이제 한국에 있고 하니까
0: 네.
1: 그래서 선택 오는 것도 저 결정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와서도 한 3년 정도는
0: 네.
1: 아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0: 많이 힘드셨을 네. 거예요.
1: 예, 네. 근데 뭐 한 3년 그 이상으로 아마 됐을 것 같죠. 근데 이제 지금은 현재 여기 생활이 더 익숙해져 있고
0: 네.
1: 저희가 이제 10년 넘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0: 이제는 한국 생각이 없으시겠네요.
1: 뭐 없다기보다는 뭐 부모님도 한국에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 생각을 하긴 하지만.
0: 네.
1: 근데 지금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여기 미국 버지니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네.
0: 제가 봤을 때 이제 적응하시지 않았을까?
1: 아, 적응했죠.
0: 네. 그러니까 했죠. 한국 생각은 이제 거의 안 나시지 않을까?
1: 아니요, 생각한다니까요.
0: 아니, 안 하실 거예요. 네.
1: 제가 이따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0: 네, 한번 오늘 꼭 물어보세요.
1: 그러면 여튼 지금 찰리 씨는 여튼 그 작은 저도 이제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되게 신기한 게 다들 근데 저 역시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0: 근데 모든 네. 인연은
1: 네.
0: 다 우연으로 오는 것 같긴 해요.
1: 네.
0: 저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1: 네. 그래서 여기 청취자분들도
0: 네.
1: 진짜 내가 여기까지 지금 미국에 현지 살고 있고 사실 여기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만 듣고 계시잖아요.
0: 네.
1: 미국에 현재 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과정으로 왔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되게 좀 재미도 있으실 것 같고 되게 감사한 생각도 가지기도 하고
0: 네.
1: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제 인생에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0: 감사한 일이죠. 맞아요.
1: 네. 감사해요. 진짜로.
0: 네.
1: 근데 그 과정 중에서 근데 여기까지 지금 오는데 지금 아직

0: ING죠.
1: 네,
0: 그리고
1: 그렇죠.
0: 이후에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도 뭐 전혀 모르죠.
1: 네.
0: 누구도 모르는데. 근데 과거에도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올 거를 몰랐었어요.
1: 그쵸.
0: 그냥 막연하게 살았어요.
1: 지금 일하시는 거랑, 리얼터로 일하시는 거랑, 그 전에 일했던 거랑은 연관성이 전혀
0: 그
1: 없잖아요.
0: 음악 일하다가 이쪽으로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었으면 제가 이 부동산 일도 안 했었을 거예요. 못 했었을 거예요. 하겠다는 생각도 못 했을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과거에 제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다 뭉쳐져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게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들, 가족과 지금 보내는 이런 시간들이 그리고 또 미국에 와 있는 이것들이 그 과거에 이어졌던 인연과 나의 그 삶이 여기 와 있는 거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런 생각을 근데 한 번씩은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너무,
0: 아, 좀 돌이켜보는
1: 예.
0: 시간이었구나.
1: 처음에 인연에 대한 주제라고 얘기했을 때, 와이프, 저희 풋풋했던 연인 시절을 한 번씩 더 떠올릴 수 있어서 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또 찰리 씨 나중에 한번 또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네.
0: 아, 근데 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합니다.
1: 벌써 끝나나요? 너무 아쉬워요.
0: 지금 아직 이야기가 또 풀게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오실 수
1: 나중에
0: 있으면
1: 제이든 님께서
0: 좋겠습니다.
1: 저희를 초대해 주시면 제이 대장님 따라서 오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저희 음악 듣고 또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K플레이 DMB에서는 길을 잃었던 순간부터 잘못 걸려온 전화, 그리고 또 비행기 연착과 카페에서 바뀐 음료 한 잔까지 우리 삶의 작은 우연들이 어떻게 이렇게 또 뜻밖의 소중한 인연과 운명이 되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찰리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여행을 떠났는데
1: 네.
0: 운명의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또 새로운 생명, 아들. 두 분이 만나 그렇게 우연히 만나지 않았으면 그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인연이 중요합니다. 이래서.
0: 진짜.
1: 네. 네.
0: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도 어찌 보면 작고 무심했던 우연 한 조각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르는데요. 오늘 밤은 곁에 있는 인연. 인연이라는 게 또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그리고 또 우리 둘도 인연이잖아요.
1: 그렇죠. 엄청난 예.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저는.
0: 예, 그래서 그 인연 그 소중한 인연들과 인연을 생각해 보면서 또 멀리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아시는 분들 또 사랑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한번 보내면 어떨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또 참여해주신 또 찰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0: 지금은 노는 시간 K
1: 플레이
0: DMB 예,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20번째 페이지.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약의 역사는 백승만 교수에게. 경상국립대학교 약학과 백승만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2: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백 교수님과 스테로이드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포츠 도핑의 역사부터 화학적 거세, 또 암치료제까지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품은 약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테로이드란 약물은 어떻게 탄생했고 또 인류 역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란 무엇인지, 또 이제 혹시 스테로이드에도 좀 분류가 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스테로이드라는 말 자체가 스테롤 닮은 물질을 다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스테롤이 무엇이냐? 제일 대표적인 게 콜레스테롤이죠.
1: 콜레스테롤이네요.
2: 그렇죠, 스테로이드잖아요. 예.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물질인데,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들이 있습니다. 식물, 뭐 곰팡이 뭐 다 만들어내거든요.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물질이에요. 사실 네. 네. 우리 콜레스테롤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하잖아요.
1: 그렇죠.
2: 예. 그게 지난 100년 사이에 우리가 갑자기 잘 먹게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긴 했는데, 사실 우리 몸은 하루에 거의 1g씩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1: 필요하니까
2: 필요한 영양소예요. 예.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정말로 귀한 영양소들이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0.5g씩 음식물에서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 콜레스테롤이 정말 우리한테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게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은 일단 예. 세포막에 들어가지고 우리 기능을 유지하기도 하고 신호 전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 성 호르몬을 만들어냈어요.
1: 성 호르몬? 네,
2: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죠. 이 물질들을 찾아내고 나서 1930년대 구조를 밝혀내고 나니까 이 물질이 다 콜레스테롤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남성 호르몬의 대표, 우리 뭐 테토나 맥엔녀 그런 표현 쓰잖아요.
1: 테스토스테론,
2: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그런 물질들을 다 찾아내고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콜레스테롤이야. 구조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몇 단계, 7, 8단계 몸 안에서 변화를 거쳐서 만들어지거든요.
1: 예, 예, 예.
2: 아니, 이 독창적인 구조는 분명히 콜레스테롤에서 왔음이 틀림없어. 사실 그렇죠. 거기서 예.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걔들을 하나로 묶었죠. 스테롤 닮은 물질이다.
1: 스테로이드다.
2: 그래서 스테로이드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1: 베트남 애견녀 나누는 거 질색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테로이드라고 몸통그려서 말씀해 주셨네요.
2: 네. 네, 뭐 그래도 되긴 합니다.
1: 예, 예.
2: 이게 스테로이드라는 단어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